0: 과정에서 이제 뭐 UBS 연계 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는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 Yeah, making art with pom-poms and glitter.

0: think they're ready.
1: Everybody steady. 1, 2, 3, 4, 5, 6, 7, 8, 9, 10, 11, 12.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

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오랜 옛날부터 꿈과 희망을 주며 어린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동화책들. 우리말엔 관용어라는 표현이 있지. 어려운 관용어를 쓰면 친구들이 동화책을 엉망진창 읽을 것이야.

0: 좋아야 지금 어이가 가.
1: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0: 야, 오늘 어떤 책을 읽을까?
1: 박임추거든 콩즈?
0: 에이, 사람이 어떻게 박임치가 되냐? 박임치를 만드는 콩쥐겠지.
1: 그러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자.
0: 그래. 재밌겠다. 얼른 읽어보자. 우와. 오, 콩쥐다.
1: 옛날, 마음씨 좋은 언니 콩쥐와 마음씨 나쁜 동생 팥쥐가 살았어요.
2: 어머! 며칠 있으면 내 생일이잖아!
3: 생일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2: 아유, 언니 매일 힘들게 일하는데 무슨 음식을 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럴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꿀떡이나. 근데 꿀떡같이 달콤한 거 먹으면 짭조름한 냉면 땡기는 거 알지? 어? 아, 냉면은 근데 반주랑 같이 먹어야 제맛이지. 아, 후식으로는 달콤한 약과. 아, 식혜. 아우, 근데 식혜는 막 너무 못해가지고 그거는 빼.
1: 그리고 팥쥐 생일이 되었어요.
2: 언니, 아우, 배고파 진짜. 어머나, 이 많은 걸 언니가 다 만든 거야? 언니는 정말 손이 크다니까.
0: 언니는 정말 손이 크다니까. 뭐? 손이 커?
1: 갑자기 왜 손이 크다는 거야?
0: 콩쥐 손이 엄청 큰가 보다. 그래.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럼 니들 말대로 되게 해줘야지. 커져라 뿅크크.
2: 내 손이 왜 이래?
0: 콩쥐 손이 진짜 커졌어. 뜻을 모르면 저...

0: 약과도 많이, 꿀떡도 많이, 뭐든지 많이 담게 되네. 오, 내 스타일인데.
1: 손이 크니까 뭐든지 많이.
2: 잠깐, 손이 크다?
1: 아하! 손이 큰 콩쥐처럼 뭐든지 많이 만들고
2: 넉넉하게 준비한다.
1: 맞네, 맞아!
0: 자, 약과 많이 먹어. 언니는 정말 손이 크다니까.
2: 우와, 언니는 뭐든지 많이 만든다니까.
1: 뜻을 알면 원래대로 돌아오나 봐.
2: 오, 재밌는데?
1: 그럼 계속 읽어볼까?
2: 그래.
1: 이 어려운 걸 알아내다니! 하지만 다음 건 너무 어려워서 계속 못 읽을 걸.
2: 손이 큰 콩쥐가 한 많은 요리를 욕심 많은 팥쥐는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3: 나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아우, 배 아파. 아우. 아, 그래? 빨리 화장실 가. 아우, 가고 싶은데. 아우, 화장실이 너무 더럽단 말이야.
0: 아, 그래?
4: 언니가 화장실 청소해 주면 안 돼?
0: 알았어.
4: 고마워.
0: 아휴, 다 뚫었어, 다 뚫었어.
3: 언니, 빨래는?
0: 아, 맞다, 빨래.
3: 아우, 마당 좀 쓸어.
0: 아, 마당 쓸어.
3: 언니, 언니, 아우, 물 좀 가져와. 물.
5: 나 더 이상 못해. 나. 파김치 됐어.
1: 우와, 나 파김치 됐어.
2: 뭐? 파김치가 돼?
1: 에? 갑자기?
2: 이게 무슨 말이야?
1: 어렵지, 어렵지. 이제 동화책 읽기 싫지. 파김치라 실컷 드세요. 되라 뼈 깎으.

0: 언니 손 진짜 크다. 그 큰 손으로 약과 좀 가져와. 약과가 빠졌다.
1: 아차차, 약과를 깜빡했네. 금방 갖다 줄게.
0: 빨리.

0: 사기치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1: 이 동화책 너무 이상해.
0: 우리 그만 읽을까?
1: 그러자.
2: 잠깐! 멈추면 안 돼! 관용호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0: 역시 크크의 방이었군!
2: 응! 동화책 속으로 들어가 뜻을 알아내고 콩쥐도 구하자!
1: 좋아!
2: 딩기리 딩기리 딩딩딩! 동화책 속으로!
3: 내가 콩쥐가 되다니...
1: 콩쥐야, 일어나봐.
3: 나 파김치 돼서 살기도 힘들어. 늦어.
2: 어떻게 파김치가 된 거야?
3: 좀 전에 힘들게 일했더니 파김치가 됐어. 늦어.
2: 에? 힘들게 일한 거랑 파김치랑 무슨 상관이지?
1: 저기 파가 있어.
3: 저거 팥집 파전에 두려고 둔 건데.
2: 응? 이 파는 땡.

0: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파김치는 처지는데?
1: 아, 힘들어. 흔해져. 흔해져. 치우.
0: 어? 저렇게 지쳐서 처진 모습이 파김치 같아서?
2: 아하! 그럼 파김치가 되다. 응?
0: 파김치처럼 매우 지치고 힘들다는 뜻?
1: 나 파김치 됐어.
0: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3: 나 다시 돌아왔어.
2: 와, 다행이야.
4: 이러다 동화책 끝까지 읽는 거 아니야?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들어가 방해해 줘.
0: 매일매일 파김치가 되도록 일을 하던 콩쥐는 어느 날 꽃씨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원님이 찾아주었고 둘은 금세 사랑에 빠졌어요.
4: 아, 콩쥐 낭자 만날 시간도 없고, 아, 일이 너무 많아. 아, 너무 힘들어. 아, 아니, 이봐. 무슨 일인가?
5: 아휴, 일만 하시지 말고, 연애도 좀 하시라고, 제가 콩쥐 낭자를 모시고 왔습니다요.
0: 원님!
4: 아니, 콩쥐낭자. 아이, 짜! 까르르르, 까르르르르. 잘 지냈어?
0: 아이, 그럼요.
6: 참, 제가 원님 주려고 꿀떡 사왔는데, 드셔보세요.
4: 아. 아. 콩쥐낭자도. 아. 아. 까르르르르.
5: 아주 깨가 쏟아지네. 쏟아져. 쏟아져라. 뿅카케.
4: 까르르. 어? 아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3: 아, 뜨거워. 아, 갑자기 깨가 쏟아지지. 아, 뜨거워.
4: 아, 아유, 뭐야 이게?
2: 일단 멈춰라. 왜 안 멈추지?
5: 뜻을 모르면 절대로 안 멈춘다.
2: 이방?
5: 내가 아직도 이방으로 보이냐?
2: 크크!
5: 내가 문제를 내지.
2: 문제?
5: 실은 나도 너희들처럼 문제를 내보고 싶었거든. 크크크크크크.
2: 그럼 우린 좋지.
5: 헷갈려서 절대 못 맞힐걸. 깨가 쏟아지다. 과연 무슨 뜻일까?
0: 이걸 언제 다 치워.
4: 짜증나.
5: 깨가 쏟아지면 치우기 힘들고 짜증나니까. 1번, 힘들고 짜증나다.
6: 1차!
4: 1차!
6: 1차!
4: 1차!
0: 어머, 살짝만 건드려도.
4: 쉽게 깨가 쏟아지네.
3: 까르르르, 까르르르!
5: 2번, 깨가 껍질에서 쉽게 쏟아지듯이 별거 아닌 일에도 쉽게 웃음이 나고 신나고 재미나다.
0: 아, 깨 안 맞게 더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
4: 고맙소, 콩쥐낭자.
0: 뜻이 뭐지?
5: 헷갈리지? 어렵지?

0: 그 깨가 쏟아지기 전에 기분이 어땠나요?
1: 아, 공주낭자 만나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짜증나긴 했었는데.
2: 아, 그럼 1번 힘들고 짜증나다?
3: 그치만 저는 원님 만나서 좋았어요. 원님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
1: 아이, 나도 그렇소. 아이, 공주낭자 먹는 것만 보면 아이, 웃음이 절로 나고.
0: 아, 별것도 아닌데 쉽게 웃음이 난다?
2: 그럼 2번 신나고 재미나다? 이거 아니야?
4: 저희 생각도 그래요.
0: 그렇다면 정답은 2번 신나고 재미나다.
4: 정답은 2번. 와!
5: 옛날에 대부분의 곡식들은 껍질 벗기는 게 힘들었지. 하지만 깨는 살짝만 건드려도 깨가 우수수 쉽게 떨어지지. 깨가 쉽게 떨어지듯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웃음이 나고 즐겁고 신나고 재미날 때 깨가 쏟아진다 라고 말하지.
4: 아주 깨가 쏟아지네. 쏟아져.
2: 아주 알콩달콩 신이 나네. 신이 나.
0: 어? 우와, 멈췄다.
4: 못 맞힐 줄 알았는데 그래도 동화책 못 읽게 할 거야.
0: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딩딩봉 파워.
4: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번에 더 어려운 말로 동화책 못 읽게 할 거야. 둘, 셋, 뿅. 우와.
2: 홍지와 원님은 그 후로 오랫동안 깨가 쏟아지는 예쁜 사랑을 했답니다.

0: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지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어디 캔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0: 가스가 지나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전 페파예요.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엄마는 바빠요.
1: 파파 엄마가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파 아빠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죠.
0: 아빠, 엄마가 컴퓨터로 일하시는 거 보러 가도 돼요?
2: 그래, 하지만 방해하면 안 된다. 오늘 엄만 중요한 할 일이 많거든.
0: 알았어요, 아빠.
1: 파파 엄마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엄마, 조지랑 엄마 무릎에 앉아서 일하시는 거 봐도 돼요?
3: 대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
1: 파파랑 조지는 엄마가 일하시는 걸 보는 게 좋았어요.
0: 엄마, 컴퓨터로 행복한 꼬꾸 아줌마 게임하고 싶어요.
3: 지금은 엄마가 일해야 되니까 게임은 나중에 하도록 하자.
0: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3: 안 돼, 페파. 컴퓨터를 만지면 안 돼. 그리고 조지도 컴퓨터를 만지면 안 되고.
0: 조지, 알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3: 페파, 그만해.
0: 엄마, 미안해요. 조지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보여주려고 했어요.
1: 어, 저런. 컴퓨터가 이상하게 변하고 말았어요.
3: 여보? 페파 아빠?
2: 무슨 일인데 그래?
3: 페파 아빠, 컴퓨터 좀 고쳐줘요. 대신 점심은 내가 가서 준비할게요.
2: 그래, 알았어요, 여보. 하지만 나도 컴퓨터는 잘 못 고치는데.
3: 그럼 부탁해요, 여보.
1: 아빠는 컴퓨터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2: 일단은 전원을 한번 꺼봐야겠군. 이제 전원을 다시 켜볼까?
1: 파파 아빠가 컴퓨터를 고쳤군요.
0: 우리 아빠 최고!
2: 그래, 내가 손재주는 좀 있는 편이지.
0: 아빠, 행복한 꼬꾸 아줌마랑 컴퓨터 게임 하면 안 될까요?
2: 그건 엄마한테 여쭤보렴.
0: 엄마가 아까 좀 이따 하라고 하셨어요.
2: 그럼 해도 되겠구나. 근데 그 게임 디스크가 어디 있나?

0: 이제 제 차례예요.
1: 이제 아빠 차례다.

왜들 저렇게 웃지? 어머나, 컴퓨터가 이제 다시 작동하네요.

0: 조지가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팔파도 놀고 싶었어요.
1: 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공은 이렇게 잡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넌 이렇게 한단 말이야.
0: 팔파가 짓궂게 조지를 놀립니다.
1: 조지, 돌아와! 이 장난꾸러기야!

0: 타타가 좀 심하게 동생을 놀리는 것 같네요.
1: 페파? 동생을 놀리면 뭐 써?
2: 놀린 거 아니에요. 공 잡는 거 가르쳐준 거예요.
1: 그래? 그럼 게임하면서 공 잡기를 연습해볼까? 셋이 하는 게임이 있거든. 페파, 공을 갖고 저쪽에 가서 서. 조지는 거기 그대로 서 있고. 됐다. 너희 둘이 공을 주고받는 거야. 엄마는 가운데서 뺏어보려고 할게. 엄마가 술래거든.
2: 엄마는 술래래요. 조지, 잡아.
1: 어이쿠, 못 뺏었네.
0: 조지가 공을 잡았어요.
1: 와! 잘 잡았어, 조지. 이제 누나한테 공을 던져. 어우, 다시 해봐. 저런, 다시 한번 해봐.
0: 조지는 공을 멀리 던질 수가 없었어요.
2: 조지, 얼른 나한테 공을 줘야지.
1: 어우!
2: 정말 웃긴다.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0: 팔파는 조지를 따라하려다 엄마 다리 사이에 끼고 말았어요.
1: 엄마가 잡았다. 페파, 이제 네가 술래할 차례야. 조지, 잡아. 와!
2: 잡았다! 조지, 이제 네가 술래야. 조지, 간다!
1: 조지, 잡아봐.
2: 잡아봐, 조지!
1: 조지, 잡아.
2: 자, 공 여기 있어.
1: 페파, 그렇게 동생을 놀리면 못 써.
2: 미안해, 조지.
3: 우리 조지가 왜 울지?
2: 아빠, 조지가 너무 작아서 공을 못 잡아서 그래요.
3: 이 정도면 조지도 크지?
2: 그 정도로도 안 돼요. 보세요.
3: 조지, 잡아. 우와!
2: 너무 불공평해요.
3: 불공평하긴. 아빠는 조지를 도와준 것뿐인데.
2: 엄마,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1: 안 되긴 도와줄게.
2: 조지, 던져! 잡아, 조지!
0: 카카는 공잡기 놀이가 좋았어요. 조지도 공잡기가 좋았죠. 공잡기 놀이는...

0: 구형욱 번개맨. 번개맨 남은 영웅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왕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1: 우와,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2: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0: 박사, 준비됐지?
3: 네, 조그만.
4: 자, 오.
3: 이 신비의 암흑 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0: 당장 진행시키지.
3: 자.
5: 암흑보석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6: 암흑보석의 주인.
7: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8: 신기록이네,
9: 번개맨.
10: 더 강해져야 돼. 그래,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9: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10: 찾았어?
9: 드디어.
10: 어디? 찾았어? 어디?
8: 아니, 두쩡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아이, 아이.
10: 두쩐 코?

0: 이름은 노사랑. 노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대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내가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하는.

0: 저게 진짜.
1: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야,
1: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0: 반찬도 언니 맞춰서.
1: 맛있어?
0: 보약도 언니만 주고. 나도 먹을 맛있다. 거야. 맛있다.
1: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
0: 자기는 먹어 단 법 있어? 언니 나 먹어라.
1: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0: 어? 어이가 없네. 뭐가? 아니, 어차피 들키고 왜 자꾸 가져가? 이번에 안 티켓 줘놨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내놔.
1: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좀
0: 아빠, 좀...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채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1: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0: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1: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0: 엄마, 엄마, 엄마, 엄마!
2: 여보세요?
0: 아빠는 언니 병 만들고!
2: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0: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2: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0: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단 거 먹어야 돼.
3: 빨리 와.
4: 아, 같이 가요.
0: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4: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쫑쿠 꼭 드셔야겠어요?
4: 유행 다 지난 두쫑쿠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0: 난 화날 때 단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4: 어, 알았어, 너 먹어.
0: 얼마예요?
5: 어, 5,000원.
0: 3,000원밖에 없는데. 수 있죠. 자주 올게요. 저 어제 이사 왔거든요.
5: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4: 네. 어, 예.
0: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5: 흥! 아니, 저.
4: 아, 계산해 주세요.
5: 응.
0: 진짜 마음에 안 들어.
4: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나 먼저 먹어. 아.
0: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4: 그걸 왜 3초 지나고 알려줘?
6: 하얀데란데 자기소개하기
7: 백원정
0: 한지구 모범
8: 대표.
0: 난 도랑이도 사과에서 코능이랑 우상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7: 네, 좋습니다. 봉결촌에 서러 온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봉결쌤이 아주 재밌는

0: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선동여신!
1: 자, 친구들, 오늘은... 어? 저 친구는? 어? 어제 그 두쫑쿠? 새로 전화 건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2: 네, 선생님.
1: 짜잔. 선생님 얼굴에 멍게.
3: 번개요.
1: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 볼 거. 태평 친구 어디 가니?
4: 화장실이요.
1: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4: 똥이라서.
5: 우와,
6: 멋지다. 근데 왜 반반 달라?
7: 두 얼굴의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녀.
5: 아,
6: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7: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6: 응, 뭔데?
7: 아바타잖아. 몰라?
6: 나 알아. 파란 괴물 나온 2009년 영화.
8: 아, 나 괴물 싫은데.
7: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6: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8: 귀엽다. 난 이게 뭐야.
7: 좀 아쉬워. 붙여봐.
6: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7: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6: 네가?
8: 야! 이게 뭐야!
7: 뭐긴, 넌 무서워, 북극곰.
6: 북극곰이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7: 넌 10년 후에 네 모습.
6: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다시 그려줄게. 두 번째 해줄까? 너?
7: 잘가!
6: 너?
7: 이리 와봐!
9: 가만히 있으라고!
7: 사랑아! 북극곰은 무섭지 않아! 오히려 지켜줘야 돼!
10: 진짜 잘 그려줄게!
1: 어? 오! 자, 그만! 자, 뚝! 세수하러 가자. 자. 괜찮아.
6: 대박.
11: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12: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11: 나쁘게 온 거 아니야.
12: 노사랑.
11: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12: 아, 사랑아. 아, 노사랑.
13: 조그마왕님.
14: 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15: 지구?
13: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14: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15: 시끄러. 암흑 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조그마왕이라고.
11: 미워. 다 미워.
1: 쫀크 이제 먹어보래.

0: 만약
1: 누구야?
0: 암흑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악당일 거야.

0: 친구들 안녕. 번개맨이야. 쥐아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1: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2: 당장 진행시키지.
0: 암흑보석검이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그런데 암흑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도대체 암흑보석은 어디로 간 걸까? 번개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3: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0: 암흑보석이요?
3: 그래, 네가 지구에 남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보석의 악당순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져.
0: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암흑보석을 찾겠습니다.
4: 사랑아, 실내화 잊지 말고 잘 챙겨.
2: 네. 이걸 어디에 달지? 실내화 꾸미기. 아빠, 나 가.
0: 이화, 암흑보석이 반짝이면 생기는 일.
4: 야, 우리 사랑이 번개 유치원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2: 친한 친구?
5: 생겼지, 그럼. 당연.
4: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5: 친구?
4: 어.
2: 누구 이름 되지?
5: 좋겠다. 아빠나 갈게.
4: 오, 그래, 사랑아. 너 사랑 화이팅!
5: 하늘아!
6: 어? 사랑아, 안녕?
5: 응? 하늘아,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6: 어? 할 얘기? 뭔데?
5: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하늘아,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때?
6: 오늘? 나 지구가 북극곰치 기계 행사 같이 가자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5: 야, 북극곰은 다음에 지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노는 거다. 알았지?
0: 자, 친구들 안녕.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0: 친구들 안녕? 잠깐만, 지구 표정이... 오늘 무슨 일 있어?
6: 그게 아니고요.
5: 하늘아, 와봐. 보여줄 거 있어.

0: 나 알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아,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을 먹고 할까?

0: 암흑보석이다.
1: 잡아.
2: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3: 한 그림.
2: 빠밤. 자, 둘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짜잔!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4: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3: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5: 선생님, 우리 한팀 할래요.
2: 어? 그래? 그럼 사랑이랑 하늘이랑?
5: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4: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5: 너 나랑 한 팀 하는 거 싫어? 좋아? 싫으면 말해.
4: 아, 싫냐고?
6: 아니, 그건 아닌데.
4: 그 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2: 그러면은?
7: 선생님, 전 태평이랑 같이 할래요. 어때?
6: 좋은 생각.
3: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 팀 하면 되겠다.
2: 그렇지?
3: 지구 뜨졌지? 아, 좋잖아.
5: 네, 좋아요.
2: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3: 자, 체크해볼까? 오, 잘하는데? 이게 뭐야?
2: 완성됐나요?
8: 네, 선생님!
5: 저희는 북극에 가고 싶어요. 동물은 제가 그렸어요. 사람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저, 이건 사랑이, 이건 나 맞지?
9: 맞아, 이건 지구예요.
4: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6: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9: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10: 1년에 137일 굶는데
11: 빙하가 녹아서.
5: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2: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11: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9: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원래 울면 못생겨지잖아.
6: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라는데.
10: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6: 근데 사랑이가...
10: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3: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10: 어, 한분기쌤.
3: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6: 그런 거 같아요.
10: 근데 단짝이 딱 한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9: 맞아, 그럼 되는데.
3: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8: 통했습니다.
10: 다들 뭐가 저렇게 신나? 난 너무 속상한데. 다 미워.

0: 지구인이 이렇게 강한지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아무개노치야.
0: 응?
1: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3: 싫어요. 가세요.
2: 그러지 말고.
3: 다 싫다니까요.
1: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보석이 있다고?
0: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1: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0: 확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1: 같이 가.
0: 밧줄 빔.
4: 이게 뭐야?
1: 깜짝 놀라 지구인? 겁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0: 당장 내 놔!
1: 멈춰! 내가 10년 묵힌 지식 팔아서 산 거야. 절대 멈춰!
2: 사람아,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1: 내 불쌍해. 가까이서 보니까 암흑보석이 아닌 것 같아.
0: 확실한 건 나도 몰랐지.
1: 그러면서 꽁꽁 묶어두면 어떡해.
0: 어떡하지.
4: 니들 이거 빨리 못 풀어. 나 화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5: 제가 풀어드리죠. 자, 번개 후천!

0: 경계님! 저 사람들이 백원장님 브루트를 뺏으려고 했어요.
1: 니들 누구야? 왜 브루트를 뺏으려 한 거지?
2: 그건 비밀이지. 받아라.
3: 경계 쉐드.
1: 경계
3: 컬러.
1: 괜찮니? 다친 건 없어?
0: 네!
1: 다행이다.
0: 저 악당들!
4: 어? 경계맨! 뒤에!
3: 공포의 똥폭탄! 쥐앗!
0: 어! 안 돼! 악당분들아!
5: 뭐지? 누가 생각한 대로 됐어.
1: 너희들!
3: 도망가자!
0: 저 악당들! 채통이나 맞으라!
2: 이것도 뭐야?
5: 이번에도 생각대로 됐잖아.
1: 저 녀석들, 암흑보석을 찾는 건가?
6: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7: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6: 얼른 가.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7: 같이?
2: 둘이?
6: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 오래 놀지.
8: 같이 가.
1: 사랑아, 실내 와.
7: 아, 맞다.
6: 번개쌤.
1: 응?
6: 아까
7: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1: 아까 뭐?
6: 아까 번개 미었는데 못 보셨죠? 완전 멋졌는데.

0: 볼트와 키라의 다툼.
1: 아우 볼트, 주변이 이게 뭐야? 잘 거면 빨리 치우고자.
2: 아 귀찮아, 이따가 할래.
1: 볼트.
3: 볼트, 어쨌든 왜 훈련에 빠진 거지?
2: 아, 어제 훈련이 있었어? 미안, 깜빡했어.
3: 미니 특공대라는 녀석이 그걸 깜빡하면 어떡하나?
2: 괜찮아, 괜찮아. 나같이 실력 있는 대원은 하루쯤 빠져도 상관없어. 물론 세미나는 맨날 훈련해야겠지만.
3: 뭐라고? 지금 네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냐?
2: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3: 뭐가 어째?
1: 키라! 어? 키라! 큰일 났어!
4: 야, 무슨 일이야? 카르도 군단이 나타난 건가?
1: 아니, 그게 아니라 소파 뒤에 있던 내 땅콩이 사라졌다고! 혹시 내 땅콩 못 봤어?
4: 못 봤다.
1: 내가 몰래 먹으려고 숨겨둔 건데!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옳지!
1: 꽃병이 앞에 있을 줄 몰랐지.
2: 야! 이런 녀석이 미니트 공대의 리더라니 믿을 수 없군.
1: 왜? 갑자기 뭔 소리야?
2: 너처럼 덜렁거리는 녀석은 리더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1: 뭐라고? 내가 뭘 그렇게 덜렁거렸다고 그래?
2: 내 말에 반박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네 다이노워치를 꺼내보시지.
1: 갑자기 다이노워치는 무슨?
2: 봐라. 네가 조금 전에 흘리고 간 다이노워치다. 이게 다가 아니야. 맨날 먹고 자기만 하고 땅콩나 숨기고 다니고 스마트폰 게임만 한 것도 모자라서 훈련까지 깜빡했지. 너처럼 한심한 녀석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어. 그레이트 코인도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
1: 뭐? 너 말 다 했어?
2: 그래, 다 했다.
1: 그만 취소해.
3: 얘들아, 싸우지 마. 둘 다 좀 그만해. 어서 서로에게 사과해.
2: 난 저 녀석과 할 얘기 없다.
1: 나도 마찬가지거든.
3: 볼트!
4: 다이노이드 썬더티라도 별거 아니로군.
5: 블랙소드,
4: 이제 네 코인은 카르노님의 것이다.
5: 버리박다.
4: 이럴 줄 알고 이걸 준비했지.
5: 어? 고무장갑? 설마 설거지를?
4: 당연하지. 이게 아니잖아. 잘 봐라. 고무는 전기가 안 통하지롱.
5: 그깟 고무장갑 따위는 내 공격을 막지 못한다.
4: 킥차! 고무!
1: 날 잘 알지도 못하면서.

0: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어서 본부에 연락해야겠어. 응답하라 본부. 어? 설마 이런
1: 썬더치랑 어서 피해.
2: 넌 누구지?
1: 시간이 없어. 네 다이노이드 코인을 지켜야지. 빨리.
2: 고맙다 지구의 전사.
3: 감히 나를 방해해?
4: 뭐지?
3: 별것도 아닌 주제에. 그럼 다시 썬더티라를 잡으러 가볼까?
4: 아이고, 이쪽이 아니네.
5: 피라가 볼트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가 봐. 피라, 괜찮아? 볼트가 그래도 늘 덜렁거리는 애는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화 풀어.
2: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아이고. 너희도 수기가 새로 올린 사진을 보았나? 역시 진짜 아름다워.
5: 저기 아까의 말인데, 볼트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 네가 아직 볼트를 잘 몰라서 그래.
6: 맞아. 너도 더 겪어보면 볼트의 진가를 알게 될 거야.
7: 글쎄, 너희는 볼트를 너무 믿고 있는 것 같군.
8: 긴급 상황이다. 현재 다이노이드 썬더티라가 카르노 군단의 블랙소드에게 쫓기고 있다. 지금 즉시 B52 굴구로 출동해 썬더티라를 구하고 블랙소드를 쓰러뜨리도록.
9: 네, 사령관님.
10: 볼트가 돌아오길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일단 출동하자.

0: 이제 코인을 내놓으실까? 누구냐? 아하! 그레이트 코인이 제 발로 눈앞에 나타나다니 잘 됐군.
1: 빨리 썬더 치라를 구하자.
0: 고무장갑으로 무장한 이 블랙소드님을 이길 순 없다!
2: 저 고무장갑을 뚫을 방법이 필요해!
3: 볼트라면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을 텐데!
1: 볼트, 대체 어디 있는 거냐?

0: 이런, 모두가 위험해. 어서 가봐야겠어.
1: 재미없잖아. 그럼 이제 안녕.
0: 다들 괜찮아?
2: 볼트! 뭐야? 어디 갔다가 이제 왔어? 네가 없어서 힘들었다.

0: 가라고!
1: 하찮은 것들이 가네! 이야!
2: 볼트! 일단 탑승해라!
0: 자, 다들 준비됐지?
2: 하지만 볼트, 도저히 저 고무장갑을 뚫을 방법이 없다.
0: 꼭 뚫어야 할 필요는 없어. 녀석의 고무장갑을 잡아당겨서 녀석을 날려버리는 거야.
3: 오, 그거 좋은데?
4: 역시 볼트야.
5: 좋아, 어서 작전을 실행하자.
0: 이 고무장갑에 한번 당해보시지.
6: 잠깐!
0: 선도치라, 괜찮아?
3: 고맙다, 모두들.
1: 이 녀석들이!
0: 지금이다!

0: 볼트, 친구들이 말한 너의 진가가 이런 것이었군. 이제야 왜 다들 널 리더로 따르는지 알 것 같다. 널 오해해서 미안하다.
1: 티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나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할게.
2: 너희처럼 믿음직스러운 전사들을 만나 기쁘군. 모두들 앞으로 잘 부탁한다.
1: 응, 썬더티라. 다이노이드 코인 모드 온! 단계의 전사 썬더티라 강력 완료!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빨간 신호등의 비밀.
1: 화창한 아침, 로기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 좋은 아침.
0: 그럼
3: 잠깐. 고마워.
0: 별 말씀을. 이제 진짜 출발합니다. 왜 몸이 으슬으슬하지? 설마 비가 오려나?
4: 신입대원이 벌써부터 지각이라니.
5: 사정이 있겠지. 좀 더 기다려보자.
3: 다유, 왜 이렇게 늦는 거야?
6: 아무래도 먼저 출발해야겠는데. 가자.
3: 잠시만요. 늦어서 죄송해요. 갑자기 차고잡 사거리에서.
4: 이야긴 나중에 들을게. 순찰이 더 늦어지면 안 되거든. 다음엔 늦으면 안 돼.
3: 네.
7: 저 다유, 오늘은 나랑 같은 조야.
3: 알려줘서 고마워.
4: 그럼 출발해볼까?
7: 오늘 순찰은 꽤 순조로운걸?
3: 그러게.
7: 다유! 그렇게 속상해할 거 없어. 가끔 실수할 수도 있지.
3: 그렇지만
7: 나도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어.
3: 정말?
7: 그렇다니까. 늦은 이유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거야?
3: 글쎄, 오늘따라 차고지 앞 사거리가 꽉 막혀서 그만.
7: 뭐? 거긴 평소엔 막히는 곳이 아닌데.
3: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아오다 결국 늦어버렸어.
7: 그럼 좀 억울했겠네.
8: 비상! 박물관 앞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신속한 지원 부탁해요.
4: 알았어, 출동할게.
3: 우리도 가자. 생각보다 심각한데.
9: 대표요, 제가 먼저 진입했어요.
6: 뭐라고?
7: 제시랑 트윗은 어딨지?
3: 저기 있다. 모두 진정하고 지시를 따라주세요. 조금씩 양보 부탁드려요.
7: 제시, 트윗, 우리 도착했.
3: 뭐라고? 잘 안 들려.
10: 저기 타유랑 노아가 왔어. 얘들아.
3: 우선 그쪽부터 후진해줘.
10: 후진? 너희가 먼저 후진하겠다고?
3: 대체 뭐라는 거야?
11: 구조대라면서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12: 몇 시간째 이러고 있다고요?
3: 그게...
4: 모두 주목.

0: 해주세요.
1: 패트 루키.
2: 자, 우선 덩치 큰 버스부터 해결해야겠어.
0: 자, 여기 두 차선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 주세요. 조심, 조심.
2: 거기까지. 다음은 이쪽. 출발해 주세요.
1: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3: 응. 오래 기다리셨죠? 천천히 이동해 주세요.
0: 잠깐, 그쪽은 기다리셔야 해요.
1: 드디어 끝났네.
4: 팩트랑 루키 덕분에 해결했어요.
0: 빨리 왔어야 했는데 근처 신호등도 고장이 나서 말이야.
1: 다른 신호등도 고장났다고요?
0: 오래되다 보니 이런 일이 종종 있어.
1: 그치만 연속으로 두 개나요? 제가 한번 조사해볼까요?
0: 그럴 필요까진 없어. 타요, 넌 마트 업무에 충실하렴. 일단 아침에 지각하지 말고.
1: 네.
4: 그럼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까. 어?
5: 지씨, 또 신호등 고장이야. 바로 옆 사거리니까 즉시 출동해줘.
3: 어? 또 신호등이?
0: 지체할 시간이 없어. 어서 출동하자.
1: 아, 네!
0: 달려, 드윗! 너희 신호등을 고칠 때까지 시내 순찰을 부탁해.
1: 저희도...
4: 네, 알겠어요. 그럼 출발해볼까?
6: 늦은 저녁, 구조대의를 마친 타요와 트윗이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7: 타요!
1: 트윗도 같이 왔네.
3: 얘들아, 오늘따라 힘이 없네. 무슨 일 있었어?
1: 신호등이 연달아 고장나서 아주 바빴거든.
8: 힘들었겠다.
3: 그것보다 구조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 신입이라 그런지 내 말도 잘 안 들어주고. 오늘 신호등 고장은 절대 우연이 아닌데. 분명 뭔가 있다고.
9: 응, 그러고 보니 오늘 놀이공원 앞 신호등도 고장나서 힘들었어. 아이들이 언제 도착하냐고 얼마나 묻던지.
3: 나도 신호등 때문에 공사장 앞에 갇혀 있었는데 하필이면 화장실 급한 손님까지 타고 있었거든.
7: 다들 그런 일이 있었어? 난 전혀 몰랐는데.
1: 로기, 너만 이런 일이 없었다고.
7: 그렇대도 역시 난 행운의 버스라니까.
1: 모두 겪은 신호등 고장을 로기만 안 겪었다고? 설마. 얘들아, 신호등이 고장난 곳이 어디랬지?
9: 그게 놀이공원 앞 사거리.
3: 난 공사장 앞이었어.
1: 로기의 말과 신호등이 고장난 장소, 이 모든 건 바로 그거야! 루키, 신호등 고장의 비밀을 알 것 같아요!
10: 타요!
1: 일단 신호등이 고장났던 곳을 모두 지도에 표시해주세요!
2: 그건 왜?
11: 우선 타요 말대로 해보자.
2: 알았어.
1: 그리고 그걸 로기의 노선과 비교해주세요!
2: 로기랑?
10: 이럴 수가?
2: 두 코스가 정확히 일치해. 더 이상한 건 모든 신호등이 로기가 지나간 직후에 고장났다는 거야.
1: 역시 누군가 로기를 이용해 신호등을 고장낸 거예요.
9: 로기! 로기는 방금 놀이터에 갔는데.
1: 안 돼! 트윗, 어서 가자!
7: 오늘은 뭐하고 놀지? 역시 숨바꼭질이 좋으려나?
1: 잠깐!
7: 뭐야? 너희도 같이 놀려고?
9: 타요가 신호등 사건의 범인을 알아냈어.
7: 잘됐다. 범인이 누군데?
1: 범인은 바로 로기, 너였어.
7: 와? 무슨 소리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1: 그게 아니라 누군가 널 이용하고 있어.
7: 그게 무슨 말이야?

0: 뭐가 어떻게 된 거지?
1: 이대로 물러설 줄 알고?
0: 어? 어? 내 몸이 왜 이러지?
2: 여기 왜 그래?
3: 내게 맡겨!

0: 다행이다.
1: 아빠?
0: 이런, 로기의 시스템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 바로 이거야.
2: 저게 대체 뭐지?
0: 지금은 모두 삭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1: 다행이다. 모두 고마워요.
3: 타이의 추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4: 맞아, 정말 멋진 추리였어.
2: 가요, 아까는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미안해.
5: 그래도 절 믿고 여기까지 와주셨잖아요. 두 분이 없었다면 막지 못했을 거예요.
6: 그나저나 저 고양이 그림 왠지 익숙한데.

0: 아차! 삐요삐요!
1: 빨리 찾아서 선계로 보내야 해.
2: 저거다! 안 돼!
3: 어디...
4: 해치?
5: 전학생!
4: 돌아간 거 아니었어?
5: 일이 생겨서...
6: 윤호야!
2: 어? 어서 가봐!
6: 야! 윤호야!
4: 그럼...
6: 뭐하고 있어?
4: 아니야... 가자!
7: 에이, 설마... 아니, 정말이라니까...
5: 놓쳐버린 건가?
0: 인간계에서 뭐 할 거예요?
8: 몰라.
9: 몰라?
10: 그럼 그것부터 결정해야겠네요.
8: 뭘 먼저 해야 하나?
9: 공주님이 결정해야 우리들도... 아우, 배고파서 말할 힘도 없어요.
0: 용아, 저기 가서 먹을 것 좀 사와봐.
9: 돈이 어딨다고요?
8: 돈이라는 게 없으면 못 먹어?
4: 정말 돈도 몰라요? 월공주님 아무것도 모르네.
9: 인간계 공부부터 해야 하나?
8: 삐요삐요. 됐다.
4: 뭐야?
8: 이거 먹어.
10: 에? 잘 먹겠습니다.
4: 어떻게?
0: 마법 실력이 제법인데?
3: 어? 아직 근처에 있어. 여긴 아니고.
0: 공주님, 또 다른 마법들도 쓸 수 있어요?
8: 그건...
11: 진짜 잘한다.
12: 고마워.
11: 공주나, 아까 그 골 정말 멋있었어.
8: 와...
11: 내일 또 보여줘.
12: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내일도 학교에서 축구 또 할까?
4: 또 축구하냐고?
8: 나도 쟤네 학교에 가야겠다.
4: 그 학교를 다니겠다고? 인간 학교를 왜요?
8: 왜냐고? 공부하러 가는 거지.
0: 학교는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9: 전학도 해야 하고 동네에 살집도 있어야 하는데요.
8: 집? 집을 구해야겠어. 빈집을 찾아줘.
9: 에?
8: 삐요삐요.
2: 에? 에? 잠깐, 마음대로 시동이 걸렸어.
4: 뭐야?

0: 마법의 기운이 사라졌어. 어디로 간 거지?
1: 엄마!
2: 어?
3: 안녕하세요.
2: 안녕. 이제 오는구나.
3: 네. 윤호야, 내일 봐.
1: 안녕.
2: 잘 가.
3: 네.
2: 들어가자.
1: 다녀왔습니다.
4: 아, 그래? 어, 엄마도 같이 왔네?
2: 네.
1: 아,
5: 빈집을 찾긴 했는데 어쩌려고요?
3: 여기서 살 거라니까.
1: 네?
6: 공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볼까?
5: 어쩌려고 그러지?
3: 어?

0: 근처야. 저쪽이야. 아자자.
1: 열렸는데?
2: 들어가자.
1: 뭐?
2: 괜찮으니까 들어가.
0: 여기다. 또 사라졌어. 이 근처 같았는데. 분명히 이쪽이었는데.
1: 정말 대궐 같은 집이잖아.
3: 엄청나네.
2: 이제 여기서 살 거야.
1: 분명히 버려진 집이었는데.
3: 이렇게 만들다니. 공주님, 다른 방법도 또 보여줄 수 있어요?
2: 여기선 조심하랬는데.
3: 아이, 그러지 말고 진짜 보여줘.
2: 그렇게 부탁하니 특별히 보여줄게.
1: 특별히 보여주겠냐?
3: 공주님 마법을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2: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3: 또 어떤 마법을 보여주실까?
2: 잘 보세요. 삐요삐요.
1: 뭐야?
2: 봤지? 자.
1: 어떻게 한 거죠?
2: 공간 이동술이야.
1: 다시 봐도 정말 신기한 마법이네요.
2: 삐요삐요. 아휴, 편해. 원래 모습으로 있으니 훨씬 마음 편하다.
1: 원래 모습은 달아주잖아.
3: 원래 모습이 더 예뻐요.
2: 이제 집에서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
3: 공주님. 지금부터 인간계에 사는 동안 날 언니라고 불러.
4: 난 오빠.
2: 언니, 오빠?
3: 내일 학교에 가면 꼭 그렇게 불러야 해.
2: 내일? 그럼 내일 학교에 가는 거야?
3: 가야지.
4: 미아가 공부하겠다는데.
3: 와. 자. 짜자자자자. 아자 짜자자자. 오. 보구나, 왜 그래? 뭐?
5: 창문 좀 열어줄래?
3: 들어와.
5: 고마워. 그래, 나도 반가워.
3: 어떻게 된 거야?
0: 그게 내가 동굴을 비운 사이에 선계에서 누군가 인간 세계로 넘어왔어.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찾아서 선계로 데려가야 해.
3: 괜히 나 때문에. 나도 도와줄까?
0: 그것보다 찾을 때까지 네 방에서 신세를 질 수 있을까?
6: 윤호야. 포근이가 짖던데 무슨 일 있니?
3: 저한테 빨리 자자고 그런 거예요. 알았어, 자자.
6: 숙제는 다 했어?
3: 그럼요.
6: 그럼 잘자, 포근이도.

0: 윤호야, 난 나가볼게.
1: 벌써?
0: 선기에서 온 자를 찾으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해.

0: 끝났구나.
1: 이제 학교 가야지.
0: 응? 맞다. 띠어띠어.
2: 최 선생님.
0: 어? 아, 네.
2: 수업 준비 때문에 바쁘시죠?
0: 네.
2: 선생님 반에 전학생이 왔네요.
0: 전학생이요?
2: 여기.
3: 안녕하세요. 미아야, 인사드려야지.
4: 안녕하세요.
0: 어, 안녕.
3: 윤호야.
5: 어, 다녀오겠습니다.
6: 어, 안녕, 세나야.
4: 안녕하세요.
6: 잘 다녀오거라.
5: 네.
0: 진짜 그래?
7: 어, 윤호야. 어,
0: 안녕.
5: 안녕.
4: 세나야.
3: 어?
4: 오늘 전학생 온대.
3: 그래?
4: 인사.
8: 안녕하세요.
0: 오늘부터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전학생이 있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할까?
4: 네. 안녕. 내 이름은 미아야. 만나서 반가워.
0: 미아 자리는 어디 빈자리가 있을 텐데.
4: 삐요삐요.
3: 내가 여기 앉았었나?
0: 아, 저기 빈자리에 앉으면 되겠다.
4: 네. 안녕.
9: 어, 안녕.
10: 어, 방울이 반응하고 있어. 저쪽이다.
4: 앉아자.
3: 아우, 말도 안 돼.
11: 미아는 운동 천재.
5: 일찍 일어났네.
11: 난 나가볼게.

0: 가는 게 좋아?
1: 아!
2: 신기하네.
1: 뭐가?
2: 아니야.
1: 다녀오겠습니다.
3: 잘 갔다 와.
1: 윤호야!
4: 너가!
5: 세나, 안녕.
1: 안녕하세요. 후근아, 안녕.
3: 가자.
1: 응?
3: 다녀오겠습니다.
5: 그래.
1: 어? 동준이다. 세워줘.
2: 응? 응. 아참, 학교가 저렇게 좋나?
0: 그러게.
6: 안녕, 안녕.
7: 자.
1: 자.
7: 동준아,
8: 어?
7: 너 이 게임 해봤어?
8: 처음 보는데?
7: 뭐지?
8: 뭐긴, 네가 가져온 거겠지.
7: 그런가?
1: 안녕.
8: 아, 안녕. 어제 전화 갔지? 이름이...
1: 미아야.
8: 윤호야.
3: 어?
8: 이따 끝나고. 알지?
3: 또 축구냐.
9: 다 모였죠?
10: 네!
9: 오늘은 농구를 해볼 거예요.
1: 농구?
9: 잘 보세요. 받고 이렇게. 으쨔! 이제 돌아가며 던져보기로 해요. 먼저 우동준.
8: 네.
9: 자.
8: 네.
9: 동준이가 시범을 보여주세요.

0: 들어가라!
1: 다음. 다음. 다음은 미아.
2: 미아! 골대 뒤에 네모에만 맞힌다고 생각해. 파이팅! 멋있어.
3: 이 정도 가지고 뭘.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방울이 반응하고 있어. 저쪽이다. 학교로 가보자. 가라리오!

0: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1: 선생님께 인사.
0: 감사합니다.
2: 윤호야, 어? 축구해야지. 미아야.
1: 어?
2: 같이 축구할래?
1: 축구?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3: 그래.
4: 저기다.
5: 와, 날씨 좋다. 포근아, 너도 좋지? 윤호가 수업도 끝났을 텐데. 어? 학교 쪽으로 가볼까?
2: 범수야, 받아!
6: 좋아! 간다!
2: 혹시...
5: 학교 다 왔네.
7: 어?

0: 뭐야? 여길 왜 온 거야?
1: 어? 아, 포근아, 그만. 사람들이 놀라잖아. 그만해.
0: 어휴.
2: 자, 내가 막을게.
3: 야!
4: 어떻게 하지?
3: 미아! 어? 빨리 슛해!
5: 아라디오!

0: 또 뭐야?
1: 알아요?
2: 무슨 일이지?
0: 포근아, 뭘 본 거야? 방금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0: 무슨 일이야?
1: 이건 성계의 기운이야. 그렇다면
2: 무슨 일이야?
3: 이건 선계 마법이 인간계에 혼란을 일으키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수습해야 할 텐데.
4: 수평선 너머 희미하게 섬이 보였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어?
3: 흐치다!
4: 들어와.
5: 고마워.
4: 찾았어?
5: 아직. 포근아, 밖에서 날 봐도 아는 체 하면 안 돼. 그런데 아까는
4: 무슨 일 있었어?
5: 정말 잘했어. 그런 뜻에서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1: 여기는 번개별. 모두 함께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어린이의 야무! 번개맨!
2: 친구들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3: 나는 번개맨! 충전!

0: 가장 깨끗하다고요?
1: 가장 아름답다고요?
2: 왜?
3: 오, 이게 다 뭐야?
1: 더러워서 너무 더럽다고.
3: 잠깐 쓰다버린 빨대에 빈 페트병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아.
0: 바다별이 아니라 쓰레기 버린 줄 알았네.
2: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3: 이것이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의 위험성. 이다 살려. 누가 좀 도와줘.
2: 어? 누가 물에 빠졌나 봐.
1: 잠깐! 번개멍이 간다!
3: 어? 번개멍! 조심해! 이다 살려.
1: 자, 잡았어! 자, 이제 내가 왔으니까 힘 좀 빼.
2: 잡아.
3: 그래.
0: 잡아.
2: 잘했어, 번개멍.
3: 잠깐. 그런데

0: 힘이 2다?
1: 응. 아, 근데 어쩌다가 물에 빠진 거야?
2: 아,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치우다가 힘이 빠져서 그만.
0: 아, 그랬구나.
2: 사람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어. 바다가 이렇게 될 정도로. 아휴,
3: 큰일 났네.
0: 무시무시한 괴물?
4: 나는 거북이야.
5: 거북이?
6: 나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 다 아픈 거북이야. 거북.
3: 잠깐 코에는 플라스틱 빨대가? 등에는 플라스틱 조각이? 그리고 발에는 비닐봉지가 마구마구 걸려있어.
2: 우리가 도와주자.
0: 그래.
7: 나 코에서 내 빨대 빼줄게.
0: 뺐다. 쉬었다. 이것도?
3: 이것도 빼고.
8: 이것도 발에 걸려있던 비닐봉지도 뗐어.
3: 보자. 거북이에게 붙어있던 플라스틱 없애기 성공.

0: 거북.
1: 근데 거북이 말고도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물 친구들이 아주 많아.
2: 정말?
1: 동물 친구들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쓰레기 치우는 것 좀 도와줄래?
3: 좋아.
0: 좋아.
1: 도와야지.

0: 최고!
1: 이대도 최고!
2: 최고! 최고!
3: 우와! 우와! 우와! 뚝딱뚝딱뚝딱하! 하! 하! 우리 모두 함께하는 발송! 발송! 퀴즈! 오늘은 바다별에 왔으니까 바다 동물 퀴즈를 낼 거예요.
2: 이야, 재밌겠다.
3: 문제 주세요.
2: 우와. 꼭꼭 숨어라. 친구들, 바닷속에 숨어있는 내 친구가 누군지 꼭 찾아줘.
3: 어? 저게 뭐지? 아, 잘 모르겠는데.
2: 뭐라고요?
3: 아, 잘 모르겠다고요? 좋아요. 힌트 주세요!
2: 힌트!
3: 우와! 아하! 이제 좀 알겠다! 뭐라고요?
2: 더 크게 뭐라고요?
3: 뭐? 좋아요! 과연 정답은?
2: 우와! 정답은?
3: 정말 잘 찾았어요. 그럼 다음 문제.
2: 바다 풀숲에 숨어있는 내 친구야. 내 친구 좀 꼭 좀 찾아줘. 친구들 뭐라고요? 조개요.
3: 맞아, 해.

0: 친구들을 만났더니 재밌었어요. 친구들, 바닷속 친구들이 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바닷속 친구들을 잘 지켜주기로 약속.
1: 약속. 고마워. 나도 수영하러 가자. 어푸
0: 어푸
1: 깨끗해. 어푸
0: 깨끗해. 어푸. 아이고 숨차. 어푸.
2: 원한다고?
3: 아이 그럼 뭐해? 아, 냄새. 아, 여기 이렇게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2: 아 맞아. 어? 사람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렸으면 저것 봐. 플라스틱 쓰레기 산이 생겼어.
3: 아 정말 너무한다. 어? 근데. 탐험대 애들이 여길 또 싹 치운다고 하면 어떡하지?
2: 그렇게 나눌 순 없지. 다시 면

0: 엄만 오 가시가루
1: 아 이 가시가루를 플라스틱 쓰레기산에 뿌리면
0: 오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만들어질 거야
1: 우리 빨리 뿌리자 어 뿌려 뿌리자 자 뿌려
0: 가시가루 마구마구 예

0: 어깨 치우자.
1: 그래, 그래, 그래, 그래.
2: 잠깐! 뭔가 이상해. 응?

0: 이렇게 조금만 뿌렸다고 이렇게.
1: 아이고, 아이고. 아, 되겠다. 우리 번개를

0: 돼지 괴물 어서 이달을 보내줘.
1: 아, 그래 그럼 보내줘.
2: 그래 보내줘.

0: 빈틈 공격! 오!
1: 잘했어!
2: 이게 뒤에서 공격을 해? 좋아, 그렇다면 가더라!
1: 잠깐만! 안 되겠다! 안 찾아! 자신으로 더 뿌려!
3: 아, 알았어!
1: 안 돼, 뿌리지 마!
2: 플라스틱 쓰레기 괴물은 서둬라! 헛게! 우와! 한번 더! 헛게! 아차! 아차차!
3: 네, 부르셨어요!
1: 야, 뭘 대답을 하고 있어! 어?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3: 안녕히 계세요!
4: 아유, 다행이야!
2: 모두들 괜찮니?
5: 네! 네, 범쌤맨!
6: 범쌤맨! 이다! 어? 어떻게 하면 바다별이 깨끗해질까요?
2: 그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째, 플라스틱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5: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7: 둘째, 같은 플라스틱은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버리기.
5: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버리기.
2: 그리고 하나 더. 셋째, 플라스틱 적게 사용하기.
5: 플라스틱 적게 사용하기.
7: 플라스틱은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2: 우리 친구들 잘 알겠죠?
5: 네!
2: 좋아요. 그럼 노래와 함께 우리 다 같이 배워볼까요?

0: 우리 모두 플라스틱 적게 사용하기로 약속!
1: 약속!
2: 우와! 저기 좀 봐!
3: 어? 이건 환경보호?
0: 맞아.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지. 이게 바로 바다벨에서 찾은 소중한 가치란다.
3: 우와! 바다벨에서 환경 보호하는 법을 배웠어!

0: 우리가 살고 있는 산과 들, 바다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것들이에요. 플라스틱 적게 사용해서 환경 보호하기. 황기능과 약속!
1: 약속! 약속!
0: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파우차죠? 함께 해요! 모두 씩씩하게!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이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자기들 안녕.
1: 오빠가 무슨 일 있어?
0: 나 오늘 사실 고민 상담할 기분 아니야. 내 고민 심각하잖니?
1: 아니 왜? 무슨 문제야? 누가 또 호빵이 힘들게 하는 거야?
0: 들어봐. 내 친구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그 애가 글쎄 나를 좋아한다는 거 있지. 근데 나도 막 그게 싫은 건 아니야. 너무 곤란하다.
1: 그게 뭐가 문제야?
0: 뭐가 문제냐니?
1: 아니 너도 그 애를 좋아하면 오히려 좋아. 아니야?
0: 내가 그 애랑 잘 되면 내 친구는 내 친구 얼굴은 어떻게 봐?
1: 허허 눈으로 보면 되지. 어차피 사랑은 쟁취하는 거잖니.
0: 호미 씨,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이런 의리 없는 애한테 상담한 내가 바보지. 잠깐만 기다려봐. 의리 있는 친구들 내가 데려올 테니까.
2: 뭐야 뭐야?
0: 어머 얘들아,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와줄 수 있어?

0: 나는 11살 김예진이야.
1: 안녕, 나는 10살 마지우야.
2: 귀여워.
3: 참나. 너네들이 고민을 그렇게 잘 들어줘. 어디 한번 들여나보자.
2: 얘들아, 있지. 내 친구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글쎄 그 애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또 막 싫지는 않은데 나는 진짜로 우정이 더 중요하거든. 어떡하지?
0: 친구랑 남자랑 둘이 이어주고 넌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드는 거 어때?
2: 잠깐만. 친구랑 그 남자애를 이어주고 나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라. 잠깐만. 우리 반 시우?
3: 시우는 안 돼! 시우는 안 돼! 사실은 옆반 시우야.
4: 안 돼!
2: 우리 그때 그 일로 우정이 깨질 뻔했었지.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
0: 나는 우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사랑보다 우정이 더 오래가니까.
2: 어머, 그거 진짜 멋진 말이다. 그러면 우정을 선택해야 하나?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이라면 우정을 선택할 거야?
0: 응.
2: 그래, 나도 내 친구를 선택하겠어. 호미야, 들었지?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날 상담을 잘해줘.
3: 나만 의견이 다른 걸 보니까 이 친구들이 더 상담을 잘하는 것 같긴 하네. 근데 너희들은 고민이 없어? 너무 우리 얘기만 한 것 같아서.
0: 나 고민이 있는데. 나는 새로운 반에 새로운 친구가 너무 까칠해서 고민이야.
3: 응? 그 친구가 어떻게 까칠하게 했는데?
0: 아니, 내가 같은 줄이었거든? 응. 근데 책상이 살짝 삐져나왔어. 응.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치면서 야, 이거 삐져나왔잖아, 다시 해! 이래갖고 깜짝 놀라고 무서웠어.
3: 너무 속상했겠다. 그리고 또 다른 까칠함은 없었어?
0: 아니, 내가 의자를 버릇처럼 이렇게 덜컹덜컹 거리거든? 응. 근데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소리 질러서 진짜 깜짝 놀라서 너무 까칠한 것 같아.
3: 걔 왜 그러니? 의자 좀 덜컹거릴 수도 있지. 나도 그거 엄청 재밌어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까칠한 친구한테는 다가가지 않거든. 그냥 멀리서 지켜보거든.
2: 흥! 어때, 나 까칠하지? 그러면 그 까칠한 친구랑은 잘 지내고 싶은 거야?
0: 응.
2: 왜?
0: 왜냐면 걔가 인기도 많고 자신감이 넘쳐서 친구가 되고 싶거든.
2: 진짜? 응. 그러면은 우리 예진이의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를 한번 그 친구한테 보내보는 거 어떨까? 예를 들어 우리 예진이가 나는 이런 게 속상했다, 서운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친구로서 너무 사랑하고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3: 그리고 예진이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한테
2: 영상편지?
3: 영상편지를 한번 보내는 거 어떨까?
2: 좋아! 그 친구도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0: 안녕 친구야. 이제 말 예쁘게 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자.
4: 예!
5: 고민 해결!
2: 지우는 고민이 뭐야?
6: 나는 내 방이 생겨서 거기서 자고 싶거든? 근데 거기서 잘 때마다 악몽을 꿔.
2: 어떤 악몽?
6: 밤에 귀신이 머리카락을 다 세고 간대.
2: 근데 머리카락은 너무 많아서 다 못 세지 않을까? 내 생각엔 하나, 둘, 셋 세다가 125 하고 머리카락을 떨어뜨려. 그러면 다시 하나, 둘, 셋. 몇 가지 샜더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 아무래도 다 못 셀 거야.
3: 귀신은 머리를 이렇게 해서 자기 머리도 앞에 있잖아? 그래서 네 머리를 세다가 자기 머리도 세면서 이게 내 거였나? 네 거였나? 헷갈릴 거야.
2: 맞아. 그냥 재밌게 생각하고 잊어버려.
3: 또 무서운 꿈 없어?
6: 저 승사자가 미션을 안 하면 자꾸 날 데려간대.
3: 무슨 미션이었는데?
6: 공중에서 1599밖에

0: 그건 아무도 못해.
1: 근데 안 하면 자꾸 나 데려간다.
0: 아니야, 그러면 저승사자가 데려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 차례가 너무 늦게 올 거야.
2: 어때? 고민 해결됐지?
1: 어.
3: 와! 고민 해결!
4: 아니, 아니,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자세한 얘기는 떡볶이 집 가서 할까?
2: 어, 너무 좋지. 웬일이니 우리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4: 아, 너무 잘 맞아. 그리고 내가 학교 앞에 있는 떡볶이 집 완전 잘 알잖아. 가자, 가자. 가방 챙겨. 가방.
2: 가자구, 가자구.
4: 가방 챙겨. 자, 오빠이.
2: 어, 고마워, 호미야. 호미 가방 귀엽다.
4: 어? 안녕, 자기들아. 오늘은 또 무슨 고민이 있을까?
5: 안녕, 헬로, 고니지와, 니하오.
4: 어머어머, 이 똑똑한 사람이 누구래?
5: 미안, 내가 너무 똑똑했지. 요새 내 치드미가 지적인 사람이라 외국어 공부 좀 하는 중이야.
4: 역시 내 친구 호빵이. 호빵아, 그럼 우리 고민 상담도 외국어로 해주라. 응? 기대된다.
5: 한국인이라면 한국어를 사용해야지. 고민 상담소 시작하자. 뭘 읽지? 어, 여름이라 그런가 이런 고민이 있네. 저는 150cm에 34kg인 12살이에요. 살이 쪄서 굶고 있는데 살이 안 빠져요. 저도 아이돌처럼 마르고 싶어요. 어떡하죠? 어머나. 어머나. 키 150cm에 30 몇 키로? 아니,
2: 뭐가 살쪄? 뭐가 살쪄? 뭐가 살쪄?
4: 내가 4살 때 35kg였어.
5: 진정해, 호미야. 그런 비밀은 말하는 게 아니야.
4: 나도 한때는 자기 같은 고민으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어. 믿지 않겠지만.
5: 있었어?
0: 그때 내 별명이 뭔 줄 알아?
5: 뭐였는데?
4: 종이인형. 그때 건강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근데 여기 봐 여기 어? 그때 빠진 머리가 아직도 안 나. 어? 대빵 보이지 대빵.
5: 호미야, 머리 언제 감았니? 잘 좀 씻어.
2: 아무튼 키도 지금이 제일 잘 클 때야.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아이들 장원영 언니도 막 언니들 식권 받아서 밥 두 그릇씩 먹었다잖아.
4: 건강하기 위해 조절하는 건 좋지만 마르기 위해서 적게 먹는 거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지금 바로 알려줄게. 채소를 많이 먹는 거야.
2: 와우!
4: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채소를 먹으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밥도 적당히 많이 먹을 수 있어. 이게 바로 내 몸매의 비결이지.
2: 그런데 호미야, 코끼리도 이것보단 덜 먹겠다. 어머, 먹방 찍니?
5: ASMR이다.
4: 다 먹었다.
2: 호미야, 너 똥 먹었니?
4: 든든하게 먹었다면 다음엔 운동을 해야겠지. 이 몸매가 괜히 나왔겠니? 쉬운 운동 방법을 알려줄게. 따라해봐. 키클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때는 이 줄넘기만한 게 없다.
2: 야!
4: 자, 줄넘기 시작.

0: 줄넘기 맛있다.
1: 아, 저는 못하겠어.
0: 힘을 낸다. 어, 줄넘기 맛있다.
2: 자기들아, 운동도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자. 다치면 큰일이니까 뭐든지 적당히.
0: 어, 줄넘기 맛있다. 어, 좋아.
2: 그리고 말이야, 제일 중요한 거. 인터넷, TV

0: 귀여운 모습에 너무 빠지지 말기. 자, 봐봐. 이게 누구게?
1: 우와, 이게 누구야?
0: 이게 누구냐면 나랑 호미야.
1: 이게 나?
0: TV나 인터넷 속에서 보는 채영이 진짜인 것도 아니야.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보고 나랑 비교하면서 건강을 해칠 순 없지.
1: 맞아, 맞아, 맞아. 제일 중요한 건
2: 나 자신을 사랑하자.
1: 호미야, 넌 정말 최고야.
0: 오빠가 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야. 그리고 자기 대도.
2: 그럼 오늘도 고민 해결.
1: 잠깐 잠깐, 너도 고민이 있다고?
0: 어떤 고민? 가족 고민?
1: 친구 고민?
0: 연애 고민?
1: 어떤 고민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0: 그럼 또 보자.
2: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빠, 누나! 엄마, 아빠, 누나! 불 꺼놓고 다들 어딜 간 거야?

0: 누나 뭐해? 어? 설마 나 놀래라고 그러는 거야?
1: 에이, 시시해!
0: 이런 걸로 누가 놀라? 너무 뻔하잖아. 내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려줄까?

오셨어요? 아무도 없네? 센스등이 고장났나? 무서워.

내가 신진대인을 싸워서 이겼어. 잠자는 사대 고트.

아, 깜짝이야. 인형이네. 왜 자꾸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지?

0: 무서울 때 공감 마지막. 자려고 누웠는데 이상한 소리가 날 때. 한숨도 못 잤네.
1: 어때? 무섭지? 누나도 이제 밤에 잠 못 잔다.
2: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아유 바보야,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1: 아니야, 분명 이상한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2: 하하, 겁쟁이 이래요. 네가 잘못 들은 거겠지.
1: 그런가? 그렇지, 뭐 있다고 해도 나와보라고 해. 내가 그냥 아주 핫, 핫, 핫, 핫, 핫.
2: 오, 멋진데.
1: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3: 응? 안녕, 잘 있었어 자기들.
0: 바로 고민 상담 시작해볼까?
2: 어머 호미야, 뭐가 그렇게 급해? 인사도 안 했잖아.
0: 아, 맞다 맞다. 안녕. 안녕.
2: 잠깐만, 지금 무슨 소리지?
0: 아, 뭐가 뭐가?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2: 어머, 어머, 호미야! 괜찮아? 너 기침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디 아파?
0: 아니야. 우리 빨리, 그 고민 상담 시작하자.
2: 그럼, 고민 상담소 시작!
0: 수업 시간에 방귀를 뀌었어요. 방귀 뀌어도 안 들키는 법을 좀 부탁드려요. 알려주세요.
2: 방귀? 그게 뭐야? 그 뿡! 소리 나는 그거?

0: 뭔디? 그런 거를 한 번도 끼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어떡하지?
1: 어? 맞아. 야, 나한테 사돈의 8촌의 고모의 조카가 알려준 방법이 있거든. 그거 알기만 하면 바로 그냥 다 해결돼.
0: 어머, 잘 됐다. 그럼 호민 니가 그 방법을 좀 알려줘.
1: 알겠어. 첫 번째 방법은 재빠르게 재빠르게 남한테 뒤집어 씌우기야. 자, 예시를 보여줄게. 어머, 호빵아, 지금 방귀 낀 거야? 뭐 한 거야?
0: 아니야, 내가 아니라.
1: 매너가 없니? 괜찮아. 사람이 살면서 방귀 좀 낄 수도 있는 거지, 뭐. 모르는 척 할게.
0: 그러니까 지금 방법을 알려준 거지? 난 또 방귀 낀 줄 알았네.
1: 당연하지. 내가 방귀를 왜 끼겠어?
0: 무슨 소리야?
1: 쉽지? 다음 방법은 기술이 좀 필요한데 비트박스 연습을 하는 거야.
0: 비트박스?
1: 이게 방귀가 새어나오면 비트박스 연습을 하는 척 하는 건데 박자를 아주 잘 맞춰야 돼.
0: 그렇지.
1: 소리가 꽤나 비슷해서 방귀 낀 소리가 그 나도 이게 웬만하면
0: 와, 우리 호미 봤어, 지금이? 우리 호미 못하는 게 뭐야? 자기들 장난 아니지?
1: 자, 다음은 마지막 방법인데. 자, 속담을 이용하기.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 속담을 이용하는 거야.
0: 잠깐만. 이게 무슨 냄새지?
1: 어머. 누가 지금 거름 뿌리는 거 아니야? 저기요. 아무 데서나 이렇게 거름을 뿌리면 어떡해요? 냄새 올라오네, 이거. 냄새. 지금 방송 중인데 이렇게 냄새를 뿌기. 어떡해요?
0: 오메, 진정해.
1: 이렇게. 상대방이 냄새의 근원지를 찾기 전에 성질을 내버리면 방귀는 뒷전이 되지 않겠어.
0: 호미야, 넌 어쩜 방귀 소리도 그렇게 진짜처럼 내니? 와, 나 진짜 냄새도 장난 아니었어. 이거를 어떻게 흉내내지? 난 네가 진짜로 방귀 낀 줄 알았어.
1: 우리 사돈의 8촌의 고모의 조카 사위가 알려준 거야.
0: 조카 사위?
1: 왜 이렇게 기니 이거? 사돈의 8촌의 고모의 조카의 사위가 알려준 방법이야. 생전에 방귀도 한 번도 안 껴본 내가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네.

0: 웬일이니 진짜로.
1: 보니까 어? 아, 세상에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어딨니?
0: 맞아.
1: 우리 당당해지자.
0: 좋아. 아니 이렇게 당당하지 말고. 나 오늘 처음 켜봐.
1: 당당해봐.
0: 아니야 괜찮아.

0: 너도 고민이 있다고?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또 보자.

0: Let's get started on your self-portraits.
1: Rub. Check.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2015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노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로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Mr. Red changes the weather.
1: Sunday, I got a brand new board game.
2: Sunday와 보드 게임을 하려고 온 Red. 하지만 Sunday는 다른 친구와 약속이 있대요.
1: Sunday, it's windy.
2: Sunday랑 어떻게 하면 같이 놀 수 있을까요?
1: What a sunny day.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Mr. Red works at an art museum.
1: Really like it.
2: 미술관에서 yeah, 일하게 like 된 미스터 레드와 썬데이. 저런! 모나리자 얼굴에 케첩이? 레드와 썬데이는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3: 저희 전시회 도우미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4: Our pleasure.
3: 혹시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 좋아하십니까?
1: I really like it.
5: Yeah, I like Mona Lisa's eyes, nose and mouth. She's beautiful.
3: 맞습니다. 이 모나리자는 아주 귀한 작품이니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Yes, sir!
1: 와! It's beautiful! Oh, excuse me, may I help you?
6: 어, 네, 감사합니다.
5: 와! You didn't see that sign, did you? No food here. Can you give me that corn dog?
1: No, this is mine.
5: Hey, be careful. Give it to me.
1: No!
5: Stop!
3: Stop! Give me the corn dog! Stop! Stop! Stop!

0: She's not Mona Lisa.
1: Jesus, her eyes.
2: 예, 예. 전시회는 진행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전시회에 오시면은 모나리자 그림을 실제로 보실 수 있기는 한데. 다시 전화 드릴게요.
3: 야! 아이, 깜짝이야!
2: 뭐야, 이거, 저.
0: 아, sir, I'm really sorry. Please, calm down.
1: I'm so sorry, too. Red, run!
2: 썬데이, 레드! 거기서 이 녀석들아!

Now, let's sing together! 1, 2, 3, 4!

0: next time.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R.E.D. Mr. Red.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갖출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흡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크게 요리의 뜻을 갖고 있거나 요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생업으로서 그냥 시작한 게 요리이기 때문에 버티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탈적인 직업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에요. 난 내 요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때 꿈이 생겼어요. 서른 후반에.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셰프 최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주방에 들어갔을 때요. 아, 네. 그러면 30몇 년 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세도 바꾸고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는 요리사가 되려고 하는 최한석입니다. 요리사를 지원을 하면서 뭔가 그 깊게 요리의 뜻을 갖고 있거나 요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생업으로서 그냥 시작한 게 요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때 당시 제가 요리를 시작할 때 형, 어머니, 아버님 다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너 주방에 들어갈 때 이거 조심하고 들어가 라고 일러준 게 절대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라. 혼난다. 그리고 어디 가면 반드시 빈 자리를 뭐 알 수 있게 어디 가겠다고 보고하고 가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형이 당부한 게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해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첫 출근날 난 30분 받고 30분 더 묶고 더블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1시간 일찍 갔거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문도 안 열려있고. 그래서 밖에서 한 4, 5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첫 출근날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어려서부터 구체적인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때로는 꿈도 되게 허무맹랑한 그런 꿈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조종사.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이런 거 끝나면 단체로 영화 관람을 시켜줬어요. 라는 영화를 했는데 근데 너무 감명을 깊게 받아서 그 영화를 20번, 30번을 봤던 것 같아요. 비디오를 빌려서도. 모든 대사들도 외우고 막.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될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비행기 조종하면서 전쟁을 하는 파일럿들도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난 파일럿가 될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작사, 작곡 한 8곡 정도 했는데, 또 같이 그 교회 반주하시는 그 누님께서 너의 찬양은 예사롭지 않다. 이걸로 일을 하자. 라고 해서 구체적인 직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가스펠 싱어였던 것 같아요. 복음성가 가수. 현실의 돈벌이와 막 이게 실생활과 이제 안 맞아 떨어지다 보니 군대를 제대하고 공부를 하던 친구들은 다시 학교를 가고 일을 하던 친구들은 자기 복귀를 했는데 저는 군대 제대하고 제일 잘하는 게 발차기 무술 같은 걸 엄청 무술가가 되려고도 했었습니다. 무술 너무 잘해서

그림도 좀잘 그리고 기타 치고 노래도 잘하고 잡기에 능한데 남들보다 좀다 잘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딱히 밥을 걸어 먹을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근데 어머니 아버지 형다 요리사셨어요. 자연스럽게 너할게 없어? 그럼 요리나 해. 요리를 해. 요리를 배워가 아니고 요리나 해. 라고 해서 형이 소개해서 들어간 데가 제첫 직장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금 셰프 이러면 예술가 아티스틱한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선망의 요리 직업이잖아요. 30몇 년 전에 요리사는 그냥 여러 기술직 중에 하나. 요리사는 셰프나 요리사가 아니고 그냥 종업원이었습니다. 고용돼서 음식을 생산하는 직업 중에 하나. 근데 사실 우리 아버님도 호텔의 셰프시긴 했거든요. 슈퍼바이저. 꽤 괜찮은 직급의 분이셨는데 그냥. 근데 우리는 이 감자 깎는 신용을 하면서 이 짓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아버님께서 애들은 이거 못 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화이트 칼라 이렇게 정장했고 이런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책상에 앉아서 출퇴근하는 그런 샐러리맨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저도 이걸 하게 됐죠. 제가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면접 볼때 8시간 근무라고 했고 9시 반쯤 오라 그랬나? 근데 저는 8시인가 더 일찍 가가지고 아무도 없었고 40~50분 밖에서 기다렸고 그 아침 조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셰프복을 처음으로 갈아입히고 저를 데리고 올라가서 산더미 같이 이렇게 막 오시조개 한 40kg, 홍합 30kg 제가 막내니까 다 닦아가지고 뭐 삶아서 까야 돼요. 근데 홍합 40kg 뭐 이렇게 까면 처음 하는 사람이 하면 시간 합니다. 아, 구석에 앉아서 사람들 막 엄청 바쁘게 막 일하는데 처음엔 이제 닦아가지고 그거 삶아 놓고 뭐 육수 받아 놓고 했더니 벌써 직원들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그 내려가서 밥 먹고 올라와서 그걸 까는데 다른 분들 서비스 할때막 정신없거든요. 뭐 처음 들어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니까 뭐 카페 상떼, 뭐 부카니에라, 뭐 스파게티 뽀모도로 막 이러는데 그리고 저녁에 이제 딱다 되니까 저녁에 오븐 앞에서 이 스패츌라라고 하나 들고 마늘빵을 구워서 그 일만 했어요. 그랬는데 집에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10시까지 끝나고 한 11시쯤 돼서 끝나더라고요. 아침에 8시쯤에 갔는데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세상에 던져진 이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가 툭 던져놓고 헐거허 벌판에 계속 서서 추워서 덜덜 떤 느낌으로 너무 서럽더라고요. 이제는 내 밥은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그 서러움이 남산

길 내려가는데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거길 뛰어내려가면서 그때 막그 뭔가 혼자 찬양 같은 거 부르면서 뛰어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서러워서 첫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님도 그렇게 요리사고 어머님도 요리사고 형도 요리사인데 어렸을 때 집이 이렇게 막 형편이 좋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늘 월세 집에 돼지갈비 구워 먹으러 가는 게 엄청 큰 행사인 것처럼 그랬어서 제가 재밥벌이를 하거나 저도 이제 자랐으니 집에 보탬이 돼야 되는 처지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저의 뭔가 근면 성실함 이런 거보단 저의 형편이 저를 등떠밀린 느낌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힘들거나 무섭거나 싫어도 그냥 해야 됐습니다. 근데 어느덧 뭐한 한두 달 지나니까 사람들하고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손도 익으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10년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파스타 파트로 배정이 됐는데 그 제가 이제 마늘빵을 굽지 않으면 이 요리들이 다른 요리들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젓가락질도 사실 되게 못했거든요. 한두 달이니까 젓가락질도 잘하고 칼질도 잘하고 제가 뭐 잔재주가 많으니까 일들을 빨리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가르쳐도 할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격이 좀 낯도 가리긴 하는데 친해지면 사람들 재밌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금방 친해지고 이러면서 재밌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적응하고 요리사 집안이기 때문에 후각 미각이 굉장히 발달한 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돼서 빨리빨리 적응하고 일을 곧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기 시작했죠. 요리는 진짜 매력적인 직업인데 문제는 이제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죠. 특히 지금 주방의 모습과 예전의 주방이 완전 다릅니다. 선배들이 혼내고 텃세도 조금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일 외의 업무였던 것 같아요. 끝나고 회식 같은 데를 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술을 먹지 않거든요. 술 먹고 힘들다고 막 그러니까 혼나고 막 욕하고 선배들 수습해 가지고 뭔가 숙소 같은 데 잡아서 들여놓고 그리고 집에 와야 되고 택시 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요리가 재미없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남을 이타적인 직업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거든요. 제가 이제 파스타를 해서 냈어요. 처음으로 불판을 잡고 막 승진을 한 거죠. 마늘빵만 굽다가 드디어 설거지만 하다가 요리를 냈는데, 어떤 테이블에서 고객님 뭐 봉골레 너무 예술이었다 뭐 이런 말이 탁이 뭔가 이 성취감 근데 그 성취감이 제가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진짜 이 3주 걸려서 도색을 다탁 만들어 놓고 너무 흐뭇해요. 그냥 저 스스로의 만족이잖아요. 근데 요리는 누군가가 굉장히 행복해 해주는 피드백을 주거든요. 내가 하는 일로 저 사람에게 행복을 줬네. 그 행복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 남을 기쁘게 해줬다는 성취감도 있고, 내가 만든 나의 스킬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면접을 보면서, 왜 요리사 되고 싶어 하냐? 아니, 20년 전에 데이터 막쫙 모아보면, 대부분 요리사가 되게 된 동기, 뭐, 국수나 뭐 해서 엄마한테 드렸는데 엄마가 너무 맛있다. 그런 게 기분이 좋았다. 그게 너무 행복했다. 이런 요리에 대한 시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요리사가 멋있어 보이니까 매체에서 보고, 멋있는 셰프가 되겠습니다. 뭐, 나는 파인다인 셰프가 돼서 멋있게 요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남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게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그 사람의 스킬을 가늠하는 그 잣대는 있는데,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당당하게 눈빛이 살아있고, 뭐, 이런 친구들, 파릇파릇한 그런 친구들이 더 중요해요. 무슨 유학을 갔다 왔느니 이런 것보다는 요즘 친구들 워낙 똑똑하고,

0: 말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이 친구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약속을 하면서 면접을 보죠. 1년 동안 도망가지 않기. 1년, 2년 버티면 무조건 요리 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망만 안 가게 버티기만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인내 미덕이 있는 친구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남다른 끼와 뭐 요리에 대한 재주 이런 것보단 버티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 스승님이 진짜 장난인 분이거든요. 진짜 정말 지금만 생각해도 그분 밑에서 어떻게 10년을 버텼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리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좋은 스승을 만난 거거든요. 지금부터 30몇 년 전인데 파스타를 매일 뽑거든요. 파스타는 계란으로만 뽑아요. 근데 계란을 이렇게 깨가지고 파스타 반죽을 치는데 깨진 계란 그냥 버리면 혼납니다. 쓰레기 부피 많다고 겹쳐서 넣어야 돼요. 지금 그때 쓰레기 종량제도 없었어요. 우유깍 쓰고 그대로 버리면 혼나요. 접어서 부피 줄여서 버려야 돼요. 믹싱볼에 물기 있는 거 한번 닦아야 되고 막 오더가 엄청 밀려도 야 정리 안돼 있어 하지 마 치우고 해. 그리고 수도꼭지 물야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날에서 물 절약해. 세제 많이 쓰면 한강 물고기 네가 다 죽여. 이 좋은 습관 베이스가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거든요. 우리 이제 스승님 찾아가서 셰프님 저 스타 셰프 할 겁니다. 나 그런 셰프 될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그런 게 뭐가 돼 임마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이 유명해지니까 약주 하시거나 어디 누구랑 제자들이랑 같이 있거나 누구 있으면 가끔 전화하셔서 막 바꿔주시고 막 이러거든요. 자랑하시려고. 자랑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저도 누군가의 엄청 위대한 셰프의 스승이었다로만 기억돼도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많은 뭐 이메일과 편지와 뭐 이런 것들이 와요. 요리에 대해서 뜻이 있는 친구들. 중학교 2학년 어떤 친구가 저는 요리를 하고 싶은데 요리를 배워본 적도 없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조기 교육이 그렇게 필요한 장르가 아닙니다. 저도 스물 몇살때뭐 시작하고 그리고 요리사로서의 꿈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한게 요리 10년을 하고서 십몇 년 차에 고객분들이 막, 와, 이거는 엄청 유니크하다. 이런 뭔가 도전과 이런 걸 새로 와서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또 귀가 팔랑팔랑팔랑. 그래, 그때부터 저는 얘기를 하죠. 난내 요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때 꿈이 생겼어요. 서른 후반에.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입으로 내가 뭘 하겠다 자꾸 얘기하고 마음속에 다지고 하면 그 일이 돼요. 요리사를 최소한 꿈꾸고 있으면 그냥 하십시오. 서둘러지 않아도 되고 도망이나 가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중학교 때 배우고 싶은 거다 하고 고등학교 때 경험하고 싶은 거다 해보고 자기 직업을 선택할쯤 됐을 때 그때 생각해도 절대 안 늦어요. 어려운 직업 아닙니다. 걸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요리사의 문턱이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조바심 내서 그 재밌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셰프 최한석이었습니다.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소금 뿌려주세요. 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이게 저 요리 철학이 됐습니다. 명확해졌어요.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1: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아,
4: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테니스 강사 하이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발리는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 배울 서브에 비해 지금까지는 다 쉬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서브가 정말 많이 어려운데요. 이제 테니스를 아시는 분들, 조금 배우신 분들은 대부분 담당 선생님께 1년 뒤에 배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서브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어려운 건데요. 저희도 이제 선수 때 배울 때 토스만 한번 아마 일주일을 배우고 서브 자세만 한번 아마 한 달을 배웠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만큼 서브가 조금 어렵지만 평생학교를 통해서 조금 쉽게 여러분들께 풀어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풀서브를 한번 제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 서브를 배우기 전에 서브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서브가 테니스 모든 동작 중에서 가장 크고 역동적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만큼 제일 멋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요. 내가 던지는 공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서브를 넣어 득점할 수 있다는 점이 서브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서브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한 포인트에 서브는 딱 두 번까지, 두 번만 넣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공을 듀얼로 시작하되 공이 서브박스에 들어가지 않고 두 번째 공도 서브박스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바로 점수를 잃을 수 있는데요. 자, 그만큼 서브를 많이 연습하고 나서 저는 시합이나 게임에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서브를 배우시려면 가장 먼저 토스를 배우셔야 되는데요. 토스 올리는 방법이 다들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을 가지고 토스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자, 손바닥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먼저 공을 올릴 거예요. 하지만 이 손이 바깥으로 가거나 안쪽으로 가거나

쪽에서 휜다면 내가 올리는 토스도 공이 너무 휘어서서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토스를 올릴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 왼발과 오른발을 15도에서 20도 정도 꺾어주신 다음에 손바닥을 허벅지 앞에 대고 그대로 하늘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스를 이렇게 올리면 정말 쉽죠? 하지만 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가 조금 돌아가는데요. 자, 공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공을 잡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릴 때는 이 손바닥 위에 부분과 첫 번째 손바닥 마디 여기만 닿게 한뒤 공을 움켜쥐고 공을 올리고 나서 손바닥이 쭉 펴지시라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토스를 조금 낮게 올렸지만 원래는 내 키의 두 배, 내 키의 두 배까지 올려야지 서브를 넣을 때 힘찬 서브를 넣을 수 있는데요. 한번더 보여드리자면 내 허벅지 앞에서 팔을 놓고 그대로 팔을 높이. 다시 한번 더. 높이. 올려서 여기서 공을 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공이 회전이 많이 들어가고 옆으로 휜다면 내가 서브를 아무리 잘 넣어도 바뀌는 공 때문에 멘탈이 쉽게 흔들리겠죠. 공을 최대한 회전시키지 않고 토스를 올려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공이 회전을 많이 간다면, 자, 내가 원하는 곳에 오지 않고 이렇게 공이 벗어나기 때문에 서브를 넣을 때 많이 어렵겠지요. 집이 아닌 곳에서 토스를 연습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공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밖에서 바닥에 십자가를 한번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를 그려주시고 이 십자가 한쪽 모서리에 내 발을 끼운 뒤, 자, 몸이 그럼 옆으로 이렇게 틀어지겠죠. 틀어진 상태에서 앞으로 큰 원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 원을 그리고 나서 토스를 올려서 이원 안에 공이 다시 떨어지는지. 다시 한번 더. 공을 던져서 이원 안에 공이 떨어지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다만, 이렇게 바닥에 원을 그릴 수 없다 해서 연습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팔을 올려서 올린 상태에서 다시.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공을 잡을 수 있는지 연습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시고요. 그럼 토스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토스는 바로 내 정수리 쪽으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아무리 내 정수리 위로 올린다고 해도 얼굴이 이렇게 뒤로 가기 때문에 공을 칠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토스를 놓을 때 놓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놓는 위치는 바로 저는 어깨 높이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어깨보다 너무 빨리 놓으면 공이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고요. 어깨보다 살짝 위, 내 얼굴 쪽에서 공을 놓는다면 공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높이 왔을 때 어깨와 입 사이에서 팔을 펴주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토스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토스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서브를 한번 스윙 자체를 배워볼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스윙을 세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해서 서브를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브 스윙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스윙 가지고도 충분히 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니 알려드리는 지금 서브로도 많은 연습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라켓 머리를 등 뒤로 편하게 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팔꿈치는 살짝 위로 올라가고 헤드를 내 등을 때린다 생각하시고 올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토스, 아까 배운 토스를 올려서 그대로 팔을 던져서 스윙. 자, 서브 배우실 때 힘의 방향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서브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1단계 라켓 머리 등 뒤로 내리고 토스를 올려서 하늘로 던진다라고 생각해서 라켓 머리 끝이 내 옆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는 스윙을 만들어 주시면 좋으신데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2단계 서브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2단계 서브는 우리 방금 배웠던 헤드를 뒤로 내리지 않고 헤드를 들은 상태에서 라켓 머리를 동그라미를 그려준 다음에 던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하시고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손목 돌리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 자, 라켓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가장 하에 시작하는 거라 처음에 준비할 때 그냥 팔을 편하게 컨티넨탈 그립을 잡고 내려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라켓을 등 뒤로 쭉 크게 돌려서 머리 위로 떨어뜨려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려서 어깨를 푼다 생각하고 스윙을 계속 돌려주면 되는데요. 이때 돌릴 때 손목이 아래로 툭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손목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 팔꿈치가 먼저 앞으로 스윙. 떨어뜨린 다음에 팔꿈치가 나온 다음에 헤드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음은 3단계 스윙을 드디어 보여드릴 텐데요. 자, 3단계까지 오셨다면 진짜 마지막 스윙을 배우신 거라 생각하세요. 자, 근데 하지만 3단계 스윙은 풀스윙이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선생님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이제 물론 선수들마다 넣는 방법도 다 다른데요. 다리를 모으시는 분, 다리를 모으지 않는 분 이렇게 많이 나눠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제가 쓰는 스윙 방법으로 다리를 모으지 않고 점프하여 풀스윙을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풀스윙은 준비 자세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립을 덮어서 하시는 분, 열어서 하시는 분 등등 각자의 본인 스타일이 다 달라요. 하지만 저는 열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으로 서브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준비하실 때 자기만의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용으로 공을 튀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두세 번 정도는 본인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나서 공을 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본인만의 루틴이 없다면 지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공을 들고 바닥에 튀겼다 생각하시고 공 옆에 라켓을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체중이동이 정말 중요한데요. 모든 테니스에서는 자, 앞으로 먼저 갔다 뒤로 빠지면서 헤드 떨어뜨리고 올리고 내리고 점프 이렇게까지 하시면 풀스윙이라고 될 수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 자, 체중이 먼저 상체가 앞으로 휘게 뒷발은 살짝 끼워주시고 자, 라켓 내리시면서 뒤로 살짝 와주시고 자, 무릎 만지면서 삼각형 그 다음에 스윙 자, 돌려서 나오는 것까지가 되게 빠르죠. 공을 치기 전에 순식간에 돌려서 땅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테니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자, 서브는 솔직히 이제 넣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테니스를 조금 즐기시는 분들을 보시면 이제 그립을 포핸드 그립으로 잡고 여기 앞에서 이렇게 넣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물론 이 자세가 됐다 그래서 공을 못 넣고 시합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조금 더 늘고 이제 잘하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생긴다면 포핸드 그립을 잡고 넣는 것보다는 컨티넨탈 그립을 잡고 나서 이제 정확한 스윙을 쓰는 게 좋겠죠. 물론 포핸드 그립을 잡고 앞에서 넣는다 해서 내가 시합을 못 하거나 게임을 못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제 공이 약하기 때문에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많이 뺏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테니스 게임 할 때 가장 필요한 자세인 서브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자, 어떠세요? 서브가 한번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배운 영상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고 개인 연습을 많이 하신다면 금방 다른 분들과 게임할 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바로 스매시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스매싱은 서브 스윙과 비슷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서브를 열심히 배워오신다면 마지막 스매싱 강의 때도 무리 없이 잘 따라와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줍니다. 하늘색을 칠할 거기 때문에 흰색이 좀더 많아야 돼요. 붓이 탱탱해질 정도만 물을 발라주시고, 하얀색에, 파랑색 아주 조금. 이 전체적인 그림 분위기가 파스텔 톤이어서 원색은 거의 안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려지게 하는 게 좋아요. 요 정도 하늘색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부터 칠해볼게요. 거의 4분의 3 정도 칠해주시면 되거든요, 하늘로. 밑으로 갈수록 조금 진해지게 해줍니다. 경계가 또렷하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많이 문질러서 부드럽게 펴주세요. 마지막까지. 하늘색을 사용해서 하늘을 다 칠했어요. 4분의 3 정도 채웠습니다. 이제 풀 쪽을 그릴 거기 때문에 초록색을 준비해서 조금 짜주시고 노란색을 섞는 것보다 약간 흰색이 섞여 있는 그 베이지색 저번 시간에 사용한 나폴리 노란색 짜줄게요. 섞으셔서 밝은 연두색을 만들어주세요. 그대로 나머지 부분도 칠해줍니다.

아래를 다 칠하고 붓을 깨끗이 빨고 배경색을 다 칠했으니 납작 붓의 용도는 오늘은 끝이에요. 다음, 둥근 붓을 준비하겠습니다. 둥근 붓으로 이렇게 선을 얇게 그리는 거 제가 1강에서 살짝 보여드렸었죠. 그거를 그릴 건데 색을 먼저 준비해야겠네요. 색, 가지고 있는 색에서 모든 초록색을 다 짜주시면 돼요. 여기 잔디를 선으로 그릴 건데 잔디 색깔이 다양할수록 좋거든요. 그 외에 약간 베이지색, 아까 쓰시던 거 플러스 흰색도 준비합니다. 이제 여기에 풀을 이렇게 그려줄 건데 가장 먼저 초록색, 그냥 일반적인 초록색 사용해 볼게요. 붓에 초록색을 듬뿍 묻히고 나서 끝을 뾰족하게 해준 후에 손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을 거예요. 다행히 이 풀들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쭉 올라가 있지 않아요. 땅에서 이렇게 옆으로 다들 머리가 고개를 숙이듯이 휘어져 있죠. 그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줄 거예요. 길이랑 크기가 다 다르게 그려주면 좋고요. 연두색으로 넘어갈게요.

각가지 색의 풀들을 그려주면 좋아요. 물론 길이도 조금씩 다 다르면 좋습니다. 점점 밝은 색으로 올려주세요.

이제 주방이 채워진 것 같죠? 여기에서 꽃을 그리기 전에 조금만 다른 풀잎을 그려볼게요. 우리 그동안 그렸던 약간 유선형 풀잎 몇 개. 월계수처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반쪽도 초록색이 완성됐다면 이제 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라벤더 느낌의 꽃을 먼저 그려줄게요. 그래서 보라색을 먼저 짜고 붓끝에 묻힌 다음에 아까 여기 월계수잎처럼 그린 것처럼 이렇게 잔디 그린 것 중 하나를 골라서 그 잔디 선을 따라서 순서대로 찍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꽃을 계속 그릴 거예요. 보통 꽃, 우리가 생각하는 색들 있잖아요. 뭐, 분홍색, 노란색, 주황색, 이런 거 원하시는 색깔 해서 쓰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 만들어 놓은 색 맞아 사용하기 위해서 마젠타색 사용할게요. 빨간색보다는 조금 자주색 느낌이 나는 색이에요. 조금 더 예쁜 핑크색을 낸다거나 할까요? 하면 예쁜 꽃색이 돼요. 빨강색 섞는 것보다 저는 예쁘더라고요. 편하게 원하는 색으로 꽃을 채워주면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려봤는데 원색보다는 약간 파스텔 톤 꽃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팁이라고나 할까요? 나머지 꽃들도 각자 다른 크기로 보이게 찍어줍니다. 너무 보랏빛만 있으니까 저도 다른 색깔. 색깔이 다양해지니까 꽃이 더 풍성해 보이는 것 같아요. 꽃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더 풍성하게 하셔도 되고, 적당히 나는 풀 느낌이 나면 좋겠다면 조금만 그리시고 하시면 돼요. 왜 저희 주제가 들꽃이어서 저기 멀리에 피어 있는 들꽃 느낌이 좀 나게 작은 꽃 위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름만 좀 그려볼게요. 구름, 저희 처음에 그렸던 것처럼 흰색을 끝에 묻히고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붓을 돌려줍니다.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포솔포솔한 느낌으로 해주셔야 솜사탕처럼 그려져요. 이게 저희 흰색이 마르면 좀 투명해진다고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마르면서 좀 투명해질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은은한 구름이기 때문에 또렷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파스텔빛이 나게 우유 많이 섞은 하얀색을 해서 위에를 살짝 덮어주면 좋아요. 너무 튀어 보이면 그래서 살짝 덮고 또렷한 게 좋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안 덮으셔도 됩니다. 살짝 덮고 가려진 꽃 부분만 한번더 손대줄게요. 너무 진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아크릴 강의에서 처음으로 풍경화다운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모두 만족스러운 그림 그리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음 강의에서 그릴 그림은 클림트 명화 화원입니다. 보통 클림트 그림 하면 황금색 그림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저처럼 좀 형형색색한 그림도 많이 그렸어요. 초보자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제가 아주아주 쉬우고 간단한 방법으로 고안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쉽게 완성하는 명작 그림 저랑 같이 그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학자 강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몸이 사는가, 마음이 사는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가끔 반문해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 소풍이고 축복입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축복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소풍을 왔습니다. 우리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 바로 이러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귀천을 한번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죠. 귀천 마지막 연에 나와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서 그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나는 하늘로 돌아갈 것이고 하늘로 돌아가서 말하리라. 이 세상이 아름다웠더라고.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참 아름다운 곳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소풍을 왔습니다. 소풍이 끝나면 하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아주 간결하게 그 아주 깊이 있는 설명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소풍을 왔는데 몸이 왔는가 마음이 왔는가? 우리 마음이 땅 위로 소풍을 온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태어날 때 우리 나라는 생각, 나의 의식이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난 순간 만나서 어머니의 자궁 속에 착상이 되는 순간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는 없었습니다. 육체는 그 다음에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가 필요하니까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원소들을 끌어모아서 나의 몸이 형성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나의 육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이라는 것이 나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지요? 나의 본질적인 부분은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로 소풍을 왔다고 할 때 나의 마음이 소풍을 온 것입니다. 그럼 이 나의 마음이 무엇하러 소풍을 왔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의 성장 여행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인생으로, 나의 인생 스토리로 내 마음의 성장 스토리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으로 소풍을 온 이유입니다. 내 마음의 성장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 그럼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나에게 수련의 장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길을 나서면 다른 사람이라는 연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 연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 그 연으로 인해서 나에 주어지는 온갖 물질들 모두 수련의 재료로, 공부 재료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재료를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의 내 마음의 성장 스토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면 이 세상이 무엇하는 곳인가, 나는 무엇하러 여기 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생을 사는 동안, 우리 육체가 피어나는 동안, 10대, 20대 아주 우리 육체가 아주 그냥 이 아름답게 피어나지요.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몸이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사는 것이다. 이거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몸이 활짝 피어나는 꽃다운 시절에 깨닫기 어렵습니다. 언제 깨닫게 되느냐? 50이 넘어서 내 몸이 쇠약해지고 내 몸에 자꾸 병이 걸리고 이럴 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50 넘어서 자꾸 몸이 쇠약해지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이치가 그런 것입니다. 내 몸이 쇠약해질 때 우리의 삶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의학 중에 진화의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진화의학에서는 사람이 왜 병에 걸리는가? 필요하니까 병에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그처럼 사람이 50이 돼서 왜 몸이 쇠약해지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몸은 뭐 아주 소중한 존재죠. 우리 몸에 대해서 진흙국사가 뭐라고 하셨냐 하면 피낭이다. 가죽주머니입니다. 가죽주머니. 진흙국사께서는 우리 몸은 가죽주머니다. 가죽주머니가 나이겠는가? 우리 이 몸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담는 가죽주머니입니다. 소중하죠. 가죽주머니가 터지면 내 마음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소중한 것이지만 정말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 몸이 아니라 그 가죽주머니 안에 담긴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몸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제가 아까 천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몸의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인정을 보여주는 것. 그 인정을 뭐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 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몸은 소중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다시 원소로 돌아가지요.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의 원소를 끌어모아 우리의 몸을 형성했듯이 육체가 때가 돼서 죽으면 우리 육체는 다시 물질 세계의 원소로 흩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사라지느냐? 역경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역경은 육체의 소멸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가르치지요.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윤회한다고 가르치지요. 비슷한데 우리 육체가 소멸했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불교에서는 다만 이 윤회를 끊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역경은 좀 다릅니다. 역경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성성존존 네 글자라고 합니다. 성성존존 밑에 자막으로 보여드릴 텐데 성성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부여된 영성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우리에게 부여된 영성을 이 물질 세계에서 펼쳐 보여달라는 것이죠. 육체의 욕구를 넘어선 우리의 인정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성으로 부여된 우리의 영성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존재 목적이고, 두 번째는 존존입니다. 존존은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는 것. 아, 이 세상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게꼭 있어야 되겠는데 없다. 아, 그러니 내가 이거를 이 세상에다 만들어야 되겠다. 존존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것을 무언가 없는 것을 내가 있도록 만드는 것. 성성존존. 앞에 두 성성은 나 자신의 성장이고, 마음의 성장 스토리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 자신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존존은 이 세상에 대한 기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렇게 성장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무언가를 기여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뭔가 기여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히 남는다. 이를 통해서 나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역경을 정립한 은나라 사람들은 귀장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귀장. 되돌아가서 저장된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가 온 곳으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간다. 귀천이지요? 귀천을 해서 저장이 된다.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지은 업. 그게 역경에선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존존.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노력한 나의 영혼의 성취는 이 세상에 저장돼서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나는 영원히 산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몸으로 사는가, 마음으로 사는가.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사는가, 마음으로 사는가. 우리가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깨치게 되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대대, 이 세상은 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대. 대대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 대립되는 것 같지만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게 대대입니다. 서로 대립되는 것 같으나 의존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대대인데 이 세상은 대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르칩니다. 빛과 어둠, 대대지요. 삶과 죽음, 대대입니다. 남자와 여자, 대대입니다. 남자가 있기에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기에 남자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나와 대대를 이루는 게 무엇인가? 나. 나와 대대를 이루는 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입니다, 세상. 나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 세상은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몸은 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나이고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속합니다. 뭐냐하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내가 마주한 환경입니다. 내 마음이 살아갈 때 마주친 나의 환경, 그것이 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고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의 본질이 몸이 아니고 마음이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샷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이죠. 누구나 인생샷을 찍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인생샷을 찍고 싶어 할까요? 생각해 보면 평상시 일상생활에 치인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 쫓겨 각박하게 살아가는 나,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멋진 인생샷을 찍어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진정한 나, 참나로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지요. 인생샷을 찍는 거가 바로 그렇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몸이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 내 마음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위험지역 허지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오늘은 깨지지 않는 단단한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알리코와 롤라는 4년 전 촬영팀에서 추적하기 시작한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죠. 하지만 이들의 우정은 곧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암컷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보호수단인 무리에서 쫓겨났죠.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면서 경쟁자의 지역에서 식량을 훔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새끼에게도 예외는 없었죠. 두 마리는 힘을 앞에 대규모의 무리와 치열하게 싸우며 불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마다가스카르는 인도양의 아프리카 동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촬영팀은 건기에 도착했죠. 섬의 최남단에 있는 베렌티 보호구역은 그 면적이 약 2.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원시림이 동물과 식물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거주자는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일 겁니다. 어른 원숭이의 키는 약 40cm 정도죠. 눈은 크고 둥글며 코는 여우처럼 길지만 이들은 원시 영장류입니다. 가장 독특한 특징은 꼬리죠. 꼬리엔 검은색과 흰색 띠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이들은 10마리에서 20마리씩 목의 중심에 무리를 이루죠. 지난 4년 동안 촬영팀은 두 마리의 특정 암컷을 추적해왔습니다. 알리코는 믿을 수 있고 정의감이 강한 원숭이였죠. 롤라는 어리고 약간 서툽니다. 둘은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같은 무리 출신이며 항상 서로를 지켜왔죠. 이 영상은 4년 전에 촬영이 시작될 무렵 찍은 겁니다. 알리코는 두 마리의 어린 원숭이를 몸에 달고 있죠. 그중 한 마리는 사실 롤라의 새끼였습니다. 롤라의 첫 번째 새끼였는데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알리코가 새끼를 대신 돌봤죠. 롤라의 양육을 도우며 두 어미는 유대감이 깊어졌습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롤라도 알리코를 도왔죠. 이것은 이웃 무리와의 영역 싸움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알리코의 새끼가 경쟁자들에게 둘러싸이자 알리코는 필사적으로

구하려 했죠. 하지만 적들이 위에서 공격했고 알리코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때 롤라가 용감하게 구하러 와서 침입자들을 쫓아냈죠. 그런데 1년 전 이들이 끔찍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알리코가 무리에서 추방됐죠. 알리코는 무리 중 유일하게 혈연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구성원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무리는 관계가 먼 구성원부터 추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알리코가 추방된 거죠. 놀라운 것은 롤라가 알리코를 따라 무리를 떠나기로 한 겁니다. 둘은 혈연보다 강한 유대감을 나눴죠. 당시 롤라는 한 살배기 노리오를 돌보고 있었고 알리코에겐 두 살배기 아들 코로가 있었죠. 두 어미에겐 자신들의 영역이 없었습니다. 둘은 붉은색으로 된 예전 무리의 영역과 푸른색으로 된 이웃 무리 사이에 갇혔죠. 이들은 이런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게 될까요? 우린 두 마리가 푸른색 영역으로 들어가는 걸 발견했죠. 한 마리가 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리노레아 식물의 열매죠. 건기에도 먹을 수 있는 귀중한 먹입니다. 누군가가 나타났군요. 이 영역의 주인들입니다. 15마리의 대규모 무리죠. 먼저 눈치를 챈 건 알리코입니다. 알리코는 곧 들켰죠. 알리코와 롤라는 도망칩니다. 하지만 나무 근처에도 적이 있었죠.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공격을 피해 달아나는 것뿐입니다. 힘의 격차가 분명하죠. 푸른색 영역을 탈출한 후 예전 무리의 영역으로 왔습니다. 이 무리로부터 쫓겨났지만 먹이를 몰래 먹으러 종종 찾아오죠.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알리코가 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괜찮지요. 하지만 무서운 적들이 도착합니다. 작년에 알리코를 쫓아냈던 붉은색 무리죠. 알리코가 먼저 나무에서 내려와 달아납니다. 이번에 롤라도 달아나죠. 하지만 롤라의 새끼인 노리오가 아직 가지 위에 있습니다. 노리오는 이제 막 한 살이 되어 재빨리 내려오지 못하죠. 알리코와 롤라는 안전하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노리오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죠. 노리오는 붉은색 영토에서 뒤처진 겁니다. 너무 연약해서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죠. 갑자기 몸을 숨깁니다. 가시가 있는 햄렉이 등장했죠.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리오는 겁에 질렸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리오는 다시 롤라를 찾아나섰다.

겁에 질려 있고 지쳤습니다. 룰라 역시 누리호를 찾고 있죠. 다행히도 누리호가 풀밭에서 나왔습니다. 둘은 다시 만났죠. 추방당한 이들은 쉴 틈도 없이 적들의 영역 사이에서 방황하며 하루를 보냈다. 숲 전체에 이 여우원숭이들의 서식지가 최소한 8개 정도 있죠. 그리고 베렌티 보호구역은 광활한 경작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추방자들이 달아날 곳이 없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우린 아주 놀라운 걸 짓게 됐죠. 알리코와 그 일행이 곤히 잠들었는데 체온을 나누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작은 꼬리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전날 밤에 태어난 새끼죠. 행복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한 살이 된 노리오는 이제 동생이 생긴 거죠. 하지만 머물 곳 없는 롤라가 어떻게 어린 새끼를 키울 수 있을까요? 마다가스카르의 건기에는 매일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죠. 먹이를 찾기에 좋은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롤라는 먹여야 할 가족이 하나 더 늘었죠. 이런 상황에서 매미는 흔치 않은 간식입니다. 아무래도 성급했던 것 같군요. 롤라와 노리오가 알로에 잎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알로에 잎은 다육질이고 수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노리오가 충격을 받은 것 같죠. 마침내 자기 몫을 챙겼네요. 하지만 롤라는 육아 중이라 노리오에게 너무 많은 양을 줄 순 없습니다. 두 마리의 새끼를 먹여 살려야 하는 롤라는 간신히 생계를 이어나가죠. 두 암컷은 허기를 느낍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롤라는 나무로 접근하죠. 롤라는 푸른색 영역에서 리노레아 열매를 노립니다. 위험한 걸 알기에 재빨리 먹고 있죠. 들키는 것 시간 문제였습니다. 롤라의 대피가 좀 느렸던 것 같군요. 푸른색 영역의 무리는 무자비하죠. 롤라가 공격당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알리코가 롤라를 도우러 왔죠. 알리코는 반복해서 입을 크게 벌립니다. 경쟁자들은 이제 거리를 유지하죠.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위협의 표시를 합니다. 이제 롤라와 새끼는 안전하죠. 두 암컷은 적들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에 푸른색 영역의 무리가 겁을 먹은 걸까요? 어쩌면 두 암컷은 도망치는 데 지쳤을지도 모르죠. 우린 그 사건 이후 알리코와 롤라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알리코의 다음 행보는 완전 의외였죠. 알리코는 높은 가지 위에 있는 푸른색 영역의 두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알리코를 알아채지 못한 것 같죠. 알리코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를 살핍니다. 다른 원숭이는 보이지 않죠. 알리코가 천천히 나서더니 갑자기 공격합니다. 피해자들은 당황해하죠. 알리코는 승리를 만끽합니다. 이 추방자는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우린 그 이유를 곧 알게 됐습니다. 한살배기 노리오가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있죠. 그리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질 뿐입니다. 알리코가 이전 무리와 다시 마주쳤죠. 이번엔 푸른색 영역의 무리가 모두 나타나서 전보다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총공격이 임박했죠.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새끼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큰 무리를 상대하는 건 불가능하죠. 롤라가 할 수 있는 건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소동 속에 한 마리가 뒤처졌죠. 노리오가 적들에게 포위됐습니다. 이미 너무 쇠약해졌죠. 노리오는 적들을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노리오가 지붕에서 밀려 떨어졌죠.

가냘픈 울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롤라와 알리코는 노리오를 찾으러 돌아가죠. 노리오의 비명을 제때 들을 수 있을까요? 마침내 엄마와 새끼가 다시 만났습니다. 롤라가 새끼를 부드럽게 핥아주죠.

다음 날 우린 근처에서 노리우가 죽어 있는 걸 발견했죠.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노리우는 보통 한 살 되기 몸무게의 70%도 되지 않았죠. 우린 어미의 고통을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롤라와 알리코는 이제 더는 방랑자의 삶을 참을 수 없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주방자들이 먹이를 찾아 이동 중입니다. 또다시 이들은 푸른색 영역의 무리와 마주쳤죠. 알리코 무리가 돌아와서 다섯 마리의 적과 맞서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알리코가 공격을 받고 있죠. 하지만 곧 물러나고 그 자리를 롤라가 대신합니다. 롤라가 상대를 노려보죠. 위협적인 자세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 돌파하죠. 롤라는 제때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롤라가 빠지자 알리코가 다시 앞으로 나서죠. 이들은 번갈아가며 적을 혼란스럽게 하는 작전을 씁니다. 그 작전이 통했죠.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의 암컷이 무리를 몰아냈습니다. 대결에서 이긴 거죠. 이제 그들의 존재를 알릴 때입니다. 새로운 영역을 확보한 거죠. 그 이후 우린 익숙한 장소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마침내 평화롭게 마음껏 먹이를 먹게 됐죠. 이 나무와 주변 지역은 모두 이들의 영역입니다. 먹구름은 변화의 전조를 나타냈죠. 우기가 찾아왔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건기의 흔적을 모두 씻어내죠. 야생화에는 달콤한 즙이 들어있습니다. 롤라의 새끼는 지금은 꽤 자랐죠. 새롭고 풍부한 먹이 덕분에 새끼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지난해의 방황과 배고픔은 이제 아득한 추억이 됐죠.

0: 한때 추방자였던 알락고리 여우원숭이들 새로운 여행을 떠나랴. 그리고 이들은 강한 유대감으로 장래의 어려움도 헤쳐나가겠죠.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볼트와 티라의 다툼.
1: 아우 볼트, 주변이 이게 뭐야? 잘 거면 빨리 치우고자.
2: 아 귀찮아, 이따가 할래.
1: 볼트.
3: 볼트, 어제 왜 훈련에 빠진 거지?
2: 아, 어제 훈련이 있었어? 미안, 깜빡했어.
3: 미니 특공대라는 녀석이 그걸 깜빡하면 어떡하나?
2: 괜찮아, 괜찮아. 나같이 실력 있는 대원은 하루쯤 빠져도 상관없어. 물론 세미나는 맨날 훈련해야겠지만.
3: 뭐라고? 지금 네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냐?
2: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3: 뭐가 어째?
1: 어? 이라! 큰일 났어!
4: 야, 무슨 일이야? 카르도 군단이 나타난 건가?
1: 아니, 그게 아니라 소파 뒤에 있던 내 땅콩이 사라졌다고! 혹시 내 땅콩 못 봤어?
4: 못 봤다.
1: 내가 몰래 먹으려고 숨겼던 건데!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옳지.
1: 아, 꽃병이 앞에 있을 줄 몰랐지. 아.
2: 이런 녀석이 미니트공

0: 나 숨기고 다니고 스마트폰 게임만 한 것도 모자라서 훈련까지 깜빡했지. 너처럼 한심한 녀석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어. 그레이트 코인도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
1: 뭐? 너 말 다 했어?
0: 그래, 다 했다.
1: 그만 취소해.
2: 얘들아, 싸우지 마.
1: 둘 다 좀 그만해. 어서 서로에게 사과해.
0: 난 저 녀석과 할 얘기 없다.
1: 나도 마찬가지거든.
2: 볼트!
3: 파이노이드 썬더티라도 별거 아니로군.
4: 블랙소드.
3: 이제 네 코인은 카르노님의 것이다.
5: 버리봤다.
3: 이럴 줄 알고 이걸 준비했지.
4: 어? 고무장갑? 설마 설거지를?
3: 당연하지. 이게 아니잖아. 잘 봐라. 고무는 전기가 안 통하지롱.
4: 그깟 고무장갑 따위는 내 공격을 막지 못한다.
3: 킥차!
4: 고무!
1: 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어서 본부에 연락해야겠어. 응답하라 본부. 어? 설마 이런.
6: 썬더치라 어서 피해.
4: 넌 누구지?
6: 시간이 없어. 우리 다이노이드 코인을 지켜야지. 빨리.
4: 고맙다 지구의 전사.
3: 감히 나를 방해해.
7: 뭐지?
3: 별것도 아닌 주제에. 그럼 다시 썬더티라를 잡으러 가볼까? 아이고, 이쪽이 아니네.
2: 키라가 볼트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가 봐. 키라, 괜찮아? 볼트가 그래도 늘 덜렁거리는 애는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화 풀어.
0: 훌륭해.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아이고. 너희도 수가 새로 올린 사진을 보았나? 역시 진짜 아름다워.
2: 저기 아까 할 말인데, 볼트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 네가 아직 볼트를 잘 몰라서 그래.
8: 맞아. 너도 더 겪어보면 볼트의 진가를 알게 될 거야.
0: 글쎄, 너희는 볼트를 너무 믿고 있는 것 같군.
9: 긴급 상황이다. 현재 다이노이드 썬더티라가 카르노 군단의 블랙소드에게 쫓기고 있다. 지금 즉시 B52 굴구로 출동해 썬더티라를 구하고 블랙소드를 쓰러뜨리도록.
10: 네, 사령관님.
11: 볼트가 돌아오길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일단 출동하자.

0: 퀴즈, 코인을 내놓으실까? 누구냐? 아하, 그레이트 코인이 제 발로 눈앞에 나타나다니. 잘 됐군.
1: 빨리 썬더 치라를 구하자.
0: 고무장갑으로 무장한 이 블랙소드님을 이길 순 없다.
2: 저 고무장갑을 뚫을 방법이 필요해.
3: 볼트라면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을 텐데.
1: 볼트 대체 어디 있는 거냐?

0: 이런, 모두가 위험해. 어서 가봐야겠어.
1: 재미없잖아. 그럼 이제 안녕.
0: 다들 괜찮아?
2: 돌체! 뭐야? 어디 갔다가 이제 왔어? 네가 없어서 힘들었다고.
1: 하찮은 것들이. 가미.
3: 볼트, 일단 탑승해라.
0: 자, 다들 준비됐지?
3: 하지만 볼트, 도저히 저 고무장갑을 뚫을 방법이 없다.
0: 꼭 뚫어야 할 필요는 없어. 녀석의 고무장갑을 잡아당겨서 녀석을 날려버리는 거야.
2: 오, 그거 좋은데?
4: 역시 볼트야.
5: 좋아, 어서 작전을 실행하냐.
0: 이 고무장갑에 한번 당해보시지.
4: 전

0: 선도치라 괜찮아?
1: 고맙다 모두들.
2: 이 녀석들!
0: 지금이다!

0: 볼트, 친구들이 말한 너의 진가가 이런 것이었군. 이제야 왜 다들 널 리더로 따르는지 알 것 같다. 널 오해해서 미안하다.
1: 티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나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할게.
2: 너희처럼 믿음직스러운 전사들을 만나 기쁘군. 모두들 앞으로 잘 부탁한다.
1: 응, 썬더키라. 다이노이드 코인 모드 온! 번개의 전사 썬더키라 합류 완료!

0: 신호등의 비밀.
1: 화창한 아침, 로기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 좋은 아침.
0: 그럼
3: 잠깐. 고마워.
0: 별 말씀을. 이제 진짜 출발합니다. 왜 몸이 으슬으슬하지? 설마 비가 오려나?

0: 신입대원이 어? 벌써부터 지각이라니.
1: 사정이 있겠지. 좀 더 기다려보자.
2: 다유, 왜 이렇게 늦는 거야?
3: 아무래도 먼저 출발해야겠는데. 가자.
2: 잠시만요.
3: 어?
2: 늦어서 죄송해요. 갑자기 차고잡 사거리에서.
0: 이야긴 나중에 들을게. 순찰이 더 늦어지면 안 되거든. 다음엔 늦으면 안 돼.
2: 네. 저 다유, 오늘은 나랑 같은 조야. 알려줘서 고마워.
0: 그럼 출발해볼까?
4: 오늘 순찰은 꽤 순조로운걸?
2: 그러게.
4: 다유! 그렇게 속상해할 거 없어. 가끔 실수할 수도 있지.
2: 그렇지만
4: 나도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어.
2: 정말?
4: 그렇다니까. 늦은 이유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거야?
2: 글쎄, 오늘따라 차고지압 사거리가 꽉 막혀서 그만.
4: 뭐? 거긴 평소엔 막히는 곳이 아닌데.
2: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아오다 결국 늦어버렸어.
4: 그럼 좀 억울했겠네.
5: 비상! 박물관 앞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신속한 지원 부탁해요.
0: 알았어, 출동할게.
2: 우리도 가자! 생각보다 심각한데.
6: 비켜요, 제가 먼저 진입했어요.
7: 뭐라고?
4: 제시랑 트윗은 어딨지?
8: 저기 있다. 모두 진정하고 지시를 따라주세요.
2: 조금씩 양보 부탁드려요.
4: 제시, 트윗, 우리 도착했어.
2: 뭐라고? 잘 안 들려.
8: 저기 타요랑 노아가 왔어. 얘들아.
2: 우선 그쪽부터 후진해줘.
8: 후진? 너희가 먼저 후진하겠다고?
2: 대체 뭐라는 거야?
9: 구조대라면서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10: 몇 시간째 이러고 있다고요?
2: 그게...
0: 모두 주목해주세요.
2: 테크! 루키!
3: 우선 덩치 큰 버스부터 해결해야겠어.
0: 자, 여기 두 차선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주세요. 조심, 조심.
3: 거기까지. 다음은 이쪽. 출발해주세요.
8: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4: 오래 기다리셨죠?
2: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0: 잠깐, 그쪽은 기다리셔야 해요.
2: 드디어 끝났네.
8: 페트랑 루키 덕분에 해결했어요.
0: 빨리 왔어야 했는데 근처 신호등도 고장이 나서 말이야.
8: 다른 신호등도 고장났다고요?
0: 오래되다 보니 이런 일이 종종 있어.
2: 그치만 연속으로 두 개나요? 제가 한번 조사해볼까요?
0: 그럴 필요까진 없어. 타요, 넌 마트 업무에 충실하렴. 일단 아침에 지각하지 말고.
2: 네.
8: 그럼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까. 어?
9: 지씨, 또 신호등 고장이야. 바로 옆 사거리니까 즉시 출동해줘.
4: 또 신호등이?
0: 지체할 시간이 없어. 어서 출동하자.
2: 네!
0: 가요, 트윗, 너희 신호등을 고칠 때까지 시내 순찰을 부탁해.
2: 저희도.
8: 네, 알겠어요. 그럼 출발해볼까?
11: 늦은 저녁, 구조대 일을 마친 타요와 트윗이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12: 타요!
8: 트윗도 같이 왔네?
2: 얘들아!
4: 오늘따라 힘이 없네. 무슨 일 있었어?
8: 신호등이 연달아 고장나서 아주 바빴거든.
2: 힘들었겠다. 그것보다 구조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 신입이라 그런지 내 말도 잘 안 들어주고. 오늘 신호등 고장은 절대 우연이 아닌데. 분명 뭔가 있다고.
8: 응,
7: 그러고 보니 오늘 놀이공원 앞 신호등도 고장나서 힘들었어. 아이들이 언제 도착하냐고 얼마나 묻던지.
13: 나도 신호등 때문에 공사장 앞에 갇혀 있었는데 하필이면 화장실 급한 손님까지 타고 있었거든.
14: 다들 그런 일이 있었어? 난 전혀 몰랐는데.
13: 로기, 너만 이런 일이 없었다고.
14: 그렇대도 역시 난 행운의 버스라니까.
13: 모두 겪은 신호등 고장을 로기만 안 겪었다고? 설마. 얘들아, 신호등이 고장난 곳이 어디랬지?
8: 그게
7: 놀이공원 앞 사거리.
13: 난 공사장 앞이었어.
2: 로기의 말과 신호등이 고장난 장소, 이 모든 건 바로 그거야!
5: 루키, 신호등 고장의 비밀을 알 것 같아요.
1: 바로.
5: 일단 신호등이 고장났던 곳을 모두 지도에 표시해주세요.
3: 그건 왜?
1: 우선 타요 말대로 해보자.
3: 알았어.
5: 그리고 그걸 로기의 노선과 비교해주세요.
3: 로기랑?
15: 이럴 수가?
3: 두 코스가 정확히 일치해. 더 이상한 건 모든 신호등이 로기가 지나간 직후에 고장났다는 거야.
5: 역시 누군가 로기를 이용해 신호등을 고장낸 거예요.
13: 로기! 로기는?

0: 않는데.
1: 안 돼! 트윗! 어서 가자!
2: 응! 오늘은 뭐하고 놀지? 역시 숨바꼭질이 좋으려나? 너희도 같이 놀려고?
1: 태용아, 신우등 사건의 범인을 알아냈어.
2: 잘 됐다. 어? 범인이 누군데?
1: 범인은 바로 로기, 너였어.
2: 와, 무슨 소리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1: 그게 아니라 누군가 널 이용하고 있어.
2: 그게 무슨 말이야?
1: 움직이면 안 돼.
2: 뭐가 어떻게 된 거지?
1: 이대로 물러설 줄 알고?
2: 내 몸이 왜 이러지?
1: 로기, 왜 그래?
3: 내가 받아줄게!
1: 다행이다.
0: 아빠? 어? 이런 로기의 시스템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 바로 이거야.
4: 저게 대체 뭐지?
0: 지금은 모두 삭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2: 아휴, 다행이다. 모두 고마워요.
1: 타이위 추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5: 맞아, 정말 멋진 추리였어.
4: 가요, 아깐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미안해.
1: 그래도 절 믿고 여기까지 와주셨잖아요. 두 분이 없었다면 막지 못했을 거예요.
6: 그나저나 저 고양이 그림 왠지 익숙한데.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0: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의문의 지하철 사고. 유리의 표정은 분명히 나한테 반한 표정이었어.
1: 아닌가? 피닉스한테 반한 건가?
0: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피닉스가 바로 나잖아.
2: 지각 대마왕, 혼자 뭘 그리 중얼거리고 있어?
3: 유리랑 데이트라도 했냐?
0: 어디 데이트뿐이었겠냐? 사실은
4: 어? 저기 유리 온다.
0: 유리? 그래, 유리가 피닉스의 정체를 아는지 확인해보면 되는 거잖아. 유리야!
5: 안녕? 너희들 재밌게 노네.
0: 유리야, 이거 보고 뭐 생각나는 거 없어?
5: 정말? 어? 생각나는 거?
0: 그래, 내가 바로 피닉스야, 피닉스! 그리고 넌 피닉스인 내게 반한 거고 말이야.
5: 생각나는 거...
0: 있어? 있어?
5: 아니, 없는데.
0: 왜? 사실은 내가 바로 피닉! 기다려! 유리한테 할 말이 있다고! 유리야! 내가 바로 피닉!
2: 피닉?
6: 이안!

0: 너 제정신이야? 정말로 정체를 밝힐 생각이었어?
1: 그냥 유리가 나한테 반한 건지 피닉스한테 반한 건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0: 유리가 반한 건 맞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임무에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야.

0: 갑자기 무슨 일이지? 아, 대박! 이거 왜 이래?
1: 나 나갈래요!
2: 손님들을 대피시키고 빨리 불을 끄자.
1: 본부에는 내가 알릴게. 마리 팀장님,
3: 보고 있어. 지금 너희가 탄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역사 전체의 전기가 모조리 끊기거나 비정상적으로 요동치고 있어.
4: 전기 사고라. 설마 아니겠지.
3: 박사님, 서둘러야 해요.
5: 알겠네. 제후에 한 명까지 구한다. 철동이다.

0: 나가세요.
1: 자자, 모두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나가세요. 자.
2: 좋아. 승객들이 모두 대피했어.
0: 딱 맞춰 도착했네.
2: 믹스 액션! 자! 이카로스 액션!
0: 허큘리스 액션! 헛! 자, 이제 구역을 나눠서 불을 꺼볼까?
2: 알았어!
0: 이런!
2: 피닉스 등장!
3: 어? 어? 뭐였지? 뭔가 반짝였는데. 으아! 으아!
0: 이안! 무슨 일이야? 대답해! 일단 막아야 해. 태호! 맞은편 선로로 지금 열차가 들어오는 중이야. 이안 좀 확인해봐.
1: 알았어.
3: 이런
1: 위험해.
3: 방금 뭐가? 응? 뭐가 번쩍였는데.
0: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4: 아, 진짜라니까. 스파크에서 갑자기 유령 손이 나타났다니까.
5: 유령이다. 이렇게?
4: 아, 몰라. 날 감전시키고는 감쪽같이 사라졌어.
6: 모두 고생했어.
4: 아무튼 느낌이 이상해. 누가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것 같달까?
0: 증거는?
4: 없지.

0: 그냥 내 감이야.
1: 감? 그런 사고를 감으로 판단한다고?
0: 그래, 감으로 판단한다. 그게 뭐?
1: 어떻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을 감으로 판단하냐?
0: 난 그렇게 한다니까.
1: 한심하게.
2: 아, 저 녀석들.
3: 너희를 왜 불렀는지 알겠니?
1: 당연히 이안을 혼내려고 그러셨겠죠. 생명을 구하는 임무를 감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0: 와, 들으셨죠, 박사님? 세나가 이렇게 꽉 막혔다니까요.
1: 막힌 건 네 머리겠지.
0: 뭐야? 너?
1: 뭐?
3: 그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 우리는 한 팀이다. 한 팀끼리 다투면 구할 수 있는 생명도 놓치게 돼. 알겠나? 알겠나?
1: 네.
0: 이게 다 네가 괜한 시비를 걸어서 그래.
1: 아니거든. 따라오지 마.
0: 누가 따라간다고 그래? 난 배우한테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거거든.
1: 이게?
0: 위험하잖아.
4: 아유, 유치한 녀석들아.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나 내일 드론 대회라고. 집중해서 연습해야 한단 말이야.
1: 지금 드론 대회가 중요해?
3: 드론 대회라. 잘 됐구나. 팀워크도 다질 겸 태호를 응원하고 오거라.
0: 네? 얘랑요?
3: 이건 명령이다. 만약 그날도 싸운다면 너희 둘 다 파이얼로브에서 퇴출이다.
0: 오늘의 안전교육.
5: 오늘 파이어로봇은 지하철에서 승객들을 구조했지. 지하철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먼저 차량 안에 전화기로 승무원에게 불이 났다는 걸 알려야 해요.
4: 불이 작을 때는 차량 안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꺼요. 하지만 불길이 커지면 빨리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5: 그럼 정전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1: 비상시 손으로 문을 열 수 있게 해주는 비상 개폐 장치를 찾은 다음
4: 레버를 당기거나 돌리고
0: 양손으로 문을 열면 열려요.
5: 그런데 만약 정거장이 아닌 곳으로 내려야 한다면?
0: 타고 있던 열차의 선로를 따라서 이동해요.
5: 그래, 다른 선로 위로 가면 마주오는 열차와 부딪힐 수도 있거든.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새로운 악당의 등장!
1: 너희들 여기까지 와서 계속 그럴 거야?
2: 당연하지!
1: 아, 애들...
3: 드디어 결승에 오른 다섯 명의 선수들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4: 이안이랑 세나, 너희들 응원은 잘하고 있어?
5: 그럼요!
6: 태어 파이팅! 우리가 함께 하리라!
5: 우리는 영원한 한팀이니까!
7: 아, 창피하게 정말.
3: 자, 그럼 선수들 준비하시고 출발! 자, 갑니다. 첫 번째.

0: 코스 무지개 후프 코스입니다. 아하, 시작하자마자 탈락자가 나오네요.
1: 와, 빠른데.
0: 선두 드론이 동공 마치 코스로 진입합니다. 아, 태호 선수 눈에 띄는 실력입니다. 하긴 유일한 중학생 참가자니까 당연히 잘해야죠. 아, 말씀드리는 순간 슬라럼 코스로 진입하는 태호 선수와 제이 선수의 드론입니다. 아, 뒤를 쫓던 제이 선수의 드론이 조금씩 간격을 좁히는데요. 아, 제이 선수도 정말 대단한데요.
2: 별것도 아닌데 호들갑은. 안 그래요, 아저씨?
3: 뭐?
0: 다시 앞서 나가는 태호 선수의 드론이 솟아나라 기둥기둥 코스에 진입했습니다. 두 선수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군요.
1: 아,
0: 이제 마지막 코스이자 승부처 달팽이 회전 코스입니다. 좁은 터널 속이라 벽에 부딪히면 순식간에 뒤처지는데요.
4: 여긴 좁아서 위험하다고 꼬맹아. 같이 탈락할 셈이야?
2: 탈락이라뇨. 지금부터가 승부인데.
0: 아, 제이 선수 아찔한 고개 비행을 보여줍니다.
4: 이런...
0: 드디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정말 대단합니다. 결승선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승자는 오!
4: 어? 뭐야?
1: 우와, 1등이다!
5: 어? 저게 뭐하는 거야?
1: 그러게!
4: 사람들을 공격하잖아.
6: 집중해야겠어.
7: 그렇지 않아도 확인했어 얘들아.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8: 최후의 한 명.

0: 않았나?
1: 여기라도 숨어있자.
2: 태호! 출동이야.
1: 알았어. 도마야, 승부는 다음에 내자.
0: 태호? 형! 어디가? 잠깐, 출동이라면 설마?
1: 이카루스, 액션!
3: 내가 바로 피닉스야. 멋있지? 아, 이건 머리로 막은 거야, 머리로.
1: 사랑하는 드론들아, 미안!

0: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 건가요?
1: 어? 무슨 일이야?
2: 나타났어! 사라졌어!
3: 뭐가 나타났다는 거야?
2: 이안이 말했던 그 손 말이야!
1: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진짜라고 했잖아!
2: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붉은 스파크를 주시해!
0: 붉은 스파크? 이건 말이에요! 이게! 어? 으아!
1: 태호야!
0: 재밌다! 재밌어!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연을 시작합니다!
2: 이안!
0: 어? 어림없어. 이샤!
2: 날 내려놔!
1: 세나야! 조심해야지.
2: 이안, 날 구하러.
1: 아, 근데 너 많이 무겁다.
2: 어? 어? 너? 저번에 심하게 말한 건 미안해.
1: 에? 에이, 나도 좀 심했는데 뭐. 나랑 같이 저 녀석이나 혼내주자고.
2: 좋지.
1: 가자.
2: 좋아.
0: 뭐야, 화해한 거야? 나도 끼워달라고. 이런 이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그럼.
1: 또 사라졌어.
4: 내 드론.
1: 어린이들의 꿈을 짓밟다니.
2: 어린이가 아닌 사람도 한 명 짓밟힌 것 같은데.
5: 내 드론.
1: 너무 슬퍼하지 마. 비록 드론은 박살 났지만 말이야.
2: 그래, 사람들이 무사한 게 더 중요하지.
5: 그렇긴 하지만
1: 너한테는 드론보다 훨씬 더 멋진 이카루스가 있잖아. 이카루스라면 역시. 오늘의 안전교육.
6: 오늘 파이어로봇은 드론 대회 중에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는데, 드론을 다룰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
1: 사람이 많은 곳에서 드론을 날리면 자칫 사람들에게 부딪힐 수 있어요.
6: 맞아.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드론을 날려서는 안 돼. 그리고 비행금지 구역도 지정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말이야.
7: 또 휴대전화나 장난감에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강한 충격에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던지거나 자르거나 못으로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돼요.
2: 그리고 너무 뜨거워도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 속에 집어넣는 행위도 절대 절대 하면 안 돼요.
6: 너희들도 잘 알고 있구나? 그럼 다음 이목까지
8: 안전!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반갑습니다. 심야 뮤직뱅크입니다. 오늘의 인기가요를 들어보실 텐데요. 1부터 10까지 출연합니다. 1부터 5까지의 무대 빠르게 돌려볼게요. 감동적이었던 1회 무대 기억하시죠?
1: 난 하나의 작은 블럭.
0: 시대를 초월하는 클래식도 만나보시죠.
1: 1회, 1회.
2: 바로 2.
0: 물론 넘버비전 센세이션도 엄청났죠.
2: 2, 2,
0: 3.
2: 2,
1: 2,
0: 3. 인기 폭발 중엔 4회 무대인가?
3: 정사각형.
0: 다음은 노래하는 스타 5입니다.
4: 다섯 가지 방법 5를 만들자.
0: 자, 이제 새로운 참가자 6을 바로 만나보시죠. 넘버 본즈입니다.
5: 우리 1과 5, 5와 1. 재밌게 우리 같이 게임해.
0: 6.
6: 우린 2와 4, 또 4와 2. 우리도 숫자 6의 일부분이야.
0: 6.
7: 우린 3과 3, 우린 4짝이야. 우린 재롱둥이, 쌍둥이.
0: 6.
8: 우린 1과 5, 5와 1.
6: 2와 4, 4와 2.
7: 또 3과 3을 섞으면
6: 우리는 모두 다 숫자.
0: 6. 또 다른 참가자, 럭키 넘버 7이 부르는 무지개를 달려요. 들어보시죠.

0: 5와 2
1: 3과 4 4와 3이 만나면
2: 행운이지.
3: 우리 모든 숫자 7이야. 우리 더하면
4: 이건 바로 7.
5: 눈치채셨죠? 8번째 참가자는 8이고요. 공유형은 옥토블록 합체.

0: 4와 4
1: 정확히 알려줄게.
2: 우리 모두 슬쩍 파리야.
1: 어프로
3: 이제 반짝이는 구애 무대 보실게요. 지금 우린 빛나.
4: 이리 파리 만나.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응.

빌런이야. 자, 어서 들어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 오늘은 손이 잔뜩 더러워질 거야. 왜냐하면 아니야.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바로 이거야. 사처럼 생겼지? 우린 정원에 구멍을 파서 씨앗을 심을 거야. 그럼 뭔가가 쑥쑥 자라겠지? 엄마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정원사놀이! 아우! 아우! 아우! 나하고 같이 정원사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그럼 우리 정원사처럼 뭔가를 잘하게 해보자!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아무거나 쓰면 돼. 슉, 슉. 이렇게 너희도 해봐. 슉. 우와, 이건 밖에서 하는 게 좋겠다. 가자, 밖에 나가서 해볼까? 바로 정원사놀이. 아우, 아우, 아우. 정원사 친구들,

0: 오지 안녕?
1: 안녕 딜런.
0: 비씨 안녕? 데이지 안녕?
2: 어서와.
0: 우린 정원사 놀이 중이야. 씨앗을 심어서 한번 키워보지 않을래?
2: 좋아.
1: 내가 잘 자랄 것을 찾아볼게.
0: 어?
1: 꼬리로 헬게 꾹꾹 눌러주고.
0: 어?
1: 씨앗에 물도 줘야지.
0: 맞아. 그럼 쑥쑥 자랄 거야.
1: 잠깐. 그러려면 햇빛이 필요해. 식물이 자라려면 햇빛, 물,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먼저 햇볕이 잘 드는 곳부터 찾아야 해.
0: 친구들, 다 같이 손 쌍안경을 만들어서 햇볕이 드는 곳을 찾아보자. 햇볕이 잘 드는 자리가 보이니? 저기야! 저기가 햇볕이 많이 드는 것 같아. 가자, 친구들! 자, 출발!
2: 비비비비비비.
0: 넌 트랙터가 되고 싶어? 땅을 파기 좋게 만드는 걸 도우려고? 좋아!
1: 우와, 좋아! 이 흙 진짜 좋은걸?
0: 정원사 친구들! 삽을 들고 땅을 파보자!
1: 근데 삽이 없으면 어떡하지?
0: 걱정하지 마. 아무거나 쓰면 돼.
1: 삽이라, 삽이라, 삽.
2: 어, 그렇지. 오늘 네가 필요할 줄 알았어.
1: 데이지, 네 삽은 어딨어?
2: 난 삽 필요 없어. 고양이잖아. 땅 파는 게.

0: 진짜 잘 팠다.
1: 정말 잘했어. 씨앗이 이 안에서 편하게 자라겠는걸?
0: 우리가 판 구멍 좀 봐, 비씨. 비씨? 비씨?
2: 봐! 비씨가 씨앗을 찾았어!
0: 여기 있어.
1: 잘 됐다. 이제 정원에 판 구멍에 이 씨앗을 잘 심어주기만 하면 돼. 자, 들어가자. 넌 잘 자랄 거야. 톡톡톡톡톡. 자, 이제 물을 줘야 해.
0: 아, 그래. 우리가 스프링클러가 돼보자. 좋아. 이제 자라도 돼. 다섯 번 자고 나거나 아니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씨앗마다 다 다르거든. 얜 천천히 자라는 씨앗 같은데.
3: 아, 그럼 되겠다. 내가 빨리 자라는 씨앗이 돼볼게. 내가 자라는 거 잘 봐.
0: 좋았어.
3: 나의 저 화분에 심어줘.
0: 잠깐.
1: 됐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씨앗을 심었는지 기억날 거야.
3: 누구 나 좀 심어줄 사람 없어?
0: 우리가 할게. 자, 들어가.
3: 편하다. 근데 나 너무너무 목이 말라.
0: 좋아, 스프링클러들. 어서 물 주자.
1: 몇 번 자고 나면 자라?
4: 그건 비밀이야.
1: 오, 나 비밀 좋아하는데.
0: 좋아. 씨앗을 햇볕 뜨는 곳에 심은 다음에 물을 줬으니까 이제 필요한 건 시간이야. 내가 해가 될게. 오지는 달이 되고. 너희랑 비씨는 잠을 자. 난 해님이야. 모두 잘 잤니?
1: 난 달님이야.
0: 잘 자. 좋은 꿈 꿔. 다시 아침이야. 잘 자. 잘 잤니?
1: 잘 자.
0: 잘 잤니? 잘 자. 잘 잤니? 잘 자.
1: 일어나. 돼지가 자랐어. 우와.
3: 난 이제 나무야.
4: 그리고 난 계속
3: 자란다고.
1: 우와.
0: 너희들 조그만 화분엔
3: 날 담기 힘들걸.
0: 돼지를 다시 심어주자. 이번엔 땅에다 말이야.
3: 그러려면 먼저 날 잡아야지.

0: 안 됐다, 내 지친 뿌리들.
1: 저기 있어! 그 꼬리로 계속 도망가지 못할 걸. 바로 그거야. 삽으로 구멍 파는 것 좀 도와줄래?

0: 아우, 내 지친 뿌리들. 그래, 이거야 훨씬 낫네. 난 이제 다 자랐다!
1: 우리가 나무를 자라게 했어!

0: 씨앗을 찾지 못하면 솔방울 씨앗을 어디에 심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저기 있어. 우리가 방금 나무를 키운 거야?
1: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0: 내 모자 좀 돌려줘, 제발. 우와, 뽀뽀야. 아, 이리 와. 우와. 여기 있었네. 고마워. 나무 중에 네가 최고야.
2: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3: 우리 이 돌을 심어서 산으로 키워볼까?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5: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3: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4: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6: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5단 부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돌 하나. 하지만 이 돌이 몸속에 자리 잡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을 일으킨다.
1: 이게 잡아뜯고 뭉치고 잡아뜯고 뭉치고 막 참을 수가 없을 만큼 아프고.
2: 아픈 건 막 엄청 아파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아픈 건 막 이 통증이 엄청 커요. 아파.
3: 쥐어 짜는 통증이라는 게 허리를 못 펼 정도로 굉장히 아프고요.
4: 이걸 안 빼면은 지금 간 수치가 뭐 800이 넘어가고 너무 위험하다. 당장 빼야 된다.
0: 원인은 바로 담낭과 담도에 소리 없이 자라난 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져 거대 담석이 되기도 한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 담석 환자는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몸속에 돌이 생기는 걸까?
5: 담낭 담도 질환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석의 주범이 이런 것들인데요. 노인이 되시게 되면 담석을 예방해주는 때문에 담석이 발생할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담도성의 통증은 스퀴징이라고 해서 이게 쥐어짜는 통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리에 쥐나 보신 적 있죠. 그 잠깐 이제 지났을 때 그런 통증.
0: 수술 없이 내시경만으로 돌을 직접 제거하는 최담도 질환의 권위자 소화기내과 천영국 교수. 오늘은 그와 함께 현대인의 담낭과 담도를 위협하는 그 돌의 실체를 파헤쳐본다. 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하루였다. 극심한 통증과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90세 남성. 밤사이 응급치료를 받고 현재 시술을 앞두고 있다. 세월의 풍파를 다 견뎌왔지만 90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6: 죽겠으니까 배가 아프면 죽겠으니까 왔어요. 어느 정도는 그 여자들은 그렇게 왜 애기 낳는 정도로 아프다고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참으라고.
7: 그럼 오늘은 이따 어떤 거 하세요?
6: 돌 깨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속에 돌이 있대요. 근데 그걸 깨주신다고는.
0: 흔히 쓸개라 불리는 담낭은 간 아래쪽에 붙어있는 주머니 모양의 소화기관이다. 나뭇가지 형태의 담도는 담즙이 흐르는 길로 직경이 1cm도 되지 않는 가느다란 관이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이 담도를 따라 담낭에서 농축되고 저장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담낭이 수축하면서 저장해둔 담즙을 뿜어낸다. 담도를 지나 십이지장으로 들어간 담즙은 음식 내 지방이 잘 소화되도록 부드럽게 해준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담즙의 찌꺼기들이 뭉치고 굳어지면 돌처럼 딱딱한 담석이 된다. 담즙이 흐르는 곳이면 어디든 돌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쓸개 안에 생기면 담낭 담석, 간 속 담관에 생기면 간내 담석, 담도에 자리 잡으면 담도 담석이라 부른다. 90세 김덕래 씨는 쓸개, 즉 담낭에 돌이 생긴 환자. 그의 담석 제거를 위한 시술 준비가 한창이다. 그런데 모니터를 확인하는 천 교수의 표정이 이내 굳어진다. 어떤 상태인 걸까?
5: 이 담낭 안에 돌이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십이지장에 붙어 있거든요, 담낭이. 근데 이 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십이지장과 담낭 사이 염증이 생기면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담낭에 있는 돌이 스르륵 십이지장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십이지장에

0: 그래서도 못 내려가고 길을 막았습니다. 막아가지고 음식을 못 먹고 토해가지고 응급실로 내원하셨어요.
1: 거대 담석을 방치해 담낭에 천공까지 생긴 환장. 그 돌이 현재는 음식이 내려가는 길을 막고 있다. 그는 오늘 어떤 시술을 받게 될까? 2년 전 태양 검사를 위한 CT에서 우연히 담석이 발견된 환자. 담석은 오랜 시간 자라 무려 6cm에 이르는 거대 담석이 됐고, 담낭은 이미 기능을 잃은 만성 담낭염 상태였다. 문제는 거대 담석이 담낭과 맞닿아 있는 십이지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두 장기 사이에 구멍이 생겼고, 빠져나온 돌이 십이지장을 막았다. 6cm에 달하는 거대 담석은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십이지장의 길목을 막았고, 결국 이로 인해 위가 팽창하면서 반복적인 구토까지 이어졌다. 환자는 고령에 심혈관 질환이 있어 수술은 어려운 상황. 내시경으로 담석 쇄석술을 받기로 했다.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접근시켜 레이저로 거대 담석을 잘게 부순 뒤 조각을 제거하기로 했다. 잘게 부순 돌 조각은 장을 따라 내려가 자연스럽게 변으로 배출된다. 이제 본격적인 시술에 들어간다.
0: 자, 내시경 들어갑니다. 내시경이 좀 커요.
1: 문제의 담석을 찾아 나설 차례.
0: 돌이야 이거? 여기 있네. 큰 돌이네 이거.
1: 십이지장을 가득 메운 거대 담석. 그 크기에 시술을 집도하는 천 교수도 놀랄 정도다.
0: 이야, 돌이 정말 이렇게 크다니.
1: 이대로는 꺼낼 수 없는 큰 돌을 잘게 부수는 작업이 시작된다.
0: 대단한 돌이다. 정말 단단하기도 하고 너무 크네. 이렇게 큰 돌은.
1: 레이저 쇄석술로 그토록 단단했던 돌이 어느새 작은 조각이 됐다. 부서진 돌가루로 금세 시야가 흐려지는 상황. 한 시간 가까이 씻어내고 부수기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돌을 밀어냈다.
0: 조각난 돌들입니다. 조각난 돌들이고요.
1: 보통의 담석은 크다 해도 2cm 이하.
0: 한 5cm에서 6cm 됩니다. 6cm. 이런 담석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 사람 몸에서 이렇게 담낭에 6cm 담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1: 이렇게 자랄 동안 왜 몰랐던 걸까? 막다른 순간에 알게 된 거대 담석.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
0: 안 빼면 환자가 밥을 못 먹죠. 밥을 못 먹고 그다음에 십이장이 꽉 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십이장을 또 터뜨릴 수 있어요. 천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복막염이 와서 사람이 사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시경으로 돌을 못 빼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서 그 돌 있는 십이지장을 잘라내야 돼요.
1: 십이지장이 다시 열리면서 장폐색도 해결됐다. 고령일수록 거대 담석이 많은 이유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0: 거대 담석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연령이 많습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노화 현상으로 이 담도가 늘어납니다.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데요. 돌이 조금밖에 생겼을 때는 늘어난 담도에서 이 담도를 막지를 못하니까 증상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돌이 생겨도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고 지내세요. 증상이 없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이 담도 내에서 점차 자라게 됩니다. 실제로 거대 2cm 이상의 거대 담석을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면 나무와 나이테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담석이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거기에 이제 프로테인, 그다음에 이제 세균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점차 조금씩 나이테 같은 형성을 하면서 점차 이렇게 커지게 되는 이유인데요. 그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담도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 그러나 담석증은 비단 노년층만의 질병이 아니다. 젊은 층에서도 담석 환

0: 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에서 40대 담석 환자는 10년 새 약 74%나 급증했다. 젊다고 담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1: 부 안에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일어나고 덩치와 맞게 먹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 18일 날 응급실에 가기 전날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대찌개를 시켜놓고도 햄 한 숟갈 먹자마자 도저히 못 먹겠다고 판단해서 못 먹었었어요. 그 정도로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파서요.
2: 지금 98kg, 99kg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제가 탄수화물 면 같은 거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있으니까 배달 음식이 그런 일이 힘들더라고요.
3: 기름진 음식 같은 걸 먹으면 되게 등이 아프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진짜 너무 한 번에 방어랑 대방어랑 삼겹살 이걸 먹고 밤에 잔 날이 있는데 새벽에 막 너무 아파서 깼어요. 이 명치 오른쪽이라 그래야 되나?
0: 40세 윤여수 씨도 처음엔 그저 소화불량인 줄 알았다. 통증을 참다 결국 응급실을 찾았지만 설마 담석일 줄은 몰랐다.
4: 자, 여기 쓸개를 보면 요게 담낭인데 요 하얀 것들이 담석이고 그 옆에 이게 돌되기 전에 슬러지라고 찌꺼기, 기름 찌꺼기들이 여기 꽉 차있네. 다 돌들이다. 저게 다 콜레스테롤, 기름 덩어리.
0: 90kg까지 늘어난 체중이 담석의 위험을 높인 걸까?
4: 여기 보면 이게 다 내장지방. 그러니까 이렇게 복부 지방이 많으면 담석이 잘 생긴다. 알겠죠?
5: 네. 응?
4: 그래서 다이어트하고 저 일단 운동해야 돼, 운동. 돌은 이렇게 크기가 크지가 않아. 작은 돌들의 집합체. 그건 오늘 내시경으로 뺍니다.
0: 비만일수록 돌이 잘 생기는 이유는 뭘까? 내장 지방이 많고 비만할수록 지방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중성 지방이 혈액으로 흘러나온다. 혈액 속 중성 지방은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이동하고 간의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영향을 준다. 이 과정에서 담즙 속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작은 콜레스테롤 결정이 만들어지기 쉬워지고 이 결정들이 서로 뭉치면서 담석으로 자랄 수 있다.
4: 최근에 젊은 연령층에서도 담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고중성지방 식이를 많이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비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 담석의 발생 빈도를 높이게 되는 이유가 되고요. 또 비만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살 빼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과도하게 짧은 시간 내에 체중 감소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식사가 불규칙해서 담낭을 제때제때 수축을 시켜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높아진 콜레스테롤이 엉겨붙을 시간을 주기 때문에 역효과로 해서 담석이,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여건이 좋아지면서 노령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인이 되시게 되면 담석을 예방해주는 담즙산의 농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담석이 발생할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0: 문제는 바로 기름진 식습관과 비만을 부르는 과식. 담석은 현대인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다. 아주 작은 돌도 통증의 씨앗이 된다.
6: 매일 면 먹었어요, 면. 아랫배가 전체적으로 쥐어 짜듯이 아프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아, 제가 지금 황달 수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정상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담석 때문에 밥을 못 먹는데 이거 시술하고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0: 그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검사 결과 환자의 담낭에는 5에서 7mm 크기의 담석이 10여 개나 있었고 이 가운데 7, 8mm 크기의 돌 2개가 담낭에

0: 에서 담도로 빠져나왔다. 담도로 내려온 돌이 담즙의 흐름을 막으면서 통증과 염증을 일으켰던 것이다. 시술은 먼저 입으로 내시경을 넣어 십이지장까지 접근한 뒤 담도 입구를 넓혀 돌이 나올 길을 만든다. 이후 스텐트로 공간을 확보하면서 그물망 모양의 기구로 담도에 걸린 돌을 하나씩 꺼낸다. 담도의 돌 두 개는 내시경으로 제거했지만 담낭에는 여전히 담석이 남아있어 추후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1: 담석이 근데 다행히도 한 90%에서는 어디서 생기냐면 간 외 담도에 생깁니다. 간 외 담도라고 하는 것은 간 입구에서 십이지장으로 연결된 부위인데요.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 여기서 생긴 간 외 담도 담석은 ERCP라는 이 내시경 시술로 거의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 내 담석도 생기거든요. 간 안 속에. 그런데 간 입구 쪽에 가까운 간 내 담도 담석은 일부는 내시경으로 저희가 제거할 수 있고요. 내시경으로 담낭 담석을 못 빼는 이유는 담낭과 담도에 연결된 부위를 가느다란 빠이크 연결된 관이 굉장히 직경이 작습니다. 작고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빼기 위해서 기구를 집어넣다 보면 이게 터집니다. 터지게 되면 담즙이 복강 내로 새서 복막염을 유발시키는 후유증만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낭 담석은 내시경으로 빼는 시도는 하지 않고요. 문제가 된다면 복강경으로 담석과 담낭을 같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0: 드디어 젊은 담석 환자 윤여수 씨의 내시경 시술이 시작됐다. 담석 제거를 위한 첫 단계는 좁은 담도에 스텐트를 넣어 길을 확보하는 것. 이제 담석이 있는 곳으로 접근한다. 담석이 보이자 그물망 모양의 바스켓으로 조심스럽게 담석을 포획하는 천 교수. 담석이 걸리지 않도록 좁은 통로로 세심하게 통과시킨다. 남아있던 담석까지 무사히 제거했다. 그러나 담낭에는 여전히 돌이 남아있는 상황. 담낭은 염증이 가라앉은 뒤 수술로 제거할 예정이다. 작은 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긴 걸까?
1: 이 담석이 아주 보면 여러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한 10개 이상의 담석이 있고 그리고 이 담도에 보시면 또 큰 담석이 두 개가 보이죠. 그래서 이 담석을 제거하는 오늘 시술을 했습니다. 이 바스켓으로 담석을 빼냈습니다. 빼냈더니 아주 색소성 담석, 아주 새까만 색소성 담석이 나오고 있어요. 색소성 담석은 용혈성 빈혈, 적혈구가 깨지게 되면 적혈구에 있는 빌리루빈이 혈류내로 이제 막 쏟아져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색소성 담석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질환이 있는 경우, 간경변증,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유전, 이런 것들이 색소성 담석의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기는 이유는 이 담즙 내에 결국은 콜레스테롤의 과포화,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건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비만, 그 다음에 고지방 식이를 많이 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게 비만을 치료한다고 해서 너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체중 감소를 하는 경우 콜레스테롤 담석이 잘 생기게 되고요.
0: 윤여수 씨의 몸속에는 두 종류의 돌이 함께 있었다. 담석의 성분은 원인의 단서가 된다. 왜 유독 밤만 되면 더 먹고 싶어질까? 퇴근 후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은 바로 야식과 음주.
2: 혹시 야식?
0: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이 시간이 꽤나 달콤하다.
3: 보통 야식을 자주 드세요?
4: 네, 자주 먹는 편입니다.
3: 일주일에 두 세 번? 네, 치킨 아니면은 오죽. 그 치킨을 주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0: 이런 식습관 때문일까 4년 전 과식으로 속이 더부룩했던 날 남편 오진영 씨는 담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약물 치료 후 지금은 추적 관찰 중이다.
2: 그때 통증은 숨을 못 쉴 정도로

0: 통증이 심했고요. 가슴 압박이 와서 숨을 좀 쉬기 어려웠었어요.
1: 주로 어떤 걸 드셨어요?
0: 큰 아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서 고기류를 좀 많이 먹어서 그 육류 주위로 좀 많이 먹었어요.
2: 그런데 최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건강검진에서 아내의 몸속 남편보다 더 큰 담석이 발견된 것이다.
3: 돌이 좀 3cm가 좀 넘게 있다고 해서 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는 들었어요. 네. 부부가 이렇게 담석이 있는 거는 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식습관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좀 걱정은 되기는 해요.
2: 부부 모두 현재는 통증이 없어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오늘은 남편 오진영 씨가 1년에 한 번 담석 정기검진을 받는 날이다. 증상 없는 담석. 그냥 지켜봐도 되는 걸까?
4: 1년 동안은 별일 없었죠?
0: 다행히 별일 없었습니다.
4: 그러게요. 그 담낭 기능을 좋게 하는 약을 잠시 쓰고 이번에 추적 검사에서도 그 담낭 담석이 그대로 2cm가 있는데 하지만 나빠지진 않았어요.
0: 네.
4: 근데
2: 담석이 더 커지진 않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4: 근데 본인은 돌이 생기는 위험 인자를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일단 피검사에서 고중성지방 혈증,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았고
0: 네.
4: 당뇨도 있잖아요.
0: 네.
4: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담석이 잘 생기고 또 담낭의 모양도 이게 하나의 정상 담낭은 이렇게 원통형에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격벽이 있어요.
0: 네.
4: 그러다 보니까 담즙 순환도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돌이 생긴 거야.
2: 보통의 담낭은 하나로 이어진 주머니 모양이지만 오진영 씨의 담낭은 벽처럼 생긴 구조가 있어 담즙의 흐름을 방해한다.
4: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직 수술할 필요는 없고 아침 식사 꼭 하죠?
0: 아침 식사는 못하고 있어요.
4: 그게 해야 돼요. 아침 식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담낭 그 질환을 예방하고 하는데
0: 네, 알겠습니다.
4: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 기름진 식사하고 그렇게 특별히 아픈 적도 없죠, 최근에?
0: 네, 네, 네.
4: 하지만 추적 관찰은 필요하다.
0: 네.
4: 그래서 1년 뒤에 또 처음 발을 볼게요.
0: 네, 감사합니다.
4: 그래요, 지금처럼 생활 잘 유지하세요.
0: 네, 알겠습니다.
4: 네. 네, 됐습니다.
2: 그렇다면 담석을 꼭 제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4: 담낭 담석에서 결국은 수술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담낭 담석 있는 환자의 대략 한 20% 정도 내외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증상이 없고 환자가 통증이 없다 그러면은 추적 관찰만 하면 되는데요. 담낭 담석은 복부 초음파로 추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부 초음파로 담낭은 아주 잘 관찰되거든요. 담도 담석은 복부 초음파가 적합한 검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담도 담석은 주변에 십이지장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복부 CT나 그다음에 자기 공명 담체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MRI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담도 담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적 감찰을 우리가 권유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담도 담석이 발견된 경우는 바로 그 제거를 권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2: 누구나 돌이 생겼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이다. 3년 전 71세 오경혜 씨도 그랬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 해도 수술이라는 말은 두렵다.
1: 수술은 좀 피하고 싶으신 거죠?
5: 아, 당연하죠. 수술이다 하니까 아무래도 겁부터 나죠. 수술을 한 분이 언니가 있고 조카가 그렇고 조카 둘이 그렇고 그래서 담낭 제거 수술을 했죠.
2: 주변에서 흔히 겪는 수술. 혹시 이번엔 내 차례일까?
4: 요즘에 뭐 소화불량이 있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런 건 없으셨죠?
5: 예,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4: 그래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전에 담낭에 그 돌가루 찌꺼기가 꽉 차서
5: 네,
4: 그때 약을 한 몇 개월 먹고 저 추적 검사 초음파에서 깨끗해졌었거든요.
5: 예, 예, 예.
4: 근데 최근에 어쨌거나 한번 좀 한 2, 3년 지났고 그래서 한번 검사를 했는데 또 담낭에 찌꺼기가 가득 찼어요.
2: 돌이 되기 직전의 찌꺼기들이 다시 차오른 상태. 게다가 담낭에

0: 벽이 있어 담즙이 원활하게 흐르기 어렵다. 이럴 땐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
1: 그래서 전에 그 약을 먹고 좋아졌었기 때문에 네. 어머니는 이제 수술을 바로 생각하기보다는 약으로 먹어서 그 돌가루를 또 없애볼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이번에 약을 먹고 전에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담낭에 그 돌가루 찌꺼기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돼요. 아시겠죠?
2: 네.
1: 그래서 약 잘 드시고요. 네. 3개월 뒤에 초음파 검사하러 오세요.
2: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1: 그래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2: 네.
0: 이번에도 수술 대신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하기로 한 오경혜 씨. 어떻게 약물만으로 담석을 녹일 수 있을까? 담석 중 일부는 담즙 속 콜레스테롤이 뭉쳐지면서 만들어진다. 이때 크기가 작고 아직 단단한 돌로 굳기 전이라면 먹는 약으로 담석을 녹이는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우르소대 옥시콜산이라는 약물은 담즙 속 콜레스테롤이 잘 녹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약을 복용하면 끈적하게 뭉쳐있던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녹기 시작하고 작은 담석도 서서히 작아진다. 이렇게 분해된 콜레스테롤은 담즙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출된다.
1: 약물로도 담석을 일부 환자에서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담낭에 국한된 얘기가 되겠고요. 담도 쪽은 아닙니다. 담석을 제거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담낭의 기능이 정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담낭에 나가는 입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담석에 의해서 막혀 있으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돌의 크기가 2에서 3mm로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약물이 녹아서 약물이 그 담즙 내로 들어가서 그 녹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 3mm의 작은 우리가 모래알 담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담석이 되기 전에 슬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져서 이 담즙이 찐득해진 상태를 슬러지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슬러지와 2, 3mm의 작은 담석은 약물로서 녹일 수가 있는데 담낭의 기능이 정상이어야만 이 녹은 담즙이 배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합당할 때 우리가 약물로 녹여볼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나 이미 담석이 크고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담낭 제거술은 연간 9만 명이 받는 흔한 수술. 그런데 쓸개가 없어도 소화에는 문제가 없을까?
1: 쓸개 수술하자 그러면 그 떼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있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빨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잇몸이 대신한다고. 그러니까 담낭의 역할은 오롯이 담즙을 모았다가 짜주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낭이 없게 되면 그 담도가 담낭의 기능을 어느 정도 보상해서 늘어나요. 그래서 보존해 주기 때문에 크게 살아가는데 담낭을 절제해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담낭을 떼어내고 나면 초기에 한두 달은 어떤 부작용이 좀 일부 환자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좀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담낭이 없다 보니까 평소에 담즙을 모아주는 기능이 없어서 식사를 안 하는 동안에도 담즙이 장으로 흘러내려요. 그렇게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설사나 복부 팽만감은 일정 시간, 보통은 한 2, 3개월 지나면 없어집니다.
0: 잘 모르는 만큼 무심코 지나치기도 한다. 위나 대장보다 훨씬 생소한 담낭과 담도. 이곳을 위협하는 건 비단 돌만이 아니다. 50년째 매일 같은 출근길에 오르는 정종훈 씨. 반평생 약사로 일하며 아픈 이들에게 약을 건네주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3: 크게 아픈 일이 없었고 병원에 갈 일도 없었고 근데 약간씩 오는 거는 다 약이 있으니까 그냥 주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안 했는데 이제 갑작스레 그런 일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늦게 간 거죠.
0: 평생 약사로 살아온 그조차 피할 수 없었던 뜻밖의 위기. 평화롭던 그의 몸속에서 조용히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3: 이제 소변을 보는데 소변 색깔이 점차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도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며칠간 버텼죠. 소변도 그렇지만 대부분 색깔이 내 상전 초음으로 하얀 색깔이야. 이게 간에서 나온 게 전혀 안 묻었다는 얘기거든. 담즙이. 그럼 담즙이 막혔다는 걸 내 짐작은 할 수 있죠.
0: 돌아보니 입맛도 없었고 피로는 쌓여갔다. 서둘러 병원을 찾게 된 건 흰색에 가까운 대변과 짙은 콜라색을 띤 소변.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웠던 몸의 변화였다. 약사로서의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늘은 정종훈 씨의 시술이 있는 날. 응급실 내원 당시 그의 수치는 위험 수준이었다. 황달 수치는 정상 범위인 1.1을 훌쩍 넘어 9.76까지 치솟았고 간 수치 역시 정상보다 4배에서 9배까지 올라간 상태였다.
1: 그럼 이렇게 왜 올라갔냐면 아버님이 이렇게 담즙이 내려오는 길이를 담도라고 하는데 이 담도 끝에 여기가 지금 맥혔어요. 이게 간에서 내려가서 이게 내려가는 담도거든요. 지금 담도가 여기가 여기까지 잘 내려와야 담즙이 잘 내려와야 황달이 안 생기는데 지금 여기가 맥혔습니다. 여기가.
3: 아, 12주장 가까이. 예.
0: 정확한 병명은 담도 협착증. 현재 하부 담도가 막혀 있다.
1: 그래서 지금 황달이 생긴 거고요. 오늘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게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여기 맥힌 데를 이렇게 스텐트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맥힌 데를 뚫어줄 거예요.
3: 예.
1: 네. 그리고 왜 맥혔는지 그 담도 스텐트를 넣기 전에 조직 검사도 할 겁니다. 그게 뭐 소위 말해서 암 때문에 맥힌 건지 염증 때문에 맥힌 건지.
3: 예예.
1: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세요?
3: 담도에 스텐트라는 건 처음 들어봐서.
1: 그렇죠.
3: 심장에는 많이 하는데.
1: 그게 마찬가지예요. 심장도 혈관이 맥히면 심장 마비가 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담도가 맥히면 황달이 오고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 스텐트가 그 막힌 데를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3: 예.
1: 그러니까 담도도 그런 게 똑같습니다. 크게 걱정할 시술은 아닙니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시술하고 내일까지.
0: 막힌 담도를 뚫어야만 담즙이 다시 흐르고 치솟은 간 수치와 황달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황달과 함께 소변색이 콜라처럼 짙어진 원인은 담도가 좁아진 담도 협착 때문이었다.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내려가지 못하고 고이는 이유는 하부 담도 일부가 좁아져 길목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갈 곳을 잃은 담즙은 그대로 간 안에 고이기 시작하고 결국 담즙 속 노란 색소인 빌리루빈이 혈액으로 역류하면서 피부와 눈을 노랗게 물들이는 황달이 찾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막혀버린 담도의 길은 어떻게 열까? 먼저 내시경을 12지장까지 진입시킨 뒤 좁아진 담도 부위를 정밀하게 확인하며 통로를 확보한다. 이어 좁아진 관 사이에 플라스틱 스텐트를 삽입하면 정체되어 있던 담즙이 다시 12지장으로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한다. 시술 직전 짧은 정적이 흐른다.
1: 그래요 아버님 시작해요. 내시경 들어갑니다. 놀라지 마세요. 라이톤.
0: 이어 천 교수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문다.
1: 여기 좁아져 있는 게 보여. 여기가 병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원인으로 해서 담도가 좁아진 거예요.
0: 우선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조직 검사부터 시행한다. 칫솔 같은 미세한 브러쉬가 담도를 수차례 오가며 조직을 채취한다. 이제는 막힌 길을 넓힐 차례. 담도에 스텐트를 삽입하자 오랫동안 갇혀있던 담즙이 기다렸다는 듯 쏟아져 나온다.
1: 이제 시커멓게 담즙 나오는 거 보세요. 담즙이 나와. 시커먼 담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벗어보시게 되면 여기에 막혔던 담즙이 저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0: 흔히 쓸개즙이라 부르는 담즙의 본래 색은 노란빛. 하지만 오랫동안 정체되다 보니 검게 변해버렸다. 마침내 담도가 시원하게 뚫렸다.
1: 이렇게 해서 스텐트가 잘 됐고요. 조직 검사도 잘 됐고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하고 하루 뒤에 관찰해서 환자가 특별히

0: 우리 둘째 고집이 있긴 있는데 자기 할 일은 끝까지 잘하는 애. 셋째는 막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에요. 평시 조심해야 돼요. 얘는 제일 예쁘면서도 제일 귀여우면서도 할아버지는 럭비공을 좋아한다.
1: 귀여운 손주들 앞에선 나이도 있게 되는 천상 할아버지.
2: 너는 막 꽉 잡아, 꽉 잡아, 꽉 잡으세요.
1: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등에 짊어진 무게도 거뜬히 버틸만하다.
0: 내가 오래 살아야하는데 지금 이제 팔순인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제 위에 분이 도와주셔야 돼. 나는 이제 추억을 안고 가지만 얘들은 또 추억을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 그냥.
1: 그래서 더 함께 웃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사실 가장 미안한 사람은 50년을 함께한 아내다. 평생 마주 앉아 밥을 먹었는데 그날은 좀처럼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3: 잘 먹던 사람인데 갑자기 밥맛 없다고 안 먹고 그러니까 보통 먹던 분이 안 먹으니까 나는 그냥 거기서 조금씩 적게 펐는데도 또 많다고 그러고 또 많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0: 근데 그때부터 이상이 있었던 거지.
4: 지금 잘 드세요? 평화?
0: 네, 지금은 좋아요.
4: 밥맛도 많이.
0: 예, 그럼요.
1: 조직 검사 결과 담도 협착의 원인은 다행히 암이 아닌 면역 질환이었다. 늘 함께였기에 그 기다림은 더 길고 무거웠다.
3: 글쎄, 저는 그랬어요. 한 3년만 건강하게 살다가 꼴가닥 같이 가자. 혼자 남는다는 건 조금 그래요.
0: 그리고 오늘 어디 나갈 때도 항상 손을 잡고 가요. 손을 잡고 가면 서로 기댈 수 있어요. 뭐가 이제 걸음걸이 하다가 잠깐 실수할 때 손 잡고 가면 서로 딱 잡기가 좋아.
1: 이 손이 앞으로도 서로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줄 것이다. 황달은 담낭과 담도가 보내는 구조 신호와 같다. 작년 가을, 79세 한삼현 씨가 심한 황달로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암 3기였다.
4: 배가 그렇게 많이 아프셨을 때 암이라고는 생각...
5: 못했죠. 사는 거는 죽고 뭐 이런 거는 별로 겁 안 났는데 괜히 이거 움직이도 못하고 애들한테 못 알려시킬까 봐 제일 그것만 걱정해 지금도.
1: 여한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이 아른거렸다. 그의 담도 협착의 원인은 암. 담도암은 증상이 없는 침묵의 암으로 악명이 높다.
6: 여기 담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짤록하게 뭐가 들어와 있죠. 이게 혹이에요, 혹. 그러니까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여기서 암세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암이 담도를 따라서 이 간을 따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번져서 수술이 외과랑 상의했을 때 수술이 불가하다.
1: 발견 당시 이미 간 내 담도와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 수술 대신 항암 치료도 시도해봤지만 부작용이 심했다. 치료가 막막했던 순간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고주파 치료를 받았다.
6: 지금 이렇게 치료하고 이게 한 1년 좀 가까이 되는데 추적검사 CT나 MRI에서 암이 전혀 지금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6월달 찍은 MRI에서는 병이 약간 좀 좋아졌다.
1: 치료 경과가 좋다니 마음이 한시름 놓인다. 한삼현 씨는 오늘 세 번째 고주파 치료를 받는다. 고주파 치료는 어떤 원리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까? 간외 담도에서 암세포가 발견된 환자. 하지만 암세포가 간 내 담도 두 곳까지 퍼져 있어 수술이 어려운 상태였다. 고주파 치료는 담도를 따라 넓게 퍼진 암의 진행을 막는 국소치료법. 내시경을 통해 열선이 달린 기구를 병변 부위에 정확히 접근시킨다. 이제

0: 고주파 열을 가할 차례. 고주파 열은 일정한 온도를 넘지 않도록 정밀하게 조절된다. 정상 조직 손상은 최소화하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태워 암의 진행을 차단한다.
1: 히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담도내로 직접 들어가서 종양을 태우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0: 50도 이상부터 암세포가 괴사하기 때문에 고주파 열은 80도 안팎을 유지한다.
1: 살이 막 이렇게 변하죠? 네. 저렇게 태우는 거예요. 네, 부글부글 끓죠? 카테터에 만약에 주근 조직이 떨어진 게 탐 조직들이.
0: 시술 시간은 단 30분. 체력 부담도 적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 빠르고 안전하게 마무리된 고주파 치료. 소화기 내과 천영국 교수가 이제야 한숨을 돌린다.
1: 고주파 치료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나 국소적 치료이기 때문에 암의 완치 목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담도암이 치료를 안 하고 놔뒀을 경우에 평균 생존율이 한 4개월에서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월 동안 다른 곳에 번지지 않고 환자분이 아주 건강하게 지내세요. 고주파 치료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태웠기 때문에 정상 조직이 어느 정도 재생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아주 빠르게 한다면 한 2, 3개월에 할 수가 있고요. 3, 4개월에 한 번 아니면 6개월 이렇게 한 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0: 처음엔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일상에도 푸른 나무와 같은 생기가 찾아왔다.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한다는 한사면 씨. 고주파 치료 후 몸이 한결 가뿐해졌다.
2: 그러면 매일 걸으시는 거예요?
3: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아침 먹으면.
0: 두 번 다시 못할 것 같았던 골프도 다시 시작했다.
3: 어젯밤 하더니 통증도 없고 그냥 조금 들어놓다 온 것 같아요. 아무 이상도 없더라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항암 치료하는 진짜 그냥 온몸을 그냥 못 살게 하더라고. 그 세포가 그런가 봐, 암세포.
0: 앞만 보며 치열하게 달렸던 젊은 날. 활력 넘치던 그 시절 무엇이 아쉬웠을까? 건강은 늘 당연한 것이었다.
3: 술은 이제 남보다 한 곱절을 더 먹었어요. 기분 좋으면 공 쳤다고, 잘 맞으면 잘 맞았다고 치고, 안 맞으면 안 맞았다고 먹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후회를 되는 거예요. 아, 세상 사례가 다 이런구나.
0: 젊고 건강했던 시절로 완전히 돌아갈 순 없지만 삶은 또 다른 계절로 그를 이끌 것이다. 수많은 희로애락이 쉼없이 교차하는 곳. 이 한복판에서 매일 수많은 환자를 만나는 천영국 교수에겐 특별한 취미가 있다. 그는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의사다.
1: 연말에 우리 이렇게 환자들 모시고 연말 이제 그 환자 이제 환우를 위한 송년회 그거를 간간히 해요.
0: 진료실 밖 작은 연주회가 열렸다.
1: 자,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게 화장을 고치고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그 사실은 제목을 우리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고로 그런 의미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부병으로 지친 환자들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진다. 언제쯤 병원 문 밖을 나설 수 있을까? 이 연주가

0: 지친 이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료실에서는 다 하지 못했던 따뜻한 마음들이 음악이 되어 환자들에게 전해진다. 네. 여운을 남긴 채 그는 다시 환자 곁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1: 이제 회진 가야 되겠다.
0: 삶의 길목을 막아서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 몸 안에 담석 하나씩 품은 채 야식과 음주를 즐겼던 부부는 삶의 걸림돌을 걷어내고자 일상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다. 담석은 있지만 아직은 지켜봐도 되는 마지막 기회. 수술만은 피하고자 러닝을 시작했다.
2: 다음에는 이제 키로수를 좀 더 늘려가면서 뭐 대회도 한 번씩 나가서 같이 하는 걸 계속 하고 싶어요.
3: 화이팅! 열심히 뜁시다!
0: 내 몸속 돌과 작별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4: 그러니까 담도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겁내실 건 없고요. 일단은 기름진 식사에 내가 유별나게 소화가 안 되는가, 그리고 새벽마다 내가 아파서 깨는가. 만약에 내가 그런 증상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해서 내가 담낭 담석 질환이 치료한가에 대해서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인 식사, 운동, 그다음에 식물성 식단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을 좀 높이고 야채를 늘리고 만성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너무 잦은 음주, 고지방 식이, 그다음에 요즘은 젊은 사람들 밤늦게 식사하고 그냥 바로 쓰러져 자고 또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밤늦게 식사하는 습관도 좀 버리시고요. 이런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집안에서 넘어져서 한 네 번 정도 울적된 게 많아요.
6: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7: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골절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8: 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
9: 여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을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
7: 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볼륨스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0: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0: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0: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해서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0: 한국인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찰떡 조합 레시피. 여태껏 먹었던 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실히 다른 밥맛. 구수한 시래기를 듬뿍 올려 밥만 먹어도 맛있는 시래기 솥밥부터. 간단한 반찬이지만 특별한 팁 하나로 단번에 일품 요리로 변신. 자작한 김치 국물에 두부 하나 딱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두부 김치 조림까지. 믿고 먹는 요리계의 빅마마 이혜정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비 아들 광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빅마마 이혜정입니다.
1: 네. 네. 선생님. 네. 이 시래기가 구수해서 네. 숟가락을 놓고 싶어도 네. 결국 한 입 더 먹게 된다는 이 시래기 솥밥.
2: 네.
1: 이 시래기 맛에 한번 빠져보자고요.
2: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시래기 딱 보면 이제, 아, 가을이 올 건가?
1: 예?
2: 이제 시작해서 조금 이 더위가 가셔지기도 하죠.
1: 네.
2: 근데 시래기를 밥져놓으면요. 희한하게 식욕이 막 생겨서.
1: 맞아요.
2: 조금 먹을 거 한 공기 또 먹고. 그거 네. 먹고 나면, 아, 또 먹어야지. 이런 예. 생각 들잖아요.
1: 네.
2: 오늘 요거 시래기 된장에다 주물러서 네. 아주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자, 네. 그럼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네. 자, 우선 쌀을 잘 불려 드시고요.
1: 네.
2: 여기에다가 다시마 이렇게 넣어서 육수를 조금 만들어 놨어요.
1: 예.
2: 이렇게 해서 밥 지을 준비를 하시고요. 시래기 잘 불려놓은 시래기에다가 된장 좀 넣고 마늘 넣고 간장 넣고 저 술 조금 넣어서
1: 예.
2: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 밑간장을 할 거예요.
1: 예.
2: 거기에다가 표고버섯 조금 넣고요.
1: 네.
2: 새우 넣고 은행도 좀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영양을 또 갖춰보죠.
1: 네. 너무나 맛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1: 이 빅마마 선생님이 만들어주셔서 얼마나 맛있을 것 같은지 기대가 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시래기 솥밥.
2: 네, 맞아요. 네.
1: 뭐부터 하면 될까요?
2: 자, 우선 쌀을 불려놓는 게 우선이에요.
1: 네.
2: 근데 우리가 쌀을 이렇게 씻을 때 어떤 분은 조금 덜 씻어야 밥이 구수해.
1: 예.
2: 어떤 분은 아니야,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러는데
1: 예.
2: 저는 이렇게 솥밥 같은 걸 지을 때는 깨끗하게 씻어서 네. 맑은 물이 날 때까지
1: 네.
2: 씻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1: 네.
2: 그래서 그렇게 씻어놓은 다음에 쌀을 절대로 물에다 풍덩 담가놓지 마세요.
1: 오.
2: 그러면 밥알이 불어서
1: 예.
2: 밥을 지었을 때 도돌도돌한 맛이 덜해요.
1: 아~
2: 푹 퍼진 맛이 돼요.
1: 예.
2: 그러니까 물에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거를 세반에 받치세요.
1: 네.
2: 그러면 쌀이 물을 머금고 있겠죠.
1: 맞아요.
2: 그런 상태로 20, 30분 두는 거예요.
1: 아, 묻어있는 물기로만.
2: 그렇죠.
1: 수분으로만.
2: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시래기를 준비할 건데
1: 네.
2: 이 시래기는 이렇게 잘 해서 말려뒀던 거를 삶아 데치잖아요.
1: 네.
2: 그러면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이 껍질을 다 벗겨요. 이렇게. 지금은 겨울을 난 거기 때문에
1: 네.
2: 사실 껍질이 조금 질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벗긴 다음에 자 시래기 이렇게 드시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1: 예.
2: 시래기는 약간 이렇게 말리는 과정에서 뜬내라 그러나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럼 마른 냄새가 좀 나죠. 그
1: 그래서 향이 있어요.
2: 네, 맞아요. 이렇게 꼭 짜세요.
1: 네.
2: 근데 시래기 삶아서 이거 한꺼번에 삶아서 불저 저장하실 때는
1: 네.
2: 우리가 냉동고에 넣잖아요.
1: 네.
2: 그때 물기 너무 짜면 녹였을 때 빳빳해져요. 그러니까
1: 아.
2: 수분을 조금 두 개 이렇게 짜서 쓰면 되게
1: 네.
2: 이렇게 좀 해 드시는데. 여기다가요 양념을
1: 네.
2: 좀 하셔야 돼요.
1: 네.
2: 네. 자 여기다 된장이요.
1: 네.
2: 된장을 이렇게 조금만 넣을게요.
1: 구수하게 네. 된장을 또.
2: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기 마늘이요.
1: 예.
2: 마늘 좀 넣어요. 여기다가 간장.
1: 예.
2: 직간장을 넣으면 사실 더 좋죠. 진간장보다는 자 여기다가 식용유를 조금 넣어요.
1: 어, 근데 네. 솥밥에 들어갈 때는 저는 그냥 이제
2: 네.
1: 막연하게 그냥 원재료가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2: 네.
1: 그래도 기본적인 간을 조금 해주시네요. 된장
2: 그럼요.
1: 넣어주시고.
2: 특히나 시래기는
1: 네.
2: 자기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서
1: 맞아요.
2: 이렇게 된장을 넣어서 좀 이렇게 없애주는 게 좋죠. 근데
1: 네.
2: 이걸 그냥 이렇게 두시지 말고 파락파락파락파락 주물러서
1: 네.
2: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간이 좀 배도록 이렇게 하죠.
1: 근데 확실히 이렇게 네. 하고 나니까 그 아까 났던 그 시래기 네. 그 약간
2: 끝내 있죠. 마른 냄새.
1: 네, 그건 네, 없고 네. 된장하고 섞여서 구수한 향이 나요.
2: 맞아요. 맞아요.
1: 예.
2: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념해 놓으신 다음에
1: 네.
2: 자 여기다 저는 이제 네. 저 표고버섯을 좀 넣을 거예요.
1: 네.
2: 표고버섯이나 저기 양송이 버섯은 절대로 미리 씻어두지 마세요.
1: 오.
2: 이렇게 딱 이제 음식 준비를 하면서
1: 예.
2: 이렇게 그 직전에 바로 씻어서 이렇게 꼭 짓다고 해야지
1: 예.
2: 이걸 미리 씻어두면 까맣게 변해요.
1: 오.
2: 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미리 씻어두지 마세요.

0: 예.
1: 자, 여기는 하나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표고가 커서. 그런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네. 새우 좀 넣을게요.
0: 자, 이 법에 네. 또 네. 씹는 식감이 또 다양하면 좋잖아요. 네.
1: 너무 큰 걸 하지 말고 이렇게 예. 좀 썰어서 이렇게 넣는데 저는 이 꼭지를 넣으면 이게 빨개지잖아요. 예. 새우 들었어요. 편해져서 저 이거 좀 넣을 거예요.
0: 아, 약간 표시, 네. 그렇죠. 되려고.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또 키토산도 많이 들었다고 하니까 예. 그냥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새우살이 들어가면 네. 식감도 좋고 맞아요. 맛도 맞아요. 좋아지겠어요.
1: 맞아요. 여기 단백질도 좀 많아지죠?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그릇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네. 새우를 이렇게 툭툭 잘라놓죠. 이렇게 잘라서 이제 준비 다 됐어요.
0: 네.
1: 은행은 조금 볶아서 조금 껍질을 벗겨놓고요.
0: 네.
1: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한 거를 이제 넣고 볶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솥을 옮겨가서 네. 우리 한번 해봐요.
0: 자, 본격적으로 솥밥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1: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뚝배기에다 밥을 바로 지어서 네. 요거 상에서 오늘 올려 먹게 네. 요대로 그냥 가죠.
0: 끝나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이제 뚝배기를 먼저 준비하신 다음에
0: 네.
1: 자, 여기다 참기름 있죠.
0: 참기름.
1: 참기름을 조금만 넣으세요.
0: 조금만요?
1: 네, 넣은 다음에 이렇게 드시고요. 예? 여기다가 자, 요 저 시래기 볶아놓은 거를 예. 먼저 넣을게요.
0: 아, 시래기를 먼저
1: 네.
0: 볼까요?
1: 네, 시래기 볶아놓은 걸 먼저 넣어요.
0: 저희가 이제 조물조물 했죠. 된장 네. 넣고.
1: 간이 좀 배도록 시간을 두면 제일 좋아요.
0: 예.
1: 자, 오늘 여기다 저 1인분의 밥을 딱 지을 거예요. 이게 혼자 네. 먹을 수 있는
0: 네.
1: 요 밥을 지을 건데 사실은 뚝배기를 좀 달군 다음에 하면 더 좋죠.
0: 아, 네. 달군 다음에.
1: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가요.
0: 근데 선생님 네. 뭐 솔직히 저도 최고의 요리 비교가 처음 볼 때가 있었거든요.
1: 네네네. 네, 네.
0: 근데 이제 시래기는 네. 원래 어떤 재료로 만드는 건지.
1: 아, 시래기는 예, 예. 무가 있잖아요. 그
0: 네.
1: 위에 파랗게 나온 청 있죠.
0: 네.
1: 그걸 말린 걸 시래기라고 해요. 배추 껍질을 말린 걸 우거지라고 하죠.
0: 네.
1: 그런데 요즘엔 양구 같은 곳에는
0: 네.
1: 요 시래기 무보다는 시래기가 훨씬 영양 뭐 큰 예. 그런 그 이렇게 시래기 말린 시래기용 무를 따로 재배하셔서
0: 예.
1: 그렇게 이제 만드니까 훨씬 더 시래기에 영양이 많은 그런 걸 가져가는
0: 맞아요.
1: 거죠.
0: 진짜로 네. 이 시래기는 저희 조카가 네. 7살인데 이 시래기를 네. 정말 잘 먹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진짜 건강식이죠.
0: 저로 그럼요. 네.
1: 이게 아주 좋은 섬유질이 우리 장에 들어가면 장 청소해주는 수세미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좋은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0: 예?
1: 진짜 장 건강에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대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주시는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예? 여기다 불려놓은 쌀을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0: 지금 한 3분 정도 이거 볶아봤어요.
1: 네, 조금 볶아주세요. 예? 쌀을 여기다가 이제 먹을 만큼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볼까요?
0: 그리고 살짝 이제, 네. 이제 30분 정도 불려놓은
1: 네네네.
0: 물에 차에 담그지
1: 맞춰서.
0: 않고
1: 예. 그렇죠. 자, 여기다 참기름을 마저 넣으시고
0: 네.
1: 이제 밥을 볶는 거예요. 위에다 얹는 거 밑에다 놓는 게 아니고
0: 예.
1: 이렇게 같이 볶아가면서 쌀을 볶아야 밥을 지었을 때 또 푹 퍼진 맛이 없죠.
0: 아, 쌀을 한번 또 볶아줘야
1: 네. 네, 이렇게
0: 퍼지는
1: 볶아줘요.
0: 맛이 없는구나.
1: 그렇죠. 이렇게 볶아진 다음에 저 예. 육수 주시겠어요?
0: 예.
1: 이제 제일 중요한 육수를 이제 물을 맞추는 작용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손 볶을 때 물 맞추는 거 불이 제일
1: 그렇죠.
0: 어려운데
1: 네, 일단 쌀을 이렇게 평평하게 펴세요.
0: 네.
1: 저는 시래기 좋아해서 시래기를 많이 넣었어요. 이건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밥을 지을 때는
0: 예.
1: 물을 120% 정도 넣죠.
0: 밥물은요?
1: 그렇죠. 근데 이거는 1:1 비율로 넣으세요.
0: 아,
1: 너무 이게 시래기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공간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너무 물이 보통하고만 하면 질어져요.
0: 오.
1: 그러니까 한 10%, 15% 적게 넣은 다음에
0: 예?
1: 이렇게 해서 밥을 지으시다가 자신이 없으면요.
0: 예.
1: 이제 이게 막 끓잖아요.
0: 예?
1: 그럴 때 이렇게 물을 한번 보고 물이 작겠다 싶으면 그때 조금 더 두르면 돼요.
0: 네.
1: 그러면 밥이 맛있게 되죠.
0: 네.
1: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끓일 거예요.
0: 자, 저희가 네. 그러면은 이 다시마 국물을 넣었잖아요. 다시마
1: 네.
0: 물을.
1: 네.
0: 그 물을 넣고 난 후에 불세기는 어느
1: 네,
0: 정도?
1: 그냥 세기로 지금 아주 세기로
0: 세게? 가요.
1: 네.
0: 뚜껑 닫고요.
1: 뚜껑 닫죠. 자.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0: 네.
1: 가면 시간이 가서 이렇게 이 밥이 끓잖아요.
0: 네.
1: 그럴 때 저는 이제 은행 넣고 새우 넣고 해서
0: 네.
1: 또 약한 불로 가는 거예요.
0: 자, 그러면은
1: 네.
0: 불세기는 제일 세게 하고
1: 세게예요.
0: 있고
1: 네.
0: 끓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우리가 가마솥밥 맛있다고 하는 게
0: 네.
1: 그 가마솥은 주물 철이 열전도를 높여 해서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밥이 끓을 때까지는 확 이렇게 열을 제일 센 열로 주고
0: 네.
1: 그다음에 뜸을 들일 때 아주 약한 불로 해서 강약을 확실히 조절해 주면
0: 네.
1: 밥은 맛있게 되죠.
0: 그러면 선생님 끓기 전까지는 뚜껑을 열어도 무관한 거죠?
1: 그럼요. 그럼요. 네.
0: 왜냐하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1: 근데 자꾸 들쑥거리면
0: 예.
1: 밥이 화내고 잘 안 익어요. 설 있게 되니까
0: 네.
1: 그래도 잘 이렇게 드셔서
0: 네.
1: 이제 막 끓으면 여기로 김이 뽕글뽕글 올라오겠죠?
0: 네.
1: 그럴 때 열어보시면 돼요.
0: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한 번 더 끓여볼 텐데.
1: 자, 요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0: 네.
1: 네, 이제 이게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0: 열어볼까요?
1: 열어봐. 김이 막 이렇게 나죠?
0: 예.
1: 자, 보세요. 이제 끓잖아요. 이럴 때 밥을
0: 예.
1: 한번 저어주세요. 이렇게.
0: 요때 한번
1: 네,
0: 저어주시고.
1: 이렇게 한번 저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저어주시면서 끓죠? 이렇게 저어주시면서
0: 예.
1: 이제 저는 여기다가 표고버섯.

0: 표고버섯 좀 이렇게 얹을게요.
1: 네, 끓고 네. 나서.
0: 네, 우리를 덮는 것처럼 네. 이렇게 얹어갈 거예요.
1: 네. 아니, 진짜 푸짐하네요, 네. 선생님.
0: 이제 정말 가을이 이제 오기는 오나 봐요.
1: 그렇죠.
0: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어서 이제 사용하고요. 네. 여기다가 저는 새우. 새우 조금 넣을게요.
1: 네.
0: 너무 미리부터 넣으면 새우가 줄어들어서 맛이 좀 덜해요. 딱딱해져서 그러니까 네. 이렇게 끓일 때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1: 아, 재료가 좀 많이 네. 들어가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양이어도 그렇죠. 푸짐해 보여서 네. 약간 맞아요. 영양밥 같아요.
0: 그럼요, 그럼요. 이 한 솥에 영양을 다 주는 건데 예? 이제 가을이 와서 제일 좋은 건 여름에 더웠잖아요. 네. 이런 과실들이 여기다 밤도 넣어도 돼요. 잣도 넣어도 돼요. 예. 원하는 대로 넣으세요.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구기자를 매달 넣어도 돼요. 예. 원하는 대로.
1: 네. 기호에 따라 넣어주시고 자, 재료를 넣고
0: 네. 이렇게 바글바글 끓죠. 이럴 때 뚜껑을 딱 덮고요. 저는 네. 이제 불을 최소한의 불로 옮겨요.
1: 자, 이때부터 불을 최소한으로 네. 합니다.
0: 이렇게 약한 불로 옮기셔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1: 아, 네. 이 상태에서 뚜껑을 덮고 최소한의 불로
0: 10분에서 15분 정도 네. 옮겨가는 거죠.
1: 네. 자, 그럼 맛있게 한번 또 밥을 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10분에 15분 정도 지났는데, 네, 네, 네. 아니 이렇게 뭔가 맛있는 향이 올라오죠.
0: 예. 이게 시래기만 넣으면 좀 거칠고 강해 보이는데, 예? 이렇게 해서 새우도 들어가고 이러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밥이 이런 맛이 나는 거예요.
1: 우와.
0: 저는 오늘 양념장을 따로 만들지 않을 거라서 예. 이 밥에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가운데 새우 같은 거에 간이 안 들었잖아요.
1: 예?
0: 여기랑 조금의 간장, 맛간장 있으면 더 좋아요. 예. 이렇게 넣어서 살짝 간을 한 다음에 이대로 오늘 저는 그냥 밥 이렇게 퍼서 김치하고 먹을 겁니다.
1: 아, 진짜 네. 그대로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네. 정말 다른 재료들이 필요가 없네요.
0: 그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영양 만점 시래기 솥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시래기 솥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삶은 시래기는 껍질을 벗긴 뒤 한입 크기로 썰고 물기를 짜주세요. 그런 다음 된장, 다진 마늘, 진간장, 식용유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표고버섯은 얇게 편 썰고 새우는 잘게 썰어주세요. 달군 솥에 참기름과 시래기를 넣어 달달 볶다가 불린 쌀과 참기름을 넣어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마 물을 넣고 뚜껑 덮어 5분 정도 끓여주세요. 여기에 표고버섯, 새우, 은행을 넣고 뚜껑 덮어 약불에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진간장을 두르면 시래기 솥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두부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네. 다양하게 변신하는데요. 네. 자, 오늘은 일품 요리 같은 두부김치 조림이라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 네, 네. 자, 재료를 살펴볼까요?
0: 네, 우선요, 두부가 필요하죠.
1: 예.
0: 네, 두부 필요하고요. 여기다 김치도 좀 필요해요.
1: 예.
0: 여기다 대파 좀 같이 넣을 거고 양념은 아주 간단해요.
1: 너무 간단해요.
0: 그저 두부 한 모만 사오세요.
1: 네.
0: 거기다가 이제 조림장으로 고춧가루에다 마늘, 간장, 참기름 이렇게 넣고요.
1: 예.
0: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1: 예.
0: 오늘은 여기다 제가 설탕을 넣지 않고 꿀을 넣을 거예요. 꿀을 넣는 이유가 설탕 넣으면 단맛이 확 돌지만 꿀은 윤기가 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꿀을 좀 넣을 거고요.
1: 예.
0: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1: 자,
0: 네.
1: 그럼 두부의 맛있는 변신을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네, 네, 시작하죠. 네.
1: 선생님, 어떤 것부터 손질해볼까요?
0: 자, 우선 저는 기름을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조금 넉넉하게 한 2cm 정도 두께로
1: 예.
0: 이렇게 데워놨어요.
1: 네.
0: 이렇게 한 거에다가 두부를요.
1: 네.
0: 우선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오는 두부잖아요.
1: 예.
0: 이거를 이렇게 반모로. 사실은 두부는 사오면 물에다 담궈놓고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두부를 반으로 갈랐어요.
1: 네.
0: 이렇게 갈른 거를 저 페이퍼타올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1: 네. 네. 자, 페이퍼타올을.
0: 네, 이렇게 해서
1: 네.
0: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물기를 좀 그냥 닦아나 가셔내세요.
1: 아, 두부를 네,
0: 너무 꼭 짜실 필요는 없고
1: 네.
0: 이렇게 해서 그냥 페이퍼 타월 한 장 정도에다가 이렇게 해서 겉도는 물 있죠, 괭물을
1: 예.
0: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닦아내는 거예요.
1: 두부를 튀기시려고요?
0: 네, 튀길 거예요.
1: 아~
0: 네, 이렇게 해서 유부를 만들 거예요, 제가.
1: 유부를
0: 네,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우선 잘라놓고요.
1: 네.
0: 자, 저는 조리대로 가서 기름을 좀 얹어볼게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기름을 이렇게 제가 하는데 너무 끓이지 마세요.
1: 아, 너무 뜨겁게
0: 끓으면 안 돼요. 그러면 두부가 까닥해져요.
1: 아.
0: 그러니까 튀기기 전에 데치는 것보다는 조금 한 120도 정도
1: 아.
0: 끓기 직전에 두부에다 넣으셔야 되는데
1: 예?
0: 기름이 너무 두꺼우면 뜨거우면 물이 튀어요. 오늘 온도 딱 맞았어요.
1: 아, 너무 뜨지 않을 정도. 예.
0: 그러니까 자르르

0: 소리만 날 정도로만 예. 해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수분을 조금 시간을 갖고 빼면 예. 훨씬 고소하지만 까들하지만 안에는 부드러워. 오. 그런 두부가 돼요. 네.
1: 어,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네. 한번 같이 선생님과 이 두부를 한번 네네. 이 튀기듯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튀기듯이 데쳐내는 거예요. 예. 거친 노릇할 때까지 좀 데칠게요.
1: 예.
0: 자, 이렇게.
1: 근데요, 네, 사실은 네. 저희가 지난번 요리 때도 네. 이 튀기듯이 데쳐내는 걸 해봤거든요,
0: 네,
1: 채소를.
0: 네.
1: 확실히 맛이 달랐어요.
0: 맛있죠? 예.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조금 남았을 때도 물기 생기는 게 덜해서 예. 저는 이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1: 아. 자, 온도가 너무 높지 않았기 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확 노랗게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가 따들따들 노릇노릇하게 될 때까지 튀겨낼게요.
1: 예. 자, 그러면 겉면은 뭔가 이렇게 쫄깃해지면서 네. 안에는 촉촉할 네. 것 같아요.
0: 자, 이렇게 하는 동안 예. 조림장을 만들 거예요.
1: 그럴까요?
0: 이렇게 담아주시겠어요?
1: 네.
0: 자, 조림장은요?
1: 네.
0: 이렇게 물을 적당히 넣어요.
1: 네.
0: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고춧가루.
1: 네.
0: 고춧가루 푸세요. 여기다가
1: 네.
0: 마늘.
1: 마늘 넣고요.
0: 마늘 풀어요. 이렇게. 고요. 간장,
1: 네.
0: 진간장 조금 넣으세요.
1: 늘 우리 있는 집에 있는 재료예요.
0: 아, 다예요, 다. 자, 여기다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맛술도 좀 넣으시고,
1: 네.
0: 자, 여기다가
1: 오늘 꿀이에요, 꿀.
0: 꿀. 이렇게 꿀을 조금 넣어주시는 거예요.
1: 자,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하셨는데 네. 설탕보다 꿀이 네. 잘 어울리는 이유.
0: 윤기나라고 넣는 거예요.
1: 오.
0: 자, 이렇게 한 다음에
1: 예.
0: 저는 이제 저 두부의 안부를 좀 물어볼게요.
1: 두부 볼까요?
0: 자, 너무 잘 튀겨져요.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1: 그러게요.
0: 네.
1: 확실히 저희가 세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0: 맞아요.
1: 저희가 그대로 뒀는데도 정말 너무 타지도 않고 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쫄깃한 식감이
0: 맞아요,
1: 느껴질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이런 정도 튀겨놓죠.
1: 야.
0: 네. 이렇게, 이렇게 돼요.
1: 예. 이렇게 어, 너무 먹으면
0: 너무 제가 원하는 애들이 세게 나왔어요.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좀 튀겨놓으시고요.
1: 네.
0: 요 기름에다가 하나를 더 넣을게요.
1: 네. 네.
0: 이게 온도가 맞아야지
1: 예.
0: 튀기지 않아요. 안 그러면 여기 찬물에 와다다닥 막 이렇게 튀겨서 난리 나잖아요. 이렇게 하나 더 튀길 동안
1: 예.
0: 저는 요걸 이제 한번 썰어보죠.
1: 그럴까요?
0: 네.
1: 야, 그래서 일부러 이 통으로 네. 튀기셨구나.
0: 네, 그래. 이걸 튀겨서 하면
1: 우와.
0: 안에가 촉촉한 맛이 덜해요. 이렇게 튀겨놓으면 여기 안에는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1: 예.
0: 처음부터 눈까지 그러면 까슬해서 맛이 덜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튀기고요.
1: 예.
0: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1: 지금 겉면이 네, 약간 바삭한 느낌이겠지만 네. 이게 졸여질 땐 약간 쫄깃한 느낌으로 바뀔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겉은 바삭, 안은 척. 겉바속촉.
1: 예, 맞아요.
0: 네,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냄비를 올렸어요.
1: 예.
0: 여기다가 아까 남겨둔 참기름.
1: 네.
0: 조금 넣을게요.
1: 참기름 넣으시고.
0: 네, 참기름을 넣고.
1: 네.
0: 조금 달굴게요. 절대 탈 때까지 가지 마세요.
1: 네.
0: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물을. 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요.
1: 네.
0: 양념장은 옆에다 두시고 이걸로 두부를 먼저 넣어요.
1: 오.
0: 고소한 맛이 두부에 또 참기름이 좀 배게
1: 예.
0: 이렇게 넣죠.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예. 두부를 요 저 단면 있는 쪽으로요.
1: 예.
0: 참기름이 좀 닿도록 이렇게.
1: 오.
0: 네. 그래서 참기름 향이 좀 고소하게 배도록 두시고요.
1: 예.
0: 이렇게 해서 하면 두부가 끓으면서 참기름 향을 내놔서
1: 네.
0: 훨씬 더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1: 아, 그리고 네. 사실은 지금 네. 너무 지금 음식 깔끔할 것 같은 게
0: 네.
1: 두부가 들어가면 두부가 잘 부스러지잖아요.
0: 네, 이렇게 하면 덜 부스러지죠.
1: 그러게요.
0: 그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0: 선생님 또 오늘은 또 큼직큼직하게 네, 해서
1: 큼직하게.
0: 더 두부, 먹음직스러워요.
1: 두부국이랑 같이 썰었어요. 예.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서 약간의 양념이 두부에도 좀 배이고요.
0: 네.
1: 이렇게 가도록 함께 가주는 거예요.
0: 일단 불세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지금은 센 불로 해요.
0: 네, 센 불로 해주시고
1: 두부 양념이 여기에 배이도록 네. 이렇게 가죠.
0: 아 근데 이렇게 네. 이제 두부를 이렇게 뒤적여도 확실히 두부가 부스러지거나 깨지지 않네요.
1: 그럼요, 그럼요. 그게 또 묘미예요.
0: 네.
1: 자, 이렇게 볶아주잖아요.
0: 네.
1: 살짝 볶았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온 조림장 있죠?
0: 네.
1: 넣어주시는 거예요.
0: 조림장 끼워 네. 얹어주시는
1: 이렇게
0: 거고.
1: 저,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거 한 번 더 건질게요.
0: 될까요?
1: 네, 네.
0: 저희가 자, 이제 양을 좀 보고 하려고 네. 했는데, 이 양이 한 김에
1: 그럼요. 네.
0: 다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1: 이렇게. 이렇게 노릇하게
0: 예.
1: 아주 잘 튀겨졌어요. 기분 좋죠?
0: 그러게요.
1: 네. 이게 뜨거울 때 썰면 예. 훨씬 더 쉬워요. 이게 식으면 식 썰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0: 네.
1: 같이 거치 가스에서 이렇게 썰면 더 깨끗하게 잘 썰어져요.
0: 이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1: 네. 이렇게.
0: 야.
1: 네, 이렇게 썰죠.
0: 소리가
1: 네.
0: 그냥.
1: 네. 여기다가 더 넣을게요.
0: 자.

0: 좋으시면 두부 예. 더 넣으시면 되고 네. 김치가 좋으시면 김치 더 넣으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빨리 이렇게 양념 국물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세요.
1: 야 진짜 아니 두부 그냥 우리가 늘 먹던 재료인데 네. 이렇게 한번 살짝 데치튀겼는데 분위기가 달라지고 식감이 달라져요.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양념 지금 다 했잖아요. 네. 여기다가 훗물을 조금 부을 거예요. 네. 처음부터 양념을 다 하면 그게 졸여질 때까지 네. 불이 오래 있어야 되지만 네. 이렇게 해서 양념을 진하게 한 다음에 끓잖아요. 네. 그러면서 간이 배서 네. 그다음에 약간의 물을 넣어주면 아. 간이 따로 놀지 않아서 예. 훨씬 더 맛있는 맛을 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 덮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한 5분 정도만 끓일까요? 네. 중불에서 하셔야 돼요. 5, 6분 이런 정도 하세요.
1: 자, 중불로 네. 줄이고 5, 네. 6분 정도 저희가 네. 맛있게 졸여보겠습니다.
0: 이렇게 기다려보죠. 네.
1: 선생님, 한 6분 정도 지금 네, 맛있게 네. 이렇게 졸여지고 있는데 이 향 때문에 빨리 열어보고 싶어요,
0: 그죠?
1: 뚜껑을.
0: 보세요. 아주 열심히 끓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익었죠? 이렇게 익었죠? 두부가 네. 간이 배서 아주 맛있게 보이잖아요.
1: 하얗게.
0: 네, 여기다가 이제 저는 대파 넣을 거예요. 네. 흰 부분, 파란 부분을 같이 넣어서 이제 뚜껑 덮고 1분만 끓여주면 네. 아주 맛있죠?
1: 이제 네. 먹을 수 있는 거죠?
0: 네. 네, 이렇게 해서 1분만 끓여줄게요. 이게 절대로 국물이 질겅질겅하지 않게 예. 그냥 살짝 떠먹을 수 있는 정도.
1: 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조림의 어떤 그 조림장의 네. 양이에요, 지금.
0: 우리가 두부를 구워서 예. 두부를 이렇게 양념장에 뿌려서 조려는 먹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또 김치랑 같이 해서 먹으면 이것도 일품반찬이에요.
1: 맞아요. 아주, 네. 아주 개운할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세 부죠, 뭐.
1: 자, 이렇게 1분만 이렇게 졸여볼게요. 네. 사실은 이제 입맛이 조금 없을 때는 이 조림만 한 게 없거든요.
0: 그럼요. 그리고 이게 두부가 들어가니까 단백질 많잖아요. 예. 김치에 또 같이 가니까 칼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 없이는 안 되는 이 김치를 모태로 해서 예. 두부 한 번만 가지고도 이렇게 일품 요리 할 수 있어요.
1: 지금 네. 고기 하나 없었는데도.
0: 그럼요. 그럼요. 자, 냄새가 벌써 예. 하나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예. 불 끄고요. 뚜껑을 탁 열어보세요.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열면서 예. 이때 마무리로 참기름을 위에다가 이렇게 뿌릴게요.
1: 마지막에 네. 고소하게.
0: 네, 이렇게 뿌려서 이거 이제 옮겨서 접시에다 담아볼까요?
1: 네. 네
0: 담아보죠.
1: 옮겨볼게요. 야, 진짜.
0: 자, 정말 별거 아닌 네. 두부 한 모. 요새 정말 큰 돈 안 하잖아요.
1: 맞아요.
0: 있는 김치 이렇게 활용해보시면 아. 아, 요거 맛있어요.
1: 근데 선생님, 이 두부로 네. 이렇게 김치까지 넣어서 저희 졸여봤는데, 네. 사실은 깔끔하게 안 될까봐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너무 깔끔해요, 지금.
0: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대로 두부 먼저 넣어서 저 기름에다 볶다가, 네? 이렇게 하시면, 이거 김치 한 반쪽만 넣어서 하는 이것도요,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이걸로 와인 드셔보세요. 와인 온지로도 너무 좋고요.
1: 그렇죠. 뭐, 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0: 아, 그럼요, 그럼요.
1: 자, 입맛 없을 때는 너무 좋을 것 같네요.
0: 이렇게 해서 두부. 이 두부만 건져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좀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깨 좀 뿌려요. 우리 음식에 또 깨가 들어가야 이거 새 거예요. 이거 네. 아주 모양 내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1: 먹은 죽스럽죠.
0: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1: 예.
0: 완성입니다. 네.
1: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두부김치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두부김치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두부는 반 갈라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하고 예열된 기름에 넣어 노릇하게 튀겨주세요. 물, 고춧가루, 다진 마늘, 진간장, 맛술, 꿀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튀긴 두부는 건진 뒤 삼각형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냄비에 참기름을 둘러 달군 뒤 튀긴 두부를 넣어 볶다가 큼직하게 썬 김치를 넣어 볶아줍니다. 양념과 물을 넣어 중불에 5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대파를 넣어 1분 정도 끓이고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통깨와 송송 썬 쪽파를 뿌리면 두부 김치조림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고기소와 북어의 기막힌 만남, 특급 맛을 자랑하는 북어전부터 전도 채소도 다양해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북어전 전골까지 믿고 먹는 요리계의 빅마마 이혜정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한식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나 먼저 지렁.
1: 군타.
2: 준이 너, 준이 너.
0: 안돼. 이 소리는 슬픔의 울음소리.
1: 슬픔의 울음소리? 그게 대체 뭐야?
0: 핀핀이 배고픈데.
1: 뭐야? 왜 밥이 없어?
3: 밥이 밥이 없다 핀.
0: 대상 대상. 마법 조리 도구들이 모두 쓰러져 버렸다.
2: 마법 조리 도구가 쓰러졌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1: 어? 무슨 냄새? 맛있는 거야?
2: 아우 구리. 정신 차려. 빨리 마법 조리 도구들이 쓰러진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0: 됐고. 얘들아. 기숙사 매점에 신메뉴나 먹으러 가자. 바로 토마토마토 치킨.
2: 아니, 누가 그런 괴상망측한 걸 먹겠다고 하겠냐.
0: 토마토마토 치킨.
2: 잠깐, 모두들 멈춰. 할 얘기가 있어. 설마 너희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 다음날도 계속 토마토마토마 그 이상한 치킨을 먹을 거야?
1: 와, 배고프다고.
2: 너희 잊은 거야? 그때 그 꽃 그 맛을. 마법 조리 도구들이 요리했던 그 맛을 떠올려봐. 매일 우리를 기다려주던 그 맛을. 우릴 위해 매일 요리하던 마법 조리 도구들이

0: 호블리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했어요. 이 모습을 멜리나님께서 꼭 보셨어야 했는데. 멜리나님, 대체 어디 계신 건가요?
1: 아, 위험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
2: 자, 조심조심 안전하게 하나씩 시작해보자.
3: 잠깐! 나도 같이 하게 장갑 좀.
1: 알바가 기름을 밟아버렸어.
4: 아니, 알바를 잡아.
1: 더러운 곳에 꽃이? 베리공주라는 꽃이 피었네? 난 너무 예뻐. 깜짝이야.
2: 나가!
5: 조금 이따 나가서 여기 음식 우리가 모두 먹어버리자.
1: 먹어버리자, 펜.
2: 이제 좀 조용하네. 그럼 제대로 조사를 시작해볼까? 뭔가 알아냈어?
6: 응, 마법 조리 도구들 모두 상처는 없고 요리 재료들이 묻어있어. 점심을 만들다 모두 당한 것 같아.
7: 우리도 만졌는데 왜 우린 멀쩡하지?
2: 응? 아, 그래! 장갑이 우릴 지켜준 거야!
7: 어?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뭔가가 마법 조리 도구와 요리 재료들에 묻어있다?
2: 응! 나한테 맡겨!
7: 응?
2: 쭈피쭈피쭈피쭈! 마법 스캐닝!
6: 마법 조리 도구와 요리 재료들에서 뭔가가 보여!
1: 혹시 벌레?
6: 아니, 귀신!
0: 실종도끼님.
2: 귀신인 줄,
1: 벌레인 줄.
0: 아무리 놀랐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하다니요. 놀라야 하는 건 멜리나님이 계셨을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단 거죠. 실종도끼니 초리실에 들어오는 일 말이에요.
1: 갑자기 누구냐?

0: 소리 도구들이 음식 맛을 볼 줄이야.
1: 비켜버렸으니
0: 나의 택기로 처리해 주겠다. 바로 숨어버리는 것이지.
2: 토니, 우리 마법의 힘이 필요해.
3: 너무 무서워. 꼭 귀신 같아.
2: 무서워하지 마. 내가 곁에 있잖아. 용기를 더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
4: 응. 주니! 토니! 마법의 힘으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토니! 현신!
2: 조심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거야.
0: 이거나 받아라. 세균 파워!
3: 로글리!
0: 하나 처리했고, 받아라!
2: 토니,
3: 세균맨보다 준이

0: 피하기만 하고 괜히 듣기냐.
1: 아! 아니거든. 이라고 말했지만 어쩌지. 에이, 일단 부딪혀보자. 쭈삐쭈삐쭈삐쭈 마법 이동. 아!
0: 어디에 노리는 거냐.
1: 제대로 맞은 거거든.
0: 멋이라.
1: 받아라. 3단 점프 드롭킥.
0: 아, 망했다 라고 할 줄 알았냐. 또 피해봐라.
2: 멈춰. 준이를 놔줘.
0: 내 세균에 감염된 조리도구들은 전혀 피해 없다고. 뭐야?
2: 아하, 알았다. 빛이야. 창 밖에서 들어온 빛이 세균맨을 약하게 한 거야.
0: 빛이라고?
1: 토니, 세균맨을 물리칠 방법을 찾았구나.
2: 당연하지. 베리공주의 예쁜 꽃이 피었네 작전. 군타, 핀핀, 이리 와. 베리공주의 예쁜 꽃이 피었네 작전 시작!
3: 왜? 나 불렀어?
2: 아니야!
3: 어머, 아름다워!
0: 이번엔 진짜 망했다! 강이었지롱!
1: 안돼! 세균맨이 사라지게 하고 있어!
0: 넌 분명 내 세균포를 맞았을 텐데!
4: 놀랐습니다. 저는 입이 없어서 세균이 몸에 안 들어와요.
0: 여러분, 지금입니다! 망했다!
2: 이겼다! 끝났어! 얘들아, 우리가 이겼어!
5: 이겼는데...
6: 배가 고파...
2: 어쩌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4: 먹을 게 없겠니요? 응? 여러분이 되찾아준 그 맛을 보여드릴 테니 그 전에... 자,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지요?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우리 아기가 잠이 들질 않아. 낮잠을 자서 그런가? 지금은 잠이 확 달아났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야기도 들려주고 딸랑이 인형에 따뜻한 물주머니까지 줬는걸. 근데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넌 아기 고밀 때 어떻게 해주면 잤어? 정말 효과 있는 거 맞아?

전혀 소용 없는 것 같은데. 엄마!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서 일어나! 일어나! 빨리! 어? 이것 때문에 잠들었나 봐.

아, 이런. 얘도 잠들어 버렸네. 거봐, 그럼 못 써. 너네 잠이 안 드는데.

건가?

어,

그건 어떻겠어?

쫄딱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이것 좀 잠깐. 알았어.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엄마는 바빠요.
1: 할파 엄마가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파 아빠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죠.
0: 아빠, 엄마가 컴퓨터로 일하시는 거 보러 가도 돼요?

0: 그래, 하지만 방해하면 안 된다. 오늘 엄만 중요한 할 일이 많거든.
1: 알았어요, 아빠.
2: 파파 엄마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엄마, 조지랑 엄마 무릎에 앉아서 일하시는 거 봐도 돼요?
3: 대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
2: 파파랑 조지는 엄마가 일하시는 걸 보는 게 좋았어요.
1: 엄마, 컴퓨터로 행복한 꼬꼬 아줌마 게임하고 싶어요.
3: 지금은 엄마가 일해야 되니까 게임은 나중에 하도록 하자.
1: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3: 안 돼, 페파. 컴퓨터를 만지면 안 돼. 그리고 조지도 컴퓨터를 만지면 안 되고.
1: 조지, 알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3: 페파, 그만해.
1: 엄마, 미안해요. 조지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보여주려고 했어요.
2: 어, 저런. 컴퓨터가 이상하게 변하고 말았어요.
3: 여보? 페파 아빠?
0: 무슨 일인데 그래?
3: 페파 아빠, 컴퓨터 좀 고쳐줘요. 대신 점심은 내가 가서 준비할게요.
0: 그래, 알았어요, 여보. 하지만 나도 컴퓨터는 잘 못 고치는데.
3: 그럼 부탁해요, 여보.
2: 아빠는 컴퓨터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0: 일단은 전원을 한번 꺼봐야겠군. 이제 전원을 다시 켜볼까?
2: 페파 아빠가 컴퓨터를 고쳤군요.
1: 우리 아빠 최고!
0: 그래, 내가 손재주는 좀 있는 편이지.
1: 아빠, 행복한 꼬꼬 아줌마랑 컴퓨터 게임 하면 안 될까요?
0: 그건 엄마한테 여쭤보렴.
1: 엄마가 아까 좀 이따 하라고 하셨어요.
0: 그럼 해도 되겠구나. 근데 그 게임 디스크가 어디 있나?

0: 이제 제 차례예요.
1: 이제 아빠 차례다.

0: 조지가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팔파도 놀고 싶었어요.
1: 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공은 이렇게 잡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넌 이렇게 한단 말이야.
0: 팔파가 짓궂게 조지를 놀립니다.
1: 조지, 돌아와! 이 장난꾸러기야!

0: 타타가 좀 심하게 동생을 놀리는 것 같네요.
1: 페파, 동생을 놀리면 못 써.
2: 놀린 거 아니에요. 공 잡는 거 가르쳐 준 거예요.
1: 그래? 그럼 게임하면서 공 잡기를 연습해 볼까? 셋이 하는 게임이 있거든. 페파, 공을 갖고 저쪽에 가서 서. 조지는 거기 그대로 서 있고. 됐다. 너희 둘이 공을 주고받는 거야. 엄마는 가운데서 뺏어보려고 할게. 엄마가 술래거든.
2: 엄마는 술래래요. 조지, 잡아.
1: 어이쿠, 못 뺏었네.
0: 조지가 공을 잡았어요.
1: 와! 잘 잡았어, 조지. 이제 누나한테 공을 던져. 어우, 다시 해봐. 저런, 다시 한번 해봐.
0: 조지는 공을 멀리 던질 수가 없었어요.
2: 조지, 얼른 나한테 공을 줘야지.
1: 어우!
2: 정말 웃긴다.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0: 팔파는 조지를 따라하려다 엄마 다리 사이에 끼고 말았어요.
1: 엄마가 잡았다. 페파, 이제 네가 술래할 차례야. 조지, 잡아. 와!
2: 잡았다! 조지, 이제 네가 술래야. 조지, 간다!
1: 조지, 잡아봐.
2: 잡아봐, 조지!
1: 조지, 잡아.
2: 자, 콩 여기 있어.

0: 페파, 그렇게 동생을 놀리면 못 써.
1: 미안해, 조지.
2: 우리 조지가 왜 울지?
1: 아빠, 조지가 너무 작아서 공을 못 잡아서 그래요.
2: 이 정도면 조지도 크지?
1: 그 정도로도 안 돼요. 보세요.
2: 조지, 잡아! 우와!
1: 너무 불공평해요.
2: 불공평하긴. 아빠는 조지를 도와준 것뿐인데.
1: 엄마,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0: 안 되긴 도와줄게.
1: 조지 던져! 잡아, 조지!
3: 페퍼는 공잡기 놀이가 좋았어요. 조지도 공잡기가 좋았죠. 공잡기 놀이는...

오랜 옛날부터 꿈과 희망을 주며 어린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동화책들. 우리말엔 관용어라.

0: 지아야, 지금 뭐 읽을까?
1: 좋아.
0: 책 읽으러 갑시다.
1: 좋아, 좋아요.
0: 야, 오늘 어떤 책을 읽을까?
1: 박인추가 된 공지?
0: 에이, 사람이 어떻게 파김치가 되냐. 파김치를 만드는 콩쥐겠지.
1: 그러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자.
0: 그래. 재밌겠다. 얼른 읽어보자. 콩쥐다.
1: 옛날 마음씨 좋은 언니 콩쥐와 마음씨 나쁜 동생 파츠가 살았어요.
2: 어머! 며칠 있으면 내 생일이잖아! 어머, 어떡해. 생일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유, 언니 매일 힘들게 일하는데 무슨 음식을 해? 아무것도 하지 마. 아유, 그럴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꿀떡이나. 아, 근데 꿀떡같이 달콤 먹으면 짭조름한 냉면 땡기는 거 알지? 어? 아, 냉면은 근데 만두랑 같이 먹어야 제맛이지. 아, 후식으로는 달콤한 약과. 아, 식혜. 아우, 근데 식혜는 막 너무 못해가지고 그거는 빼.
1: 그리고 파츠 생일이 되었어요.
2: 언니, 아우, 배고파 진짜. 어머나, 이 많은 걸 언니가 다 만든 거야? 언니는 정말 손이 크다니까.
3: 아유, 근데... 언니는 정말 손이 크다니까.
0: 뭐? 손이 커?
1: 갑자기 왜 손이 크다는 거야?
0: 콩쥐 손이 엄청 큰가 보다.
3: 그래.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럼 니들 말대로 되게 해줘야지. 커져라 뿅크크.
2: 내 손이 왜 이래.
3: 콩쥐 손이 진짜 커졌어. 뜻을 모르면 절대 마법이 안 풀릴걸.
2: 언니 손 진짜 크다. 그 큰 손으로 약과 좀 가져와. 약과가 빠졌다.
4: 아차차, 약과를 깜빡했네. 금방 갖다 줄게.
2: 빨리. 오, 손이 크니까 약과도 많이, 꿀떡도 많이. 뭐든지 많이 담게 되네. 오, 내 스타일인데.
0: 손이 크니까 뭐든지 많이.
1: 잠깐, 손이 크다?
0: 아하, 손이 큰 콩쥐처럼 뭐든지 많이 만들고
1: 넉넉하게 준비한다.
0: 맞네, 맞아.
2: 자, 약과 많이 먹어. 와, 언니는 정말 손이 크다니까.
1: 와, 언니는 뭐든지 많이 만든다니까.
2: 와, 손이 돌아왔네. 와.
3: 와.
0: 뜻을 알면 원래대로 돌아오나 봐.
1: 오, 재밌는데?
0: 그럼 계속 읽어볼까?
1: 그래.
3: 이 어려운 걸 알아내다니!

0: 하지만 다음 건 너무 어려워서 계속 못 읽을 걸. 해.
1: 손이 큰 콩쥐가 한 많은 요리를 욕심 많은 팥쥐는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2: 나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아우 배 아파. 아우 그래? 빨리 화장실 가. 아우 가고 싶은데. 아우 화장실이 너무 더럽단 말이야. 아 그래?
3: 언니가 화장실 청소해주면 안 돼? 응?
2: 알았어. 다 뚫었어. 언니, 빨래는?
4: 아, 맞다, 빨래.
2: 아우, 마당 좀 쓸어.
4: 아, 마당 쓸어.
2: 언니! 언니! 너! 언니! 아우, 물 좀 가져와! 물!
5: 나, 더 이상 못해. 나, 파김치 됐어.
0: 나 파김치 됐어. 크크크크크크.
1: 뭐? 파김치가 돼?
0: 에? 갑자기?
1: 이게 무슨 말이야?
0: 어렵지. 이제 동화책 읽기 싫지. 파김치라 실컷 드세요. 되라 뿅크크.

0: 김치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1: 이 동화책 너무 이상해.
0: 우리 그만 읽을까?
1: 그러자.
2: 잠깐! 멈추면 안 돼!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0: 역시 크크의 방역군!
2: 응! 동화책 속으로 들어가 뜻을 알아내고 콩지도 구하자!
3: 좋아!
2: 딩기리 딩기리 딩딩딩! 동화책 속으로!
4: 내가 김치가 되나니요?
1: 콩지야, 일어나봐.
4: 나 파김치 돼서 살기도 힘들어. 늦어.
2: 어떻게 파김치가 된 거야?
4: 좀 전에 힘들게 일했더니 파김치가 됐어. 늦어.
2: 응? 힘들게 일한 거랑 파김치랑 무슨 상관이지?
1: 저기 파가 있어.
4: 저거 팥집 파전에 두려고 둔 건데.
2: 응? 이 파는 쌩쌩하냐?
1: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파김치는 처지는데?
4: 아, 힘들어. 흔하자. 흔하자.
1: 저렇게 지쳐서 축 처진 모습이 파김치 같아서?
2: 아하! 그럼 파김치가 되다! 응?
1: 파김치처럼 매우 지치고 힘들다는 뜻?
4: 나 파김치 됐어.
1: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5: 나 다시 돌아왔어!
2: 와! 아, 다행이야!
0: 예스! 이러다 동화책 끝까지 읽는 거 아니야?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들어가 방해해줘.
1: 매일매일 파김치가 되도록 일을 하던 콩지는 어느 날 꽃씨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원님이 찾아주었고

0: 둘은 금세 사랑에 빠졌어요.
1: 아, 공주 낭자 만날 시간도 없고, 아, 일이 너무 많아. 아, 너무 힘들어. 아니, 이봐. 무슨 일인가?
2: 아휴, 일만 하시지 말고 연애도 좀 하시라고 제가 콩진왕자를 모시고 왔습니다요.
0: 원님!
1: 아니, 콩진왕자! 아이, 짜! 까르르르르! 잘 지냈어?
0: 아이, 그럼요! 참! 제가 원님 주려고 꿀떡 쌓았는데 드셔보세요.
1: 아, 아, 공진왕자도 아, 까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2: 쏟아져. 쏟아져라. 뿅크케.
3: 아우, 아, 뜨거, 아, 뜨거.
0: 아, 뜨거. 어. 아, 갑자기 깨가 쏟아지지. 아, 뜨거.
3: 아, 그 뭐야 이게?
4: 일단 멈춰라. 왜 안 멈추지?
2: 뜻을 모르면 절대로 안 멈춘다.
4: 이방.
2: 내가 아직도 이방으로 보이냐?
4: 크크.
2: 내가 문제를 내지.
4: 문제?
2: 실은 나도 너희들처럼 문제를 내보고 싶었거든. 크크크크크크.
4: 그럼 우린 좋지.
2: 헷갈려서 절대 못 맞힐걸. 깨가 쏟아지다. 과연 무슨 뜻일까?
0: 이걸 언제 다 치워.
1: 아휴, 짜증나.
2: 깨가 쏟아지면 치우기 힘들고 짜증나니까 1번 힘들고 짜증나다.
0: 1차. 어머, 살짝만 건드려도
1: 쉽게 깨가 쏟아지네.
0: 까르르르 까르르르.
2: 2번 깨가 껍질에서 쉽게 쏟아지듯이 별거 아닌 일에도 쉽게 웃음이 나고 신나고 재미나다.
0: 아, 깨 안 맞게 저 안으로 들어오세요.
1: 고맙소, 공주낭자.
0: 뜻이 뭐지?
2: 헷갈리지, 어렵지.
4: 아, 그 깨가 쏟아지기 전에 기분이 어땠나요?
1: 아, 공주낭자 만나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짜증나긴 했었는데.
0: 아, 그럼 1번 힘들고 짜증나다? 그치만 저는 원님 만나서 좋았어요. 원님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
1: 아니, 나도 그렇소. 아이, 공주낭자 먹는 것만 보면 웃음이 절로 나고.
4: 아, 별것도 아닌데 쉽게 웃음이 난다.
0: 그럼 2번 신나고 재미나다? 이거 아니야?
2: 저희 생각도 그래요.
4: 그렇다면 정답은 2번 신나고 재미나다.
2: 정답은 2번. 와! 옛날에 대부분의 곡식들은 껍질 벗기는 게 힘들었지. 하지만 깨는 살짝만 건드려도 깨가

0: 떨어지지. 깨가 쉽게 떨어지듯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웃음이 나고 즐겁고 신나고 재미날 때 깨가 쏟아진다 라고 말하지. 아주 깨가 쏟아지네. 쏟아져.
1: 아주 알콩달콩 신이 나네. 신이 나.
0: 못 맞힐 줄 알았는데 그래도 통화책 못 읽게 할 거야.
2: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딩딩봉 파워.
0: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번엔 더 어려운 말로 통화책 못 읽게 할 거야. 둘, 셋, 뿅. 우와.
1: 홍지와 원님은 그 후로 오랫동안 깨가 쏟아지는 예쁜 사랑을 했답니다.

0: 마! 기억하지 마! 애가 무슨 짓을 할 거야! 가!
1: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 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지구형 번개맨? 번개맨 남은 영웅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왕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1: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2: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0: 박사, 준비됐지?
3: 네, 조그만.
4: 지하.

0: 이 신비의 암흑 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한 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1: 당장 진행시키지.
0: 자. 암흑보석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좀 잡아내.
2: 암흑보석의 주인.
3: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4: 신기록이네.
5: 번개맨.
6: 더 강해져야 돼. 그래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5: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7: 찾았어?
5: 드디어.
7: 어디 찾았어? 어디?
5: 아니 두쩡코
4: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7: 두쩡코?

0: 이름은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대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2: 오,
1: 질문이지.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2: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1: 치,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알았어. 보약도 언니만 주고.
0: 나도 먹을 어때? 거야. 맛있어?
2: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0: 자기는 먹으란 법 있어? 언니도 먹어라.
2: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어?
1: 어이가 없네.
0: 뭐가?
1: 아니, 어차피 들킬 걸 왜 자꾸 가져가?
0: 이번에 안 티켓 줘야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1: 대나!
2: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좀
1: 줘.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2: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0: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1: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2: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0: 엄마, 엄마, 엄마, 엄마.
3: 아, 여보세요.
0: 아빠는 언니 편만 들고.
3: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0: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3: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0: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단 거 먹어야 돼.
4: 빨리 와.
5: 같이 가요.
0: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5: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쫑쿠 꼭 드셔야겠어요?
5: 유행 다 지난 두쫑쿠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0: 난 화낼 때 단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5: 어, 알았어, 너 먹어.
0: 얼마예요?
6: 어, 5,000원.
0: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기 올게요. 저 어제 이사 왔거든요.
6: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5: 네. 어, 예.
0: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6: 흥! 아니, 저.
5: 아, 계산해주세요. 응.
0: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5: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나 먼저 먹어. 아.
0: 생각해 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5: 그걸 왜 3초 지난 거 알려줘?
7: 하얀데란데 자기소개하게
8: 팽원정
0: 한지구
1: 모범
9: 연아를 김대표
0: 난 노랑이도 사과에서 코넹이랑 고사양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8: 네 좋습니다 번개울촌에 서로 온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번개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번개쌤
5: 자 친구들 오늘은 어? 저 친구는? 어? 어제 그 두쫑구? 새로 전화 건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0: 네네 선생님
5: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10: 번개야
5: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볼 거 태평 친구 어디 가니?
11: 화장실이요
5: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11: 똥이라서.
1: 우와! 멋지다.
0: 근데 왜 반반 달라? 두 얼굴에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녀.
1: 아!
11: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0: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1: 응, 뭔데? 아! 이게 뭐야?
0: 아바타잖아. 몰라?
1: 나 알아. 파란 괴물 나온 2009년 영화.
11: 나 괴물 싫은데.
0: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1: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11: 귀엽다. 나 이게 뭐야.
0: 좀 아쉬워. 붙여봐.
11: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0: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11: 네가?
1: 야! 이게 뭐야!
0: 코코미
1: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0: 넌 10년 후에 네 모습
11: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0: 다시 그려줄게 두 번째 해줄까? 너?
1: 잘가!
0: 너? 너? 이리 와봐
5: 자, 그만, 자, 뚝!
11: 선생님, 두 사람의 얼굴 망쳐놨어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11: 뭐가 아니야, 너 아빠 미워해.
5: 선생님이랑 세수하러 가자. 자. 괜찮아.
11: 대박.
1: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2: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11: 나쁘게 운 거 아니야.
2: 노사랑!
11: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2: 아, 사랑아. 아, 노사랑!
10: 조그마왕님!
12: 화목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13: 지구? 왜지?
10: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12: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13: 시끄러! 암흑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조그마왕이라고.
11: 미워! 다 미워!
5: 쩐크, 이제 안 먹어보네.
13: 나나
5: 누구야?
13: 암흑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녀석.

0: 친구들 안녕. 번개맨이야. 쥐아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1: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2: 당장 진행시키지.
0: 암흑보석검이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그런데 암흑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도대체 암흑보석은 어디로 간 걸까?

0: 이걸 어디에 달지? 시네마 꾸미기. 아빠, 나 가.
1: 이화, 암흑보석이 반짝이면 생기는 일.
2: 야, 우리 사랑이 번개 유치원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0: 친한 친구?
3: 생겼지, 그럼. 당연.
2: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3: 친구?
0: 아, 누구 이름 되지?
3: 좋겠다. 아빠랑 갈게.
2: 오, 그래, 그래, 사랑아. 너 사랑 화이팅!
3: 하늘아.
4: 사랑아.
3: 안녕.
4: 응.
3: 하늘아,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4: 어? 할 얘기? 뭔데?
3: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하늘아,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때?
4: 오늘? 나 지구가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같이 가자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3: 야, 북극곰은 다음에 지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노는 거다. 알았지?
5: 자, 친구들 안녕.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5: 아, 지구도 안녕? 잠깐만, 지구 표정이 오늘 무슨 일 있어?
4: 아, 그게 아니고요.
3: 하늘아, 와봐. 보여줄 거 있어.

0: 모르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아,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이나 먹고 할까?

0: 암흑보석이다.
1: 잡아.
2: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3: 한 그림 빠밤.
2: 자, 둘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짜잔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4: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3: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5: 선생님, 우리 한팀 할래요. 어?
2: 그래? 그럼 사랑이랑 하늘이랑?
5: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4: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5: 너 나랑 한 팀 하는 거 싫어? 좋아? 싫으면 말해.
4: 아, 싫냐고.
6: 아니, 그건 아닌데.
4: 그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2: 그러면은?
7: 선생님, 전 태평이랑 같이 할래요.
4: 어때?
7: 좋은 생각.
3: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 팀 하면 되겠다.
2: 그렇지?
3: 지구도 좋지? 아, 좋잖아.
5: 네, 좋아요.
2: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3: 자, 시작해볼까? 오, 잘하는데? 이게 뭐야?
2: 완성됐나요?

0: 친구는 제가 그렸어요. 사람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저, 이건 사랑이, 이건 나 맞지?
1: 맞아, 이건 지구예요.
2: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3: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4: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5: 1년에 137일 굶는데
6: 빙하가 녹아서.
0: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7: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2: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1: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원래 울면 못생겨지잖아.
3: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라는데.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근데 사랑이가...
1: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8: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1: 어, 한번개쌤.
8: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3: 그런 거 같아요.
1: 근데 단짝이 딱 한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0: 맞아, 그럼 되는데.
8: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9: 통했습니다.
1: 다들 뭐가 저렇게 신나? 난 너무 속상해.

0: 지구인이 이렇게 강한지 난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아무개노치야.
0: 응?
1: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1: 싫어요. 가세요.
2: 그러지 말고.
1: 다 싫다니까요.
3: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 보석이 있다고?
0: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3: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0: 확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3: 같이 가.
0: 밧줄 빔.
4: 이게 뭐야?
5: 이게 뭐야?
6: 꼼짝 마라, 지구인.
3: 겁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0: 당장 내 놔!
4: 안 돼! 멈춰! 내가 10년 묵힌 지식 팔아서 산 거야! 절대 멈춰!
2: 사람아,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3: 가까이서 보니까 암흑 보석이 아닌 것 같아.
0: 확실한 건 나도 몰랐지.
3: 그러면서 꽁꽁 묶어두면 어떡해.
0: 어떡하지.
4: 니들 이거 빨리 못 풀어. 나 화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2: 제가 풀어드리죠.
0: 자, 번개
2: 흑천!

0: 니들 누구야? 왜 브로치를 뺏으려 한 거지?
1: 그건 비밀이지. 받아라
2: 전개 쉴드.
0: 전개 괜찮니? 다친 데가 없어?
3: 네.
4: 도악당들.
5: 어? 동기맨 뒤에.
2: 공포의 똥폭탄. 취합.
4: 어, 안 돼. 아, 넘어들어.
6: 뭐지? 누가 생각한 일이 됐어.
0: 라이들.
7: 도망가자.
4: 어, 저 악당들 제트홀리아 맞으라.
7: 이것도 뭐야?
6: 이번에도 생각해 보겠잖아.
2: 저 녀석들 암흑보석을 찾는 건가?
8: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4: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8: 얼른 가.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4: 같이?
9: 둘이?
4: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 오래 놀지.
8: 같이 가.
0: 어, 사랑아, 실내 와.
4: 아, 맞다.
10: 번개쌤.
0: 응?
10: 아까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0: 아까 뭐?
10: 아까 번개맨인데 못 보셨죠? 완전 멋졌는데.
11: 오늘이 무슨 날?
12: 정정당당 우승하는 날!
4: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10: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4: 이번에도 보석에게 소원을?

0: 나 먼저 간다.
1: 오태풍, 또 디저트 먹어?
2: 달콤한 게 최고라고.

0: 미안.
1: 얘들아, 이것 좀 봐. 뭔데, 뭔데?
0: 우리 삼촌이 생일 선물 보내줬어.

0: 로봇 과학사 삼촌?
1: 응, 맞아.
0: 오, 혹시 로봇 선물 아니야? 뭐야, 그냥 키롱이네.
2: 그래도 귀엽다.
0: 난 또 로봇 선물인 줄 알았네. 어? 삼촌?
3: 우주야, 선물 잘 받았지? 이건 아주 특별한 키링이야. 우주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거란다. 생일 축하해.
0: 도움을 준다고? 무슨 말이지? 아, 혹시 이거 램프의 요정인가?
2: 아, 그건 동화잖아.
0: 태풍아, 램프의 요정은 없어. 돌려줘.
1: 잠깐, 소원 하나만 빌고.
0: 잠깐만 더 볼게. 야, 우체국! 야, 돌려줘. 돌려줘. 야, 태풍아, 뒤!
2: 그런 걸로 안 속지.
0: 안 돼. 그림책, 과학책, 동물책 전부 섞여버렸어.
2: 어떡해, 이거 다시 종류별로 나눠야 하는데. 어제 선생님하고 같이 힘들게 정리한 거란 말이야.
0: 미안.

0: 안녕, 난 A야. 난 I. 반가워.
1: 이게 어떻게 된 거지?
2: 특별한 키링 맞네.
3: 우와, 로봇이잖아? 반가워. 근데 너희는 어떤 로봇이야?
0: 난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로봇 A. 난 뭐든지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린 사람을 돕는 인공지능 로봇이야!
2: 인공지능 로봇?
3: 아하! 그래서 AI구나!
4: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우리가 도와줄게!
3: 이 정도는 나도 금방 할 수 있어!
2: 잠깐... 뭐부터 해야 하지?
0: 내가 한번 볼게. 스캔 완료! 그림책, 과학책, 동물책으로 분류했어. 정리는 나한테 맡겨! 이건 공룡이니까 동물책!
3: 잠깐! 그건 동물책이 아니야. 공룡 이야기가 그려진 그림책이거든?
2: 어? 내 데이터에 없는데?
3: 우와! 인공지능도 틀리네!
1: 괜찮아. 틀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우리도 처음 보는 건 모르잖아.
0: 고마워, 우주야! 새 데이터 저장 완료! 우린 사람이 알려주면 더 똑똑해질 수 있어!
4: 그리고 우린 분류만 잘하는 게 아니야.
5: 우와, 열렸다.
0: 얼굴을 알아보는 것도 인공지능.
2: 오늘 날씨 어때?
6: 반짝반짝 맑음.
0: 말을 알아듣는 것도 인공지능.
3: 우와, 내가 좋아하는 공룡 만화다.
4: 좋아하는 걸 추천하는 것도 인공지능이지.
3: 전부 인공지능이야? 그럼 저 시계도?
0: 그건 그냥 시계야. 어때? 우리 제법 똑똑하지?
1: 응! 점심시간이라서 배고프네. 너희도 그렇지?
3: 우리 집에서 간식 먹자!
7: 좋아!
5: 이거 진짜 맛있는 초코빵이야. 먹어봐.
2: 어? 왜 그래?
0: 인공지능은 배가 안 고파. 맛도 못 느낀다고.
5: 그럼 이 꽃향은 어때?

0: 맡아봐.
1: 아무 냄새도 안 나. 우린 냄새를 맡을 수 없어.
2: 그럼 이건 어때?
3: 아, 깜짝이야. 무섭게 왜 그래?
4: 어? 왜 안 놀라지? 고장 났나 봐?
1: 고장 아니야. 우린 놀라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 무섭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는 알아. 근데 감정을 느끼지는 못해.
5: 그럼 좀 심심하겠다.
1: 대신 너희가 웃는 건 알아볼 수 있어. 지금처럼.
4: 인공지능도 못하는 게 있구나.
1: 맞아.
4: 뭐야,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1: 우리도 잘하는 거 많거든. 원하는 그림도 만들 수 있어.
5: 그럼 하늘을 나는 노란 비행기 그려줘.
3: 우와, 진짜 노란 비행기야.
1: 그리고 우린 책도 엄청 빨리 읽을 수 있어.
2: 책? 나도 책 읽는 건 자신 있는데 나랑 대결해볼래?
3: 좋아. 시작.
1: 다 읽었어.
4: 뭐? 벌써? 진짜 다 읽은 거 맞아?
1: 그럼 주인공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고 가족 행복하게 사는 내용이야.
4: 맞아. 대단해.
5: 저기 내 수학 숙제도 대신해줄 수 있을까?
3: 야, 숙제는 네가 해야지.
1: 숙제를 도와줄 순 있지만 대신할 순 없다고.
5: AI, 앞으로도 우리랑 함께 할 거지?
6: 물론이지!
4: 별이 생겼어? 에? 방금 뭐였지?
7: 우주야, 방금 별을 봤지?
4: 삼촌, 이게 뭐예요?
7: 그 별은 너희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너희가 AI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저 별이 하나씩 생긴단다.
8: 마지막 별까지 채우는 날 둘은 진짜 멋진 로봇이 될 거야.
1: 우리 별을 다 모으면 더 멋져지는 거야?
5: 그럼 우리가 잔뜩 만들어주면 되겠네.
4: 좋아! 우리가 완성시켜주자! A랑 I랑
6: 파이팅!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멋진데? 우리 별이 집 같아.
1: 근데 태풍이는 어디였지?
0: 모래바다 왔습니다. 어? 비 온다. 별아 이리 와. 해나야 우리 집으로 가자. 태풍아 너도.

0: 어떡하지? 발자국 봐!
1: 괜찮아, 닦으면 되지. 태풍아, 이 수레부터 치워줘.
2: 좋아, 나한테 맡겨.
1: 어떡하지?
2: 괜찮아, 로봇 청소기로 돌리면 되지.
1: 진짜 괜찮은 거지?
2: 그럼 청소기가 청소하는 동안 과자를 먹고 있자.
1: 너는 지금 이 상황에 과자가 먹고 싶어?
2: 이거 정말 맛있는 과자라고.
1: 미안.
2: 괜찮아. 이 정도는 로봇 청소기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1: 진짜?
0: 고장 났나 봐. 어떡하지?

0: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거실을 청소해야 하는데 로봇 청소기가 고장났어.
0: 이야, 완전 모래바지네. 아이, 준비됐지?
1: 응!
0: 로봇 청소기로 변신!
1: 우와! 아이, 최고야! 앞에 벽이 있어! 부딪힐 것 같아!
0: 어? 어떻게 피한 거지? 로봇 청소기는 인공지능이 있어서 벽이나 물건이 어디 있는지 살펴본다고. 그리고 청소할 곳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청소를 해.
1: 이야, 깨끗해졌어.
0: 구석구석 알아서 청소해주니까 편하지?
1: 응.
0: 근데 우준의 집에는 인공지능 물건들이 또 있어.
2: 정말?
0: 한번 찾아봐.
1: 찾았다. 인공지능 스피커.
0: 맞아.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노래도 틀어주는 인공지능이야.
1: 신나는 노래 틀어줘. 우와, 바로 나오네.
3: 문이 열렸어요.
1: 어?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네.
3: 문이 열렸어요. 문을 닫아주세요.
1: 우와, 냉장고가 알려주네.
0: 문이 열려 있으면 음식이 상할 수 있어서 알려주는 거야.
1: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지? 나도 찾았다! 인공지능 에어컨!
3: 거실이 덥네요. 시원한 바람.
0: 인공지능 에어컨은 더운 걸 체크해서 온도를 맞춰줘.
1: 아, 시원하다. 아하! 별이도 인공지능을 찾았네? 근데 이건 뭐야?
0: 인공지능 자동 급식기!
1: 우와.
0: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밥을 주고 먹은 양도 알려줘! 또 집에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밥을 준다고!
1: 우와! 사료가 자동으로 나오네? 진짜 신기하다! 별이도 인공지능이 신기하겠지? 어디 간 거지? 같이 찾아보자! 별아! 별아!
4: 별아? 별아?
5: 별아, 어딨어?
1: 별아! 여기도 없어!
4: 아무데도 없어. 어떡해.
0: 우주야, 우리가 도와줄게. 인공지능으로 찾아보자!
1: 진짜? 찾을 수 있어?
0: 먼저 거실 인공지능 홈캠부터 보자고!
1: 우와, 사료가 자동으로 나오네. 진짜 신기하다. 어? 별이 좀 봐. 현관문 쪽으로 가고 있어. 밖으로 나갔나 봐.
0: 현관문으로 가보자.
1: 어? 현관문이 열려 있어.
0: 이번엔 현관문 도어 센서로 별이가 언제 나갔는지 알아보자.
3: 스마트 도어 센서. 30분 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1: 어? 30분 전에 문이 열렸대? 설마... 아, 나다. 아까 술에 안고 들어오느라 문을 제대로 못 닫았어.
5: 멀리 못 갔을 거니까 밖으로 가보자. 별아, 별아.
1: 어? 어? 별이다. 별아.
5: 어?
4: 별이가 놀랐나 봐. 우리가 가면 더 놀랄 것 같은데?
5: 별이가 우리 쪽으로 오게 할 방법 없을까?
0: 아이, 준비됐지? 그럼! 작전명! 자동 급식기 소리 유인 작전! 우주야, 부탁해.
2: 응!
0: 별아, 맛있는 밥 먹자!
4: 와, 별이가 먹으러 왔어!
5: 별아, 이리 와!
1: 별아, 다행이야. 다음부턴 혼자 나가면 안 돼. 알았지? AI, 고마워. 인공지능이 없었으면 별이를 못 찾았을 거야.
0: 무사히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5: 오늘도 A랑 I랑

이야, 그 참 나만큼이나 요상하게 생긴 물건이요? 시 황제 달보리온시다. 아네, 좀 전까지만 해도 귀양 가는 길이었는데 말입니다. 천한 광대놈이 칼도 다 차보고 아, 이 또한 호사가 아닌가 하였는데 도절단이 말씀이 가는 길도 멀고 힘드니 아이, 제담이나 한 잔락 해보라 하더이다.

0: 살고 사람들 앞에서 신명나게 한판 놀고 있었는데
1: 대역죄인 탈문이 나오더라!
0: 오래 사이다 보니 이 천한 놈 이름 앞에 대역 죄인자를 타는 날이 다 있습니다. 내 평생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 양반님들과 가까이 지낸 적도 없는데 하! 역모를 꾸민 양반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왔다지 뭡니까? 그 양반님은 본래 몰락한 집안의 서자 출신인데 이름이 이가 달손이요. 이 달무늬의 동생이라 했다지 뭡니까? 내 얼핏 들으니 달무늬 동생이라 하면 사람들이 줄줄 따라 세력을 모으기가 좋았다나요? 함께 잡혀온 또 다른 이는 아이고 글쎄 이 달무늬의 아들이라 했답니다. 내 비록 머리는 반백이나 장가 한번 못 가본 총각인데 아, 이 얼굴을 좀 보십시오. 짐승도 다 짝이 있다지만 아니, 누가 이런 박색에게 시집오려 하겠습니까? 게다가 대역 죄인 이가 달손의 형이라니 아나 참나 아, 이놈은 족보도 식구도 없는 몸입니다. 나 누가 이 천한 놈의 말에 귀 기울여 주겠습니까? 도깨비 같은 포졸님들이 다짜고짜 곤장을 치는데 아유 내 아직도 삭신이 쑤십니다. 허나 매맞은 몸보다 더 쑤시는 것은 여기 이 마음입니다. 비록 천한 재주로 빌어먹는 몸이지만 하늘 아래 떳떳하게 살았지요. 내 본디 거지 속을 우두머리 출신이라 배고픈 아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돈이고 밥이고 나 혼자 먹는 법을 모릅니다. 허나 천하의 가난한 이는 수두룩하고 이 달무늬 몸은 하나라 어느 겨울에는 배골타 죽은 거지 아이를 꽁꽁 언땅에 묻으며 참 많이도 울었지요.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일이 고달픈데 성내고 서로 미워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네, 싸움 말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다니다가 다투는 사람을 만나면 끼어들어 아 우스꽝스럽게 흉내를 내죠. 이 추한 얼굴도 사람들 웃기는 데는 꽤 쓸모가 있습니다. 저작거리 아이들은 서로 놀릴 때 이리 말한답니다. 네 형은 달무늬다. 아이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못난 얼굴이든 천한 이름이든 알량한 재주든 누구든 보고 한바탕 웃으면 그뿐이지요. 그리고 이 재주가 쓸만한지 찾는 곳이 많아 팔뚝 강산 안 가본 곳이 없지요. 아침이면 노래 부르며 장에 들어갔다 저녁이면 어느 집 처마에서 자니 한양이면 내 집이 8만 호는 돼요. 죽을 때까지도 다 못 가볼 지경인데 하, 이 체주가 화근이 되어 죄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삐뚤어진 입이라도 말은 바로 하라는데, 응? 어찌 못 배우고 못 가진 나보다 가진 자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다 거짓말뿐이지. 내 이름을 알려 밥은 먹고 살았으나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는군요. 대역 죄인이란 누명은 어찌 어찌 벗었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죄가 있다 하더이다.
1: 할머니란 자는 머리가 반백인데도 총각의 모습을 꾸며 민심을 현혹시키고 풍속을 괴란하는 무례한이다.
0: 임금님 말씀 한마디에 하마터면 내 목이 달아날 뻔했지요. 그래도 역모에는 뜻이 없다 밝혀져 귀향길에라도 오르게 된 것입니다. 참, 광대놈 이야기가 너무 무겁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내 귀향길이라 당장 구한 것은 날가 빠진 탈바가지 뿐이나 내 평생 갈고 닦은 재주로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의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0: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배려. 배려예요. 배려란 무슨 뜻일까요?
1: 친구에게 급식 먹으러 줄을 섰을 때 친구가 앞으로 서도 되냐고 할 때 배려해서 앞으로 서게 해요.
0: 민준이 정말 밥 먹는 시간에 그런 양보를 할 수 있어요?
1: 네.
0: 와, 멋져요. 제니.
2: 양보랑 비슷한 말이에요.
0: 그렇구나.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이란 뜻이에요. 다리가 아픈 친구를 배려해 천천히 걸었어요. 배고픈 동생을 배려해 피자를 남겨두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지요. 친구들은 누군가를 배려해 본 적이 있나요?
1: 엄마랑 같이 잘 때 엄마가 옆으로 가라고 했을 때 제가 옆으로 가서 배려해줬어요.
0: 오, 우리 막내 아들 민준이 엄마 꼭 껴안고 자고 싶었을 텐데 배려를 잘해줬네요.
1: 네.
0: 제니는요?
2: 친구들이랑 간식 사 먹기를 하기로 했는데 가위바위보해서 제가 이겼지만 친구가 너무 슬퍼해가지고 친구한테 배려해가지고 다음에 제가 산다고 했어요.
0: 그랬구나. 제니 아주 착한 마음을 가졌네요. 주로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을 배려하지만 모르는 사람도 배려해 줄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배려를 할 수 있을까요?
2: 시각장애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앞에 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옆으로 비켜드려요.
0: 제니, 정말 아름다운 배려네요.
1: 저는 지하철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제 앞에 섰는데 제가 일어나서 할아버지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0: 잘했어요.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에 보면 색이 다르거나 그림이 그려진 의자가 있죠?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석이라는 건데요. 장애인, 임산부, 노인, 아기를 데리고 있는 사람 모두 배려석에 앉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언제든 편히 앉을 수 있게 자리를 비워두는 배려가 필요하겠죠?
2: 네.
0: 여기까지 배려라는 말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을 배워봤어요. 그러면 배려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배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 바로 존중하다. 존중하다예요. 무슨 뜻일까요?
2: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도와주고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요?
1: 엄마 같은 우리 가족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거를 뜻하는 것 같아요.
0: 존중하다는 의견이나 사람을 높여 귀중하게 생각하다란 뜻이에요. 상대의 말을 존중하며 대화해요. 만약 친구가 나에게 화가 났다면, 지금 나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 너의 마음을 존중할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친구들도 누군가 나의 의견이나 나를 귀중하게 생각해준 존중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2: 제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싶었는데 롤러스케이트가 없어가지고 엄마 아빠께서 사주셨어요.
0: 제니가 타고 싶었던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부모님이 제니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네요.
2: 네.
0: 이번엔 반대로 누군가 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나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네? 이렇게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볼까요?
1: 저는 양치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볼일보러 들어와서 제가 나가서 양치를 했었어요.
0: 그랬구나, 민준아. 선생님이 대신 사과할게.
1: 괜찮아요.
0: 친구나 가족처럼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존중하는 친구들이 되어봐요.
2: 네.
0: 그럼 오늘 배운 배려, 존중하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3: 꺼내고
0: 펼쳐서
3: 펼쳐서
0: 글짓기

0: 배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 존중하다, 의견이나 사람을 높여 귀중하게 생각하다.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민준이가 읽어주세요.
2: 엄마가 칭찬을 해주셨다. 내가 엄마를 존중하고 배려한다고 하셨다.
1: 우리 민준이가 글을 쭉 쓰면서 띄어쓰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어떤 글을 썼는지 자세히 계속 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민준이가 글쓰기를 할 때는 띄어쓰기를 꼭 해주기 바랍니다.
2: 네.
1: 좋아요. 자, 그 다음 제이니.
3: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골랐는데 친구가 먹고 싶다고 해서 배려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존중한다.
1: 우리 제니가 쓴 글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제니가 나는, 내가 이렇게 제니를 나타내는 말을 두 번 연속으로 썼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만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쉽지만 안녕 보내고 하나만 써서 다시 한번 글짓기를 해줄까요?
3: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골랐는데 친구가 먹고 싶다고 해서 배려했다.
1: 잘했어요. 오늘은 배려와 존중하다를 배워보았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이 단어를 잘 활용할 수 있겠나요?
4: 네!
1: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단어로 만나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1: 우리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0: 그림남매.
2: 그림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자, 그럼 오늘의 관용어를 만나러 가볼까요?
0: 라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0: 안녕.
3: 오늘의 관용어를 공개할게. 라, 눈 감추듯.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4: 라, 눈 감추듯.
5: 무슨 눈을 감추는 것 같은데?
1: 그러게. 어떤 눈일까?
5: 혹시 실눈 감추듯? 아니면 내 눈 감추듯?
1: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나한테 귀중한 것을 감추는 것 아닐까? 옛날에는 눈 같은 얼음이나

0: 같은 게 아주 중요했잖아. 그래서 우리 이 눈이 아니라 차가운 얼음, 눈이 아닐까? 그 눈을 남모르게 감추는 것 같아.
1: 감추는 거.
0: 응. 우리 라라한테 힌트 달라고 하자.
2: 그래.
0: 라라야, 힌트 딱 하나만 주면 안 돼?
2: 딱 하나만.
3: 알겠어. 눈이 어떤 눈인지 궁금한 거지?
0: 응. 응.
3: 여기에 나오는 눈은 어떤 동물의 눈이야.
0: 어떤 동물의 눈?
1: 우리 몸에 있는 그 눈인가 보다.
3: 맞아.
0: 아.
3: 그리고 오늘의 라, 눈 감추듯이란 말은 음식을 허겁지겁 빨리 먹어치우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야.
0: 음식을 허겁지겁? 모르겠는데.
2: 나는 뭔가 느낌이 왔어.
0: 느낌이 왔어? 나도 하나도 안 왔어.
3: 노아야, 어려우면 어떤 동물이 눈을 빨리 감추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0: 그런가?
1: 그래서 나는 내 눈 감추드린 것 같아.
0: 오, 하긴 우리가 감자도 빠르게 감잖아. 혹시 잠자리 눈 감추듯 아닐까?
1: 잠자리?
0: 응, 잠자리는 눈꺼풀이 없어서 눈을 안 감잖아.
1: 그럼 혹시 멍멍개인가?
0: 멍멍개? 하긴 개도 빠르게 주면 깜빡이죠.
1: 그치.
0: 개라면 고양이도 그럴 수 있겠다.
1: 그런데 고양이는 세 글자잖아.
0: 아, 맞다, 맞다.
3: 좋아. 오늘도 그럼 그림을 예쁘게 그려보자고요.
1: 손을 그렸는데 손은 역시 그리기 너무 어려워.
0: 나도. 나는 특히 사람 눈이랑 입, 코를 그리기가 정말 힘들어.
1: 약간 얼굴이 찐빵이나 만두같이 됐는데?
3: 그럼 예진이는 맛있는 음식 앞에서 눈을 빠르게 깜빡거리거나 해?
1: 그럴 때도 있어.
0: 나도 엄마한테 엄마가 밥을 차리고 있으면 나도 엄마한테 빨리 차려달라고 눈을 빠르게 깜빡일 때가 있다니까.
3: 그러면 노아는 개가 어떤 때 눈을 빠르게 깜빡거리는 것 같아?
0: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배꼽 시계가 12시가 됐을 때 눈을 빠르게 깜빡이면서 침을 흘리지.
3: 배가 고파서 빨리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는 거구나.
0: 응.
3: 좋아. 그럼 오늘의 정답 한번 설명해 볼까?
0: 나는 개의 눈 감추듯으로 생각했어. 나는 먹을 것이 앞에 있으면 엄마한테 빨리 달라고 눈을 빠르게 깜빡이거든. 그래서 개 눈 감추듯은 개가 사료를 먹을 때 빨리 달라고 눈을 깜빡이는 거 아닐까? 우리 누나가 치킨이나 라면 앞에서 엄마한테 빨리 주라고, 빨리 시켜달라고 빠르게 눈을 깜빡이는 거야.
1: 오, 뭔가 그럴듯한데?
0: 그치 그치.
1: 내가 생각한 거는 바로 내 눈 감추듯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뭘 먹을 때 항상 이렇게 깜빡깜빡 할 수도 있고 서프라이즈 해줄 때처럼 눈을 팍 하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
0: 아,
3: 그림남매의 생각 정말 재밌는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 라라가 알려줄게.
0: 응.
3: 뾰로롱.
2: 뾰로롱.
3: 오늘의 관용어는 바로 개의 눈 감추듯이야. 단단한 껍데기와 큰 집게발을 가진 개는 아주 재미있는 눈을 가졌어. 평상시엔 두 눈을 쭉 빼고 바다 깊은 곳부터 땅 위까지 종횡무진 다니는데 아주 작은 위험이라도 느끼면 재빨리 두 눈을 몸 안으로 감추고 숨어버리지. 그래서 음식을 순식간에 먹는 모습을 개가 재빠르게 눈을 감추는 모습에 빗대어 쓰기 시작한 거야. 또 다른 말로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란 말이 있어. 마파람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뜻하는데 마파람은 보통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개들은 겁을 먹고 급히 눈을 감춘다고 해. 그래서 음식을 빨리 먹는 사람에게 개눈 감추듯 또는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란 표현을 쓰지. 명절날 한상 차려진 음식을 순식간에 먹어버린 동생이 있다.

0: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1: 안녕!
2: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그냥 잠깐의 일인자였을 수는 있어요. 그것만으로 뭐 업적을 쌓았다고 하긴 또 어려울 것 같고요.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둑대보다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참 저는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요. 오늘 딱 보니까 왜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하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0: 예, 안녕하세요. 전 프로바둑 기사 이태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도 복귀라고 하죠. 바둑의 복귀처럼 한번 돌아볼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롭네요. 예, 오랜만에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제 모습인가요, 이게? 88년도. 참 이게 장난기 있죠.
1: 여기가 섬인가봐요?
0: 그렇죠, 여기 섬이 있죠. 여기도 섬이고.

0: 목포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섬입니다. 신안군이죠. 신안군이 비금도 배 타고 한 요즘도 거의 2시간 걸릴 겁니다. 이게 뭔가 섬만이 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섬에서만 제 나이 때 경험해 보지 못하는 섬만이 주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사실 제 나이 또래에서 개구리 잡고 뭐 개구리 뭐 이렇게 뒷다리 있게 해서 이렇게 먹었다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피자 같은 것도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비파나무라고 착각을 해서 피자나무 있다. 5살 말쯤? 그러니까 만으로는 4살이죠, 아직. 만으로는 4살이고요. 큰 누나 아니면 작은 누나예요. 이렇게 무릎 위에 온차 놓고 이렇게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사방을 막으면 드러낸다. 그게 너무 좋잖아요.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하나의 놀이로서. 예.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돌 구단 친형이고 프로기사인 이상훈 구단입니다. 아버님도 이제 교편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자식들한테 가족을 자연스럽게 한번 가르쳐 본 거죠.
2: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고향 신안에서 하게 돼서 정말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고 아시다시피 저는 바둑을 두던 사람입니다. 45살에 바둑을 시작을 했고요. 2019년 말 은퇴할 때까지 약 30년간 바둑을 두었습니다. 프로 생활만 24년을 했고요. 바둑은 인류가 만들어온 유일하고 완벽한 추상 전략 게임입니다. 바둑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19x19입니다. 361칸에 사실 아무것도 없죠.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한 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 추상 전략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아버지가 이제 세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대를 안 했죠. 거기서 이렇게 좀 혼자서 아버님 가르쳐주는 정도 가지고 얼마나 두겠는가라고 이제 기대를 전혀 없었는데 한번 이렇게 둬봤는데 뭐 저보다 난 같더라고요.

0: 우리나라의 조훈현 구단이 중국의 서비스형 구단을 물리치고 웅창기배 세계 대회의 패권을 차지한
1: 광자 각자 영자 관광영사 아니에요? 내재자 들어가게 됐고요.
2: 정감용 사부님, 뭐 제자 뭐 여러 명이 있지만 이제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뭐 당연히 이세돌구나. 그냥 번뜩번뜩이었어요. 그냥 뭐 바둑도 그렇고.
3: 아, 이세돌은 다르다. 실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추이기가 너무 정확하고 사활 잘 풀고, 그리고 세돌 형이 그때 그 충암 연구실에 자주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세돌 형 자주 봤었고.

0: 자유형제.
1: 바둑 재밌어요?
2: 저는 누구 만났다?
0: 알파고 이긴 사람.
3: 근데 너무 잘 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딱 듣는 게 친구가 제가 7살 때 그 정도 건자리 정도의 시력 같아요. 바둑이라는 게 사실 간단하지. 사방이 막히면 드러내는 거고 그런 다음에 두 집이지 두 집. 두 집을 내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배우는 게 패 같은 걸 거야. 따내면 뭐 한 대 하나 두고 다시 따내는 거. 그렇지? 사실 바둑은 요 외에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바둑이라는 거는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게 더 중요해. 사실은 지고 이기는 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 상대방과 내가 어떤 바둑을 두었느냐가 중요해요. 한 줄씩 두어가면서 둘이서 만들어가는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좋은 작품 나올 수가 없겠지. 아저씨는 6살 때부터 운동하고 책임지는 그걸 한 30년간 배웠어. 우리 친구도 조금만 더 노력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음에 혹시 또 오게 되면 한 번 둘까요? 그때는 정식으로 한 6, 7점에?

0: 자기 기풍이 그 지휘에선 공격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1: 모르겠어. 제 프로 첫 대고.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기사 조한승 구단이고 지금 프로기사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입단 대회에서 두 명만 입단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프로가 된 거에는 좀 의미가 있었고요.
1: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둘 다 그렇게 성적을 내질 못했습니다. 이 프로가 되고 참 재밌는 게 바둑계가요. 진짜 노터치예요. 알아서 해, 이거예요. 바둑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건 네가 알아서 해요. 95년도 입단을 했고요. 98년도까지는 예상만큼 발전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당시 97년도 말이죠. 또 외환위기 왔었잖아요. IMF. 어수선했어요. 또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바둑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3: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소득을 올려서 이제 집안을 건사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면 소득이 끊기잖아요.
1: 이게 사금동이라고요? 저기 야담하게 살았죠? 반지하는. 예. 수입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정신도 못 차리고 98년도까지는 그렇게 성적도 없는데 없었죠.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사람의 그런 신체적 그런 것들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를.
2: 근데 아마 좀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4: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탔다고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혼자 지하철 타고 막 이렇게 돌거나 그런 식으로 외로움을 많이 탔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5: 지나고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3: 한동안은 뭐 말도 잘 못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옆에 같이 있었으면은 이제 같은 바둑계다 보니까 승부를 함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을 거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일도 없었을 수 있는데 많이 이제 저도 안타까운 일이죠.
1: 97년도 말이죠, 그게. 선생님 98년도에 돌아가시고 뭐 바둑의 가치가 존중, 배려, 책임을 아버지가 이런 것들 쌓아주신 분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기록을 남긴 97년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제대로 된 기부를 거의 못 보셨죠. 근데 그 암울한 상황에 아버지도 이렇게 되시면서 그때 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은데 살면서 좀 그런 거예요.
6: 초 32연승에 돌풍을 일으킨 후 연말 바둑대상 MVP까지 수상한 이세돌.
4: 2000년에 이제 32연승 하면서 불패소년이라는 별명도 붙고 이미 세계적인 선수였어요. 그 저희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7: 무서운 신예, 차기 이제 바둑 1인자

0: 저와 한 살 차이밖에 안 났지만 그 경지의 차이는 어마어마했어요.
1: 강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제 강했기 때문에
2: 아마 그 시절에는 이창호 구단을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
0: 이창호 구단의 아성을 과연 이세돌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
3: 금이 환영하는 조년을 맞이하는 이 소년은 당시 최연소 타이틀 보유자 이창호.
4: 이창호 사모님의 존재는 어떤 느낌이에요?
5: 아, 거의 구름이의 존재죠. 시대마다 1인자는 존재하는데 그런 단순한 1인자가 아니에요. 저는 시기는 짧지만 저도 1인자였던 시절이 있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1인자가 아니라요. 패러다임을 뭐 바꿨거나 혹은 완성시킨 분입니다.

0: 그때 쓴 1국과 2국을 완전 압도했어요.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제한 시간도 얼마 안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뒤에 3국이 치러졌는데
1: 모두 다 그 바둑을 다 보고 있었고 2연승하고 있을 때만 해도 아 이제 넘어가는구나 이제 이제도 우리의 시대가 오는구나
2: 참 재밌었어요. 그 유일했던 이제 그게 뭐냐면 1, 2국을 두고 3, 4, 5국을 몇 개월 후에 둬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0: 기억나는 게 검토실에서 그 대국을 검토하다가 세도령이 거의 우승했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했어요. 이제 검토실에 계속 남아있던 박영훈 구단이 저한테 문자가 와서 형이 간 다음에 이창호 사범님이 아니라 바둑에 신이 든 것 같다고 그래서 세도령이 역전패 당했다.
2: 처음에는 좀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뭐랄까? 아, 바둑 쪽으로 봐도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바둑이 뭐가 문제였을까? 결국 정신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1, 2, 5를 승리한 다음에는 너무 이제 자신감이 올라갔고 특히 구름 위의 존재라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구름 위의 존재, 그 이창선님이 더 이상 구름 위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좀 자만, 오만 이런 게 들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삼국의 그 압도적인 상황에서도 패배한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그로부터 한 2년 뒤죠?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대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1: 이세돌 구단은 날카로운 창, 이창호 구단은 이제 방패.

0: 제7회 LGB 세계 2학년 우승 이세돌 6단.
1: 이제는 뭐 이세돌 9단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2: 1인자에 딱 올라갔던 것 같아요.
3: 이세돌 9단이 도요타 덴소베 세계 바둑 결승에서 중국의 창하오 9단을 188수 만에 불계로 물리치며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4: 이세돌 9단은 이로써 지난해 삼성화재배 세계 바둑 대회 패권에 이어 후지츠배 등 세계 바둑 대회에서 5번이나 우승하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0: 30, 60, 70, 74니까 80.5지. 60대 80.5지. 백승.
1: 아니요.
0: 이름.
1: 너 지금 육가족
0: 좀 아니야?
2: 가족을 배우는 김하민이에요. 이기니까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3: 이겼어요? 졌어요?
2: 졌어요.
3: 그 지금 기분 어때요?

내 승부욕이 있는 친구들이랑, 근데 바둑이라는 게 원래 뭐 지고 이기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에 너무 집착하면 사실 바둑에서 좋은 점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사처럼 많이 지는 경우가 드물긴 하겠죠. 최고의 기사도 진짜 많이 패하는 것이 바둑이다 보니까. 저는 열에 8판 이긴 경우, 8판 못 이겼습니다. 평생 80%를 못 해본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두 번을 넘게 진다는 거죠. 졌을 때뭐 엄청난 그렇게 충격을 받으면 못해요. 바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일 수 있거든요, 이게. 승패라는 게. 좋은 대국을 하고 있으면 또 그걸로도 괜찮은 거거든요.

0: 시방기라는 게 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게 뭐 몇십 년 만일까요? 엄청나게 오랜만에 60몇 년 만에 아마 벌어진 시방기일 겁니다. 그 굉장히 명예스러운 대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리스크도 큰데요, 잡을 때는 아무래도.
1: 전통적으로는 정말 이 시대의 1인자를 가리는 시합이고
2: 그 승부를 사실 받아들이는 그 두 기사가 대단하다. 그런 승부에서 지는 순간에는 본인의 이제 바둑 인생은 거기서 끝이다.
0: 그 전에 사전에 막 엄청 얘기를 많이 했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시뻥기계 명예스러운 대결을 그 리스크 때문에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

0: 神一般的存在，这个我们都那个都是拿他做追赶的目标，我们同意那个。你要说第一次见，我记得就是04年见印象很深刻。然后他喝了酒告诉我，他说：“你昌浩是 number one，Lee 是 number two。” 他说：“孤立大概 number three 或者往后，大概他这么说的，因为。”
1: 세계 최강자 자리에 올라선 중국의 구리 구단.
2: 2009년도입니다 그게. 제가 0대1을 패하면서 이제 사실 라이벌 구도가 이제 성립이 된 거예요.
0: 有可能是双雄争霸，就我跟李世石的时代。
2: 20번기가 이루어지려면 이 라이벌 구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창호 사장님이 50번기 얘기도 나온 적 없으면 압도적인 인자라. 누가 그 이창호 사장님한테 10번기를 감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와 구리 구단만이 가능했던 어떻게 보면 10번기인 거예요.
3: 구리의 바둑은 무림 정파의 어떤 후계자 뭐 이런 느낌이면 세드령은 마교 교주. 그래서 진짜 누가 강하냐.

0: 다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에 그 결승전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에서 하는 시합인데 제가 이제 커지고 다니는 2대3으로 패하고 돌아오는 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거든요. 큰 시합을 패하면 조금 이제 시간을 줘요. 근데 이제 이 알파고 얘기였던 거죠. 뭐 비밀유지계약서 쓰고 이러는데 좀 그냥 이벤트라고 생각은 했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체스가 진지게 컴퓨터가 정복을 했잖아요. When in 1997, another IBM computer named Deep Blue beat the reigning world champion, Gary Kasparov. 하도 또 언젠가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제안이 왔을 때 아 이제 바둑이 시작되는구나라. 그러니까 몇 년 후, 한 2년 후, 3년 후에는 모르겠구나. 근데 그 시작점이 저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기쁘게 받아들인 거죠.
1: 상금도 이제 얘기해주고 뭐 하길래 아 그 뭐 속된 말로 뭐 거저 아니야? 그러니까, 어, 당연히 해야지 뭐 이제
2: 이 형 땡 잡았다. 그냥 이거는 당연히 인간이 이기는 승부인데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3: 네, 인간과 인공지능 컴퓨터가 펼치는 세계 바둑 대결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인간계 대표 이세돌 구단.
4: But we'll have to see how they do against someone of the brilliance and creativity of Lee Sedol.
5: 알파고의 현재 능력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6: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는 바둑 최강자와 이 세계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2: 아무리 구글이라고 해도 이게 뭐 별 수가 있겠어? 그때는 뭐 이제 뭐 딥러닝이라는 이런 걸 알지도 못했고
0: 저는 진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뭐 한판 제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는 있는 거고 근데 전체 시리즈를 제가 패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7: 일곱은 좀 이 본인 스타일대로 처치해 둘 것 같습니다. 예.
8: 어떤 면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정말 잘 둔다면 알파고원의 명곡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내 숙제였을까 하나 13수? 12수구나. 12번째 수부터 조금 이건 좀 잘 되는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8: 분위기가 좀 무거워졌어요.
7: 너무 많이 지금.
8: 네, 이세돌 구단 또한 지금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7: 뭔가 좀.
8: 아, 지금. 던졌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돌을 거뒀습니다.
7: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죠.
8: 우와. 네, 이세돌 구단의 알파고의 대결, 첫 번째 대결, 알파고의 불계승입니다. 정말 충격을 감추지 못하겠네요.
0: 알파고가 생각보다 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일곡을 패배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은 여전히 좀 존재했었어요.
9: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 그 두 번째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좁은 시야를 갖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야, 근데 이 곡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0: 아, 끝까지 계산도 안 해요.
9: 네.
10: 연속 던졌습니다.
9: 이세돌 구단이 현곡을 네, 합니다.
10: 지금 많이 졌어요.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바둑판에 본인이 어떻게 하는데
9: 네.
10: 의미가 없어요. 받아줄 지금...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요. 지금.
9: 거의 벽이죠, 지금.
0: 이게 진 것도 진 건데요. 뭘 정확하게 몰라요. 왜 졌는지.
1: 진짜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알파고가 되는 수법이 너무 신선하면서도 독창적인 그 창의력이 느껴지는 것이었죠.
0: 이창호 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편안히 돌아. 그 사람이 못 이기는 것 같다.
2: 예, 이곡 끝나고 형수님이 연락이 오셔서 이럴 땐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럼 복귀하는 거 좋아할 거라고 세돌이 형은 평소에 시합 두면 복귀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랬더니 그럼 방에 와줄 수 있냐.
1: 밤새 아마 새벽 한 4시 반? 5시쯤 나

여전히 자신감은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역시 아직은 인간의 직관력이나 이런 감각들을 컴퓨터인 인공지능이 따라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꼭 인간의 그런 걸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0: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바둑이라는 본질을 완전히 처음부터 어떤 백지화시켜놓고 토론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1: 제가 삼국부터는 작전을 짜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못 이긴다. 하여튼 작전 자체는 초반에 승부를 거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둑은 돌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경우의 수가 많죠. 저는 경우의 수가 많은데도 승부를 한 거예요. 알파고가 연산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초반에 승부를 했는데 아니었죠.

0: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첫 수를 넣는 그 순간부터 어쨌든 승률 높은 수를 두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돌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수익기를 못해요. 일종의 감각으로 두는 겁니다. 감각과 데이터에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데이터의 압승입니다.
1: 내용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눌렸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벽에다가 주먹치기 하는 것처럼 막 무릎이 후들거리더라고요. 너무 이게 제 생각과 빗나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앞으로 우리 바둑계는 어떻게 되지? 막 생각부터.
0: 동료, 지인, 가족 총출동을 했죠. 당연히 분위기도 딱 어렴풋이 알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거, 응원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냥 뭐 절망이었죠. 1, 2, 3국 졌을 때가 참 전 바둑 두면서 이게 나의 패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나만의 패배가 아니구나. 아니 그런 대국이 어디 있습니까?
2: 자 이제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포시즌스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0: 그러니까 초반은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전투를 피합니다. 오히려. 최대한 간명하게.
2: 세계 대결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제4구 함께 보고 계십니다.
0: 68번째 이게 여기가 68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78번째. 굉장히 이상한 수입니다. 이상한 수를 주면서 지금 버그를 유도한 거거든요.
2: 먼저 끼워갔어요.
3: 그게 뭔가 느낌이 좀 있는 수예요.
0: 어쨌든 저걸 들어서는 사실 거의 끝나버립니다.
4: Look at that move. That's an exciting move.
5: Look, basically,
6: oh, he found the wedge.
7: The sharpest drop in win rate we've seen. She dropped at
8: 8%. Wow.
6: Wow. Oh, oh, oh. 뭐지?
2: 아니 이거는 뭐지? 뭐 뭐가 렉 걸린 것 같은데?
3: Oh.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2: 네.
6: 박수 한번 칠까요?
9: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 승.
10: 이렇게 3연패를 당하고 1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11: 승리의 의지와 사람의 지혜로 무장한 이세돌 앞에서 결국 인공지능도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1: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실제로 인공지능이 막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많은 수를 읽어내지만 바둑판의 모든 부분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럼 예측 못한 곳으로 찔러 들어가야 거기서 이제 균열이 일어나는 건데.
12: 뭐 모두 딱 보셨잖아요. 네, 신의 한 수 이렇게 친한 형이지만 그 바둑은 정말 진짜 인정한다고.
13: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 길을 결국 혼자 만들어냈고.
14: 他是能够洞察到，作为人类历史上，他应该这个是一个人类历史的围棋的人类围棋历史的丰碑。
0: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겨 탄판이라도 이긴 사람으로서 지금 그렇게 지금도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패배한 사람이죠 처음으로. 네 시리즈 전체를 패배한 사람이 된 겁니다. 바둑계는 2010.

0: 97년도부터 아주 큰 모양,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1: 꼬물이는 거 별로 따라가지.
2: 희망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3: 약간 이거 쫄만 한데.
0: 제가 그때가 이제 33이었죠. 제가 예전부터, 예전부터 거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만의 뭔가 시그니처 뭐 이런 걸 딱 끼고 싶다라는 게 강해요. 뭔가 이창원 사님처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뭔가 남기고 싶었는데 깔파고가 이렇게 바로 딱 되면서 이제는 뭐 남겨볼 수가 없. 이미 시대가 바뀐 거고요. 이미. 도대체 나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4: 한국 바둑의 간판으로 꼽히던 이세돌 9단이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를 이겼던 바둑기사는 단상 밖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합니다.
0: 그것을 제가 뭐 결정할 부분은 아니었어요. 결정을 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된 거죠. 제가 무슨 결정을 내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요. 바둑을 막 30년을 뒀지만, 바둑에 제가 생각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스스로 부여한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의미가 사라진 순간에 제가 무슨 뭐, 거기서 무슨 선택을 못했어요.

정신없이 정상을 향해서 가다 보면 그 자체가 그냥 뭔가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정상을 향해 가는 게. 1인자만 돼도 뭐 정상에 섰냐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또 업적을 쌓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걸 이제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어떤 뭐 지금 보드게임도 만들어 지금도 좀 점점 조금씩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고마운 제안을 저희 예스트에서 트레이닝에서 제안으로 강의도 하고 있고요. 이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중심금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아직은 그걸 좀 찾고 있는 중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바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 못 내다본 상황입니다. 지금도 막막하겠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같이 찾고 있잖아요, 사실은. 비슷할 거예요. 상호우존 적인 존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AI 시대가 되면서, 이게 너무 와닿아요. 우리가 같이 뭔가를 의미도 찾아가면서, 대화도 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이게 좀 와닿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파동장에서 그 전문가로서 얘기할 거라는 게좀 어떻게 보면 쉽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이건 제가 뭐 거의 뭐 인생에서는 다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나 설렘이

0: 분명히 그런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 같습니다.
1: 가족의 풍운아? 저는 세돌이 형은 항상 똑같았어요.
2: 영원한 스승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 음악하는 사람보다 더 영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사람보다는 영감을 불러일으켜요, 사람을.
4: 같이 박수 쳐줬어요. 그런 선후배.
5: 짧은 추억, 오랜 동경.
6: 진심도 뜬다.
7: 납득되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8: 충동은 개빠이 그냥 미친놈이라고
9: 이게 천재 같아요. 천재인데 광기를 곁들이.
10: 대학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11: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3억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2: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더 하자.
13: 그들은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14: 처음 경험했던 일인데 확실히 거절을
13: 절대
10: 청와대 쪽에서 콜이 왔어요.
15: 프로들의 기본기란 이런 것이구나.
10: 결과가 설명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16: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7: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6: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8: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이제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부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감나무 부대를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바뀔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리스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특별하게 요리의 뜻을 갖고 있거나 요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생업으로서 그냥 시작한 게 요리이기 때문에 더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타적인 직업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에요. 난 내 요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때 꿈이 생겼어요. 서른 후반에.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셰프 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주방에 들어갔을 때요. 아, 네. 그러면 30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세도 바꾸고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는 요리사가 되려고 하는 최현석입니다. 요리사를 지원을 하면서 뭔가 그 깊게 요리의 뜻을 갖고 있거나 요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생업으로서 그냥 시작한 게 요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때 당시 제가 요리를 시작할 때 형, 어머니, 아버님 다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너 주방에 들어갈 때 이거

거 조심하고 들어가라고 일러준 게 절대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라. 혼난다. 그리고 어디 가면 반드시 빈 자리를 뭐알수 있게 어디 가겠다고 보고하고 가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형이 당부한 게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해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첫 출근 날난 30분 받고 30분 더 묵고 더블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1시간 일찍 갔거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문도 안 열려 있고. 그래서 밖에서 한 4, 5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첫 출근 날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어려서부터 구체적인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때로는 꿈도 되게 허무맹랑한 그런 꿈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조종사.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이런 거 끝나면 단체로 영화 관람을 시켜줬어요. 라는 영화를 했는데 근데 너무 감명을 깊게 받아서 그 영화를 20번, 30번을 봤던 것 같아요. 비디오를 빌려서도. 모든 대사들도 외우고 막.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될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비행기 조종하면서 전쟁을 하는 파일럿들도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난 파일럿가 될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작사, 작곡 한 8곡 정도 했는데, 또 같이 그 교회 반주하시는 그 누님께서 너의 찬양은 예사롭지 않다. 이걸로 일을 하자. 라고 해서 구체적인 직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가스펠 싱어였던 것 같아요. 복음성가 가수. 현실의 돈벌이와 막 이게 실생활과 이제 안 맞아 떨어지다 보니 군대를 제대하고 공부를 하던 친구들은 다시 학교를 가고 일을 하던 친구들은 자기 복귀를 했는데 저는 군대 제대하고 제일 잘하는 게 발차기. 무술 같은 걸 엄청, 무술가가 되려고도 했었습니다. 무술 너무 잘해서.

그림도 좀잘 그리고 기타 치고 노래도 잘 잡기 예능한데 남들보다 좀다 잘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딱히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근데 어머니 아버지 형다 요리사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너할게 없어? 그럼 요리나 해. 요리를 해. 요리를 배워가 아니고 요리나 해. 라고 해서 형이 소개해서 들어간 데가 제첫 직장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금 셰프 이러면 예술가 아티스틱한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선망의 요리 직업이잖아요. 30몇 년 전에 요리사는 그냥 여러 기술직 중에 하나. 요리사는 셰프나 요리사가 아니고 그냥 종업원이었습니다. 고용돼서 음식을 생산하는 직업 중에 하나. 근데 사실 우리 아버님도 호텔의 셰프시긴 했거든요. 슈퍼바이저. 꽤 괜찮은 직급의 분이셨는데 그냥. 근데 우리는 이 감자 깎는 신용을 하면서 이 짓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아버님께서 애들은 이거 못 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화이트카라 이렇게 정장입고 이런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책상에 앉아서 출퇴근하는 그런 샐러리맨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저도 이걸 하게 됐죠. 제가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면접 볼때 8시간 근무라고 했고 9시 반쯤 오라 그랬나? 근데 저는 8시인가 더 일찍 가가지고 아무도 없었고 40, 50분 밖에서 기다렸고 그 아침조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셰프 보고 처음으로 갈아입히고 저를 데리고 올라가서 산더미 같이 이렇게 막 오시족이 한 40kg, 홍합 30kg 제가 막내니까 다 닦아가지고 뭐 삶아서 까야 돼요. 근데 홍합 40kg 뭐 이렇게 까면 처음 하는 사람이 하면 시간 합니다. 아, 구석에 앉아서 사람들 막 엄청 바쁘게 막 일하는데 처음에 이제 닦아가지고 그거 삶아 놓고 뭐 육수 받아 놓고 했더니 벌써 직원들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내려가서 밥 먹고 올라와서 그걸 까는데 다른 분들 서비스할 때막 정신없거든요. 뭐 처음 들어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니까 막 카페 쌍

때 북가 아니에라 뭐 스파게티 뽀모도로 막 이런데 확. 그리고 저녁에 이제 딱 다 되니까 저녁에 오븐 앞에서 이 스패츌라라고 하나 들고 마늘빵을 구워서 그 일만 했어요. 그랬는데 집에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10시까지 끝나고 한 11시쯤 돼서 끝나더라고. 아침에 8시쯤에 갔는데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세상에 던져진 이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가 툭 던져놓고 헐거허 벌판에 계속 서서 추워서 덜덜 떤 느낌으로 너무 서럽더라고요. 이제는 내 밥은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 서름이 남산길 내려가는데 버스를 타고 한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거길 뛰어내려가면서 그때 막 그 뭔가 혼자 찬양 같은 걸 부르면서 뛰어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서러워서 첫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님도 그렇게 요리사고 어머님도 요리사고 형도 요리사인데 어렸을 때 집이 이렇게 막 형편이 좋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늘 월세집에 돼지갈비 구워 먹으러 가는 게 엄청 큰 행사인 것처럼 그랬어서 제가 제밥벌이를 하거나 저도 이제 자랐으니 집에 보탬이 돼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저의 뭔가 근면 성실함 이런 것보단 저의 형편이 저를 등 떠밀린 느낌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힘들거나 무섭거나 싫어도 그냥 해야 됐습니다. 근데 어느덧 뭐 한두 달 지나니까 사람들하고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손도 익으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10년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파스타 파트로 배정이 됐는데 그 제가 이제 마늘빵을 굽지 않으면 이 요리들이 다른 요리들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젓가락질도 사실 되게 못했거든요. 한두 달이니까 젓가락질도 잘하고 칼질도 잘하고 제가 뭐 잔재주가 많으니까 일들을 빨리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가르쳐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격이 좀 낯도 가리긴 하는데 친해지면 사람들 재밌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금방 친해지고 이러면서 재밌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적응하고 요리사 집안이기 때문에 후각 미각이 굉장히 발달한 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돼서 빨리빨리 적응하고 일을 곧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기 시작했죠. 요리는 진짜 매력적인 직업인데 문제는 이제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죠. 특히 지금 주방의 모습과 예전의 주방이 완전 다릅니다. 선배들이 혼내고 텃세도 조금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 외의 업무였던 것 같아요. 끝나고 회식 같은 데를 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술을 먹지 않거든요. 술 먹고 힘들다 막. 그러니까 혼나고 막 욕하고 선배들 수습해가지고 뭔가 숙소 같은 데 잡아서 들여놓고 그리고 집에 와야 되고 택시 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요리가 재미없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남을 이타적인 직업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거든요. 제가 이제 파스타를 해서 냈어요. 처음으로 불판을 잡고 막 승진을 한 거죠. 마늘빵만 굽다가 드디어 설거지만 하다가 요리를 냈는데 어떤 테이블에서 고객님 뭐 봉골레 너무 예술이었다 뭐 이런 말이 탁 이 뭔가 이 성취감. 근데 그 성취감이 제가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진짜 이 3주 걸려서 도색을 다 해서 탁 만들어 놓고 너무 흐뭇해요. 그냥 저 스스로의 만족이잖아요. 근데 요리는 누군가가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 피드백을 주거든요. 내가 하는 일로 저 사람에게 행복을 줬네. 그 행복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 남을 기쁘게 해줬다는 성취감도 있고 내가 만든 나의 스킬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면접을 보면서 왜 요리사 되고 싶어 하냐. 아니 20년 전에 데이터 막 쫙 모아보면 대부분 요리사가 되게 된 동기 뭐 국수나 뭐 해서 엄마한테 드렸는데 엄마 너무 맛있다 이런 게 기분이 좋아.

있다. 그게 너무 행복했다. 이런 요리에 대한 시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요리사가 멋있어 보이니까 매체에서 보고 멋있는 셰프가 되겠습니다. 뭐 나는 파인다이닝 셰프가 돼서 멋있게 요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남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게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그 사람의 스킬을 가늠하는 그 잣대는 있는데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당당하게 눈빛이 살아있고 뭐 이런 친구들 파릇파릇한 그런 친구들이 더 중요해요. 무슨 유학을 갔다 왔느니 이런 것보다는 요즘 친구들은 워낙 똑똑하고 말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이 친구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약속을 하면서 면접을 보죠. 1년 동안 도망가지 않기. 1년 2년 버티면 무조건 요리 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망만 안 가게 버티기만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인내 미덕이 있는 친구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남다른 끼와 뭐 요리에 대한 재주 이런 것보단 버티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 스승님이 진짜 장난인 분이거든요. 진짜 정말 지금만 생각해도 그분 밑에서 어떻게 10년을 버텼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리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좋은 스승을 만난 거거든요. 지금부터 30몇 년 전인데 파스타를 매일 뽑거든요. 파스타는 계란으로만 뽑아요. 근데 계란을 이렇게 깨가지고 파스타 반죽을 치는데 깨진 계란 그냥 버리면 혼납니다. 쓰레기 부피 많다고 겹쳐서 넣어야 돼요. 지금 그때 쓰레기 종량제도 없었어요. 우유깍 쓰고 그대로 버리면 혼나요. 접어서 부피 줄여서 버려야 돼요. 믹싱볼에 물기 있는 거 한번 닦아야 되고 막 오더가 엄청 밀려도 야 정리 안 돼 있어 하지 마 치우고 해. 그리고 수도꼭지 물 야 기름 한 방울 안 나왔나 해서 물 절약해. 세제 많이 쓰면 한강 물고기 네가 다 죽여. 이 좋은 습관 베이스가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거든요. 우리 이제 스승님 찾아가서 셰프님 저 스타 셰프 할 겁니다. 나 그런 셰프 될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그런 게 뭐가 돼 인마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이 유명해지니까 약주하시거나 어디 누구랑 제자들이랑 같이 있거나 누구 있으면 가끔 전화하셔서 막 바꿔주시고 막 이러거든요. 자랑하시려고. 자랑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저도 누군가의 엄청 위대한 셰프의 스승이었다로만 기억돼도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많은 뭐 이메일과 편지와 뭐 이런 것들이 와요. 요리에 대해서 뜻이 있는 친구들. 중학교 2학년 어떤 친구가 저는 요리를 하고 싶은데 요리를 배워본 적도 없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조기 교육이 그렇게 필요한 장르가 아닙니다. 저도 스물 몇 살 때 막 시작하고 그리고 요리사로서의 꿈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한 게 요리 10년을 하고서 십몇 년 차에 고객분들이 막 와 이거는 엄청 유니크하다 이런 뭔가 도전과 이런 걸 새로 와서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또 귀가 팔랑팔랑팔랑 그래 그때부터 저는 얘기를 하죠. 난 내 요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때 꿈이 생겼어요. 서른 후반에.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입으로 내가 뭘 하겠다 자꾸 얘기하고 마음속에 다지고 하면 그 일이 돼요. 요리사를 최소한 꿈꾸고 있으면 그냥 하십시오. 서둘러지 않아도 되고 도망이나 가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중학교 때 배우고 배우고 싶은 거 다 하고 고등학교 때 경험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자기 직업을 선택할 쯤 됐을 때 그때 생각해도 절대 안 늦어요. 어려운 직업 아닙니다. 걸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요리사의 문턱이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조바심 내서 그 재밌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셰프 최한석이었습니다.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소금 뿌려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 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이게 저 요리 철학이 됐습니다. 명확해졌어요.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심리학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연인, 그리고 가족들과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지만 또 때론 사회에서 만난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먼저 연인이나 부부 같은 커플의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재밌게도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혈연 관계입니다. 혈연이라는 건 뭔가요? 유전적 형질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유전적 형질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가족의 범주, 그리고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부죠. 그리고 그 부부가 되기 위한 서로를 또 알아가는 과정, 우리가 연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연인들이 결혼이나 부부를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부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떠올리게 되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나도 가깝게 된다는 거죠. 저도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서 28년 전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지내면서 가끔씩 궁금해져요. 어떻게

우리 둘은 만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나서 계속 살아가고 있을까? 사실 지금 이 순간에 단 한 번의 결심으로도 완전히 남이 될 수도 있는 관계죠. 자, 그래서 참으로 쉽지 않은 관계예요. 내 배우자와 내 파트너의 어떤 마음과 나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애착 유형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애착,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공존의 소망이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착의 유형은 최소한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이것이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죠. 그리고 이 네 가지 유형은 좋은 유형도 있고요. 좀 힘든 유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정형, 두 번째가 회피형, 세 번째가 불안형, 그리고 네 번째가 혼란 혹은 혼잡형이라고 부르죠. 이 애착 유형에서 중요한 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정형. 벌써 말씀만 들어도 뭔가 좋은 느낌이 드시죠? 안정형은요, 자기 긍정 그리고 타인 긍정,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자기 긍정은 뭘까요? 말 그대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타인 긍정은 타인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안정형은 자기도 믿고 타인도 믿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후에 추가적인 애착과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유리한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형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아 시절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잠시 자기를 어느 방에 두고 나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렵고 무섭죠. 그런데 3살, 4살 정도 되는 이런 아이가 부모님이 밖에 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처음엔 당연히 낯선 사람이니까 경계하고 그리고 무서워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잘해줍니다. 그러면 그 타인과도 어느 정도 잘 지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타인이 나가고 부모님이 들어오면요. 그러면 이제 반가운 거죠. 이 얘기는 뭐냐? 다른 사람들과, 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지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정형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하기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나에게도 신뢰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만 해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피형은 좀 다른 문제죠. 회피형을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긍정, 타인 부정. 그러니까 나만 믿고 타인 부정, 즉 타인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로지 믿을 건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린 시절의 방치와 방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지면, 즉 부모님의 무관심, 부모님의 방치가 필요 이상으로 혹은 적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주로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외롭고 홀로 있는 시간에 아이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강한 불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라면 여자는 믿을 게 못 돼. 여성이라면 남자는 믿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도를 넘어 아예 고착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참 연애하기 힘들죠. 이런 분들은 연애를 하더라도 썸만 타는 경우가 더 비일비재하죠.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사회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성의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은 약간 어장관리한다라는 느낌의 사람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별할 때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혼자 이별하는 이른바
연애할 때 가장 힘들다는

잠수 이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SNS나 다양한 온라인상에서 연애담을 나누는 대화들을 주고받는 그런 곳에서는요. 이 회피형이신 분들과 연애를 해본 분들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배신감이나 모멸감 느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발 회피형은 회피형들끼리 연애하라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왜? 어떻게 회피형이 이성 회피형을 만나겠습니까? 대부분 잘 안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회피형인 분은 세 번째 애착 유형인 불안형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불안형은 회피형과 반대로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못 믿고요. 타인은 굉장히 믿습니다. 당연히 어떤 성향이 더 강할까요? 상대방한테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사랑은 늘 엄청나게 아파야 돼요. 그리고 늘 대혼란이고 정말 폭풍 같은 사랑.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영화 같은 그런 사랑이 이분들의 애정관이죠. 어렸을 때 어떤 과정을 많이 거쳤을까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늘 끊임없이 다가가야 되고 선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 갈구해야만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그런 양육을 계속해서 하신 부모님의 영향력이 가장 크겠죠. 이 불안형인 분들 참 힘든 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안형인 분들과 연애를 해본 분들은 아무 문제 없는 날 제일 힘들어하더라. 불타는 사랑, 가슴 찢어지는 그런 사랑을 해야만 사랑이 되니 이게 어떻게 상대방이 버텨내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가장 흔한 유형이 바로 회피형과 불안형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쪽은 끊임없이 도망가고 한쪽은 쫓아가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끊임없이 회피형을 찾고 회피형은 불안형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애를 하게 되면 이제 결국 회피형이 빠르게 숨거나 아주 강하게 거절하죠. 재밌는 건 불안형은 그 거절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각기 다른 유형들이 만나서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데 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혼란형은 자기와 타인 모두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방임이나 아니면 방치, 무관심 같은 그 수준이 문제지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경우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녀를 학대한다는 것. 저는 심리학자로서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악한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넓은 의미에선 아이를 학대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의 자격이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어른들이 하면 안 되는 가장 극악한 범죄죠. 이렇게 학대받은 경험이 왜 모두를 부정하게 만들까요? 바로 내가 학대받을 만한 그런 아이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만들죠.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사람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만듭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부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혼란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애착 유형이라고 부르기보단 애착이 없는 유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텐데요. 이런 분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 가까운 사이가 될수록 오히려 공포나 무서움을 서로 주고받는 최악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이 연애를 할 자격이 없으시다거나 부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란형이든 불안형이든 회피형이든 안정형인 사람을 만나면 안정형인 사람이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그걸 잘 이겨내면 후천적으로 이걸 잘 극복해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제 주위에도 어렸을 때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학대를 받은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 애착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나와 상대방을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이해함으로써 좀더 나은, 좀더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낙인 찍거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연인과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애착 유형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나 그런 궁금증들이 가능하시겠죠. 첫 번째,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물어보십니다. 데이트 폭력. 그냥 폭력이죠. 자,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리 알아보고 연인의 관계를 만들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사귀는 동안 상대방의 폭력성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귈 때 최선을 다해 자기의 좋은 측면만 보여주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를 보면 되죠. 그게 언제일까요? 이제 막 잠에서 깼을 때, 지쳐있을 때, 그 다음에 졸릴 때, 배고플 때. 즉, 신체적으로 최상의 상황이 아닐 때입니다. 이때 평상시와 다른 모습이 그것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요구가 거절당했을 때. 음식점에서 서비스를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무언가를 요구했는데 업장에서 종업원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즉, 사소하게라도 자기의 요구나 욕구가 혹은 요청이 좌절됐을 때가 바로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가 됩니다. 요청이 좌절되거나 거부당했을 때. 이때 그 사람이 의외의 평상시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인다면 한 번쯤 강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 부부 관계에서 또 못지않게 많이 질문하시는 게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적 기제죠. 바람기가 강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향 같은 게 있을까요? 많은 연구들이나 관찰을 종합해 보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적 기제,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 사이에서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성향으로 일반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좋아한다라는 건 뭘까요? 그 존재랑 오래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원하는 건 뭔가요? 그 대상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물론 이 좋아하는 것, like와 원하는 것, want가 같은 대상에 다 부여되고 있으면 정말 좋겠죠. 나는 당신이랑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어. 그리고 당신 없으면 안 되겠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일련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는 거의 없는데 오로지 내 앞에 없거나 나한테 없으면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원트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모습을 어린아이들에게서 보기도 하죠. 아이가 풍선을 사달라고 난리치는데 원트죠? 사줬더니 조금 있다가 팔 아프다고 손을 놓더라. 풍선줄을. 라이크가 없었던 겁니다. 바람기도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좋아하진 않는데 나한테 없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은 풍선처럼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내 손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냥 놔버린다는 거죠. 왜 이런 마음들이 만들어질까요? 일반적으로 like, 접근 동기가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죠. 원트는 회피 동기가 만들어낸다고 해요. 나쁜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접근 동기보단 회피 동기가 훨씬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방법을 접근하는 방법을 쓸 뿐이죠. 그래서 인생에 나는 참 저런 건 좋아. 난 저런 건 참 멋있어. 이런 게 없고 인생에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면 안 돼. 이런 건 절대 막아야 돼. 라는 말.

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깊은 곳까지 바라본 심리학 연구들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쁜 사람인 걸 너무 잘 아는데도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이혼을 포함해서요. 무엇일까요? 대안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대안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저 말고도 대안이 많다는 건 사실을 늘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제 배우자를 상대하죠.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넓고 이성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사람들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있을까요? 나쁜 사람들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 공감 능력이 높고 타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며 그리고 심지어 성실하고 지적인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마지막 다섯 번째에서 차이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좋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작은 것들이라도 늘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생전 처음으로 비빔국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빔국수가 뭐라고 한 일주일을 제가 수많은 전 세계의 셰프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왜? 과거의 저보다 한 단계 성장했거든요. 이렇게 늘 작은 것이라도 도전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자존감이 높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그 마지막 단서 자존감이 좋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타겟으로 삼으려다가도 그 리스트에서 나를 완전히 배제하죠.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 되셔야 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존중감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산과 부가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늘 새로 배우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 이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거 결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 자식 관계에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많은 상처를 주고받거든요. 100년도 더 전에 독일 신부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는 무성 영화 필름을 제작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름에서 굉장히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특별한 인상 하나를 가지게 되죠. 그게 바로 아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나라다라는 표현이에요. 늘 아이를 안아주는 나라. 늘 볼 맞대는 나라.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이후의 20세기 후반 연구들은 그게 애착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어떤 문화보다도 아이를 많이 만지고 안아주는 한국의 부모자식 관계가 그 어떤 문화의 부모자식 관계보다도 애착이 많이 형성돼 있다는 거 우리가 크게 놀랄 추리가 아니죠. 유난히 가족에게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내게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분이 유난히 많죠. 왜 그럴까요? 가족에게 참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결국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왜냐? 동일시하기 때문이죠. 운전 잘하고 싶은데 운전 잘 못하시면 화나시죠.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 잘 못하면 화나시죠. 요리 잘하고 싶은데 요리 잘 못하면 짜증나시죠. 그런데 운전을, 요리를 내 가족에게 가르칠 때 그래서 짜증이 제일 많이 나죠. 저도 제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다 두 번 이혼할 뻔했습니다. 자녀에게 공부 가르쳐주는 분은 아마도 성불하실 분들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사람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런 수많은 얘기를 하게 되죠. 이걸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래서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카피앤페이스트 된 복제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같다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 다름을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다름을 인정한다는 게 말 그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늘 같이 한다는 행동을 다르게 해봐야 돼요. 저는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아빠들의 꿈의 자동차라고 하는 패밀리카를 하나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서울에서 제 아내가 좋아하는 부산 여행을 매년 여름 떠나죠. 16년을 싸웠습니다. 대전 가기 전에 싸웠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옥천 휴게소에서 꼭 서자고 합니다. 우동 맛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금강 휴게소에서 꼭 서야 된다 그래요. 사진 찍기 좋대요. 저는 맨날 찍는 사진 뭐 거기서 또 찍냐고 얘기하고 제 아내는 맨날 먹는 우동 뭐 거기서 또 먹냐 그럽니다. 저희 가족은 대전 가기 전에 이미 여기가 상했죠. 그래서 한 번도 부산 여행을 즐겁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저는 처음으로 굉장히 누구나 해볼 수 있지만 누구도 잘하지 않는 아주 작은 다름을 하나 시도해봤죠. 저는 부산에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제 아내는 KTX 타고 왔고요. 제 딸 둘은 고속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역 앞에서 만났습니다. 가족여행 16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에 도착했는데 아무 문제 없고 심지어 반가웠습니다. 가족은 타인입니다. 가족은 늘 모든 걸 함께하고 모든 것을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같은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타인. 이 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가장 많은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한국 가족의 장점과 그리고 스마트함을 동시에 이루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부모는 자기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할 때 자기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자기의 역할이 이제 크지 않을 때 자기의 행위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은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죠. 아이가 자아가 완성되기 전인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때는 부모는 참으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자녀의 성격의 장점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내향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내향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내향적인 성격의 장점을 살리려면 어떻게 제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게 훨씬 더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난 뒤에는 의외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아이가 고민해야 될 건 아이가 고민하게 해야 된다. 이게 더 맞는 접근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상의하자. 이게 가장 좋은 접근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부모님들도 자녀를 힘들게 하죠. 내 말이 다 맞으니까 거기 따라야 돼. 이런 독재자 같은 부모들. 이런 부모님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분이 독재자의 모습을 하시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막아낼 수는 있습니다. 독재자들의 필수 아이템 뭘까요? 선글라스. 왜 선글라스를 모든 독재자들은 그렇게 좋아할까요? 자기 생각을 안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독재자는 자기 생각은 안 보이고 자기가 독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만 읽으려고 하죠.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속을 알 수 없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

0: 노력을 다하죠. 그래서 독재자 같은 부모님께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어도 내가 속을 안 보여주시면 그분들은 긴장하십니다. 그래서 뭐지? 나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변화의 첫 출발을 만들어내는 시작은 할 수가 있죠. 너무 속 보이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거짓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쉽게 전달하지 않는 약간의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나에게 힘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도록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계속 자식이 자란다면 독재자 밑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겪는 현상과 비슷한 걸 가지게 되죠. 세계의 평균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나는 웬만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즉,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독재자 같은 부모가 될수록 내 자식은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면서 되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식을 조건부로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참으로 힘든 부모님의 유형이죠. 내 성취만 사랑하시거나 심지어 형제자매 중에 잘난 자식만 편애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는 귀하게 자란 자식과 사랑받지 못한 자식 모두 많이 불행해지죠. 그런데 이렇게 조건부로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 중에 결국 오랜 시간이 거쳤을 때 더 불행해지는 자식은 누굴까요? 연구를 종합해보면 정말 재밌는 패턴이 나옵니다. 중년까지는 조건부로 사랑받은 자식이 꽤 괜찮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의 삶은 역전이 됩니다. 왜? 조건부로 편애받은 자식은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마음을 가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중년 이후의 역량이 사라진다는 거죠. 너무 학대를 받아서 망가지지 않는 한 그런 사랑을 못 받은 분들은 오히려 부족함과 그 다음에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그로 인해서 중년 이후에 삶에 대한 역량이 더 좋아지더라. 이제 100살이 아니라 110살, 120살을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죠. 즉,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편애받은 자식이 더 사회적 영향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가족들처럼 가까운 사이에도 꼭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망치는 관계는 헤어질 결심, 멀어질 결심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참으신다는 거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또 한 가지, 관계를 개선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더 나아지고 있는 분들께는 고맙다, 사랑한다, 잘하고 있다고 꼭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럴까? 집단 심리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퍼즈 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저는 SK 써니에서 리더십을 연구하고 리더십 진단과 개발 업무를 하는 임창현입니다. 기업의 주요 관심사는 언제나 변화와 혁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리더가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과거 질서가 작동되지 않으면서 혁신의 주체도 오히려 구성원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참여가 중요해졌는데요. 이를 위해서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는 매년 전 세계 직장인이 얼마나 일과 조직에 몰입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갤럽 보고자료에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측정을 시작한 2009년 이후에 직장인의 몰입도는 지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9년 전 세계 직장인의 평균 몰입도는 12%에 불과했는데 2022년에는 약 23% 수준까지 향상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직장인의 몰입도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 자료에 따르면 구성원 중 70%가 넘는 인원이 일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국인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한국 직장인의 몰입도는 12% 수준으로 10명 중 9명은 일에 몰입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셋째, 이러한 구성원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단위 조직의 리더라는 겁니다. 갤럽 연구에 따르면 리더는 구성원 몰입에 약 70% 정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런 갤럽 연구 결과는 구성원이 일터에서 충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리더가 환경을 디자인하는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조직은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지 않던 사업이 증가하면서 경력사원의 비중이 더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는 맥락에서 각 세대 간에도 지향하는 가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리더들이 구성원의 마음을 얻고 이들을 몰입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시아드 경영대학의 만프레드 교수에 따르면 우리 각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매우 구체적인 자기만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추구하고 만족해하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만프레드 교수는 무엇이 구성원에게 동기부여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이 지닌 가치체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터에서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동기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구성원마다 각자의 핵심 동기 요인은 모두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조직 내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발인될 수 있을 때 구성원들은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몰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구성원들이 지닌 가치는 얼마나 다양할까요? 2022년 국내 직장인 3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어떤 구성원은 성취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구성원은 자유를 더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전혀 뒷받침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몰입하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일터는 자신의 추구 가치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 환경이라고 느낄까요? 앞서 조사에 참여한 구성원에 따르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일터에서 구현되고 있다고 응답한 구성원은 약 2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즉 많은 구성원은 지금 일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추구 가치를 발휘하기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고 자신의 리더가 이런 측면에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성원의 추구 가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리더는 먼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언제 리더로서 더 일에 몰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성원이 언제 왜 몰입하고 또 몰입이 되지 않은지 그 맥락과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각 구성원의 추구 가치가 무엇인지 민감하게 센싱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구성원과 원온원 미팅을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원온원 미팅이라는 것은
구성원과 리더가 1대1로 만나서 일과 성장과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런 것들을 아주 개별적이고 아주 친밀하게 말할 수 있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리더는 원어원 미팅을 통해서 구성원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구성원의 관심사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더는 구성원이 지향하는 가치점들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방식으로 과제를 부여하거나 일터 환경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기업을 이끄는 운영 시스템이 곧 대화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새롭게 혁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더의 언어 수준, 즉 대화의 질을 혁신하는 겁니다. 대화가 갖는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늘상 일상적으로 평생 하는 것이 되어 있지만 결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리더는 대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원 몰입과 관련돼서 요즘 많은 리더들의 고민을 물어보면 고연차 구성원의 몰입을 이끄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 많은 기업의 조직 구조상 MZ세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MZ세대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이미 조직의 리더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측면은 50대 이상의 고령 인력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50대 이상의 고령 인력 중에는 과거에 팀장과 같은 직책자 역할을 하다가 다시 팀원으로 복귀해서 일하는 구성원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직이 없는 고연차 구성원들의 경우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조직 내에서 존재감과 자존감의 상실입니다. 비록 승진하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 이 일을 오래 했고 실무자로서 잘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일하면서 쌓은 네트워크도 있고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도 해결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상당수는 부끄럽지 않게 기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이 어린 리더나 후배 구성원들도 자신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선뜻 나서서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고연차 구성원으로 일하는 당사자도 이들을 이끌며 성과를 주도해야 하는 리더도 모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 역시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로서 이들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혜롭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첫째,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일에서 자율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연차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참여할 수 있게 이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주어야 하고, 그리고 리더로서 조직 차원에서도 기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를 통해 작은 성공 체험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조직 차원에서도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승진이 아니더라도 일에서 보람과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공 경험을 다시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조직 차원에서 고연차 구성원이 부끄럽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와 리추얼도 필요합니다. 고연차가 되었음에도 리더로 보임하지 못하면 무능력자로 또는 조직에서 잉여 인력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조직 구조에서는 일을 잘해서 인정받아 리더가 된 사람 중에는 반드시 일부는 팀원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리더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임원이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리더 역할을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리더 역할 후에 팀원으로 복귀한 구성원에게는 그동안의 리더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의 보임을 축하하듯이 이들의 역할의 복귀를 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일상 용어 중에는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말 중에 바꿔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팀장, 조직 해임, 리더에서 내려오다, 이런 말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리더를 위축시키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로버트 켈리 교수는 지금 몰입하고 있지 못하는 저성과자 구성원들도 사실은 처음부터 저성과자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자기 생각에 따라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또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점차 냉소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기대만큼의 몰입과 기여도가 부족하다면 다시 몰입하고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처음부터 저성과자는 없다로 하겠습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아,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온 국민이 그 앞으로 노래 불렀으면 참 좋은데. 이제 굉장히 좋은 노래예요. 지구는 둥글다라는 거. 우리 희망 같은 거. 방송 보셨던 분들이 그 노래를 잘 음미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곳을 떠나니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떠나본 사람들이 항상 그곳 아니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거 학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도처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많이 보여줘야 돼.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죠. 살아나갈 때. 지난주죠. 뭐 마음의 고요함, 정 다루고, 여러 가지 무아 이런 게 다룰 때좀 힘들었는데, 오늘 시간은 조금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키워드가, 우리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우리 이 글자는 항상 뭐로 생각하냐면, 이 반대말. 객이라는 말 있죠, 객. 손님, 주객.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이제 주인이라는 이 테마랑 사실은 관련된 거예요. 예. 주인. 우리의 테마가. 강요는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삶에 매치를 했었을 때, 이게 만만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추상적인 얘기랑 이런 얘기들은 들으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내 삶과 무관하다라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면요, 나랑 바로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아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살아가다가 산을 좋아하니까 산에 올라갈 때 힘든 데가 오잖아요. 그럴 때 항상 각오를 다지죠. 고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뷰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때 살기 힘들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더 약해지고,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에 취업하기도 힘들어지고, 비정규직 많아지고 이러니까 애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 애들이 지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할때한 학기에 꼭 한번 내가 제가 했었던 게 뭐냐면 북한산 야간 산행을 했어요, 애들 데리고. 니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이렇게 낮은 곳에 있다. 이게 별거 아닌 그 삼각각에 있는 거야. 그거 보여주려고. 처음에는 제 뜻에 공감을 해서 고마워요 선생님 이런 줄 알았는데 애들이 쫓아온 이유는 학점 관리 때문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건 학점이랑 상관없다. 그랬더니 안 올라와요. 같이 안 올라가. 한두명 올라가. 그냥 저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야 이게 내가 뭐 하려고 이랬지? 그리고 뭐 강제로 데리고 올라갈 수도 없고 사네. 오늘 이제 주인이란 테마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이건 설악산 정도 올라가야 속초 시내가 쫙 내려다 보여야 올라갔다 이런 거 드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좀 편해 보겠다. 산이 올라가야 맛이냐?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답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뷰못 봐요. 그래서 여전히 또 우리 김선우 시인의 도움을 좀 얻어야 되겠어요. 이쁜 시가 있어요. 민달팽이라고 아시나요? 민달팽이. 민머리 알아요? 민머리? 없는 거지. 달팽이 아시죠? 달팽이 껍질이 있잖아. 이놈은 껍질을 없앤 게 민달팽이야. 껍질을 없애버렸어요. 참 이상한 놈이에요. 보통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껍질을 가지고서 살잖아. 이상한 거야. 어떤 아이가 집을 버린 거야. 자기 집을 버린 거예요. 근데 김선우 시인이 그걸 봤나 봐. 보고 나서, 묘한 걸 느낀 거예요. 집을 끌고 가는 달팽이가 정상적인 달팽이에요? 이 민달팽이의 특징은요, 굉장히 재밌어서. 돌담 사이에 들어가면 돌담이 집인 거야. 흙이 약간 있는 데 있으면 거기 쏙 들어가면 거기가 집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 집인 거야. 내가 머물면 그곳이 집인 거야. 집을 끌고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여행 가면은 온갖 집을 다 끌고 다니지 않아요? 공과금이 나왔나? 가스불은 돌렸나? 그래서 여행 가면 회사 생각하고, 회사에 있으면 여행 생각하고, 한국에 있으면 프랑스 생각하고, 프랑스에 있으면 한국 생각하고, 어디에 가도 편하지 않아요. 집을 끌고 다닌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집을 다 끌고 가. 진짜 제대로 여행 가려면 집 팔고 회사에 사표 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언제 돌아올 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다 떠올리는 거죠. 김선우 씨의 시가. 민달팽이를 보는 한 방식. 가출이 아닌 출가이기를 바란다. 떠나온 집이 어딘가 있고 언제든 거기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돌아갈 집 없이 돌아갈 어디도 없이 돌아간다는 말을 생애 사전에 지워버린 집을 버린 자가 되길 바란다. 매일의 온몸만이 집이며 길인 그런 자유를 바란다. 나여. 가출이 아니라 출가이기를 원한다. 야, 이게 중요한 키워드다. 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자꾸 집으로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출가이기를 원한다. 아, 스님들 출가할 때 있죠. 돌아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있는 곳이 집인 곳이야. 내가 있는 곳이 그런 곳이야. 여행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가출로서의 여행 있잖아. 집을 떠났다. 집을 떠났다라는 느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정 맞춘다. 나의 몸을 던져보겠노라. 인류의 문명을 접해보겠노라가 아니라 여행을 가죠. 도착을 탁 해. 탁 하면 숙소 정하죠. 패키지 여행을 되게 많이 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잖아. 그 사람들 구경하고 오잖아. 간주하고 오잖아. 그 사람들 피하려고 호텔에 들어가 있잖아. 안 만난다고. 돌아가자마자 또 디데이를 따져요. 언제 돌아가는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보통 여행이야.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집보다 조금만 불편하면 여기 불편하다. 물도 좀 이상하다. 빨리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 이래. 물론 한국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뭐 해요? 또 그때 찍은 사진들 보면서 좋다. 뭐. 그리고 또 여행을 가. 옛날에 제주도에 아세요? 부자나 잘 살면 제주도 갔었어요. 그러면 택시 운전사들이 사진을 다 찍어줬어요. 그러면 그 도리에 계속 찍어. 아직도 기억나죠? 어느 집에 가면 손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 신랑 저기다 세워놓고 이러는 거. 뭐 그렇게 여행 다니는 거예요. 편하려고. 그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집으로 가려고. 출가로서의 여행은 어떤 여행이겠어? 아, 돌아올 곳 없다. 돌아오지 않는다. 그 스님들이 머리 깎고 저기 저 출가를 하듯이.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올 곳이 없어요. 야, 극단적으로 얘기해볼까? 집 팔고 여행 가보신 분. 돌아올 곳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행 못 해요. 갈 곳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원룸만 구할 수 있으면 난 나갈 거야. 집을 떠날 거야. 3천만 원이 필요해요. 이래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못 나간다, 넌. 절대 못 떠나요. 떠나면 지금 떠나는 거야. 내가 준비만 되면 이 사람을 떠날 거고, 내가 준비만 되면 이 회사를 떠날 거야가 계속 거기서 살고 있어요. 다 직장 생활하고. 출가예요, 출가. 출가로서의 여행이면, 거기 가면, 마음에 들면 거기 있으면 되고요. 마음에 없으면 거기 가면 돼. 한국에 돌아오면. 집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새로운 여행지에 돌아온 거야. 거기서 또 살아야 되는 거야, 한국이라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내 집인 거야, 민달팽이처럼. 그게 자유인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고민해봐야 돼. 가출로서의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지, 출가로서의 여행을 하고 있는지, 돌아올 곳을 정해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도착을 해서 그곳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자꾸 돌아가서 일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고, 공과금 내야 될거 생각하고, 대출금 내야 될 거, 또 회사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 이걸 생각하면 앞에 게 보이냐고, 이렇게. 보이지 않지. 그래서 여기서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희망이 있어. 김선우 주인도 그렇게 안된 거야. 그래서 집을 버린 자가 되길 바란다. 매일의 온몸만이 집이며 길인 그런 자유를 바란다, 나요. 이런 여행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왕복 티켓을 끊지 않는 여행. 최소한 중간 정도의 여행이라고 해봅시다.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돌아오는 여행 말고요. 가는 것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자고. 에? 내가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곳으로 올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여행. 그러면은 내 마음이 내가 떠난 곳, 뭐 한국이든 내 집이든 뭐를 생각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보일 거 아니에요. 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봐요. 집에 가스불을 잠갔나 생각하면 영화가 앞에 보이냐고. 그러니까 마음이 몸뚱아리는 그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내가 떠나온 집에 있으면 안 되죠. 스님이 출가를 했어. 자꾸 어머니 걱정을 해. 야, 그거 어떻게 다 볼까? 가출은 그런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든 비구든 간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20, 30년 지나서, 옛날에 떠났었던, 속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아플 때 오실 때 있잖아. 근데 그거는 가출한 사람이 돌아오는 건 아니야. 나를 낳아줬던 나이든, 여인네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여인네는 나를 딸이라 보는 거야. 나를 한번 보고 싶어 할거 아니야.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비구니 스님이든, 아니면 그 아들이라면 비구가.
이해되시죠?

0: 출가, 집을 떠난,
1: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출이 훨씬 낫다라고 그러지 말자. 우리 매일매일이 가출 아니에요? 집에서 나왔다 또집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집이 주인인 것 같아. 집에 주인님이 살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슬픈 거예요. 옛날에는 하숙 많이 했잖아요. 하숙집 주인한테 대학생들 눈치 많이 본다. 내 집이면 괜찮잖아. 객이 된다라는 게 그래서 슬픈 거예요. 눈치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전세, 월세, 부모님 살때 나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잖아. 그 절대 주인집이랑 싸우면 안 되고, 주인집 딸 위험하다. 멀리서 보면 저 여기 머리에 여기 약간 냄통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주인집 딸이 가위로 쳤어. 가위가 부러졌어요. 저는 피 터지고. 그래도 저 혼났어요, 어머님한테. 왜그 갈등을 벌여? 이게 슬퍼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출발을 해둬야 될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이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주인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별게 아니에요. 이거라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 지난 시간에 기억났죠?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가 있고, 이거를 하는 거야. 이게 주인이에요. 요 반대가 손님이거나 노예일 거야. 노예는 뭐냐면요. 주인이 원하는 걸 하는 거야. 타인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불러요. 주인이세요? 직장인들이 다 주인이냐고. 사장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물건 살 때만 주의죠. 물건 살 때만. 그런데 원칙적으로 물어보자고요. 우리의 삶의 시간 대부분들을 물어보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느냐?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느냐? 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라는 걸. 주인으로 살아야 되잖아. 왜내 시간을 그 사람 하는 거를 하는데 투여를 하고 살아? 내가 원하는 걸 해야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힘들죠? 이걸로 따지면 아주 갑갑해. 지금 삶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이게 엄격한 정의인데.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몇 시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남이 원하는 것만 하다가 죽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도 먹고 살면 제일 좋은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거야. 가죽공방을 나는 만들고, 뭔가를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싶기도 하고, 텃밭을 일구고 싶기도 하고, 저 같으면 글을 쓰고 싶고, 사람들 만나서 내 얘기를 하고 싶거나, 뭐를, 음악 연주를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걸 알아. 일을 알아요. 그런데 이걸로 해서 못 먹고 살아. 있죠, 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돈이 없어, 나한테는. 그리고 그걸 해봤자 소득도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원하는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일 쪽으로 가는 거야. 히말라야 산맥이나 에베레스트 올라간 사람이 부유한 집 사람들 없어요. 다 가난해. 2년 동안 알바해서 그 돈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히말라야 가는 그 3, 4개월 동안 다 쏟아부어. 그래도 행복하지. 왜 행복해요? 남이 원하는 일을 하지만 최소한 뭐예요? 그래, 꾹꾹 참는다, 이씨. 2년만 지나봐라. 얼마만 지나봐라. 나는 그걸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세 번째 종류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종류는 뭐로 들어가냐면, 내가 원하는 일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야. 꼬맹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가난한데 내가 원하는 게 바이올린 연주야. 바이올린을 왜 연주해? 바이올린이 얼마나 비싼데. 사실 가난한 집 아버지는 딸이 바이올린 하려고 그러면 싫어해요. 성악 같은 거 어떠냐 얘야. 야, 우리 목으로 승부하자. 그런데 가난한데 바이올린을 내가 키고 싶은 거야. 알아버린 거야. 그럼 그 딸이 얼마나 힘들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딸이 접는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한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려면 회사 그만둬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일,

거잖아. 그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그냥. 돈을 많이 벌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 내가 원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삶을 선택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왜냐면 그걸 해야 나는 주인이니까. 여러분이 했던 거를 사람들이 다 싫어해. 뭐 오케이, 그래도 해야 되잖아. 해야 되면 딴 데서 돈을 벌어서 그거 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있어도 돼요.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내 아이 때문이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야. 뭐 이거 하는 거죠. 하면서 돌아와서 뭐 해요.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해되시죠? 금요일 날 밤에 오후에 해맑게 웃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취미생활이든 일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반면 금요일 날 오후에 대해서 주말에 뭐 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두 가지를 선택합시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주인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노예는 뭐라고요? 타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노예이면서 주인인 척하거나 아니면 노예인 거를 정신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1위 얘기예요. 아직 내가 원하는 걸 찾지 못했다고.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차례, 수천 번, 수백 번 내 곁에 나를 기뻐해 주세요 하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는 스쳐 지나간다. 너무 슬픈 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어떤 사람의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느끼면 그 고통을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 알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결혼할 때 스펙 쌓고 보여주고 그 사람은 어느 회사 다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서로 만나잖아요. 이해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걸 내가 공유를 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진 안정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서 그냥 대충 맞춘 거야. 일종의 사회관계가 돼버린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남이 원하는 걸 하면서 사는 걸 정신승리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아직도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 되게 안 찾아. 그게 문제예요. 출발은. 내가 원하는 일 수차례 날라와요. 이렇게 햇빛처럼. 소나기처럼 나한테 떨어져. 그거를 잡을 수 있는가 아니면 되튕겨버리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 거죠. 주인이란 말은 별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제일 센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아는 거야. 그리고 그거 하는 사람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네. 꼬맹이 때 아버지 따라서 지리산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은하수를 한번 본 아이 있죠. 아, 별 근사하다, 이쁘다, 별 보고 살아야지 이랬던 아이가 천문학자 되면 얼마나 강연을 예쁘게 잘할까. 얘들아 별 봤니? 라고 강연을 시작하는 교수랑 야 교재 펴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 완전 다른 거야. 누가 새로운 별을 찾아낼까? 이 사람. 별 보기 좋아하는 사람. 하늘을 계속 보니까. 100%예요. 주인이 된다라는 건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걸 못 찾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으로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겁하게 자기를 변명할 땐 아직도 찾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온몸으로 알아요. 사실은 이거이다라는 거. 그런데 그거를 했다가 못 먹고 살면 어떡할까. 그걸 했다가 부모님이랑 갈등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이거 생각하면서 쳐보는 거야. 제가 아까 바이올린 키는 아이 얘기해 줬잖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살기 힘들기 때문에 접은 거예요. 취업 잘 되는 거를 하는 게 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꼬맹이 때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수입 정도로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냥 출발 자체는. 지금도 공기가 지나가듯이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이 진짜 온몸을 던져가지고 좋아할 만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싹싹 지나가고 여러분 뺨을 스쳐가요. 그걸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거 잡아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여러분들은 꼽힌다. 동백이 제일 좋아하는 게 2월이라고 합시다. 동백이 2월을 좋아해야 동백이 펴요. 자기가 동백인지도 알고.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인 얘기, 이제 주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는 네, 다음 시간에 그 이어서 우리 그 저기 저 아주 근사한 스님을 한번 소개를 시킬 거예요. 그 동아시아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자비라기보다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동아시아 불교에서 최고의 그 자유의 스님이고 우리나라의 선불교 전통은 바로 그분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분 이야기를 통해서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어서 이제 해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후배가 이게 이런 거예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니? 그래서 또 놀아오래. 그래. 화나죠? 죽이고 싶죠? 이게, 아, 나는 내 며느리를 딸처럼 느껴. 뭐 딸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뭐 쓰던 소리 하고 있어요? 요번에 명절 때 모일까? 싫어요. 이거 가능해야 된다. 그런 며느리가 요번 명절 때는 온대. 진짜로 오는 거야. 짜장면 먹어도 너. 뭐 먹어도 너. 스파게티? 예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39도.
1: 39도.
2: 또 나왔어. 아씨. 와, 냄새 죽인다. 진짜.
3: 똥 무한리 필이에요?
2: 야, 이렇게 해가지고 출혈 안 나오면 진짜 죽인다, 다.
4: 다음에 가는 게 마지막이 두 배라서.
3: 파이팅하고 마무리할까요?
1: 아, 그러자. 아까슨!
5: 대현이!

너무 좋은데. 와, 나일강 보면서 수영할 수 있다. 대박. 수심이 괜찮나? 아니, 기본이 여기는 1.7이야. 키즈에서 놀아야겠네.

0: 나도 물안경에서 죽였어.
1: 오.

0: 프로 선수래.
1: 아 진짜?
0: 이게 휴일이지. 휴가수.
2: 아 수영장 진짜 좋더라. 잔다고 못 간 게 진짜 아쉽다.
3: 나 잤어. 나 완전 꿀잠.
2: 수영장 LA인 줄 알았다 진짜.
3: 나 거의 11시에 일어났어.
4: 너 수영 잘해?
3: 너 발 안 닿으면 무서워하잖아.
2: 발 닿는 데 가세요.
3: 아.
2: 발 닿으면.
5: 야.
3: 어, 오라버니.
2: 아.
3: 어머니. 밤 뭐 했어요?
5: 오늘 아침에 운동하고 나는 이제 오늘 이동만 하는 거잖아.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공항에 가도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
2: 굉장히 공항 비싼데.
5: 비싼, 그치.
2: 근데 빚도 있어, 이 방에.
3: 아, 맞다, 가불.
5: 근데 빚을 갚는 거 사실은 우리가 돈 벌어서 갚는다고 하는 약속은 아니잖아.
3: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러,
5: 아니, 개인적으로 어. 2만 원만 줘. 아 일단 있으면
3: 오케이.
5: 어 가자.
3: 갈까요?
2: 아 배고파 진짜 배 너무 고프다.
5: 가자 가자.
3: 아니 근데 확실히 공항이 좋긴 좋다. 라면 냄새 나지 않니 어디서? 약간 컵라면 냄새.
5: 여기 라면 있잖아.
3: 여기 라면 파네? 맞아 맞아.
2: 치킨 플레이버 치킨 라면.
3: 치킨 라면
5: 저는 거
3: 치킨 라면 한번 먹을까? 돈 되나?
2: How much this one?
3: 150.
5: 150.
3: 세 개에 4,500원?
2: 한 개에 4,500원.
3: 한 개에 4,500원? 그럼 두 개만 시킬까? 두 개만 시켜서 맛만 볼까?
5: 두 개 아, 그렇게 하자. 좀
3: 두 개만
5: 비싸다.
3: 시키자. 궁금하다. 이집트 라면? 딱 좋다.
5: 오케이.
2: 땡큐.
3: 땡큐.
2: 수프를 안 넣어주네.
3: 수프를 나중에 넣나 보다. 했던 라면 브랜드
2: 볶면.
3: 볶면 맛 나지.
2: 좀 더 고소한 맛이 많이 나네. 죽이네. 아침에 저기 수영하니까. 정훈이 형은 지금 갑자기 화장실 가야 된다고.
3: 배가 아프시대요. 근데 오히려 준빈이 한 개를 온전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기분이 좋아 보인다.
2: 갑자기 배가 아프셔가지고 마음이 아프긴 한데.
3: 수영하고 또 먹는 라면이 맛있잖아. 근데 우리가 어쨌든 어제 농장일도 하고 또 어제 우리가 그 배 위에서 또 판매도 해보고 우리가 돈을 어제 한 얼마를
2: 어제 번 거를 어제 번 거 세볼까요?
3: 와
2: 500, 600, 700, 800
3: 괜찮아 오랜만에 돈 봐서
2: 870
3: 870네요
2: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3: 안 끝났다고?
2: 그 라면 먹고도 돈이 남았어 540 550.
3: 550. 우와.
5: 어이구. 그러면 지금 4만 원 정도 있는 거 아니야?
2: 우리 빚이 2만 500원이니까 빚 갚은 2만 원 남아요.
3: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5: 나 아니, 그러면 만 원만 갖다 드려. 네? 먼저 만 원만 갖다 드려.
3: 일단 만 원만. 일단 만 원만 줄까?
2: 정말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든든한 채무자예요.
6: 720 갚기로 하셨거든요.
2: 720 빌렸으니까.
3: 720. 350만 갚자.
6: 350.
3: 오케이. 받겠습니다. 네.
6: 해볼게요.
3: 네. 난 개인적으로 뭔가 카이로 갔다 룩소로 왔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가잖아요, 오빠.

0: 열심히 돈 모아서 나는 정말 해산물 파티를 좀 한번 하고 싶어.
1: 거기 디저트도 유명한데.
0: 디저트가 유명하지.
1: 디저트랑 해산물이 유명한데.
0: 그 두 개는 오늘 꼭 한번 누려봐야 돼.
2: 그래, 한번 먹어봐야 돼.
0: 또 잘 한번 가봅시다, 알렉산드리아로.
2: 자,
0: 또.
2: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자.
0: 바깥 파러 가야지. 네.

0: 지금부터 2시간 55분 걸리네.
1: 아, 몇 킬로야?
0: 190킬로야.
1: 190킬로?
2: 시간 걸리겠다.
3: 잘 가.

지금 몇 시야? 지금 새벽 5시. 지금부터 혼자 일하러 가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와, 냄새 장난 아니네.

0: All right, nice meeting. Let's go. Let's go. Yeah. 이게 생선 사서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
1: 아.
0: 가격이라 이거 다 지금 네고시에이트 하는 것 같아요. 그 이름 뭐야 이름?
2: 이슬람.
0: 이슬람.
2: 이슬람.
0: 이제 주.
2: 이슬람.
0: 이슬람. 아 주. 여기는 아침에 몇 시부터 해요?
2: 사드니.
0: 두 시. 와. 여기서 몇 년 그 일을 하셨어요?
2: 네, 하와리 18년.
0: 예. Long time.
2: 나 한지 37년.
0: 와, 네 완전 아기 때부터. 와, 대단하다. 그러면 여기에 몇 개 정도 이제 실어야 돼요?
2: 야네, 뭔가 밑에 아, 다만이.
0: 와, 무슨 말이 너무.
2: 아, come on. Hey, one. Nice.
0: Okay.
2: Come on here for. 아, 라.
0: Oh yeah. Okay.
2: One.
0: Here.
2: Let's give here. Okay. Dila ala zala titin. Shway. Mash.
0: Yeah. Wow, my team said that. Oh. Yeah, something I've been wanting to tell you for a long time. Oh, and they're beautiful. Hope you don't lose your mind. 여기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2: 어.
0: 어때요 여기는? 좋아요.
2: 아, 나 아로스틸 바하르 모토스. See, I love you, Papa. You did all you could do. And they say the truth hurts, so I lied. 다가가요,
0: 잠깐만. 어, 이거 뭐예요?
2: 네, 아니, 왜, 그다, 임샤소.
0: 아.
2: 나, 헤이요, 마나, 그다, 띠로.
0: 그럼 쉬는 날이는 있어요?
2: No.
0: Oh, no. 와, 쉬는 날 없이 계속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2: 그냥 아얏 봤어.
3: 명절 때.
2: 아니, 기비로 올해.
0: 명절.
2: 사마알육.
0: 와.
2: 내메리바 아틀레이.
0: 우리가 쉬고 싶다고 하는 건 말도 못 하겠네.
4: 사나 알라. 아야.
2: This is he.

0: اوكي
1: يلا بقى تعالى. اول زبون هنا. This here. Come on. تعالى. Enough. Come on. This is. Go here.
2: Come on. 여기 체크하는 거네 하나씩.
1: 리살리 안나베.
2: 이거 매일매일 혼자서 하세요?
1: 어.
2: 와.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것도. 와.
1: 아, 네, 아메리. 여보. 가다. 와, 또 아. Come on. Come on again. Come on again.
2: Okay.
1: 여보. One only. This is here. Another fire, Sabra. This is here. Need a hand to hold. Do me no
2: favors. We're reckless. We have. 아, 괜찮겠습니다.
1: This.
2: Yeah. 아무래도 그 친구 타이밍 맞춰서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걸 처음에 보면서 어떤 속도에서 움직이는 건지 옮기는 습관 같은 걸 어떻게 옮기는 건지 그거를 보면서 쉬고 싶다고 하는 말이 못 하겠어요. 네.
1: Come on. That's nothing. Come on. كده خلصنا
2: اوكي
1: انت تعبت معانا وثانك يو فيري
2: ثانك يو سو ماتش يا
1: اوكي انت تعبت معانا خد
2: يا ثانك يو سو ماتش يا اوكي باي باي
1: سلام باي باي
2: 300 딱 300 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냄새 같은 걸 좀 싫어서 그렇지만 근데 계속 있으니까 좀 익숙해가지고 보통 뭐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는 건데 재밌었습니다 진짜 네 일단 300 받았다 자 가자 그러면 아
3: 괜찮아지
2: 아 가자 아우 수고했다
4: 아니 근데 나 이렇게 신기한 건물
5: 유럽의 생선 가게 막 그런 데 가나 그러면
4: 어제 생선 가게라고 적혀져 있었으니까
5: 그러니까 유럽의 느낌의 그런 이탈리아 시장 느낌인 것 같아?
4: 어. 이거 엘리베이터가 왜 안 되냐?
5: 여기 잘 고장나더라.
4: 땡겨볼까? 아, 와있구나.
5: 와있구나?
4: 나 이게,
5: 오.
4: 너무 신기해. 나 이렇게 개방형.
5: 슈퍼 오픈.
4: 슈퍼 오픈. 이렇게 사람들이랑 인사도 할 수 있어. 나 이거 미국 영화에서 보는 그런 느낌이야.
5: 그니까. 성훈이 형은 잘 갔다 왔겠지?
4: 성훈이 오빠? 성훈이 오빠가 5시에 나갔으니 다 일하고
5: 이제 오시겠네
4: 오실 것 같아 우리 출근 걸어서 하나 보다
5: 걸어가는구나
4: 야 여기 너무 좋다 준빈아
5: 그래?
4: 약간 저기 막 저기 속초 중앙시장 이런 데인가? 그

0: 우와, 이건 뭐야?
1: 오징어, 가보징어, 가보징어.
0: 오징어 진짜 많다.
2: 야, 생선 특이하게 생겼네.
1: 우와, 크다, 생선. 생선 냄새 이제 확 올라온다.
0: 괜찮겠냐?
1: 우와, 여긴가 봐, 줍니다.
0: Today we work here?
3: Yes.
1: 오! 오!
3: Hi, nice to meet you.
4: Nice to meet you.
3: That's good.

0: boss.
1: Hello, boss. Boss.
2: We start from wood.
3: Fish. Come inside.
2: Come inside. Okay, okay.
0: Okay, inside. Hello, boss.
2: I will learn you how to clean fish.
0: Oh, clean fish? Not clean fish?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야, 여기 내장. 야, 여기 내장이.
2: We'll do like what I do. You can do it?
0: Okay. 난 이걸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는데?
4: 나도 해본 적은 없긴
0: 한데. 어우, 준비라. 나 배 갈라야 된다. 어떡해.
4: 가위 잘라서 또 내장 꺼내.
0: 준비나 이거 어떡해. 아, 비닐 100개 이거. 오! 아, 오케이. 클린.
2: We eat it for cats.
0: 강아지 고양이한테 주래. 오케이, 피니쉬. 아, 준비라. 나 이거 어떡하니.
2: Not difficult. You try. Just try.
0: From here. 아, 오케이. Here.
2: Yes. So where?
0: 위에. 느낌이 서걱서걱해.
4: 위에. 근데 왜 계속 나는 안 시켜?
0: 너는 안 시켜줘.
4: 난 내나 되게 자신 있거든.
0: 준비는 이렇게.
4: 나 재밌게 났다.
0: 이렇게.
4: 아,
0: 이게 다 약간 각도가 있네, 나름에. 아우, 준비나.
3: 컨티뉴.
0: 비닐. 비닐. 반대.
2: Yes.
0: 오바이가 비닐.
2: Yes. Okay. It's okay. It's okay.
0: 오, 근데 비닐이 오 되게
2: good.
0: 되게. 오.
2: Yes.
0: 오, 준비나. 오, 준비나 너무 잘했다, 준비나.
2: Yes.
0: 이렇게.
4: 나는 뭐 부산 사람이라.
0: 아, 오케이.
2: 올리시.
4: 라이크 디스.
0: 근데 비닐이 되게 잘 벗겨진다.
4: 그러니까 원래 어려웠는데 근데 이 비닐은 되게 좋아.
2: It's good? Yes, it's good. Very good.
0: 이거 잘했다.
2: Just clean.
4: 나 재밌어요.
2: Hey, hurry up, hurry up. Clean this. This one and this one.
0: It's sorry.
2: Thank you.
0: Sorry, boss. 어우, 야, 얘는 또 왜 이렇게 크냐. 어우, 캡비라, 너 이거 내장 어떻게 뺐어? 느낌이 약간 내가, 이상해.
4: 이렇게 하자, 나누자, 그러면. 내가 내장을 뺄게. 너가 반디밭 정리하자. 아니,
0: 너 이거 어떻게, 내장 어떻게 뺐어?
4: 내장? 와, 얘는 내장이 많네. 왕거이네.
2: Finished?
0: No, no finish. 이거 알려줘요. 알려줘요.
4: 아, 루저라.
0: 나 루저래?
2: You can
0: do it. Okay.
2: I will not pay for you. You will pay for me.
0: 돈 안 주신대? Sorry. Sorry, teacher.
2: Come with me.
0: Come on. Why? Come on.
2: Why?
0: 근데 선배 여기서 어떻게 일해요? 눈이 너무 아픈데. 눈 안 아프세요? 이거라도 쓰고 해야겠는데. 이거 쓰고 해도 되나요? 상관없나요? 아, 눈 아파. 아, 이게 연기가 이게 선생님 이거 몇 도 정도 돼요? 500도. 500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어디?
0: 알겠습니다. 여기 주.
2: 들어와야지.
0: 알겠습니다.
2: 얄라.
0: 지금 바로 구워요.
2: 얄라. 샤워해 깨졌네.
0: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무슨 가루예요? 뒤집어요? 알았어요. 한번 볼게요. 아.
2: 다음 재미를 사야 바로 그러니까 바로 마실 사나.
0: 아우, 눈 아파. 와, 눈 안 아프세요?
2: 에템보리 샤위 아마단 오라. 또 왔어. 샤위 아마단 오라 들어와야 돼.

0: 오케이.
1: 오, 인사 말로.
0: 알겠습니다.
2: 일단 샤우 아흐마드 아노.
0: 알겠습니다.
2: Now.
0: Now.
2: Now.
0: Now. 오케이. 네? 이렇게 이렇게. 다레 마리 다레 마리오. 다레 마리오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따닌 따닌 따니 따니 따 어게인 어게인 어게인. 오케이. 따닌 따닌 조금만.

0: 대표님,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50년.
2: 50년?
0: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거겠네요.
2: 여기서 태어났다고요? 와, 대박이다.
1: 아프리카 사베이.
2: 70살? 너무 영하세요. So young.
1: No, no, no, no.
2: Oh my god. 아니, 27살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아!
3: 이제 빠르지. 이 작은 건 껌이다, 껌. 이번 일이야말로 정말 밥값은 해야지 걸맞는 일이 아닌가.
4: 이제 직접 손 찍어서 드시면 되겠네요.
3: 아, 그니까. 이게 이제 유부남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5: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Where did you learn?
5: 제가 구웨이트 말해, 구웨이.
3: 아, 구웨이트?
5: What's your name?
3: 규원빈.
5: 규원빈.
3: What's your name?
5: 와엘.
3: 와엘.
5: 와엘.
3: 와엘.
5: I respect the 김양일.
3: 김영일?
5: 예. 김양일.
3: 김영일? 김영일?
5: 예. It's a big boss in Korea.
3: 아? 아, 미 사우스 코리아. 미 사우스. 노 노스. 노 노스. 미 노 김정일. 아, 김정일이냐고. 너 김정일이냐고.
6: 에이, 커밍.
3: 아, 커밍.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6: 1 킬로.
3: 아.
6: 1 킬로.
2: 1 킬로.
3: 킬로당
6: 140 바원.
2: 아,
3: 오케이, 오케이.
2: 오케이, 오케이.
3: 킬로당 4,000원밖에 안 하네.
2: 그러네, 좋네.
3: 어, 가격이 되게 저렴하네.
2: 괜찮다.
3: This one 킬로당 how much?
6: 18 바오.
3: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5-6만 원인데요. 왜 이렇게 싸요?
0: 선배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여기도 시장에서 뭐
6: 다르게.
0: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뭐 골라 골라 잡아 잡아.
6: 리세게
0: 리세게
6: 배달 알마디야 리세게
0: 얼마였대요? 선배님 70살이신데 목청이 왜
3: 이렇게 70살이죠?
0: 어. 선배님 70살이죠?
3: 어.
0: 선배님 목청이 왜 이렇게 크세요?
3: 어, 알토야, 알토. 리세게!
6: 배때 알마 아띠야 리세게!
3: 배때 알마 아띠야 리세게!
6: 어.
3: 배때 알마 아띠야 리세게!
0: 배때 알마! 갈리세게!
3: 오늘이 제일 싸요. 메야, 메야, 투데이 메야.
7: 스페셜 디쉬. 예스.
3: 원 킬로. 오케이, 오케이. 원 킬로.
8: 원 골스리.
3: 원 킬로. 빅 사이즈, 빅 사이즈. 빅 사이즈. 담아드릴까요?
7: Very fresh.
3: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1kg.

0: مدى المعدية ولسقي
1: مدى المعدية ولسقي
0: مدى المعدية ولسقي
2: كل ما
3: برادر برادر كوريا اولد بيبل فيرست
0: لا لا اول اول اول ضيف
3: اول كلتشر يو فيرست
0: اول ضيف
3: ثانك يو
4: 선배님 여기서 일 오래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금 또 70살이셔서 진짜 죽을 때까지요?
0: 나 피시러 안 만들었어
4: 와 안 쉬고요?
3: 안 힘드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0: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임마 안 뛰어 우리 세계.
1: 매대 임마 뛰어 우리 세계.
4: 아, 땡큐. 땡큐.
0: 리세계!
4: 이거였나? 이거는 이거야. 돈 없어. 맞나?
1: What are you doing? You are fired. I'm also fired.
4: Ah, no fire!
1: No.
4: No fire!
1: Choose what you want to eat.
5: Hello.
1: And come inside and eat it. I want to try Nile fish.
6: This one is okay?
1: Yeah, I'm good.
6: An Arabic booty.
7: 어, 숭어구이 맛있겠다. 나이 가게 사는 거네.
1: You what?
4: 난 바다, 난 바다.
6: Octopus?
4: Octopus good.
6: Octopus
1: okay?
4: Good. Okay, good.
7: 아, 배고파. 아, 일할 것 힘들다. 기대된다. 나일강 생선. 오, 나왔다.
4: 와우. 와.
1: 와.
4: Thank you.
1: Thank you.
4: 구우시더라고. 가지도 엄청 구우시더라고.
7: 샀는데?
4: 그치.
7: 우리 일 못해서 다 태워줬나?
4: 산 게 아닌 것 같아. 열어볼까?
7: 우와.
4: 껍질만 탔다. 맛있다.
7: 진짜 맛있네 이거.
4: 진짜 맛있어?
7: 응. 진짜 맛있다 이거.
4: 아, 너무 맛있어요. 우와. 모든 맛있는 게 밖으로 절대 새나가지 않고 안에.
7: 이게 태우니까 안에 그 기름이랑 그 살이 촉촉하게 해가지고 와.
4: 너무 맛있어.
7: 그냥 지중해다 여기. 와.
4: 너무 맛있잖아. 우와.
1: 와.
4: 그리고 이게 너무 맛있어. 이라고 먹어서 더 맛있지.
7: 라임이 일품이네. 짜니까.
4: 섹시푼.
7: 야, 이 집 1등은 누가 있네.
4: 맛있네.
7: 이게 알렉산드리아가 그 맛의 도시라던데 진짜네. 이집트 가서 피라미드 한번 보고 여긴 꼭 와야겠다.
4: 꼭 와야 돼.
7: 진짜 와야겠다.
4: 일하고 나서 먹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7: 아, 이거 밥 제대로 했다 오늘.
4: 어.
7: 소스가.
4: 준빈아, 그래도 우리 밥값 했다.
7: 성훈이 형 밥 안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4: 오빠.
7: 우리 지금 400이나 벌었으니까.
4: 어.
7: 우리 지금 12,000원 벌었는데 우리 밥을 먹었잖아, 우리.
4: 그러네.
7: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진짜 이집트 진하게 먹고 가자.
4: 진하게 먹고 가자.
7: 오케이, 렛츠 고. 와, 밥값 굳었다. 밥값은 굳었어.
4: 코너 속의 코너. 오빠, 우리 택시 타고 갈까 봐요. 달달한 디저트.
7: 저거 타자. 저 잡자.
1: 이거?
7: 헬로. 여기 택시가 다 노란색이네?
4: 오빠 앞에 타세요.
1: 네, 앞에 잡까?
4: 네.
1: 오케이.
7: 와, 이거 라다네, 라다.

0: want to try dessert? Dessert place, okay. Dessert. Good dessert.
1: Go, go, go dessert too.
0: Okay, let's go. 가도 돼요. Let's go.
2: 오빠, 창문 여는 거, 이거 돌리는 거다요? 밑에?
1: 그렇지. 옛날의 스타일이지.
2: 옛날 스타일.
0: 이게 이 차가 제가 알기로는 1960년대인가 70년대 만들어진 러시아 차예요.
1: 60 정도, 그 정도 되지, 이거는. 그게 50년 이상 되는 차 아니야?
0: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가면은 시골 가면 있는 차예요.
1: 대박이다. 처음 다 봤다.
0: 가는 게 신기한 수준?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
1: 맞아, 맞아.
2: 근데 오빠, 여기 건물들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1: 옛날에 붙어 있는 건물이 다 100년 넘었대.
2: 100년이 다 넘었대.
1: 100년, 다 넘었대. 근데 그, 이 아저씨, 이 아저씨, 그 크락션 안 나네 싶어서 크락션 그게 없어, 여기.
2: 크락션이요?
0: 이게 보통 여기 정도 왔으면 클락션 10번 이상 올리는데.
1: 그러니까 한 번 놔두는데 보니까 크락션 없어.
2: 와, 완전 클래식이다. 와. 그래도 여기는 나름 또 약간 요즘 스타일의 또 가게들 많네.
1: 그러네. 이쪽이는 조금 시내 쪽으로 들어왔다.
2: 약간 김포 같은데도 있고 옷도 이쁘고 약간 동대문 같아.
1: 동대문이야 여기.
2: 동대문. 여기도 전철이 있나?
3: 사장님 안 더우시나? 골덴 바지 입으셨어. 골덴 바지. 골덴 바지가 겨울 바지잖아요.
1: 그러니까.
3: 대단하시다.
0: 대단하다. 진짜 단 한 명도 반바지를 안 입는구나.
3: 남자들도, 그치?
1: 그래. 남자도 반바지 안 입는 거야?
0: 남자들 반바지 입는 게 거의 그거래요. 거의 그러니까 자기한테 죽음을 달라. 이 정도로 안 입는데.
1: 아, 그래?
0: 네, 여기 무슬림 분들은. 남자 중에 반바지 입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1: 그치?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입는 거를 진짜 여기 사람한테 희한한 거네.
0: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신기하게 본대요. 반바지 입는 것도.
4: 여기 따라왔으면?
2: 여기에요?
1: 쿠란.
2: 쿠란. 오케이. 여기 다시 또 날씨가 그 날씨다.
0: 잠깐만, 나 너무 바지 봐.
2: 오빠, 얘 너무 하이 실종 아니에요? 바지를 좀 올려.
1: 진짜, 너는 진짜 잘 어울리네.
2: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뭔가 그쪽 사람 같다. 근데? 그리고 지금 너 옷이 어디 나라 옷인지를 잘 모르겠어. 이게 이집트 옷인지 어떤 원주민의 옷인지 뭐
0: 국적이 좀 모호하네.
2: 국적이 좀 모호해.
0: 발음 날리니까
2: 조심.
1: 자, 우리 어디라고 했지? 이쪽이라고 했었나?
2: 이쪽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0: 일 끝나고 여기 쇼 길거리 돌아다니기 너무 좋다.
2: 너무 편안하다 마음이.
0: 마음이 이제 그 다음날 일 뭐 할지 걱정이 없잖아.
1: 여기인 것 같아. 야, 은지야.
0: 우와.
2: 귀엽다.
0: 여기 그거야.
2: 우와,
1: 스위스.
2: 귀엽다.
1: 미스터 스윗.
0: 와, 맛있겠다. 와,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다.
2: 가보시죠, 오빠. 우와.
0: 우와, 여기 진짜 맛있겠다.
2: 젤라또.

0: 하니까 너무 감동이다, 이라고.
1: 너무 좋다.
2: 근데 은지로 뭐, 먹고 싶은 거 뭐가 있었어?
1: 이런 거. 아, 이런 실. 아, 이런 맞아, 맞아. 실.
0: 이거잖아,
1: 실.
0: 이거잖아.
3: 어. 이거 뭐야?
1: 이런 실 같은 거.
0: 이게 그, 과자?
1: 과자.
0: 터키식이랑 진짜 섞인 건데.
1: 맞아. 어. 오. 맛있겠다.
2: 와, 얘 누바이 초코 같이 생겼네, 이게.
0: 이것도 진짜 맛있겠다. 와.
1: 대추 들어갔다, 이거, 대추. 와. 여기서 시켜야 되나?
0: Order here.
4: I want to buy in the internet. Yeah.
0: By kilo? By kilo? 로 판다는데요?
1: 아, 그러면 안 먹어도 되는데. 아?
0: Minimum weight how much?
4: Minimum weight quarter.
0: Quarter?
4: Quarter?
0: Just quarter. 아, quarter kilo? So minimum weight, please. Minimum weight.
4: Here
3: you go, this one.
4: 아이스크림 먹을까?
0: 아이스크림 같이 먹자. 와, 드디어.
1: 오빠 아이스크림 골라요.
4: 아이스크림, 어.
0: 유후. 알아보네. 우리 비주얼로 골라야 되네. 랜덤 뽑기 가져.
1: 랜덤 뽑기.
0: 오케이. 아이스크림 랜덤으로 가져.
1: 난 상큼을 골라볼게, 핑크.
0: 올? 올 투게더? 200, 50?
4: 260.
0: 60.
1: 주시려나 보다.
4: 옛날 커피
0: 아이스크림.
4: 아이스크림 맛이 난다.
0: 목 다 끝나고 그 쪼매난 거.
1: 맛있겠다.
4: 야, 우리야.
1: 상큼하다. 상큼해.
4: 자, 먹어봐봐. 커피.
0: 전 잘못 산 것 같아요.
4: 맛있지?
0: 내 거는 미친 듯이 달아.
1: 달아? 아님. 오빠 거 의우다. 더 아이스크림 더 그냥 더.
0: 와, 이거 완전 더 있네. 어. 내 거 너무 달지. 광적으로 달아 이거.
1: 야, 이거
4: 아, 진짜 딸기.
1: 상큼해. 야, 준빈아 이거 너 너무 달다, 야. 와. 나
0: 거의 각설탕 떠. 어, 야. 어. 얘는 또 너무 시다.
1: 치즈.
4: 아, 그거 맛있는데.
0: 어우, 이건 너무 달아. 우리들이 섞어야겠다.
1: 어, 맛있다.

0: 아부다비 갔을 때.
1: 피스타, 아, 안에 피스타치오가 들어가 있다. 이게.
2: 맛있다, 이거.
1: 맛있네.
2: 우리나라 옛날에 술타래 그거 해가지고, 명동에서 바로 먹어.
0: 꿀타래, 꿀타래.
1: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
0: 맛있네, 생각보다. 맛있다.
2: 야, 근데 이거 먹고 싶은 맛 하다.
1: 와, 이거 맛있냐.
3: 와.
0: 사치 부리는 맛이야.
2: 아, 이게 행복이다.
1: 아, 행복. 아유. 달기 달죠. 오, 달라. 오케이, 가자, 그래. 와.
2: 아,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갔다. 이제 여행 온 것 같다.
0: 달달한 거 하고 오니까, 그지?
2: 아, 너무 좋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1: 진짜 나 여행 갔 오는 느낌 있잖아. 네. 그냥, 그지?
0: 저거 옷 멋있다. 방금 봤어요? 검정색? 블랙? 이 블랙 옷 멋있지 않아? 이렇게 세트로 쫙 이게.
1: 한번 가보자.
0: 한번 가보자.
1: 나는 여자 거 많이 사거든.
0: 원래도?
2: 아, 원래도? 사이즈가 안 맞잖아, 근데 형님.
1: 그래, 큰 거, 그러니까.
0: 사이즈만 잘

0: 이런 거 나 또 잘 어울리거든.
1: 그러니까 그, 어. 이런 거 아니 집에 안에서 야, 있는 거야.
0: 가운 대신.
1: 그러니까
2: 그런 원래 너가 있는 거 아니야? 어, 봤는데 분명히.
1: Hey bro. 무살라 어디갔어?
2: 그거 입어보려고요?
1: 어, 이 색깔이.
2: 브라더.
3: 우리 안 닦고 가면 맨날 봐도 돼.
1: 아, 네, 잘했어요.
2: 멘트, 하나. 야. 모살라. 오, 잘 어울리는데? 오, 씨. 오.
1: 나 좋아, 이런 거 좋아.
2: 아니, 아니 네 생각할 줄 알았는데 되게 잘 어울리네?
0: 오, 잘 어울려.
2: 그치? 어, 진짜 잘 어울리는데?
0: 두바이 하나 사야겠다.
2: 이거 하나 사야겠다.
4: 아니, 두바이, 살라고 했었거든?
2: 두바이 왕자다.
4: Before.
2: 사이즈 괜찮은데요?
4: 오.
2: 지나가다 난 딱 지하철을 그냥 여성복 매장인데 여기서 옷을 쳤네.
0: 아, 이것도 이쁘네. 이것도 이쁘네.
2: 지금 저기 아저씨가 신났네.
0: 아, 오, 이거
2: 이거는 한복 느낌인데?
0: 헉? 오빠 이거 멋있다 이거.
2: 이건 갔으면 딱 맞겠는데?
0: 오 오빠 이것도 괜찮은데요?
2: 이거는 되게 집에서 혼자 샤워하고 그 와인 한 병 들고 있으면 진짜 부자같이 보일 것 같아.
4: 부자같이 열심히 살지. 그럼 이것도 하나 한테 그 스위. 오케이.
1: It's done.
2: 세개나사요
4: 됐어 이제 됐어.
0: No.
4: Oh, how much? Is it
3: 5,519.
2: All. 다에서 15만원. 브라더.
4: 5천만 하면
2: 브라더. 4,500 가죠. 브라더 오케이? 바비 굿 오케이?
3: I don't have discount.
2: 아이 디스카 아키야마 얼소 굿.
0: 뚜리 세개 쓰리.
4: 컴온.
2: 컴온 맨 컴온.
4: 뭐가?
2: 안 깎아줘.
0: 너무
2: Why no discount? 정찰제네.
0: 정찰제인가?
2: 안 깎아주네.
0: 너무 비싸다.
4: 오케이 그럼 credit card? Credit card?
3: Yes.
4: 이거는 제 사비로 사야지.
0: 사비로? 오케이.
4: 진짜 이런 거 입고 와인 먹으면 진짜 바보 같더라.
2: 드라마 주인공.
4: 그러니까.
0: 펜트하우스.
2: 회장아들.
0: 아, 주단태.
2: 회장.
0: 주단태를
4: 안 원하는데.
2: 추회장. 추회장 룩이었어.
4: 오케이.
2: 바이바이. 이잘라.
4: 근데 너도 눈치도 빠르네. 내가 보는 거 알고.
0: 어, 왜냐면 이렇게 싹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어.
2: 아. 여성구멍 매장 쇼핑은 처음이야.
4: 아, 뭔가 쇼핑하니까 내가 기분이 풀리네. 뭔가 열심히 하는 의미가 이제 여기서 살려지네 진짜.
0: 갑자기 텐션 확 오르죠.
4: 올라가네.
2: 와, 끝났네. 와, 너무 예쁘다 여기.
4: 끝나니까 재밌었다.
2: 아, 너무 재밌었어.
0: 추억이에요 추억.
4: 진짜 좋은 추억이 됐어. 확실히 외국에 나가니까 또 친해졌어. 그렇지 않아?
0: 같이 또 일을 같이 하고.
2: 나 너무 걱정.
4: 아, 보여줘.
0: 시원하겠다.
4: 그래도 마지막에 이게 우리 사진 생각해서 찍자.

0: 파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1: 바깥 쓴다.
0: 형님 바깥 쓴다고 우리도 우리가 다 해야죠.
2: 자,
0: 위로.
2: 마지막 위로. 바깥 쓴. 네.

0: 고생했다. 아, 고생 많았다. 중국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우리 잘 왔다.
1: 중국에서 뭐 했지?
0: 중국에서
2: 고층 빌딩 청소.
0: 그거 해.
2: 마오타이.
0: 마오타이 갔고.
3: 너무 고생했다 진짜. 아.
2: 유독 이집트가 좀 몸 쓰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3: 맞아. 체력적으로 빵했고 배했고.
2: 응,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한 것 중에?
0: 재미? 나는 거기 그 이게 옷이 있잖아. 옷을 그거 하는 거.
3: 염색 공장?
0: 염색. 어. 그거 하는 거 나는 맞는 것 같아. 약간 그 분위기 있잖아. 어. 와, 진짜 옛날에 그 분위기 있어서 그게
2: 영화 옹박에 넣을 것 같아.
0: 약간 너무 좋았어 나는.
3: 약간 무술장 같은 그런 느낌.
4: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이 분위기?
6: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

0: 따라옵니다.
1: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띄엄띄엄 어디캔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굶.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음주운전 관련된 주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음주운전 단속 관련된 얘기들 지난번에 정리를 좀 해봤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처벌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윤창호법 이후로 이제 아무래도 음주운전 처벌 수위들도 상당히 좀 강화됐고요. 규정들도 강화가 됐죠. 이제 면허 정지되는 기준도 더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사망사고라든가 아니면 상해사고를 냈을 때그 처벌 수위도 상당히, 그렇죠?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거의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 형량도 강화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처벌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된 규정이 있고요. 강화된 처벌이 있습니다. 규정과 처벌을 부르는 단어는 약간은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규정은 regul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regulations. 강화된의 의미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stronger regulations. 그죠? 그러면 좀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나 그냥 단속 규정 자체가 강화된 거잖아요. 처벌 이전에 기준 자체가 강화된 거니까 stronger regulations. stronger regulations. 들어보세요.
1: Stronger regulations. Stronger regulations.
0: 처벌에도 stronger 쓸 수는 있어요. stronger penalties 써도 되는데 이왕이면 다른 비교급 하나만 써볼게요. stiffer penalties. stiff도 약간 좀 강화됐다는 의미로 많이 써요. stiff penalty, stiff 요거 자체가 그래서 약간 딱딱한 요런 느낌이거든요. 뻣뻣한의 느낌인데 뻣뻣한 처벌. 목이 아플 때 이러면 와, my neck is stiff 이러잖아요. 이거 우리 방송에서 했었는데요. my shoulders are stiff. 뻣뻣한의 느낌인데 뻣뻣한 처벌은 결국엔 강화된 처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stiffer penalties 그러면 이건 처벌 수위가 아주 강화됐다는 느낌입니다. 이두개 같이 이렇게 쌍으로 외워볼게요. stiffer penalties 들어보세요.
1: Stiffer penalties. Stiffer penalties.
0: 그다음에 강화하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는 동사도 몇개 찾아봐야겠죠? 이건 비교급 형용사잖아요. be strengthened. be strengthened, strong, strength, 힘이죠? 거기다 en 붙이면 동사가 되고, ed 붙여서 be strengthened 하면 강화되다, be beefed up, beef up, 요거는 beef가 소고기죠? 근데 이게 동사로 쓰여요. beef up 하면 뭐예요? 강화하다라는 얘기야. 뭐 고기 먹고 뭐 힘이 세졌대. 전 이렇게 예전에 외웠는데, beefed up, be beefed up 이러면 강화되다. 자, 요두개 들어볼게요.
1: Be strengthened. Be strengthened. Be beefed up. Be beefed up.
0: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과 처벌이 강화된 상태다.

0: 그러면 이미 강화된 규정과 처벌이 있다. 이렇게 영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있다라는 식으로. There are. 있다. Now. There are now. 이제 있다. Stronger regulations and stiffer penalties for drunk driving. 뭐에 대한의 연결어는 for죠. For drunk driving. 음주운전에 대한 좀더 강화된 규정과 처벌이 있다. Stronger, stiffer. 방금 전에 이왕 배웠으니까 써본 겁니다. There are now. 끊어요. There are now. 힘주고. There are now stronger regulations and stiffer penalties for drunk driving. 강세 주면서 들어보세요.
1: There are now stronger regulations and stiffer penalties for drunk driving. There are now stronger regulations and stiffer penalties for drunk driving.
0: 일단은 면허 취소 정지 쪽은 하나는 suspended, 하나는 revoked 이런 단어를 씁니다. Get suspended. Your license can get suspended. Suspended. 정지되는 거예요. 효력이 정지되는 거죠. 면허증의 효력이 정지되는 걸 get suspended. 아예 취소되는 겁니다.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Get revoked. 법적 효력이 상실되다라는 뜻이에요. Get revoked. 들어보세요.
1: Get suspended. Get suspended. Get revoked. Get revoked.
0: 벌금은 fine이라고 하죠. Fine. Fine. 자, pay a heavy fine. heavy가 무거운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약간 많은 액수를 말합니다. Pay a heavy fine. 벌금 액수도 제법 많이 냅니다. 자, 무거운 벌금을 내다. Pay a heavy fine. 들어보세요.
1: Pay a heavy fine. Pay a heavy fine.
0: 자, 면허 정지나 취소, 벌금, 감옥에 갈 수도 있죠. 자, go to jail. 쉽게 그냥 감옥 가다. Go to jail. 그 다음에 do some jail time. 자, 이건 징역형을 살다 이런 것처럼. 제일이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다는 얘기예요. Do some jail time 혹은 go to jail. 감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1: Go to jail. Go to jail. Do some jail time. Do some jail time.
0: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처벌 수위는. Your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 can get suspended or revoked. Get 한번 생략했어요. Get suspended or revoked. 붙여서 정지 취소. 뭐뭐 하면 if you get caught for DUI. 자, 요거 잘 보세요. Get caught. 잡히는 거죠. Catch의 과거분사. Get caught. I got caught. 나 잡혔어. 즉 적발됐어. If you get caught 뭐에 대해서 for DUI. 항상 for예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면허 정지 혹은 취소. 됐죠? 들어보세요.
1: Your driver's license can get suspended or revoked if you get caught for DUI. Your driver's license can get suspended or revoked if you get caught for DUI.
0: 자, 최소 3년의 형량. 그럼 최소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요. 형량을 영어로 뭐라 할까요? Sentence라고 그래요. Sentence. 그죠? 그건 잠시 후에 여기서 한번 써볼 거고요. Life sentence 해가지고. 이건 그냥 prison도 감옥이거든요. Jail도 저기 감옥이고 prison도 감옥인데 at least 3 years in prison. 감옥에서 최소 3년은 있어야 된다. 최소 3년의 형량. At least 3 years in prison. 들어보세요.
1: At least 3 years in prison. At least 3 years in prison.
0: 자, 무기징역 뭐라 하냐면요. Life sentence. Life sentence. 선생님 이거 문장 아닌가요? 맞아요. 문장이란 뜻인데 두 번째 뜻이 뭐예요? 형량이에요. 형량. Life sentence. 무기징역. Get. 받았어. 무기징역을 받다. Get a life sentence. Get a life sentence. 그죠? 음주운전 사고도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까지 올라갔습니다. 들어보세요.
1: Get a life sentence. Get a life sentence.
0: 오케이. 자, 이 단어 알아둘게요. 음주운전 재범에만 쓰는 건 아니고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또 저질렀어. 사기 전과 3범, 4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repeat offender라고 그래요. Repeat offender. Repeat offender라고 하면 offend는 어기다. 뭘 위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offender 하면 법을 위반한 사람인데 repeat 또 아유, 음주운전 지금 세 번째 걸린 겁니까? repeat offender죠. repeat offender. 들어보세요.
1: repeat offender. repeat offender.
0: 자, 그럼 문장에 넣어 볼게요.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최소 3년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최고 무기징역까지죠. 최소니까 at least 3 years in prison을 get 받을 수 있다. 해 볼까요? 자, 사망 사고 내면 음주운전으로 you can get at least 최소 3 years in prison.

0: If you kill someone, 사망사고를 내면, in a drunk driving accident, 음주운전 사고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문장은 좀 길지만, 요거 잘 보면, if를 나누고 양쪽으로 보면 문장 영작 가능하거든요. 해볼게요. You can get at least 3 years in prison if you kill someone in a drunk driving accident. 되죠? 들어볼게요.
1: You can get at least 3 years in prison if you kill someone in a drunk driving accident. You can get at least 3 years in prison if you kill someone in a drunk driving accident.
0: Okay. 자, 오늘은 이제 음주운전 처벌 관련된 단어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어, stiffer penalties, 강화된 처벌이죠. 들어볼게요.
1: Stiffer penalties. Stiffer penalties.
0: 취소 정지, 정지가 get suspended, get revoked. 들어봅니다.
1: Get suspended. Get suspended. Get revoked. Get revoked.
0: 최소 3년의 형량, at least 3 years in prison. 들어볼게요.
1: At least 3 years in prison. At least 3 years in prison.
0: 좋습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경우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similar words. Crack versus shatter. Crack versus shatter.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crack 그리고 shatter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요, crack입니다. 이거는 갈라지다 혹은 금이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외래어로 이제 crack 이런 식으로 많이 발음하시잖아요. 뭐 크랙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로는 이름절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Crack, crack. 그래서 최대한 연결해 주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Crack.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crack은 간단하게 어떤 것에 뭔가 금이 갈 때 crack라고 합니다. 그리고 crack 같은 경우는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kay, 문장도 한번 볼게요.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My lips are dry and cracked. Crack two eggs into a bowl. Crack. 갈라지다, 금이 가다. Crack.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Okay, 여기 같은 경우는 crack에다가 ed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거울은 금이 가고 더러웠어. 그래서 금이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cracked.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lips are dry and cracked. 내 입술은 건조하고 갈라졌어. 그래서 갈라진 상태로 여기서도 형용사 ed를 붙였습니다. My lips are dry and cracked. 한번 해볼게요. My lips are dry and cracked. Very good. 여기서 ed를 붙일 때는 바로 되게 가벼운 t 발음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cracked, cracked.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달걀 두 개를 깨서 그릇에 담아. 그래서 여기처럼 동사로 사용할 수 있어요. Crack two eggs into a bowl. 주로 레시피 같은 데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Crack two eggs into a bowl. Crack two eggs into a bowl. 다음 단어는 shatter입니다.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일단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볼게요. 네, shatter 같은 경우는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 중간에 이렇게 TT가 있으면 이렇게 가벼운 D 발음이 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better, 그쵸? butter, okay? matter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여기서 shatter보다는 shatter 해볼게요. shatter, shatter. Very good. Okay, shatter는 crack와 다르게 이거는 산산조각 이해내는 거예요. 이럴 때는 shatter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뭔가 유리가 딱딱한 바닥에 부서질 때 산산조각 내잖아요. 그런 거를 shatter라고 합니다. 네, 문장도 한번 볼게요.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The cup shattered into tiny pieces. Don't shatter my dreams. Shatter. 산산이 부서지다. Shatt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그 공은 창문을 산산조각 냈어. 그래서 어떤 아이가 공을 던졌는데 뭐 야구공이 이제 창문을
창문에 이제 던져가지고 산산조각 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금이 간게 아니고 작은 조각이 막 내면서 부서진 거예요. 그럴 때는 shatter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로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cup shattered into tiny pieces. 그 컵은 산산조각 났어. 그냥 부서진 게 아니고 산산조각 났어. The cup shattered into tiny pieces. The cup shattered into tiny pieces. 네, 여기서는요, shatter라는 동사 안에서도 산산조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미세한 작은 조각들로 이제 이게 부서졌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더 반복해서 into tiny pieces. 이런 식으로도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The cup shattered into tiny pieces. 마지막 문장입니다. Don't shatter my dreams. 무슨 말일까요? Okay, 뭔가 내 꿈에 대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너무 현실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면 내 꿈을 산산조각 내지 마. Don't shatter my dreams. 이런 식으로도 재밌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Don't shatter my dreams. Don't shatter my dream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crack. 이거는 뭔가 갈라질 때, cracked.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쓸 수도 있고요. 뭔가 동사로도 갈라질 때, crack. 그리고 금이 갈 때도 crack.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shatter 같은 경우는 진짜 산산이 뭔가 부서질 때 이거는 shatter를 사용합니다. 주로 유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부서지죠. shatter. 오케이. 발음은 shatter보다는 shatter. 오케이. crack 하고 shatter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Well done, everyone.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and you can watch them all for free. Okay,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and of course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주제는 뭐죠?
1: We're talking about routines or daily routines.
0: Daily routines, 정해진 일과에 대해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1: Right.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할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n particular. Yes. My daily routine includes waking up early and fasting.
0: 네, my daily routine includes라고 하면은 저의 정해진 일과는 이런 것을 포함합니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저는 매일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합니다라는 뜻이죠. Waking up early and fasting. 저는 매일 일찍 일어나서 단식을 해요. 라는 내용이에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1: We have Margarita, who's from the UK.
0: 네, 마가리타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럼 요약 문장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1: Margarita 씨, 나와주세요.
2: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0: 정해진 하루 일과를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1: So, Margarita said,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0: 네,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A, B, and C. 이렇게

0: A, B, C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뭘 하냐면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intermittently fasting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신 표현일 거예요. 우리말로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예요.
1: intermittently fasting.
0: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시간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하고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저녁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okay. nice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운동이라기보다는 it's a nice experience. It's a good workout.
1: It's a good workout.
0: Yeah, it's
1: right.
0: not like
1: maybe it's not a pleasant
0: yeah,
1: experience
0: not pleasant,
1: but nice
0: sure.
1: as in she works out well.
0: 네. 그래서 right. 제대로 된 그리고
1: Oh, that's a good one. 네. 제대로 된.
0: 맞아요.
1: 올바른.
0: 네. 그래서 여기서 nice랑 nice랑 intense 워크아웃 운동을 하려면 잘 한다는 거는 제대로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1: Yeah.
0: 땀도 나고 그래서 nice하고 intense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저녁에 하는 것이 하루 정해진 일과라고 하네요.
1: Perfect. Let's review our speaking summary.
2: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1: �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was brave. He often faced danger in his work. He stayed calm and in control when things went wrong. He treated the mission to the moon seriously and didn't try to show off. 자, 우리 Neil Armstrong이 왜 위대한 탐험가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First, he studied engineering and understood how spacecraft work. 자, engineering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나 뭐 우주선이나 이런 거를 이런 거 대해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네, 이거 둘 다 아는 거죠. He was brave. Like Christopher Columbus, he was brave. 용감했죠? 자, he stayed calm and in control when things went wrong.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우리 배웠죠?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당황하지 않은 거예요. Very good. And he treated the mission to the moon seriously and didn't try to show off. 자, 어떤 업무가 있었을 때는 이거를 막 나 뭐 잘났어. 나 그래. 막 you know, I'm really good. He didn't show off.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심중하게 자기 업무를 딱 받고 굉장히 아주 he was very focused on what he did. So, these are some of the reasons why he was such a great explorer. 자, 아무나 탐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 All right, let's read the last page. How we remember Columbus and Armstrong. We remember Christopher Columbus as a famous explorer who found new lands around the world. We know that he was skilled and courageous. But that he treated the islanders he met badly by stealing from them and using them as slaves. Neil Armstrong will always be remembered as the first human to walk on the moon and for the words that he spoke as he stepped on it.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자, 우리가 우리 콜럼버스하고 닐 암스트롱을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나요? Let's take a look. 네, 우리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숙련된 탐험가였고 he was a very skilled explorer, but he was also very courageous. And this is our second word for today. 자, brave, 용감하다, okay? 자, courageous, 용감한. 네, 하지만 he 이제 새로운 땅들을 발견을 하고 나라들을 발견을 했지만 거기에서 많이 훔쳤죠. Right? He stole the gold. 그리고 노예를 또 데리고 또 스페인 데리고 가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So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 좋았죠. 자, Neil Armstrong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는 he was the first human to step on the moon, to walk on the moon.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것은 인간에게는 작은 한 발자국이다. 자, 하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ere comes our last word, our third word for today, mankind. 인류, right? 그래서 되게 멋진 말이죠. Right? So, 그래서 that is the end of our book. And 자, Christopher Columbus and Neil Armstrong 대해서 많은 거를 배우고 참 정말 great explorer이다. They are 자, 위대한 탐험가들. Alright? 자, how about you? Do you like to explore? Maybe you can be a great explorer too. We never know. Okay,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I'll see you next time with a new book. Take care. Bye.
1: Red 불길로 뒤덮인 도로.
2: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3: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4: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매주 목요일은요. 관계 영어를 해보게 되는데요.
1: 네.
0: 자, 쿠키 하나로 다툰 친구들. 자, 보통 이제 다툴 때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먹는 걸로 또 은근히 싸울 때 있거든요.
1: 그러면은 솔직히 한 일주일은 못 볼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두 개를 먼저
1: 선점하는 게
0: 접수를 했다?
1: 그렇죠.
0: 그럼 이제 조금 어색해져요.
1: 그럼요. 왜냐면 먹는 걸로 토라지는 게 되게 서운해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
0: 그래서 오늘 뭔가 다투는 그런 이야기로 영어 다이얼로그 만들어봤습니다.
1: 벌써 흥미로운데요.
0: 오케이.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자, Josh라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유랑 Josh가 싸웠어. 아, 이거 한번
1: 아하.
0: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참고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Josh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말다툼이 좀
1: 아,
0: 있었거든요.
1: 그렇구나. 아유,
0: 기억해.
1: 예. 지금 연락 안 되나요?
0: 안 됩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문제가 뭐였길래?
1: 오.
0: 뭐, 왜 그랬던 거야? 문장 괜찮겠어요?
1: 괜찮은데요?
0: 네, 좀 짧죠?
1: 예, 짧은데,
0: 네.
1: 뭐, 괜찮은 거야? 뭐, 이 정도야, 뭐.
0: 한번 해봐야죠.
1: 그쵸, 그쵸.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한번 터져볼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Mayu랑 Josh가 싸웠어.
2: What happened with Mayu and
1: Mayu,
2: Josh?
1: you know? Mayu and Josh
2: Yeah.
1: fight.
2: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You was there?
2: I was
1: You were
2: there.
1: there?
2: I broke up the fight. I broke up the fight.
1: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 새우,
2: Pardon?
1: No. You break up?
2: Yeah, I broke up the
1: break
2: fight.
1: up. 오.
2: Yeah.
1: 아니, 그러면은 있었으면은, 문제가 뭐였길래?
2: Sorry?
1: 문제. What happened? What happened?
2: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아.
2: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Cookie?
2: I want the cookie. I want the cookie. Just a cookie.
1: 쿠키. 아유, 그거 가지고.
2: 실례.
1: 잘 말렸네.
0: 네. 어떻게 보면 좀 공감일 수도 있어요. 학창
1: 네.
0: 시절에 다 이제 친구들끼리 다투기도
1: 아유,
0: 하고 하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죠? 네. 미국에서도 사실 그런 일이 없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그 와중에 또 오가는 내용 중에 생활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1: 네.
0: 다 트레이닝 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4: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3: What was the problem?
4: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미션 문장입니다. 들었어, 들었어. 막 이러면서 마유랑 자아씨가 싸웠어. 어휴.
1: 그쵸.
0: 네네.
1: 싸웠으면은 그냥 파이트 하면 끝나는데 뭐가 맞네요. Got into.
0: 네.
1: 아, 뭐로 들어갔나 봐요.

0: 네, 서로 안 좋은.
1: get into 한 거예요?
0: 그쵸. get into. 싸운 거는 뭐예요? 약간의 전쟁이거든요. got into a war. 전쟁으로 들어간 거죠.
1: 와, 근데 약간 느낌 멋지긴 해요.
0: 그죠.
1: 멋지지만 너무 강력한 전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 이거 말고 사실 슬기 씨가 이미 대답을 한 단어입니다.
0: 그래요?
1: 뭐겠어요? 바로 싸움.
0: 아, fight.
1: Yes.
0: 아.
1: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Fight.
1: 아. 자, fight은 싸우다라는 동사도 되고
0: 네.
1: 이렇게 싸움이나 승부라는 명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fought, fight의 과거형 fought을 써도 돼요. They fought. 이것도 가능한데 새로운 표현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get into fight이라는 게 덩어리입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그 덩어리 가기 전에 이거 한번 볼게요. fight이라는 게 있고요. 싸움 중에
0: 네.
1: argu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0: 네.
1: 아마 어휘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0: argue의 명사형 아닌가요?
1: 어, 맞아요.
0: 네.
1: 뭐 하는 거?
0: 이거 저는 argue는 논쟁하다로 외웠어요.
1: 다들 물어보잖아요. 같은 사전을 쓴 느낌이에요.
0: 네.
1: 논쟁하다. 이렇게 되면
0: 우리는 우리 때는 똑같은 사전이에요.
1: 맞아요.
0: 네.
1: 왠지 너무 이거는 뭐 진지한 내용에서만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말싸움하다예요.
0: 네.
1: 말싸움하다.
0: 맞아.
1: 그래서 우리 왠지 논쟁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말로도 나 어제 내 친구랑 논쟁했잖아. 좀 어색하죠?
0: 어, 너무 이상해요.
1: 진지한 논쟁도 가능한데
0: 네.
1: 그냥 말싸움했다도 가능한 겁니다.
0: 귀여운 말싸움
1: That's
0: 정도도.
1: Right. So, argument는 말로 싸우는 것만 되지만 fight 같은 경우에는 말싸움이나 아니면 뭐 몸이 부딪히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인 거예요.
0: 네.
1: Okay? So, 여기서는 뭐 싸움에 이렇게 들어갔다. 자, get into a fight이라는 것은 덩어리 표현입니다. get into가 뭐라고요?
0: get into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데
1: 맞아요.
0: 네.
1: 왜냐하면 get은 움직임을 나타낼 때가 대부분이에요. So get into a fight. 이거는 fight에 딱 들어갔다. 이거는 싸우기 시작하는 동작을 굉장히 강조할 때 많습니다.
0: 아~
1: 그래서 사실 그냥 싸우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싸우다도 되고 아니면 싸움에 휘말리다, 싸움을 시작한다는 느낌.
0: 네.
1: get into a fight 했대. 그러니까 원래는 말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get into a fight 했대. 들어간 느낌 있죠.
0: 네.
1: Right? get의 과거
0: got.
1: 같이 알아두셔야죠.
0: 응?
1: 자, 예를 들어서 다시는 싸움에 휘말리지 마, 싸움에 들어가지 마. 자, 싸움에 들어가지 마. 다시는
0: Don't get into a fight again.
1: Don't get into a fight again.
0: 응?
1: 자, 이번에는 과거형이에요.
0: 네.
1: 나 어제 싸웠어. 싸움에 휘말렸어. 싸움 시작했어.
0: I got into a fight.
1: 어제.
0: Yesterday.
1: That's right. 과거형이니까 get 대신에 got.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제가 별거 아닐 것 같지만요. 시제를 잘하면 아, 이 사람은 영어를 못한 사람이 아니구나. 꽤 하네.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0: Yeah.
1: 그래서 여기서 난 어제 싸운다. 우리말로도 어색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시제 맞춰주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Don't get into a fight again.
0: Don't get into a fight again.
1: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0: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1: 본문 해볼게요.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1: Alright,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0: Mm-hmm.
1: 어, 나 거기 있었어. 내가 싸움 말렸지.
0: Uh-huh.
1: 어, 너 몰랐지? 이러면서.
0: I was, I broke up the fight.
1: 오.
0: 어, 완전 새우였어요. 예, 새우로서.
1: 아, 나 새우였어.
0: 예. 자, 근데 말린 거를 지금 상대방이 몰랐으면 제대로 말린 거 아닌 거
1: 어,
0: 아니에요?
1: 제대로 말린 거예요. 아니면 예. 그 친구도 얘기만 들었을 수도 있죠. 방금
0: 아,
1: 그 친구도.
0: 아, 그렇군요. I broke up the fight. 나는 깼어.
1: 어, 깼어.
0: 그 싸움을.
1: Yes.
0: 어, 그쵸. 그리고 나는 거기 있었으니까 I was there. 네.
1: That's it.
0: 그쵸?
1: Right. 복잡할 필요 없어요.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0: Perfect. Yes.
1: So there, 명사로 거기도 되지만 거기에, 거기에서, 거기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So I was there. 나 거기 있었어. 그래서 I broke up the fight 했지. 라고 했는데요. 자, 싸움을 우리가 말린다라고 하면 말리다에서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0: 네.
1: 아, 이거 뭘 써야 되지? 이럴 수 있는데요.
0: 그쵸.
1: 정말 우리가 남녀 사이에 헤어진다라고 할 때도 break up을 쓰죠.
0: 맞아요.
1: 그게 직역을 하면 깨지다라는 뜻이잖아요. 쨍그랑하고.
0: 근데
1: right?
0: 우리도 나 마유랑 깨졌어. 쓰잖아요.
1: 그게 약간 비격식처럼 사용을 하죠. 그쵸?
0: 귀엽게.
1: 영어도 똑같아요.
0: 그래서
1: break up a fight이라고 하면 싸움을 깨다.
0: 깨다.
1: Right? 그래서 말리다라는 식으로 의역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으로 또 이병작을 하려면은 과거형도 알아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So break의 과거 뭐예요?
0: Broke.
1: Broke. 같이 가야죠.
0: 네.
1: 자, 한번 해볼게요. 싸움을 말리자. 그 싸움을 말리자. 하자.
0: Let's break up a fight.
1: The fight.
0: Break
1: 왜냐하면
0: up the fight.
1: 여기서는 이게 덩어리 표현은 맞지만
0: 네.
1: 이미 우리가 어떤 싸움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let's break up a fight 이러면 저기 아무데나 가서 싸우고 있으면 그냥 말리자. 그냥 일반적인 싸움을 말리자가 되겠죠.
0: 난 평화주의자니까.
1: 그렇죠. Let's break up any fight.
0: 아,
1: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0: 그렇게 돼버릴 수 있군요.
1: So 우리가 아는 그 fight이니까 the fight이라고
0: fight.
1: 하는 게 맞겠죠.
0: 네.
1: So 이걸 기본형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어, 그 싸움 누가 말렸어?
0: 오.
1: 누가 그 싸움 말렸어? 그럼 일단 누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0: 누가? Who.
1: Who. 자, 근데 누가가 주어의 역할 느낌이기 때문에 동사로 이어가 줘야 돼요. 누가 그 싸움 말렸지?
0: Who did?
1: 아, 아, 아. 동사 바로 who?
0: 아, who break up?
1: 아하.
0: Who the? break up the fight?
1: 심지어 과거니까 who break가 아니라
0: who broke up the fight?
1: 그렇죠.
0: 자,
1: who가 주어의 느낌이에요. 누가입니다.
0: 아,
1: 누구를.
0: 그렇구나.
1: 이럴 때는 who 뒤에 동사로 이어가는 거예요.
0: 네.
1: So who did you?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0: 예.
1: who broke up the fight? 이렇게 동사부터 이어가 줍니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0: 네.
1: Just like this, 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s break up the fight.
0: Let's break up the fight.
1: Who broke up the fight?
0: Who broke up the fight?
1: Alright.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싸움을 거는 거 있잖아요.
0: 네.
1: Alright. 싸움을 이 사람이 먼저 시작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0: 네.
1: 그러면 단순하게 뭘 쓰면 싸움을 걸다, 싸움을 시작하다가 될까요?
0: Get.
1: I said 시작하다.
0: A start? 아, start the, a fight. Start a fight. 오.
1: Yeah. No, she started the fight.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So, 나 거기 있었고, 내가 그 fight broke up 이렇게 했고,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0: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1: 네, 다음 미션 문장 한번 볼게요.
0: 네.
1: 아니, 문제가 뭐였길래? 아니,
0: 그쵸.
1: 왜 싸운 거야? 이러면서.
0: 싸운 이유 제일 궁금해요.
1: 아, 저도 궁금하죠.
0: 뭐 때문에 싸웠고,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걸 답습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1: 아, 그러니까요.
0: 어, 우린 피하자. 약간 이런.
1: 네, 미국에서도 똑같아요. 저도 네.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막 싸우고 있으면 다 그게 궁금하니까 다들.
0: 그치.
1: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된 거? 이렇게 됐죠.
0: 너 때문에 그랬대. 아. 이렇게 조용히 말해야 돼요. What was the problem? 문제는 problem이니까요. What was the problem?
1: What was the problem?
0: Yes.
1: Okay. 정답 맞는지 보겠습니다.
0: Mm-hmm. Perfect. Yes.
1: Problem. Obviously, 문제라는 뜻이 되겠죠.
0: 네.
1: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가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What is?
0: 네.
1: 이런 식으로 쓰죠. What is? So 비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0: 그쵸.
1: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0: 과거 was로
1: 그렇습니다.
0: 왔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뭐야? What is the problem도 가능해요.
0: 네.
1: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 Hey, what is the problem? Right? 근데 이미 싸웠죠?
0: 네.
1: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가 아니라 문제가 뭐?
0: 였어?
1: 였어. 과거의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0: 네.
1: So what was the problem?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what is 뭐뭐, 뭐 예를 들어 what is this, what is that, 여기서 이제 what was로 한번 트레이닝 해보는 거죠.
0: 네.
1: So what was or 명사에 따라 were가 될 수도 있겠죠. So 예를 들어서 명사가 복수라면 was에요, were에요?
0: Were.
1: Were 써야 되는 겁니다.
0: 네.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질문이 뭐였죠?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어떤 인터뷰 중에 누가 물어봤는데
0: 그쵸.
1: 지금 다른 거에 집중하느라 못 들은 거예요.
0: 어, 어,
1: 자,
0: 맞아요.
1: 그랬을 때 그 질문이 뭐였죠?
0: What was the question?
1: Exactly. What was the question? I'm sorry. 이러면서. Okay?
0: 어, 자, 그런 질문 실제로 되게 많이 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다가 잠깐만 질문이 뭐였죠?
1: 아, 맞아요.
0: 에.
1: 슬기 씨는 오히려 인터뷰를 이렇게
0: 저는 질문을 남을... 하는 사람이니까.
1: 맞아요. 예. 아, 배우분들 많이 해봤으니까
0: 네,
1: 그분이
0: 맞습니다.
1: 못 알아들었을 수 있거든요.
0: 네네.
1: 자, how about this? 이번엔 복수로 써볼게요. 뭔가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0: 예.
1: 그래서 그 이유들이 뭐였지? 그 이유들은 뭐였지?
0: What was,
1: what
0: were the reasons?
1: 그렇죠. What

0: were the reasons.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있잖아요. 네. 영어할 때 단수에는 그나마 좀 익숙해요.
1: 맞아요.
0: 근데 복수가 되는 순간 허! 이렇게 됩니다.
1: 정말. 네. 왜냐면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더 그래요.
0: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해서 입영작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을 영어로 최대한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단수 복수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영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 생각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보장할게요. 네.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나중에 그게 딱 꽂히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1: 완전히 내 거가 되는 순간.
0: Of course. 네. Alright. So, just like this. See? So, 첫 번째는 단수니까 was였고요. 그리고 뒤에는 reasons, 복수니까 were. Okay, you guys, 같이 낭독해 볼게요. What was the question?
1: What was the question?
0: What were the reasons?
1: What were the reasons?
0: 네, 자, 그러면 what 말고 다른 걸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거 질문을 할 때, right?
1: 오,
0: right?
1: 그렇겠네요.
0: 예를 들어서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써볼게요, 누구.
1: 오.
0: 그 남자 누구였니? 나 어저께 어제 그 사람 있잖아. 그 남자 누구였어? 슬기 씨가 예를 들어 엄청 잘생긴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제 친구 같았던 거예요.
1: 그렇죠.
0: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1: 나는 결혼은 했지만.
0: 궁금할 수는 있잖아요.
1: 궁금은 하니까.
0: Right.
1: Who was that, the man?
0: The man, the guy.
1: The guy.
0: That was my friend.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1: 왠지 소개시켜줘.
0: 그렇죠. 좀 많이 늦었어.
1: 많이 늦었어. Too late.
0: Yes. Yeah. So, who was That guy. 이렇게 과거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오케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So, what was the problem?
1: What was the problem?
0: Alright.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순수하네요, 느낌이.
1: 왜요, 왜요?
0: 쿠키 하나 두고 싸우더라고.
1: 이 싸우는 게 굉장히 사소한 이유에서 출발을 하고요.
0: 맞습니다.
1: 나중에는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도 못해요.
0: 그게 진짜... 좀 이게 특히나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더 그래요.
1: 차. 서로
0: 왜 싸웠지?
1: 야, 그것 때문에였냐? 야, 미안하다. 야,
0: 미안하다.
1: 야.
0: 우리 오버였다. 이러면서.
1: 그러면서 끝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0: Exactly. 에,
1: they were fighting over.
0: 자, 일단은 앞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들은?
1: 그들은 싸우고 있었어.
0: 잘라도 될 것 같아요.
1: 여기서 자를까요?
0: Okay.
1: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어허.
1: 네. 쿠키를 하나를 두고 싸워요.
0: 아, 이것도 별거 아닌 단어인데 은근히 스펠링이
1: 이거 헷갈려요. 헷갈릴 때 있어요. 지금 저 C랑 K랑 헷갈렸는데
0: 그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1: 거침없이 가니까 네. 나왔어요.
0: 느낌대로 가야 돼.
1: 네.
0: So they were fighting, right? 근데 뭐 때문에요? Over a cookie. 맞습니다. 그렇죠?
1: 만약에 여기 over가 비워져 있었으면 저 고민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0: 아, 뭐뭐를 두고라고 할 때.
1: 뭐뭐를 놓고.
0: 맞아요. 그럴 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싸우다를 지금 여기서는 명사로 쓴 거예요?
1: 싸우다요?
0: 명사예요, fight이.
1: fight이요? 동명사.
0: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 동사. 그렇죠? 왜냐면 ing 붙으니까. 그러니까 fight 말하는 거. fight 자체.
1: 네네네. 네, 네.
0: So, fight은? 과거형, PP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면 교재 쓰셔야 됩니다.
1: Fought. 예, fight, fought.
0: 아, 스펠링 기대해 볼게요.
1: 예, fight, fought, fought. Fought이에요, 또. 예.
0: 나오는 대로 그대로.
1: 네네네, 이거 느낌대로 가야 돼요. 네.
0: 그렇죠. 느낌대로 안 가면은 스펠링이 막 지금 O에서 A랑 헷갈렸죠.
1: 그죠.
0: 예.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Fight, fought, fought.
1: 오! 네.
0: 이거 왜 헷갈리냐면, teach 있죠, teach.
1: 네.
0: 그건 taught, taught이란 말이에요.
1: 예. 네.
0: 근데 걔는 T-A-U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 그건 헷갈려요.
1: 맞아요.
0: Right? 그래서 많이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That's the only way.
1: 예.
0: 오케이. 자, 우리 보세요. 뭔가를 두고 싸운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
1: 그쵸.
0: 예를 들어서, 나를 두고 싸우고 있어. 막 이래요. 그러면 나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결국에는.
1: 네.
0: 그쵸? So, over가 뭐뭐 위로, 위에서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1: 예.
0: 그래서 여기 쿠키가 여기 딱 놓여져 있어요.
1: 아.
0: 그래서 그 위에서 얘를 딱 두고 너랑 나랑 결투.
1: 그래.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아,
0: right?
1: 네.
0: So, over 목적어.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So, fight over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를 두고 싸우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1: 그쵸.
0: Okay? 자, 제가 한 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아. 날 두고 그만 싸워. 이걸 해볼 텐데요. 자, 그만이 뭐죠, 그만?
1: Stop.
0: 자, 힌트 드릴게요.
1: 네.
0: Stop 뒤에는 ing 쓰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1: 멈추다.
0: 자, 슬기 씨 연기하듯이 여러분들도 아우, 야, 그렇게 좋아? 날 두고 그만 싸워.
1: 처음 해보는 말이라서 될진 모르겠는데. 자, stop fighting over me.
0: 오, 지금.
1: Stop. Stop.

0: I was so tired.
1: 한참 전에 갔잖아요.
0: 어,
1: 그러니까 네,
0: 갔어?
1: 그래요. So
0: 문자나 왔네.
1: stop fighting over me. Very, very nice.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과거 진행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처럼 그들은 장난감을 두고 싸우고 있었다. 걔네 있잖아. 장난감 하나 두고 싸우고 있더라고.
0: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1: 그렇죠.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0: A toy.
1: Just like this. 지금 이 문장에서도 사실 가져갈 게 너무나 많아요.
0: 네.
1: 물론 이제 fight over는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stop, ing.
0: ING.
1: 얘는 제가 뼈대가 되는 패턴들. 패턴은 사실 많은데요. 그
0: 네.
1: 중에 제가 사실 정해놓은 게160몇 개가 있어요. 정말 이것만 알아도 영어 웬만큼 다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뼈대 패턴이라 불러요. So, frame patterns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stop ing 하는 것을 멈추다. So, stop fighting over me. 이건 이미 싸우고 있을 때 그걸 그만두라는 얘기가 되겠죠.
0: 저는 그래서 정말 헷갈릴 때, stop fighting도 있지만, 사실 stop 다음에 to가 올 때도 있잖아요.
1: 네.
0: stop to는,
1: 좀 달라요.
0: 그래서 너무 헷갈려요.
1: stop to는 멈추는데 뭘 하기 위해 멈춘 거예요. Okay? So
0: 아.
1: I stopped to 뭐가 있을까요? 멈춰서 뭘 하는 게 있을까요?
0: 배고파서.
1: 뭐, I was walking and I stopped to eat something.
0: 뭘 먹기 위해 멈췄네.
1: 그렇죠. 그래서 목적이 돼 버리기
0: 아.
1: 때문에 그것도 뭐 목적이다 뭐 이렇게 쓰는 거 의미가 없고요. 계속
0: 해봐야
1: 말해봐야
0: 돼요.
1: 돼요. 네. 아,
0: 에.
1: 이거는 진짜 진리예요. 그냥 반복해서 쓰는 게 최고입니다. 네. 일단
0: 네.
1: 하지만 기본 이론은 알아야겠죠.
0: 그쵸,
1: So
0: 그쵸.
1: stop fighting over me and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여기서도 또 하나 과거 진행형이에요.
0: 네.
1: Because 과거의 한 시점에 혹은 그 근처 때 근처에 앞뒤로 한참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0: 싸우고 있었던 거네요.
1: That's correct.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Stop fighting over me.
0: Stop fighting over me.
1: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0: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1: Alright, 자, 본문도 갈게요.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Alright, 두 문장 또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problem?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마유랑 조시가 싸웠어.
0: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1: 아니, 문제가 뭐였길래?
0: What was the problem?
1: 그죠, 과거형을 썼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2: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problem?
2: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이 패턴 잊지 마유.
1: 아름다웠어요.
0: 왜냐면 제가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1: 네네.
0: 이때쯤 약간 졸렵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예.
1: 이때 다시 한번
0: 맞아요.
1: 에너지 끌어
0: 올려.
1: 됩니다.
0: 제가 좀 깨워드리려고 한번 노래를 넣어봤어요.
1: 다들 집중하셨을 거예요.
0: 집중.
1: Alright. 자, get into a fight. 오케이, 싸움에 휘말리거나 싸우다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
0: 네.
1: 있었죠. 자,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0: 네.
1: 나 어제 싸움에 휘말렸어. 과거형이에요.
0: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1: 그렇죠. get이 아니라 got.
0: Mm-hmm.
1: 자, 다시는 싸우지 마. 다시는 싸움에 들어가지 마.
0: Don't get into a fight.
1: 다시.
0: Don't.
1: 아니, 그게 아니라
0: don't
1: 다시는
0: get into a fight again.
1: Again.
0: Oh, yes.
1: 다시 읽어야죠.
0: 오케이, 오케이.
1: 세 번째입니다. 마유랑 조시가 싸웠어.
0: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1: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Don't get into a fight again.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What was or were 명사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뭐였길래 뭐가 문제였니?
0: What was the problem?
1: 그죠? What was the problem? So how about this? 질문이 뭐였니? 어, 저 질문이 뭐였죠?
0: Oh, what was the question?
1: 그렇죠. What was the question? Right. Mm-hmm. 세 번째. 어, 이번에는 복수 같은데요.
0: 네.
1: 이유들이 뭐였어? 그 이유들이 뭐였니?
0: What were the reasons?
1: 그렇죠. What were the reasons?
0: Mm-hmm.
1: Ye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question? What were the reasons? 오,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4: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3: What was the problem?
4: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2: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0: Oh, what was the problem?
2: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Only cookie?
2: They love food.
0: Yeah.
1: Yes. Ah, you guys did.
0: 역시나 우리 시청자
1: job.
0: 여러분들 정말 너무 잘 따라와 주세요.
1: 너무 좋아요.
0: 네. 네.
1: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0: 나 제니 옆에 앉아 있어 라는 문장이었죠. I am sitting next to Jenny.
1: There you go. Next to를 사용했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바로 what was 아니면 what were 명사 그렇게 사용을 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어, 답이 뭐였어? 답이 뭐였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0: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영작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그것을 낭독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진짜 내가 연기를 하듯이 가는 거 엄청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그쵸?
1: 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1: 그쵸.
0: 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말다툼을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한 거예요. 근데 그 둘을 아는 친구로서 사실은 이런 건 안 좋다고 보거든요. 아이, 그래, 걔 이상한 애야. 옆에서 막. 뭘까? 거둔다고
1: 거.
0: 할까?
1: 예, 싸움을 부추기죠. 예.
0: 그럴 수가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아, 오해가 있지 않을까?
1: 그쵸.
0: 뭐 화해를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 싸움을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0: 네.
1: 오히려 이렇게 싸움을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 붓는 격으로 이렇게 서로 싸울 때 야, 걔 그래 그렇더라 막
0: 그렇죠.
1: 이러면은 조금 더 차이가 서로 안 좋아져요.
0: That's right. 예. 자, 그래서 말다툼 후에 어색해진 두 친구라고 해서요. 그 뭐 제 3자 친구는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오늘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야, 이게 영어 배우는 게 아니라 인생도 배우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요.
0: 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너희 괜찮아? 둘이 어색해 보여.
1: 오,
0: 제3자 친구가 얘기를 한다던가 그게 우리의
1: 그쵸.
0: 미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가서 걔랑 오해 풀어. 아,
1: 어,
0: 좋은 친구가 돼주는
1: 그래도,
0: 거예요.
1: 좋네요. 아,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어색한 친구 사이가 영어로 더 어색해질지, 아니면 좀 괜찮아질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0: 오케이. 짜잔.
1: 도전! 아니, 뭐야, 둘이 괜찮아? 아유, 둘이 어색해 보여.
0: What did you say?
1: 너네 relationship is okay? So, 뭐지? 둘이 어색해. So, 아, 어색하다. 약간, like that. Why?
0: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1: 응?
0: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little
1: Argument.
0: fight.
1: Little fight. 그러지 말고, 가서 걔랑 오해 풀어. 가서, 걔랑 오해 풀어.
0: Break up.
1: No. Go and talk. Talk, please understand. 응? Say like that. Yeah.
0: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Makeup, 그치?
0: I should make
1: Makeup?
0: up with her. Yeah.
1: Makeup?
0: No.
1: Makeup?
0: Make up the relationship. Make it
1: Relationship?
0: good again.
1: Good, 그치?
0: Me, I should. I
1: better
0: should.
1: than. Yes. Go.
0: What should I say? Okay.
1: Yeah.
0: 네.
1: 아유.
0: 자, 아이고, 어떡해요. 그래도 좋은 친구 역할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1: 그래요,
0: 거고. 자,
1: 그래요.
0: 오늘은 진짜, 새로운 어휘나 표현 반,
1: 응?
0: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거 복습 반. 그래서 약간 매운맛 반, 뭐, 프라이드 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1: 아,
0: 생각하시면 돼요.
1: 반반 무만이 느낌.
0: 그렇죠?
1: 네.

0: 네.
1: Alright,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3: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2: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3: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1: 자, 오늘의 대화문 미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아무래도 눈치가 있잖아요.
0: 그쵸.
1: 근데 저 친구 둘이 요즘에 이상해. 말이 없어요.
0: 오.
1: 그래서 너희 괜찮아? 둘이 이렇게 어색해 보여.
0: 아.
1: 요거를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0: 네.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너희 둘다 보여. 어색해 보여. 그럼 어색하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1: 맞아요.
0: 야, 어색하다를 저는 진짜 영어로
1: 한 번도
0: 한
1: 들어본 적이
0: 번도
1: 없네요.
0: 들어본 적도 써본 적도 없으니까 되게
1: 아하,
0: 생소한데요?
1: 그렇죠.
0: 둘이 안 친해 보여. 안 친해 보여로 갈게요,
1: 오케이,
0: 그러면은.
1: 오케이, 오케이.
0: 예, unfriendly. 예, miss friendly 할래다가 friendly.
1: 오케이.
0: Lee까지 할까요, 그냥?
1: 오케이.
0: 예.
1: 자.
0: 형용사 느낌으로. 예.
1: Friendly 한. 오케이, 오케이. So,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어차피 들렸기 때문에 제가 삐삐
0: 네.
1: 처리하겠습니다. 이 단어,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0: 왜요?
1: Awkward.
0: 아! 아, 이거 우리 예전에 했는데요?
1: Yes. 어색한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awkward고요. 제가 안
0: awkward.
1: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가끔 가다가 스펠링을 잘못 쓸 때가 있어요.
0: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1: WKW, right? So
0: 예.
1: 이게 어떨 때는 잠깐만 AK를 바로 써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원어민들도 그런 스펠링 같은 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스펠링 항상 오타가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맞춰야겠죠. So 발음할 때 awkward. K가 약간 된 소리가 나요. 그래서 awkward가 아니라 awkward. awkward.
0: Awkward.
1: 이 정도의 느낌. 조금 된 소리. 이거는 일부러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나야 되는 겁니다.
0: 네.
1: awkward, awkward. 자, 여기 지금 너희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너희, 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0: 너희요? You guys.
1: You guys,
0: Yeah.
1: right? Okay. 자, you guys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공식 상황에서도 여전히 친근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할 때도 you guys를 쓰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0: 네.
1: 그렇죠. 제가 와가지고, 뭐, 슬기 씨하고 슬기 씨 친구분들인데, 친구분들도 다 여성분이에요. 그랬을 때,
0: 네.
1: hey, you guys.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0: 네.
1: you guys로 너희, 여러분, 복수로 얘기를 할 때는 성별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주어 특이하게 썼네요. 그 뒤에 뭐죠?
0: 유튜브.
1: You too. 이해
0: 유튜브?
1: 가능하여? 가능하나요? 할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0: 우와.
1: 그래서, 너희 두 명, 너희 둘 얘기할 때, you too.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신혼여행을 어떤 신혼부부가 갔어요.
0: 네.
1: 그랬을 때, 뭐, 거기에 로컬 분들,
0: 응?
1: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Oh, are you too? 뭐, 이런 식으로, right?
0: 네.
1: Newlyweds, right? So, 두 명을 딱 꼬집어서 얘기할 때, 이렇게. 그럼, 너희 셋은?
0: You three.
1: You three?
0: Yes. 당연히 you three죠. You two.
1: 아.
0: You two가 너희 둘인데.
1: 오케이. 반전은 없습니다.
0: 아.
1: 네. You two, you three. 근데 이 이상은 보통 부르지는 않죠. 이 넘어가면. 네.
0: 연기력이 너무 조금 부족해요.
1: 아, 잠깐만요.
0: Three?
1: 저 지금 되게
0: 예.
1: 칭찬받을 줄 알고 약간 흥분했었거든요. 네.
0: 아니에요. 죄송해요. 분발 좀 부탁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예.
1: 차갑지만, 냉정하지만, 좋은
0: 네.
1: 걸로. So, you three, 이거 넘어가면 보통 그냥 you guys 하면
0: You
1: 되겠죠.
0: guys.
1: 그쵸? 자, 그런데, 그렇다, you girls도 있어요. 근데
0: 아.
1: you girls는 그렇다고 해서 남녀 섞인 거 아무거나 된다는 아니에요. 희한하게도 you girls, 이렇게 you ladies, 이거는 무조건 여자들만 있을 때. 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you two look awkward라고 했습니다. awkward가 아까 품사 뭐라고 했죠?
0: 품사 형용사.
1: 그렇죠.
0: 네.
1: 어색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그 앞에 동사 뭐 있죠?
0: Look.
1: look. look 형용사 패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형용사해 보이다. 어떤 특정한 상태로 겉에서 봤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행복해 보이다는 뭐예요?
0: Look happy.
1: Alright. 그러면 화나 보이다.
0: Look mad.
1: Mad, right?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너희 둘 행복해 보여. 너희 둘
0: Oh,
1: 행복해 보여.
0: you too look
1: 와,
0: happy.
1: 너무 멋있어요. 제대로 썼어요.
0: Yeah.
1: You two look happy.
0: Mm-hmm.
1: 자, 이번에는 질문형인데 질문형에서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까 mad 있었죠?
0: Yeah.
1: 내가 화나 보이니? 나

0: 거예요.
1: 아, do I look mad?
0: 딱! 눈물.
1: 오.
0: 이제 저번에, 그러니까 look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1: 네.
0: 일반 동사죠.
1: 응?
0: So am I look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Right? 일반
1: 그쵸. 오.
0: 동사니까 질문할 때는 부동사.
1: do.
0: So do I look mad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형용사 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am I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슬기
1: 맞습니다.
0: 씨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계속 이거 가끔 맞춘 것도 아니에요. 연속으로 틀렸었어요.
1: 아, 그때는 도통 감이 오질 않았어요.
0: 그래다가 최근에 한번,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최근에 한번 그걸 맞춰서 제가 막 눈물이 진짜 날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또 바뀔 수 있을까 했는데, 오, very nice. 자, 슬기 씨만 제가 칭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헷갈리는 걸 오히려 더 건드려줘야 됩니다. 오케이?
1: 하하.
0: Very nice.
1: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0: Yes.
1: 이런 상황에서 진짜로 한번 울어주세요.
0: 아, 제가 한번 울까요?
1: 예.
0: 아,
1: 그게
0: 알겠습니다.
1: 필요할 것 같아요.
0: 미리 좀
1: 예.
0: 뭔가를 좀 치고 와야 될것 같았는데. 아, 계속 눈물 난다고는 했는데.
1: 예.
0: 알겠습니다.
1: 말뿐인 게될수
0: 말문이었죠?
1: 있으니까요.
0: 네.
1: 예.
0: Yes. 읽어볼게요. You two look happy.
1: You too look happy.
0: Do I look mad?
1: Do I look mad?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1: Are you guys okay? You too look awkward.
0: 자, 이랬을 때 예전에 했었던 거 살짝 복습 들어갈게요.
1: 네.
0: 바로, 아, 그냥 약간 말다툼했어. 자, 말다툼, 말싸움이네요.
1: 그쵸,
0: 그쵸?
1: 그쵸. 그래서 fight이 아니라 argument가 나온 것 같아요.
0: Yes.
1: We just had argument.
0: 네.
1: 그냥 우리 약간이 들어가야
0: 약간 작은, 약간,
1: We just had a bit.
0: 오.
1: A bit. A
0: 오케이.
1: bit argument.
0: 오케이.
1: Yeah.
0: Alright. 자, a bit argument. 괜찮은데, 그걸 이렇게 쓰려면, a bit of,
1: A bit
0: a
1: of.
0: lot of, 이 것처럼 of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 아.
0: so 여기서는, we just had a
1: A
0: little
1: little.
0: argument.
1: 아.
0: a little 같은 경우에는, 명사 앞에 바로 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little 하면 약간의 실제로 작은이 될 수도 있고요. 말다툼하다. 지금 argument란 명사가 나왔죠.
1: 네.
0: 동사 뭐 나왔어요?
1: Had.
0: That's it. Had, right? So 현재형으로 돌려서 have an argument라고 얘기를 하면 말다툼하답니다. 이거 argument 여러분들 사전 찾잖아요. 논쟁 또 이렇게 나와요.
1: 아,
0: 그러니까
1: 그쵸.
0: 아, 이거는 뉴스에서나 쓰는 거구나 이럴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 그냥
1: 네.
0: 말다툼, 말싸움입니다. Right? So have an argument이라는 거 덩어리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 사실은 argue라는 동사를 써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누나가 둘이 있었나 봐요.
1: 오.
0: 나의 누나들이 말다툼을 했어. 오케이? 우리 누나들 나 말다툼했어.
1: My sisters had an argument.
0: 그렇죠. My sisters had an argument. How about this? 나 말다툼했어. 근데 여기 조금 더 추가해 볼게요. 난 말다툼했다. 내 친구와. 그러면 어때요?
1: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s.
0: 아, with가 핵심이었죠. Very nice.
1: 네.
0: So I had an argument with my
1: My friend.
0: friend. So 본인이 뭔가 말다툼 누구랑 한 적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with 뒤에 있는 걸로 바꿔서 연습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1: 네.
0: 읽어볼게요. My sisters had an argument.
1: My sisters had an argument.
0: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1: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0: 네. 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have an argument 대신에 have a 뭐라고 해도 의미는 사실 같죠? 간단하게.
1: 아하. Fight.
0: Okay.
1: Yes.
0: Alright.
1: 네.
0: F-I-G-H-T. Okay, 스펠링 좋아요. So have a fight도 말싸움하는 겁니다. 그런데
1: 네.
0: fight 여기서 이렇게 fight으로 쓰면 말싸움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뭔가 물리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1: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0: 네, 자, 이랬을 때
1: 네.
0: 참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서 걔랑 오해 풀어. 그러니까, 맞아, 걔 이상해.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1: 네. Clear things up with her. 정말 느낌이 오지 않는 처음 보는 것들이.
0: 맞아요. 이게 처음 나

0: 정답? 맞습니다. 오케이. Okay. Go
1: 와우.
0: and do something. Go and do something. 가고이지만 실제로는 가서 뭐 해라.
1: 네.
0: 자연스럽죠? So go and do something. 자, 명령어로 이거는 너무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그죠? 아, 가서 뭐 해. 가서 뭐 해. Right? So 예를 들면, 가서 손 씻으렴.
1: 네.
0: 아이에게 가서 손 씻으렴. 어떻게 해요?
1: Go and wash your hands.
0: 그렇죠. Go and wash your hands. 그래서 자, 이것도 많이 쓸수 있죠. 가서 너 숙제 맞춰. 끝내.
1: Go and finish your homework.
0: 오, beautiful.
1: 맞아요?
0: Very,
1: 와우. 맨날
0: nice.
1: 쓰는
0: 네.
1: 말이거든요.
0: 이게 항상 go and가 명령어로만 쓰는 건 아니지만,
1: 네.
0: 대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Okay? So,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Go and wash your hands.
1: Go and wash your hands.
0: Hey, go and finish your homework.
1: Go and finish your homework.
0: 확실히 두 번째 많이 해보시긴 할
1: 많이
0: 만해요.
1: 해봤어요.
0: 굉장히
1: 예.
0: 매끄러웠어요.
1: 그쵸?
0: 네.
1: 딱 박혀 있어요.
0: 네.
1: 예.
0: 자, 다음에 덩어리 표현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 이 things를 잠깐 먼저 볼게요.
1: 예.
0: 여기 things는 것들 아니에요? 것들,
1: 겉들이죠,
0: right?
1: 겉들.
0: 지금 몇 개가 있다고 저기 나와 있어요?
1: 여기요? 몇 개네요? 5회.
0: things
1: 가서?
0: 앞에 몇 개라고 나와 있나요?
1: 아니요.
0: 안 나와 있죠?
1: 네.
0: 그냥 things죠?
1: 그쵸?
0: Alright, 이렇게 특정하게 몇 개다라고 쓰지 않고 그냥 things라고 하면 두루두루 두리뭉술하게 쓰는 겁니다.
1: 아.
0: So things 이것저것.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할 때 있잖아요. Hey, how's everything? 하는 사람도 있지만,
1: 예.
0: Hey, how are things?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1: 아.
0: 인사를 할 때, 뭐 이것저것 어때 좀?
1: 너 요즘
0: 뭐,
1: 이래저래
0: 뭐
1: 어떠니? 약간
0: 사업이랑,
1: 이런 느낌. 오,
0: 기사님이요.
1: 이래저래 뭐잘 되니?
0: 뭐 사업이랑 뭐 이런 거
1: 오, 이런
0: 있잖아. 맞아요.
1: 느낌.
0: 그래서 오해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으니 내가
1: 에.
0: 대략 얘기할게란 느낌. 그래서 이것저것 좀 풀어.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쓸 때, 영어 책쓸 때도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Right.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알았으니
1: 네.
0: 여기서 아, 그러니까 이게 오해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1: 그쵸.
0: clear up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1: 네.
0: Okay. 자, clear up. Clears things up, right?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들을 푸는 거예요. 오해 같은 것들을.
1: 풀다.
0: 그쵸? 왜냐면 뭔가 맑은 날씨가 아니라 클라우디한 거예요. 막 구름이 껴 있어요.
1: 네.
0: 어둡잖아요. 그럼 뭔가 그 안에 오해가 숨어 있을 수 있겠죠?
1: 그쵸.
0: 그래서 날씨를 개게 만드는 거예요. clear up 시키는 거. 굉장히 깨끗하게. 그러면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게 보일 것이고 그걸 해결하는 거고요. 그쵸? Make
1: 예.
0: sense?
1: 근데 클리어가 클린이랑 비슷한가요? 얘가
0: 클린은 닦고 치우는 느낌이고 클린은 뭔가 답답한
1: 명백한
0: 게
1: 이런
0: 막혀
1: 건가?
0: 있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1: 아,
0: 만든다예요.
1: 깨끗한 이런 의미죠?
0: 맞습니다.
1: Clear,
0: 뭔가
1: clear.
0: 클리어 시키는 거요?
1: 그 clear이라는 뜻이
0: 아하.
1: 클린이랑 제가
0: 확실.
1: 헷갈려가지고.
0: 오케이. 클린은 정말 더럽고 깨끗한 그런 느낌인 거고요.
1: 네.
0: 클리어 하다는 것은
1: 네.
0: 뭔가가 불분명한 거를 명확하게 만든다라는
1: 명확한이야.
0: 뜻이에요. 오케이.
1: 명확한이구나.
0: 그래서
1: 네.
0: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불분명함을 클리어하게 만든다. 투명하게
1: 아하.
0: 만든답니다.
1: 네.
0: 그래서 왜 클리어 글래스라고 하잖아요.
1: 맞아,
0: 그렇죠?
1: 맞아.
0: 투명한 글래스죠. 오케이. 자, 그러면 clear things up. 어순 그대로 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네.
0: 우선 오해부터 풀자. 있잖아. 우리 말 그냥 더 이상 하지 말고 오해부터 풀자. 자, 하자가 뭐예요?
1: 하자,
0: Let's, 그 다음에
1: let's clear things up
0: 먼저.
1: first.
0: Let's clear things up first. 이러면은 더 이상 대화 전에 이거부터 하자, right?
1: 그죠.
0: 자, how about this? Clear 과거로 하면 뭐겠어요, 그냥?
1: cleared.
0: Cleared, yes. 그러면 나 그와 오해를 풀었어. 걔랑 되게 unclear한 게좀 있었거든. 근데
1: 네.
0: 그거를 좀 클리어하게 만들었어.
1: I cleared things up
0: 그와.
1: with him.
0: 그렇게 쓰면 돼요.
1: 네.
0: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1: 음흠.
0: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푸는 거 모르는 분들이 거의 90%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1: 그죠.
0: 표현을 못 들어본 분들 많은데.
1: 그죠. 저도 되게 생소했어요.
0: 그렇죠. 이제는 할
1: 예.
0: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Hey, let's clear things up first.
1: Let's clear things up first.
0: Alright.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1: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0: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0: 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응?
0: 걔랑 화해해야겠어.
1: 어우.
0: 와, 오늘 진짜 오해 푸는 거,
1: 그쵸?
0: 화해하는 거, 둘다 몰랐다면 한 번에 가는 겁니다.
1: 이런 결심조차 하는 게 또 대단하고요.

0: 예. Yeah, I make up with her. 그러네요. 화해하는 거, 약간 메이크업 하는 거.
1: 네. 약간 힌트 드리면 조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하는
0: 오.
1: 해야겠어. 해야겠어.
0: 아,
1: 하는 게
0: 해야겠네.
1: 좋겠어.
0: 아이 우든가 슈든가. 아이
1: 슈드죠.
0: 슈드예요?
1: 네.
0: 예,
1: 아이고, 제가
0: 슈드.
1: 약간 답답하려고 그래가지고.
0: 예, I should make up with her.
1: I should make up with her.
0: 네.
1: 정답 맞습니다.
0: 오.
1: Should는 그때도 두 번이나 최근에 했어요, 여러분들. Have to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느낌.
0: 네.
1: 그래서 해야지 하는 게 좋겠어, 해야겠어. 그래서 아휴, 그래, 화해해야겠다. 부드러운 말투로 또 이끌어냈고요.
0: 네.
1: 자, 오늘의 핵심 패턴은 바로 make up with someone입니다.
0: 으흠.
1: 이게 대충 이해는 가나요? 이게 왜 화해하다인지?
0: 메이크업이 사실 우리가 화장하는 건데,
1: 네네.
0: 사실 화장하기 전에 이제 저의 경우는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니까, 오! 좋아졌어. 근데 여기서 메이크업도 뭔가 더 좋아지는, 메꾸는 느낌?
1: 맞아요. 방금 그 단어예요. 메꾸는 거.
0: 어.
1: 내가 뭔가를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내가 보상을 하고, 이런 느낌,
0: 그러니까요.
1: 채워내는 느낌이에요.
0: 예.
1: So, make up with someone 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뭐 화장을 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화해하다가 되겠습니다. Okay,
0: 네.
1: so, 예를 들면, 나 벌써 John이랑 화해했어. 그럼 나는 이미 화해했다, John이랑. 어떡할까요?
0: I already made up with John.
1: 그렇죠. I already made up with John. 자,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뭐 하는 게 어때? 할 때, why로 하는 거뭐 있죠, 우리?
0: Why don't you?
1: Why don't you do something? 이러면 너뭐 하는 게 어때?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너 그녀와 화해하는 거 어때?
0: 아,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1: 그쵸?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You know,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0: 그쵸.
1: 네, 그래서 make up 이렇게
0: Yes.
1: 쓰면 되겠고요. 사실은 with를 굳이 안 써도 돼요. 만약에 주어에 뭐 you guys 이렇게 복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0: 네.
1: hey, did you guys make up?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Alright,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I already made up with John.
0: I already made up with Sean.
1: Hey,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0: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1: Alright. 자, 그리고요. 사실 그, 이거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던 추가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화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0: 네.
1: 우리 화해하고 나서 이게 상대방이 쿨해진지 아닌지 애매할 때 있잖아요.
0: 그쵸,
1: 아니,
0: 그쵸.
1: 뭔가, 이럴 때, 우리 뭐 어떻게 좀 이제 괜찮은
0: 잠깐만.
1: 거야? 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0: 그런 얘기 해야죠.
1: 그게 영어로 실제로 Are we good?
0: Are we good?
1: 이거를 꼭 물어봅니다.
0: 우와.
1: 그래서 뭔가 하고, 아, 내가 저번에 그게 오해였고, 저거면서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 했을 때, Hey, are we good? We good, we good?
0: We
1: 이렇게 얘기를
0: good.
1: 해요. Oh, yeah, we good, we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우리 화해한 거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때 이제 얘기가 풀리게 되는
0: 너무
1: 거죠.
0: 똑같다. 한국이야.
1: 똑같죠?
0: 우리도 그래요. 잠깐, 우리 이제 화해한 거지?
1: 맞아요,
0: 막
1: 맞아요.
0: 이렇게 얘기해, 쭈뼛쭈뼛.
1: 근데 이것도 분위기 잘 봐야 돼요. 상대방은 안 풀렸을 때 내가 We good, right? We good! 이러면 약간
0: 아직 나는 그렇게까지는 좀 힘든데. 이럴 수 있어요.
1: 너 지금 무서웠어요. 조심해서
0: 그렇죠,
1: 써야겠지만.
0: 그렇죠.
1: Alright,
0: 상황
1: 네,
0: 봐가면서.
1: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나중에 뭐 알아두시면 영화에서 이거 들리네 할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0: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까요?
2: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너희 괜찮아? 둘이 어색해 보여.
0: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1: Right. 두 번째는요. 에이, 가서 걔랑 오해 풀어.
0: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주세요.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2: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3: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2: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Look 형용사. 이거는 왕초보 영어에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패턴이
0: 맞아요.
1: 아닌가.
0: 맞아요. 익숙합니다.
1: 근데 익숙해서 아, 나 이제 지겨워. 딴 거 할래. 이럴 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은 신호인 게 네. 그만큼 잘해졌다는 거거든요. 오우. 자, 가보겠습니다. 너희 둘 행복해 보여.
0: You two look happy.
1: 그렇죠. You two look happy. 어? 둘이, 너희 둘이 어색해 보여.
0: You two look awkward.
1: You two look awkward. 세 번째. 나 화나 보여?
0: Do I look mad?
1: 그죠. Do I look mad? Right? Do I look hungry? 막 이러면서. 네.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You two look happy. You two look awkward. Do I look mad? 오케이, 다음은요. Clear things up.
0: 이거
1: 한번 가볼게요. 보고하셔도 됩니다. 아, 우선 오해를 풀자. 오해부터 풀자.
0: Let's clear things up first.
1: 오, 좋아요. 두 번째, 나 걔랑 그와 네. 오해 풀었어.
0: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1: 그렇죠.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네. 하나 더요. 가서 걔랑 그녀라고 할게요.
0: 네.
1: 가서 그녀랑 오해를 풀어라.
0: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All right. 읽어볼게요. Let's clear things up first.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All right.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5: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4: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5: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2: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0: Oh,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2: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Okay.
0: Yeah, go, go, go.
1: Wow, great job, you guys.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나 뭐 웃긴 거 봤어. 나 뭔가 웃긴 거 봤어.
1: 나 장난 아니야. 네. 그래서, 네.
0: 이 문장이었는데요. Uh-huh. 이 문장, 와, 어떻게 표현할까 늘 궁금했는데. Right. I saw something funny.
1: 아, I saw... something. 그리고 형용사 뒤에서 이제 꾸며졌네요. Funny.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Clear things up. 이거는 패턴이라기 어떻게 보면은 패턴보다는 표현에 가까운데요.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
0: 어허.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오해한다든가 무슨 싸움을 한다든가 말다툼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상 표현에 가깝죠, 그렇죠?
0: 그렇죠.
1: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끼리 특히나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Alright.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를 패턴으로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일이 생소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핵심 패턴은요, 바로 I am new to 무엇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생소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핵심 문장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저요, 신입사원이에요 라고 해서 그 일이 지금 생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어떠한 것이 생소하다? I am new to 무엇? 어떻게 문장이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 새롭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명으로 표현을 했어? 그쵸, 바로 무엇 is new 혹은 무엇이 복수일 때는 무엇 are new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와, 그게 새롭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요, 저는 새롭습니다 라고 해서 I am new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제가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에 있어서, 어떠한 것에 있어서 정말 새로워서 생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전치사 to를 붙여서 I am new to 무엇 하면은 이 무엇 자리에 분야라든지 어떠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그 일, 그 관련된 것들이 정말 새로워서 생소합니다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너무 새로워서 생소한 분야입니다. 생소한 일이에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쓸 수 있는 I am new to 무엇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요, 신입사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지금 제가 생소해요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I am new to 무엇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라고 해서 I am new to the job 혹은 그 회사에서 제가 처음입니다. 그 회사가 생소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am new to the company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 신입사원이에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new to the company. 한 번만 더. 시작. I am new to the company 라고 해서 저 신입사원입니다 라는 표현 I am new to the company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저 지금 이 도시가 처음이에요. 저 여기가 처음이에요. 저 여기 아직 좀 생소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동네가, 이 도시가 처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this city를 넣으세요. I am new to this cit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쵸, 전 아직 이 동네가 생소해요 혹은 저 여기 아직 처음입니다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new to this city. 한 번만 더. 시작. I am new to this city 라고 해서 저 여기가 처음이에요. 저 여기 아직 생소합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저 이 일이 생소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방금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신입사원입니다 라는 표현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일이 아직 좀 생소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this job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I am new to this job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아직 손에 안 익어가지고 좀 생소합니다 라는 의미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0: 찾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m new to this job. 한 번만 더. 시작. I am new to this job. 해서 전 아직 이 일이 생소해요. 아직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런 표현들 I am new to this job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저 그 분야는 아직 생소합니다. 그 분야가 처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개 분야라는 거는요, subject 혹은 field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분야를 학문으로 얘기를 할 때는 subject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일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는 대개 field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field는 원래 들판이지만, 그쵸? 회사 용어에서 여러분이 아 내가 그 필드, 저 필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아직 그 분야는 좀 생소합니다. I am new to the field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new to the field. 한 번만 더. 시작. I am new to the field. 라고 해서 그 분야가 생소하다 라고까지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생소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I am new to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장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들을 여러분이 저 그거 좀 생소해요 라고 할 때는 I am new to it으로 얘기를 하는 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I'm new to the company. I'm new to the company. I'm new to this city. I'm new to this city. I'm new to this job. I'm new to this job. I'm new to the subject. I'm new to the subject.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해서 좀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문장을 길게 늘려볼 수 있는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저 신입사원입니다 라는 거, 그쵸? 바로 I am new to the company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신입사원이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그것이 생소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그쵸? 바로 Are you new to 무엇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신입사원이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Are you new to the company?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Are you new to the company?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new to the company?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신입사원이세요? 라는 질문 되고 Are you new to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그 일이 처음이세요? 혹은 이 도시가 처음이세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I am new to 무엇으로 여러분이 또 답변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 제가 그 분야가 아직 생소하거든요 라는 걸 I am new to the field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을 살짝 과거로 되솔려 가지고요, 아 저요 그때 그 분야가 생소했었어요 라고 과거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여러분이 생소할 때는, 그쵸? I am new to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 과거에 제가 생소했습니다. I was new to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저 그 분야가 생소했습니다 라는 답변 I was new to the field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was new to the field. 한 번만 더. 시작. I was new to the field라고 해서 과거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I was new to 무엇으로, 현재로 얘기를 할 때는 I am new to 무엇으로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어떠한 분야, 어떠한 일 혹은 정말로 이제 지금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 그런 것들의 생소에서 처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am new to 무엇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자,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미 도전 여러 번 해봐서 그걸로 다 정리가 됐으면 그 이전 것도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10분 동안만 마음을 비우시고요. 편하게 출발하시면 됩니다. The first step is, as you know,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3, 2, 1. Did you give it a shot? 한번 해보셨나요? 자, 같은 뜻이요. Did you give it a try? Did you give it a go? Did you give it a shot? 같은 표현입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다,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외우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You're wasting your time, okay? If you're just trying to memorize what is given to you. 그냥 주어진 걸 외우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 필요한가,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굴 믿어야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어떻게 알아가 포인트고요. 누구를 뭐뭐 해야 될지. 그러면 후까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미 힌트는 드렸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How do you know? 너 어떻게 알아? Who 다음에 뒤에 동작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How do you know의 발음은 How do you? How do you? 처럼 들려요. 자, 요거는 외워봐야 포인트가 없으니까 외우라고 드린 게 아니고, 아, 도전해보고 힌트를 얻어보자. 실제 연습은 어디서 이어집니까? The real practice is waiting for you, right?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 어떻게 하라는 동의라고요. 뭐뭐 할지, 누구누구누구도 다 똑같습니다. 아, 동사 하나만 바꾸면 되는구나.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사실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동작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자신이 없을 때, 너는 어떻게 하는 거야? 비결이 뭔데? 혹은 그거 확신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느낌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 How do you know? 다음에 who? 간단하죠. 근데 믿다라는 걸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까지만 쓰면. 그래서 뒤에 trust를 쓰는데 그걸 연결해야 되니까 to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How do you know who to trust? to가 없다면 누구를 뭐죠? 이게 믿다 누구 알아. 이상하잖아요. 누구를 믿는 것을 알아. 라고 해서 바로 who to trust. 됐죠? 네, 그 다음에 누구를 뽑아야 될지 어떻게 알아? 뽑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ick, 고르다, choose도 있고요. 아니면 뭐 elect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단어 한번 choose 써볼까요? 뭐 pick 쓰셔도 상관없고요.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who to pick? How do you know who to choose? 됐습니다. 누구를 초대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 이제 다시 쓸 수 있겠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한번 먼저 볼까요? 그러면 your turn. 자, how do you know who to invite? 맞습니다. 아, 전부 다 여기에 있는 후가 초대하는 그 사람, 고르는 누구, 신뢰하는 누구. 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뒤에 아무도 없어도 되는 거구나. 왜? 앞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vote fo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How do you know who to vote for? How do you know who to vote for? 뭐 선거는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믿는 사람을 그렇게 뽑으면 되는데 평소에 하는 말과 언행이, 그렇죠? 행동이 일치하는가, 거짓말을 하고 표 얻을 때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기 한 말 다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 이런 것만 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How do you know who to vote for? Who to vote for?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발음은요, who 다음에 나온 to는 who로 처음 들립니다. who로.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요거를요, 여러분

네 가지인데 바로 기회 드릴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될지 어떻게 알아? Your turn. 네, who to? 이거죠. How do you know who to trust? 누굴 뽑아야 될지 어떻게 알아? Your turn. 네, how do you know who to choose? 누굴 초대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How do you know who to invite? 됐고요.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 자, 투표해요. 자, 여러분, your turn. 네, how do you know who to vote for? 됐습니다. 그러면 더 한번 연결해 볼까요? Step 2. 이 상황에서 누굴 믿어야 할지 어떻게 아는데? 다 나왔잖아요, 이미. 느낌, 어감, 누언스라고 하죠. 예, 누언스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How do you know? 됐어요. 되게 쉽죠. 누굴 믿어야 되는지. Who to trust? 간단하죠? 아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in this situation. 아, 멋진 말인데 그냥 쭉 연결되네. How do you know who to trust in this situation? 빨리 하면, Hey, how do you know who to trust? Who처럼 들려요. Who to trust in this situation?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누굴 뽑아야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How do you know who to choose? 아까 나왔잖아요. How do you know who to choose? 자,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위해서니까 for this project, for this project.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맨 마지막으로요, 바로 이거죠. 결혼식에 누구를 초대할지 어떻게 알지? 누구를 초대하고 누구를 빼고 다 오라고 하면 너무 저기고 민폐가 될까봐 오히려 그분들한테. 그래서 예, 사실은 뭐 요즘에는 가장 적게 적은 예, 그런 조그마한 하우스 웨딩 스타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보리밭 가서 이렇게 결혼 예,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실용적이고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굴 초대해야 될지 How do you know who to invite? How do you know who to invite? 그 다음에 어디를 초대하는 거예요? Invite에 걸리는 거예요. Invite 사람 to your wedding.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여기 이미 나왔으니까 Who to invite to your wedding? Who to invite to your party?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try it again.

Let's check it out in a dialogue for the last time. 한번 가볼까요? 이 상황은, 그쵸? 이 상황에서 누굴 믿어야 될지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빼놓고는 다 일단 의심을 해봐. 자, 그러면 How do you know who to trust in this situatio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n this situation 됐고요. 그랬더니 반응은요. 의심하다가 뭐예요? Doubt예요. Doubt everyone. 너를 제외하고 except yourself. 다른 말로 하면 벗입니다. 벗이 그러나 했든 말고 제외하고의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의심에서 시작되지만 한번 믿으면 또 신뢰를 줘야 되겠죠? 여러분, if you don't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알겠죠? 네. 다음에 여러분, 주위 분들과 많이 나눠주시고요. 좋은 에너지도요. 멋진 하루,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고!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우 장은숙입니다. 모임에서 갑자기 자기소개를 시켰을 때 막 서둘러 무슨 말 하지? 이러다가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들어오시죠. 대부분 그러세요. 네.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어디 사는지 뭐 궁금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매력적으로 자기소개를 하려면요. 요즘 유행하는 스피치를 좀 알면 좋아요. 1980년대에는요. 큰 소리로 주장하는 약간 웅변형 스피치가 인기였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는 깔끔하고 정리된 느낌의 아나운서 스피치가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감성 스피치, 공감 스피치 이런 인간미가 느껴지는 소통형 인간적인 스피치가 주류를 이뤄요. 자, 그럼 이런 소통형 인간적인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 이것 또한 스피치의 시대적 흐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웅변형 스피치가 각광받던 시대에는요. 멋있게 보이려고 말하기를 위해서 명언, 책의 한 구절 이런 걸 막 기억하고 다녔어요. 어르신들이 나와서 책의 한 구절을 막 얘기하거나 명언을 막 얘기하면서 화두를 탁 던지고 말을 시작했던 그 시절. 네. 하지만요. 요즘 그런 스피치 하면 사람들이 별로 공감하지 않아요. 요즘 인기 있는 김미경 씨, 김창옥 씨 이런 분들 스피치 보면 어때요? 막 멋있는 말 하나요? 아니죠. 예. 네. 본인의 얘기, 본인이 겪은 에피소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방청객의 사연을 듣고 뭐 재미있는 표정으로 막 같이 웃고 같이 흥분하고 뭐 때로는 속 시원하게 막 대신 화도 막 내주죠. 이렇게 소통형 인간적인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인간적인 말하기 그리고 공감하며 말하기가 그 키워드입니다. 자, 우선 인간적인 말하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인간적인 말하기는 앞서 말한 것처럼 멋진 명언도 책의 한 구절도 아닌 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방송국 입사하는 이력서 쓸 때도요. 아, 저는 이러이러한 EBS가 너무 멋있고 너무 좋고 이래서 전 여기 너무 들어오고 싶어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 훨씬 진솔해져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저는 EBS 어떤 프로를 보면서 자랐고요. 제가 어릴 때 외롭고 그럴 때 EBS 어떤 프로가 저의 친구였어요. 이런 에피소드를 넣고 이력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굉장히 진솔하고 이 사람의 말이 뭔가 가짜가 아니라 진심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왠지 뽑고 싶어지는 그런 이력서가 됩니다.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과 금방 가까워져요. 그리고 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성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줍니다. 자, 우선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나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소개할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슬로건을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슬로건이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저의 슬로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배워서 남 주는 것이 행복인 스피치 디렉터 장은숙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해요. 왜냐고요? 요즘 저는요, 27년간의 성우 경력을 통해서 얻은 이 노하우를요, 성우 지망생 또는 성우 후배들, 그리고 말을 잘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막 나누어주는 게 성우로 활동하는 건 못지않게 의미 있고 행복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이 고추장 비법을 아주 행복하게 마구마구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슬로건을 그렇게 정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슬로건을 만들면 좋을까요? 스피치 공부, 또 자기소개, 이런 것들을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MBTI는 I인, 내향인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은 잘하고 싶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네. 보통 이 스피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보면 거의 아이가 많으세요. 왜냐면 이들은 원래 말을 잘하니까 스피치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말을 잘 못하니까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이 많아요. 네. 그래서 스피치에 대한 관심은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맞게 재미있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나를 한번 소개해 보세요. 이 슬로건은요,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요, 나를, 자신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지속해서 사용하면요, 나도 믿고 또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 슬로건의 이미지로 나를 인식할 거예요. 어머, 저 사람 아인데 말은 잘하고 싶은 누구누구씨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공감하며 말하기입니다. 뭔가 공감해야 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공통적으로 즐거워하는 어떤 화두를 찾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는요, 이 모임의 사람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을 찾아야 해요. 뭐, 예를 들어서요, 혹시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고 하면 막 덜덜 떨려서 염소 소리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인데요. 자꾸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요. 이럴 거면 그냥 정면 돌파하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장쌤이 그렇게 재밌게 스피치를 가르치신다고 해서 그냥 한번 나와봤어요. 깔깔깔깔.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라서 어머, 나도. 나도 저렇게 떠는데. 나도 저렇게 엄숫소리 나는데. 저 사람도 나랑 똑같구나 하면서 호감과 동질감을 느낄 겁니다. 인생은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요, 왠지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쵸? 근데 실수한 얘기, 또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한 이야기, 이런 거 들으면 어때요? 갑자기 마음의 거리가 확 가까워지고, 굉장히 친숙해진 것 같고, 막 이렇습니다. 물론, 나를 어필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나의 이력이나 성과물, 뭐 이런 거 말해도 좋지만요. 예를 들어서요, 50년 차에 저명한 뇌과학자라고 합시다. 이분이, 50년 동안 아직도 인간의 뇌를 공부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겸손하고 위트 있게 자신을 소개한다면요. 엄청 매력적이겠죠? 근데 반대로, 50년간 이런 업적도 남기고 이런 업적을 남긴 누굽니다. 라고 말한다면, 앞서 소개한 것보다는 좀덜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자기소개에서 내가 이룬 업적만 막 나열하거나,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홍보하듯이 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 객관적인 정보 나열은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거리감을 만들어요. 네, 그런 거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남처럼 보게 되죠. 그런데, 나랑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확그 사람한테 호감을 갖고 매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듯이, 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신을 평범하고 때로는 부족한 존재로 인정하고 또 혹시라도 막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하면 이때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제가 인풋이 참 많아요. 이런 식으로 공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거는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그리고 태도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자, 오늘은 어떤 자리에서도 말 잘하는 실전 훈련법 마지막 시간으로요. 모임에서 주인공이 되는 자기소개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네. 배워서 남 주는 게 행복인 스피치 디렉터 장은숙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슬로건을 앞에 붙여서 본인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모임의 구성원들이 가장 공감할 이야기로 나를 소개하세요. 분명 모두의 호감을 사게 될 거예요. 이 말하기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예술일까요? 아니면 소통의 수단일까요? 누구나 말을 하죠. 그리고 누구나 그림도 그리고 누구나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누구나 하는 말, 누구나 하는 그림, 그리고 누구나 하는 노래를 예술이라고 하진 않죠. 네. 하지만 그 말이, 그리고 그림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그래요, 예술이 됩니다. 일상에서 하는 말은 그냥 말이지만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말은 예술이에요. 그쵸? 네. 나에게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지? 나는 말로 무엇을 이루고 싶지? 이렇게 목표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말에 대한 나만의 철학을 세우시면요, 말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실 겁니다. 우선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소중히 듣게 돼요. 그리고 나의 말도 어떻게 하죠? 네, 더 신중하게 하게 될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면 선생님의 말에 대한 철학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에게 말은 이타심이에요. 국어사전에 이 이타심의 뜻이 남을 위하거나 이롭게 하는 마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말은 항상 상대를 향합니다. 그쵸? 내가 지금 말할 때 지금 우리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상대를 향하는데요. 종종 혼잣말도 하죠. 네, 혼자 하는 혼잣말조차도 또 다른 나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만 하고 말을 한다면 이 말은 상대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화근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나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될 수도 있어요. 말은 곧 이타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요. 말하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 나 말해주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대가 이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상대가 이걸 들었을 때 이로운 말인가? 생각을 해보고 말하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배려하는 말하기를 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말하기를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에서 기술은요. 당신의 좋은 생각을,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오롯이 전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데 필요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간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도 말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재미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말하기에 변화가 좀 생기셨어요? 변화가 당장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말하기 공부가 재미는 있어졌을 거예요. 그쵸? 아무쪼록 매일 하는 말하기가 즐거운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움으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